0: 볼거리와 먹거리가 모여 있어서 걸어서 다니기에 딱 좋고요.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대나무 숲길에 천년 고찰에 서늘한 바람이 온몸을 감싸는 천혜 자연경관까지 전국 어디라도 좋습니다. 작지만 그래서 더 정감 있고 소박한 삶의 풍경이 살아있는 소도시에서 숨가쁘게 달리며 수고한 날을 천천히 보듬어 보시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3: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월드컵 결승전이 열려서 지켜본 분들도 많으실 텐데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전. 스페인이 이겼다고요? 1-0으로 스페인은 2010년에 우승했고 이번이 두 번째 우승이라고 합니다.
1: 그렇습니다. 월드컵은 축구 팬이 아닌 분들도 관심이 많은 자리인데요. 메시 선수가 뛰는 아르헨티나를 응원한 분들은 서운하셨을까요? 지난주에 아르헨티나 우승을 점치셨죠?
0: 저는 그랬죠.
1: 예. 네. 연장전까지 가는 경기였는데 스페인이 지배한 경기였다는 평입니다.
0: 그렇군요. 월드컵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만 우리 앞에 일이 많습니다. 먼저 장맛비 걱정. 이번 주 내내 장맛비가 이어지는데 오늘과 내일은 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충청과 남부지방은 폭염이라고 합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건도 걱정입니다. 지난 토요일 이른 아침에 불이 났는데 아직 불길을 잡지 못했다고 하네요. 물류센터 주변으로 대피령이 내렸고 인근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도 휴원과 휴교라고 하죠.
1: 네, 비도 왔으니 불길이 잡히고 소방대원들의 노고가 좀 덜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보복과 응징을 반복하고 있는 이란과 미국, 중동 사태는 어떻게 돌아갈지, 또 중국 AI 스타트업인 문샷 AI가 오픈소스 모델을 공개했는데 그 영향이 얼마나 클지, 그 2025년 1월에 중국 딥시크가 모델을 공개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을 흔든 것 같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오늘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태까지 길러온 버티는 내공이 짱짱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어깨 펴고 출발합니다.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0: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 선연료.
2: 아, 아야야야. 아우, 양치할 때 피가 나고 잇몸이 욱신거린다고요?
3: 뭘 먹을 때마다 부은 잇몸 때문에 불편하시다고요?
2: 치주 전문가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여성시대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3: 여성시대 잇몸 건강 특집은 파로돈탁스 치약과 함께합니다. 네, 지금 여성시대 홈페이지로 오시면 게시판 열려있거든요. 여성시대 라디오 주치 잇몸 건강 특집입니다.
2: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오셔서 사연 남겨주세요.
3: 월요일 아침 여성시대 1,2부는 환인제약, 공무원 시험 합격 해커스, 한얼사이언스 타타타, 휴원스 글로벌,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성원에드피아, 금호타이어, 브람산머이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IBK 기업은행,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2: 자, 오늘 비가 내릴 거 몸으로 먼저 아신 분들 만세 하세요.
4: 예.
2: 두 팔 하늘로 쭉 올리면서 으라차차. 하루 종일 우산 받쳐 들고 다니려면 손목부터 단단히 풀어야 하죠. 자, 양팔 앞으로 나란히 쭉 뻗어주시고 손바닥이 앞을 향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왼손 손가락 끝을 몸쪽으로 지그시 당겨주세요. 아야야야야.
3: 아, 네.
2: 아프다. 자, 그 다음엔 손바닥이, 아, 그렇죠. 그 다음에는 손바닥을 몸쪽으로 숙여서 손등을 꺾어가지고요.
3: 오.
2: 그래서 손등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3: 예.
2: 이렇게. 네네. 네, 네. 이상하게 엉터리로 하지 마세요.
3: 알겠습니다.
2: 자, 반대로 이번에는 아, 왼손으로 오른손 손가락 끝을 쫙 당겨주세요. 아이고, 네. 아이고, 아프다. 네.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손등을 꺾어서 손바닥이 몸쪽으로 향하게 쭉
3: 아, 요렇게
2: 당겨주세요. 요것도 아파요.
3: 요건 너무 세게 하면 아프는 거.
2: 아파요. 아파.
3: 네, 살살해 하겠어요.
2: 네. 자, 마지막으로 손목 털기. 탈탈탈탈 털어줍니다. 가벼워진 손목으로 우산을 잘 챙기고 다녀주세요.
3: 자, 그리고 월요일 아침 여성시대표 행운 선물 나누겠습니다. 자, 기억들 하시죠? 오늘은 100만 원 아니고 200만 원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깜짝으로 선물 꾸러미 준비했는데 아,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2: 아유, 왜 아니에요.
3: 그러니까 이 숫자만 보내놓고 전화를 안 받으시면 선물이 다음 분께 넘어가는데
2: 네.
3: 그날은 방송 시간 저희가 한 20초 남았나?
2: 맞아.
3: 뭐 이래갖고 꾸러미를 오늘로 넘겼었죠.
2: 네, 그래서 원래 꾸러미에 있던 선물 뭐 커플 스니커스, 신발 교환권 두 개에다가 냄비 세트, 수저 세트, 여기에 또 맛있는 떡볶이 밀키트 세트랑 만능 양념장 액젓 세트 들어있고요. 꿉꿉한 습기 깔끔하게 제거해줄 바다 클리너 여기까지 있었거든요. 원래 꾸러미가.
3: 네.
2: 여기에다 오늘 하나 더 추가합니다. 피곤한 다리 피로를 싹 풀어줄 마사지기 SX XT 순환 부스터까지 한 번에 다 몰아서 드릴게요.
3: 행운 숫자 0부터 9 사이에 마음에 드는 숫자 두 개를 골라서 문자 또는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네, 마지막에 당첨번호 보내신 분들은 전화 꼭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선물이 확정이 됩니다.
3: 여성시대 참여번호 문자는 샵 8001 우물정 8001번이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더 듭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언제든 무료고요.
2: 네.
3: 신은미님이요. 날씨를 몸으로 먼저 알고 싶지 않았는데 저도 몸으로 알게 되네요. 희은님의 팩트 폭격으로 시작.
2: 아유, 날씨 몸으로 먼저 알죠.
3: 예. 어제 미리 알지 않나요?
2: 네, 그럼요.
3: 전날부터. 네. 아유, 네.

0: LP가 오려나 좀 삭신이 쑤시는
1: 게. 아, 꿉꿉하다 이상하다. 네. 그러죠.
0: 그러게.
1: 3895님 여기는 경상북도 안동인데 사흘간 내리폭우로 저희 마을은 임시 대피소로 대피했다가 어쩌녁에 집으로 왔는데 피해가 만만치 않네요. 아마 피해 복구될 때까지 다른 일은 신경 못 쓸 것 같아요.
0: 그러시구나.
1: 그랬잖아요. 어제 경북 의성 안동의 폭우로 단전이 되고 단수가 되고 주민들 긴급 대피하시고.
0: 그렇군요. 네. 이게
1: 사흘간 내리폭우
0: 동안 폭우가 뭐 그냥 내리는 것도 아니고 폭우로 폭우가. 내리면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1: 무섭죠. 무섭죠. 예.
0: 별탈 없이 진짜 잘 지나가야 될 텐데 말이죠. 아유, 참.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날씨 예보에도 나왔지만 남부 쪽은 폭염이라고.
1: 그러게요. 폭염이에요.
0: 네. 이 중부 쪽 또 이 경북 의성 안동 쪽엔 폭우가 이렇게 또 내리고 있고요.
1: 참나 진짜.
0: 날씨가 요란합니다. 무섭습니다. 3620님 안녕하세요. 비가 오고 월드컵도 끝난 월요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익산 어머님 병원 및 아버님을 뵙고 오다가 부여를 들려서 희은 진행자님을 뵙고 왔어요. 부여 들리셨구나. 정말 고우시고 활기찬 모습에 좋은 기운 받고 왔습니다. 곱게 피어난 연꽃처럼 아름다우셨습니다.
1: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아주 극찬이시네. 아유. 네.
0: 아주 예쁜 표현으로.
1: 네, 아주 해주셨어요. 예쁜 표현이었습니다.
0: 예, 연꽃처럼 아름다운 분.
1: 네. 예.
0: 우리 희은 누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말 사이에 진짜 사고가 많았습니다.
1: 많았어요. 인천 화재, 쿠팡 화재도 빨리 진화되길 바라고. 그다음에 이 좀 비나 이런 거에 폭염이나 폭우에 피해 없이 이 여름 건강하게 지치지 말고 버텨야 되는데 말입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예.
1: 자. 오늘의 첫 사연은 인천 연수구 원인제로의 윤민경님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딱 50이 되었습니다. 만으로는 49세지요. 이렇게 49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작년부터 생리도 나오지 않았고 지인들과 만나 얘기도 할라 치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0: 너 병원 가봐야 하지 않아? 얼굴이 볼빨간 사춘기 소녀처럼 너무 빨개.
1: 그래서 저보다 8살 위 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언니, 나 갱년기 같아. 요즘 잠도 잘 안 오고 아무 일도 아닌데 남편한테 자꾸 짜증을 내게 되고. 어떡하지 언니?
0: 아이쿠, 네가 벌써 갱년기라니. 갱년기 잘 넘어가야지. 아니면 건강 해친다. 갱년기 오래가는 사람도 있어. 내가 그렇잖아. 몸 관리 잘하고 언니가 아무 도움을 못 줘서 미안하다.
1: 그렇게 시각은 흐리고 무더운 여름 땀을 비오듯 쏟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0: 자기야, 아니 왜 그렇게 땀을 쏟고 있어? 안 그래도 요즘 자기 살이 좀 찐 것 같은데?
1: 하면서 저의 뱃살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남편에게 아니 당신은 날씬의 쓰레기를 사랑한 거네? 그럼 지금 내 모습은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거네? 그래 잡은 물고기에는 뭐 먹이를 안 준다던데 내가 지금 그 물고기인가 보네? 남편은 어리둥절해하면서 할 말을 잊은 듯 그냥 저만 쭉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은 조용히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0: 남자도 갱년기가 있다는데 야 나도 갱년기인지 알아봐야지.
1: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인간아 인간아 아내가 갱년기면 옆에서 도와주고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줘야지. 뭐? 본인 갱년기인지 알아봐야 한다고? 동갑이라 그래도 내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줄 줄 알았던 내가 바보지. 아이쿠 당신한테 뭘 기대하겠어? 그저 갱년기가 잘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왼쪽 팔이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설마 아니겠지. 그래 아닐 거야. 갱년기 하나로 좋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50견이 온 겁니다. 병원 가기를 누구보다 싫어했고 건강한 편이었는데 말입니다. 팔이 올라가지 않으니 머리도 못 감고 불편한 게 너무 많아 의학의 힘을 빌려보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도 찍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0: 어느 쪽 어깨죠? 왼쪽이요? 뼈는 괜찮은 것 같고요.

0: 자, 그럼 끝까지 올릴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올려보세요.
1: 하, 그런데 팔이 올라가질 않는 겁니다.
0: 최대한 올려보세요.
1: 아, 너무 아파요, 선생님.
0: 50견 맞습니다. 주사 맞고 도수 치료하고 가세요.
1: 병원비도 꽤 나왔습니다. 갱년기도 모자라 50견이라니 속상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나도 별 수 없이 나이가 들어가는 중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바쁘게 볼일을 보다가 길에서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발목이 접질리고 손목과 얼굴까지 크게 다쳤습니다. 남편은 조심해서 다니지 그랬냐고, 창피하지도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아직까지 발목이 아프고 무릎이 저립니다. 그런데 저랑 5살 차이 나는 조카가 세상에 영양제 4통을 보내왔어요. 남편은 신경도 안 써주는데 조카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며 서럽고 서글픈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이 또한 지나가겠죠. 갱년기와 50견 등등과 부단히 싸우고 있는 모든 분께 힘내라고 응원 보냅니다.
0: 야, 이렇게 힘든 일이 가만 보면 한꺼번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1: 꼭 그래. 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꼭 그렇죠.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몰아서 와요. 몰아서. 네.
0: 뭐 갱년기에 50견에 아유 또 넘어지셔가지고 또
1: 발목 접질리고 손목 아프고 아이고. 야.
0: 근데 이게 진짜 50년 가까이 뭐 어떤 기계도 그렇고 써오면 슬슬 삐그덕거리고 고장이 날 수 있죠.
1: 맞아요. 예. 맞아요.
0: 뭐 나만 겪는 일도 아니고. 지금 그 또래 비슷하게 다 이렇게 겪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야, 근데 저는 아직 50견까지는 모르겠는데.
1: 그렇죠. 50배 안 됐으니까. 이게 정확한 원인은 모른대요. 그냥 많이 써서 나이 50쯤에 오는 증상이라서 50견 이렇게 불린다고 하네요.
0: 그러니까 어깨가 이렇게 좀 아프고 잘 안 올라가고.
1: 잘 안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만 올라가고 더는 못 올라가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그때까지 어깨 춤을 좀 많이 춰야 되겠네. 야, 그렇구나. 아, 근데 진짜 슬슬 살다 보면 아, 내가 이렇게 나이를 들어가는 건가?
1: 그렇죠. 네,
0: 느끼는 순간들이 느끼는 순간이 있죠. 오죠. 네. 네네. 20, 30대는 실은 잘 모를 테고.
1: 맞아.
0: 저도 한 40 중반 넘어가면서 이제 아유, 그렇구나. 나도 이제 중년이 돼가는구나. 그런 순간들이 이제 아침에 눈이 좀 일찍 떠진다든지.
1: 그렇죠.
0: 예, 네. 확실히.
1: 아침잠이 확 없어져요.
0: 네네. 그 참 신기해요. 네. 네.
1: 자, 당당히 여러분은 언제 내 나이가 이렇게 하시는지. 20, 30대도 혹시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0: 있을까? 내가 20, 30대
1: 청소년기랑 나이죠. 이렇게 달라졌구나. 아, 뭐 이런
0: 청소년기랑
1: 노래 듣고 올 동안 문자 미니 보내주시면 네, 소개된 분들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문자는 #800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는 무료예요.
0: 아니 벌써 이 노래가 아닌가 봐요. 주식회사가 부르는 노래. 맞아요?
1: 네, 다시 불렀겠지. 요즘은 다 리메이크들을 많이 합디다.
0: 그래. 예, 이걸 몰랐네. 이게 나이 들어가는 증거야. 주식회사의 아니 벌써 듣겠습니다.

0: 자, 이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은 언제 아 내가 나이를 이렇게 들었구나 느끼시는지 받아봤습니다. 이강옥님, 건널목을 뛰어가야 하는데 어 다리가 안 따라줄 때.
1: 예. 아이 그래도 일중실은 괜찮으시지. 컴파스가 기시니까.
0: 아니 저도
1: 성큼 성큼
0: 빨리는 못 뛰어요.
1: 아 그래요?
0: 예 예.
1: 네. 7768님 소화력이 떨어질 때, 노래가 안 외워질 때. 아 나이를 먹는구나 해요.
0: 진짜 이거 공감합니다.
1: 노래 가사가 오리사리해. 1절하고 2절하고 이렇게 바꿔서 부르기도 하고. 그럴 때 있어요.
0: 그리고 진짜 소화력이 확실히 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진짜 이렇게 체했다는 느낌? 뭔가 꽉 막힌 느낌이 예전보다 좀 종종 드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네. 1656님 올해 40대에 진입했는데요. 한 1년 만에 회사 동료들과 축구를 했는데 회복하는데 꼬박 일주일이 걸렸네요. 30대까지는 하루 이틀이면 충분했는데 말이죠.
1: 아. 물론이죠. 하루 네. 이틀이면 뭐 하룻밤 잘 자고 나면 거뜬했죠.
0: 아 이것도 공감합니다.
1: 네.
0: 맞아. 이렇게 격한 운동 혹은 막 격하게 힘들게 좀 어디를 다녀오고 그러면
1: 준비 없이 그냥 뭘 후다닥 급하게 하게 되면 꼭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0: 네.
1: 강민정님, 20대 때는 계단에서 점프해도 무릎이 안 아팠는데 30대 때는 계단에서 점프하면 정말 큰일 나더라고요. 크크크.
0: 큰일 나. 이거는 생각도 안 해. 누가 계단에서 내 나이
1: 점프를 해?
0: 점프 웬 점프?
1: 세 계단 남겨놓고 퍽 뛰어.
0: 저는 40대부터 내리막은 엘리베이터 탔어요. 아이고 큰일 날 소리.
1: 그러게.
0: 예, 30대 초반인 저는 오유빈님은 30대 초반인 저는 20대 때와 확실히 체력이 달라졌어요. 운동을 하거나 집안일을 해도 쉽게 지치고 땀도 많이 흘리고 체력이 자꾸 저질 체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슬퍼져요.
1: 아유 그러시겠다.
0: 그렇지. 30대 초반이신데.
1: 네. 땀이 많이 흘려지고 체력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거를 느끼면 하기사 좀 슬퍼요.
0: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계단에서 뛰어내릴 생각도 하지 마시고 30대 초반 늦지 않아서 그때부터 미리미리 챙기세요.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려요.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심정지 환

0: 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월드컵은 경기 결과 외에 뒷얘기도 풍성합니다.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 리오넬 메시 선수가 한 인터뷰도 화제인데 아르헨티나가 잉글랜드를 꺾고 결승 진출을 확정한 후에 메시 선수가 그랬답니다. 상황이 어렵거나 일자리가 없고 월급으로 월말까지 한 달을 버티기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비록 잠시 동안 일지라도 이러한 승리의 기쁨을 국민들께 선물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이는 우리 대표단을 매우 행복하게 만든다. 스포츠가 주는 위로와 기쁨을 생각할 때 당연한 말 같고 별나지 않게 들리는데 그 나라 대통령은 축구 선수들이 경제를 얼마나 아느냐고 비판했다고 하네요. 어느 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시각이 다른 건데 메시 선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도 일자리가 부족해 우리도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살기가 버거워 이런 생각을 한 지구촌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만 해도 어제 나온 국가 데이터처 집계에 따르면 2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가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다고 하죠. 이들 가운데 20대와 30대가 전체의 64.2%를 차지했고 취업 무경험 실업자가 늘어난 점도 언론에서는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잘 나가고 있어서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올해 4만 달러 가까이 된다는 소식도 있어요. 3만 달러를 돌파한 지 10년 만이고 우리 돈으로는 1인당 5,824만 원 정도랍니다. 나는 그 정도 못 벌었는데 하실 수 있는데 반도체와 다른 업종들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점과 일자리 자체를 늘리는 문제에 대한 지적도 들립니다. 우리뿐 아니라 유럽과 남미 여러 나라도 청년 실업 문제가 커져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죠. 윗세대가 보기에는 이 시대가 풍요로워 보이지만 과연 진정으로 풍요로운가? 사람들이 달리고 꿈꿀 수 있는 시대인가? 다시 묻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적지만 스포츠든 노래든 사람 사이의 정과 연민이든 서로를 위로하고 안아주는 마음이 예전보다 더 많이 필요한 시대인 것만은 틀림없겠습니다. 당당히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이선희의 한바탕 웃음으로 였습니다. 이게 가사를 들어보니까 한바탕 웃음으로 다 잊어버리자 이런 내용이 아니네요.
1: 네. 네,
0: 웃음으로 잊어버리기엔 그 상처가 너무 크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4213님. 아르헨티나 국민이 아니어도 메시의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1: 그렇죠.
0: 저희 아들도 취준생인데 이 힘든 시기 잘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메시가 그런 얘기를 했군요.
1: 잠시 동안이라도 이런 승리의 기쁨을 함께 하면서 국민들 그 어려운 마음, 그 상처투성이 마음을
0: 조금
1: 좀 어루만질 수 있다면 그건 우리의 자부심이 된다. 바로 그렇다는 게.
0: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스포츠 이벤트에 열광하고 함께
1: 그렇죠.
0: 응원하고
1: 그래요.
0: 힘을 내는 거겠죠.
1: 네. 와, 0581님. 지금 면접 보러 가는 길인데 여성시대에서 파이팅! 한번 외쳐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0: 좋아요. 0581님. 이 빗길을 뚫고 면접을 보러 가시는데 내가 최고다. 파이팅 외쳐드리겠습니다. 둘, 셋.
1: 파이팅!
0: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1: 네. 최태영님. 메시의 메시지가 여성 시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죠. 그러셨어.
0: 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1: 예.
0: 네, 고맙죠.
1: 네.
0: 함께하는 이 두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들 좀 힘든 거 잠시 잊고 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또 우리네 사는 이야기 귀 기울이시면서 함께 위로가 되고
1: 네.
0: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1: 메시 선수도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고령 선수라고. 그
2: 그렇죠. 선수로 보면
1: 39살이니까. 와. 하지만 뭐 여전히 최고의 기량을 보여줬죠.
2: 그렇죠.
1: 네.
2: 아마 그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까요?
1: 아, 그러게. 4년 뒤면 이제 43인데.
2: 그러게.
1: 글쎄, 진짜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메시 선수도 야, 내가 진짜 한 살만 어렸어도 이 결승전에서 왜냐면 저기 슈팅 한 번을 못했다고 그러던데 우리
2: 그게,
1: 메시가
2: 그러게.
1: 예 네. 본인도 얼마나 좀 속이 탔을까요 그래 자 당당인들이 주신 사연 내 나이가 벌써 아 조금만 더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1893님 냉장고 문 열고 서 있을 때
2: 저요
1: 왜?
2: 접니다
1: 아 뭘 꺼내야 될지 몰라서 아.
2: 순간 잊어버리는 거야 가만 내가 여기 왜 문을 열고 이러고 있지
1: 그럴 수 있어 맞아 공감해요 이맹순님
2: 저요
1: 연예인 이름 생각 안 나서 그 있잖아 그 하다가
2: 이것도 저요
1: 포기할 때 그 있잖아요 그 사람 그 있잖아 왜 우리나라 저기 고려도 세우고 저기 사극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 쌍꺼풀 찢어가지고 있잖아 그 사랑꾼 있잖아
2: 최수종
1: 정답 예 퀴즈 한번 내봤습니다 이은영님 밥 사준다고 후배들 데리고 식당 갔다가 나오면서 계산 깜빡하고 그냥 나갔을 때요
2: 어머나
1: 뭐 내가 후배들
2: 오늘 점심 내가 쏜다 가자 하고 후배들 다 몰고 갔어요. 그리고 계산할 때 그냥 나와.
1: 그냥 나왔어.
2: 아니, 나오자마자 또 돌아가셨겠지 유턴해서.
1: 그래. 아 맞다. 그러고 돌아가셨겠지.
2: 어머 나 좀 봐. 내 정신 좀 봐. 그러고 가셨겠지.
1: 네.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어마 내가 지갑을 안 갖고 왔네.
2: 아이고 참.
1: 이러진 않으셨겠죠. 0032님 저는요 했던 말 또 하고 할 때 옆에서 우리 딸이 그래요. 엄마 벌써 몇 번째 얘기한 줄 아세요? 할머니 닮아가나? 그때마다 아 나도 나이를 먹었구나 싶어요.
2: 그래 자기한테 좀 뭔가 깊은 인상으로 있어 남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한번 얘기한 것 같고 좀 시원하지 않아. 또 얘기하고 싶어.
1: 네 맞죠. 아 삼사일호님 움직일 때마다 아이고 나올 때 나이 들었다 느껴.
2: 저요.
1: 아니 그럼 진짜 기억이 안 나서 그래 가물가물 뭐 10대나 20대들은 일어날 때 어차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나
2: 안 하죠
1: 안 해요?
2: 아니 우리 어머니의 저기 뭐야 증손녀가 네. 이제 어머니랑 아기 때 목욕탕에 그렇게 자주 갔었는데 네. 목욕을 데리고 다니셨어 그 저 며느리하고 조카 며느리하고 이제 그렇게 다녔는데 엄마가 이런 이제 수도가에서 씻고 또 탕에 들어갈 때 일어나야 되니까 으쌰 하고 일어나는데 그 예. 조그만한 3살짜리 애가 으쌰 이러고 그래. 일어나 매번 으쌰 걔는 그게 뭔지 모르고 으쌰 하고 따라하는 거예요
1: 그래
2: 그렇더라고
1: 그리고 뭐 시작할 때 있잖아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뭐를 해야 되는데
2: 계속 노래해
1: 그렇지 보자 소개된 분들한테 편의점 상품권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아까 광고 나가는 동안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죠 아 근데 편의점 상품권 이 쿠폰 보내드리는데 유효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요거 절대 깜빡하지 마시고 제때 잘 챙겨서 쓰시기 네. 바랍니다.
2: 아낀다고 지갑 깊숙이 넣어두지 마시고 그냥 당장 필요한 거 사세요.
1: 예.
2: 자 맞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갑니다.
1: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는 아버지에게.
2: 네.
1: 예, 아버지께 사연인데 서울 은평구 수색로의 당당이 분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였나요? 아버지는 평생 저를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눈길은 늘 오빠에게 먼저 향했습니다. 새 운동화도 새 책가방도 칭찬도 모두 오빠 차지였습니다. 저는 늘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왜 나만 미워해? 엄마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2: 아버지는 원래 표현을 잘 못하시는 사람이야.
1: 하지만 어린 제게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운동회에서도 아버지는 오빠 사진만 찍었고 졸업식에서도 오빠 어깨만 두드려 주셨습니다. 제가 상장을 받아도 고생했다.

0: 딱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친구들은 아버지와 손을 잡고 놀이공원도 가고 여행도 가는데 저는 그런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장난처럼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버지,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요? 아버지는 신문만 넘기며 말씀하셨습니다.
1: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0: 그 짧은 대답이 이상하게 더 서운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저는 결혼했고 오빠는 부모님 곁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슬픔보다도 마음속엔 허무함이 컸습니다. 끝내 한 번도 딸을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하셨네. 장례를 치르고 유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전 재산이던 집과 땅은 모두 오빠의 명의였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역시 마지막까지 오빠만. 친척들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 아들이니까 그렇지. 아이, 딸이서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잖아.
0: 그 말들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려는데 오빠가 낡은 보석 상자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1: 아버지가 이건 꼭 넣어주라고 하셨어.
0: 속으로 허탈했습니다. 집도 땅도 오빠 주고 나는 낡은 보석 상자 하나? 버릴까도 생각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물건이라 들고 왔습니다.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어 물걸레로 조심히 닦았습니다. 그래도 추억이니까. 걸레로 닦다가 열어보니 안쪽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통장 하나와 어머니의 폐물 그리고 삐뚤빼뚤한 아버지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1: 사랑하는 딸아, 평생 내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줘서 미안하다. 내가 어릴 적부터 내가 너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였다. 너는 너무 여려서 내가 조금만 잘해줘도 세상 사람을 다 믿을 것 같았다. 그래서 일부러 더 엄하게 대했다. 오빠에게 집을 준 이유도 있다. 오빠는 부모님 제사를 지내고 집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너에게는 현금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다. 이 통장은 네가 태어난 날부터 조금씩 모은 돈이다. 큰 돈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전부다. 그리고 이 폐물은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소중한 것들이란다. 사랑한다. 한 번도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0: 편지를 읽다 말고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30년 넘게 한 달도 빠짐없이 돈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그 통장에는 아버지의 세월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린 시절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학교 앞에서 우산도 없이 저를 기다리던 아버지.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밤새 얼음주머니를 갈아주시던 아버지. 대학 등록금을 걱정하던 제 책상 위에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놓고 가시던 아버지. 사랑은 분명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는 그저 표현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오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 나 아버지 편지 읽었어. 오빠도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1: 아버지가 나한테 그러셨어. 동생은 마음이 약하니까 끝까지 상처 주지 말아라.
0: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버지, 왜 살아계실 때 사랑한다고 한마디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 어디선가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1: 딸아, 미안했다.
0: 세상에는 사랑하지 않아서 표현하지 않는 부모보다 사랑했지만 끝내 표현하지 못한 부모가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통장의 돈이 아니라 평생 가슴 속에만 품고 계셨던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였다는 것을요. 참.
1: 왜 한마디를 안 해주셨을까? 그러니까.
0: 근데 물론 몸소 다 보여주셨어요. 비 오는 날, 예, 딸을 기다리는 그 마음.
1: 예.
0: 또 매달 빠짐없이 입금시켜놨던 그 통장도 그렇고.
1: 그리고 감기 걸렸을 때 밤새 어른 주머니를 갈아주시던 그 아버지.
0: 예.
1: 네.
0: 늘 행동으로 먼저 사랑한다는 마음을 보여주셨지만 정말 끝끝내 그 직접 말로는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어서.
1: 아유, 아유. 정말. 저희 우리 여성시대 당당이님들 너무 재밌어. 네. 윤명숙님, 통장에 얼마 들어있었을까? 그게 궁금해. 30년을 한 달도 모르지 않고 360개월을 아버지가 꼬박꼬박 넣으신 그 금액 총액은 얼마였을까? 깊은 감동에 빠져 있다가 이렇게.
0: 아, 명숙님.
1: 아, 진짜야.
0: 감정 라인 이렇게 쫙 잡아가고 있는데. 아, 저희도 궁금하죠, 당연히. 궁금하지.
1: 다들 궁금할 거예요, 진짜.
0: 예. 아, 그리고 30년 전에 아, 이게 저기 반도체 주식이었어요. 아니, 그래. 거기까지 그만해. 에휴, 정말 못 살아 정말. 여기는 여성 시대입니다.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0: 지친날을 안아브라스.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어?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9: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스테이.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타코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2: 여성시대의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3: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2: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2: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3: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2: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3: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2: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3: 안전한 식탁 라이프온도에서 내열유리 밥공기세트,
2: 50년 가마솥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3: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윤민경님께는 건강 튼튼 꾸러미, 그리고 아버지께 쓰신 사연의 주인공께는 으라차차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가 갑니다.
2: 9118님, 지금 제2경인 안양 과천 톨게이트에서 요금 징수하고 있는데요. 요금소 옆에 물웅덩이를 과속으로 지나가시는 고객님들께 서행 운전을 좀 부탁드립니다. 창문을 닫아도 안으로 들어올 정도로 과속을 하시는 고객님들, 빗길에 안전운행 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3: 네. 아이, 빗길에 과속은 아니죠. 네. 조금만 조금 줄이시면서 나도 안전, 또 다른 이에게도 폐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네. 네. 빗길에는 어쨌든 천천히 운전하세요.
2: 네, 네.
3: 1170님도 진천에서 천안으로 아들 태워다 주는데 반대 차선에 물폭탄이 앞유리에 튀어서 위험천만. 라이트를 안 켠 분들도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자, 전조등 켭시다, 여러분. 예. 하나, 둘, 셋. 아유, 환해졌어요. 예, 환해졌습니다.
2: 확인해
3: 고맙습니다.
2: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네. 전조등 말이죠.
3: 네.
2: 자, 저희는 3, 4부 백인에게 묻습니다. 이어집니다.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다시 올게요.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책방지기 박독자입니다. 제 서점은 동네 한켠에 정겹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립서점은 주제를 가지고 책의 향기와 더불어 문화를 팔고 공동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책방입니다. 세상에는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도 있는 법입니다. 이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삶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해보는 것,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제가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4: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KBC.
1: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2: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1: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2: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3: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4: 제주 어선전복 사고 속보입니다.

최근 5년간 선박사고 통계를 보면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가장 많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어선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명조끼 의무 착용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선박용 구명조끼

0: 유형은 물속에서 자동으로 팽창되지 않으면 작동끈을 당겨 팽창시키고 노즐에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허리벨트형의 경우 포켓이 뒤, 버클이 앞으로 오도록 착용합니다. 구명조끼를 바르게 착용해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0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충돌 격화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19일 오후 6시 2분 기준으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3% 넘게 급등해서 배럴당 $90.85에 거래됐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90를 넘어선 것은 지난달 11일 이후 처음입니다. 코스피가 6,600선에서 하락 출발해 장 초반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보다 177포인트, 약 2.6% 내린 6,643.58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6,515선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6,700선을 회복했는데 점차 상승하면서 하락폭을 줄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지난주보다 18포인트, 약 2.35% 내린 773.21로 출발해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요르단 당국이 홍해에 접한 아카바 지역의 국제공항과 항구에 대피령을 내렸다고 요르단 암만 주재 미국 대사관이 현지 시간 19일 전했습니다. 대사관의 경고 직후 이란의 미사일이 날아들며 인근의 이스라엘 방공망까지 가동되는 등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이 심화되면서 중국 내 미국 자산을 겨냥한 이란의 보복 공습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휴전에 불만을 가진 이스라엘까지 충돌의 여파가 미치면서 확전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와 아조우해 일대에서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흑해에서 튀르키예 소유 화물선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AFP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19일 우크라이나 해군은 서아프리카 기니비사우 선적의 튀르키예 화물선인 골든 레호가 오데사항을 출항한 직후 러시아 순항미사일에 맞아 선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교통부는 승무원 8명이 구조되고 2명이 다쳤으며 현재까지 6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저리그 미네소타의 고우석이 후반기 첫 등판에서 무실점 투구를 펼쳤습니다. 고우석은 시카고 컵스와의 원정 경기 8회 말 등판에 원아웃 만루 위기를 내줬지만 삼진과 땅볼로 이닝을 끝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최대 80mm, 강원, 대구, 경북은 최대 60mm, 부산, 울산, 경남과 전라권은 최대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4도입니다. MBC 10시 뉴스 마칩니다.
4: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5: 올여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지역이 극심한 폭염에 시달렸는데요. 해가 갈수록 더위가 심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에어컨 보급률이 20%대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환경 파괴를 늦추기 위해서죠. 에어컨을 설치하면 당장은 시원하겠지만 미래 세대가 부담을 떠안게 되는데요. 냉방기의 숫자만큼 발전소가 돌아가고 냉매가 쓰여서 기후위기가 심해집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는 얼마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갈수록 뜨거워지는 지구가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힘들었지. 잘 모셨고?
1: 잘 모셨어.
0: 어디로?
1: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0: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1: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0: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4: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5: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서함입니다.
4: 100일 후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답니다.
5: 그래요? 100일 후면 10월 28일이 어떤 날이시길래? 자, 오늘 음성편지는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6: 한결, 우리 아들 송병장 7월 20일이면 저녁 날까지 딱 100일 남았네. 떨어지는 낙엽도 이제부터 조심해야 할 시기니까 지금처럼 무사무탈 아마달나하게 제대하는 그날까지 잘 지내다 전역하길 바란다. 엄마가 2주마다 휴가 나온다고 말로는 우리 아들 구박하지만 마음은 안 그렇다는 거 알지? 사랑한다 송병장, 건강하게 또 다음 주에 만나자.

0: 로이킴의 홈 듣고 왔습니다. 로이킴 씨도 해병대 출신 가수로 네.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면은 응. 예, 관객 속에서도 해병대 몇 개예요? 어, 그래 몇 개야? 뭐 이렇게 서로 기수를 네. 물어보는 영상도 유명한데 네.
1: 이은실님이 엄마 목소리가 여친 목소리 같아요. 그러셨어.
0: 그러게. 예. 우리 김민경님이 남겨주신 음성 편지였습니다.
1: 네.
0: 아, 그러니까 이제 10월 28일이면. 네, 우리 송병장 우리 아들이
1: 전역을
0: 하는군요.
1: 네.
0: 예, 아드님 이름이 송유찬이라고 합니다.
1: 네.
0: 지금 경기도 연천에서 군 생활 중이라고 하네요.
1: 7월 21일 또 휴가 나올 테니까 내일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듣기로 들려주시면 참 좋겠어요. 음성 남겨주신 어머니 김민경님께는 아드님과 함께 만들어 드실 수 있도록 맛있는 떡볶이 밀키트 세트 챙겨드리겠습니다.
0: 자, 근데 이제 2주마다 휴가 나온다고
1: 네네.
0: 이렇게 구박을 하셨지만 진심은 아니다.
1: 어떤 때는 집이 이사간 것도 몰랐대요.
0: 아, 그런 경우 우리, 있다고 하더라고. 네,
1: 단필충 사연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0: 네네. 휴가 나왔는데 어머.
1: 우리 집인데 우리 집에서 나오는 사람이 엄마 아버지가 아니야. 뭐 그래갖고 황당했던 사연들도 있었거든요.
0: 네. 4364님이 어? 공군인가? 제 아들도 2주마다 휴가 나왔거든요. 그래 공군이 군 생활은 좀 긴데 휴가를 그만큼 조금 그래도 더
1: 예, 그렇군요. 예,
0: 자주 준다는 얘기도 들렸는데 모르겠습니다.
1: 아말다말 네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저녁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0: 네. 아우 습하다 습해. 아우 더워. 본격적인 여름 날씨가 시작된 요즘 여름철 보양식처럼 나에게 힘을 주는 것들이 있죠. 얼마 전 태어난 손주 사진부터 매일 퇴근 시간에 집 앞으로 마중 나오는 남편, 아침잠을 깨워주는 시원한 모닝커피까지 여름을 버티게 해주는 아이템도 좋고요. 공유하고 싶은 나만의 여름 활용법도 좋습니다. 열린 사서함 참여번호 02789-1004 02789-1004번으로 편하게 전화주세요.
1: 잠시 후 3, 4부에서는 여성시대 가족들과 함께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가 이어집니다.
0: 여성시대 3, 4부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KB국민은행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비드랩 데이팩 음주 후엔 티맵대리 유니베라 안 터지는 맥스부탄,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백조싱크, 음식물 처리기 휴렉, 유성물산 교역, 롯데렌탈, 모빌코리아 윤활유, 한국농어촌공사 클린농촌 만들기, 음주우엔 티맵대리, 롯데건설, 농업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2: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8: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7: 건강해.
8: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8: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이런 고민 나만 하는 걸까요?
2: 한 사람의 고민에 백 사람의 생각을 더합니다.
1: 여성시대
2: 백인에게 묻습니다.
1: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는 아는 사람을 만나도 슬쩍 모르는 척 지나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절대 기분이 나빠서는 아니고요. 나만의 예열 시간. 주말에서 평일로 넘어오려면 그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누님도 이런.
2: 아, 그럼요. 기분. 그럼요. 네. 혼자 있는 모두가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몸은 출근했는데 마음은 아직도 주말에 머물러 있을 때. 그래서 잠시라도 혼자 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이나 라디오를 듣거나 창밖에 비 오는 거 보면서 멍도 좀 때리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시동을 걸 여유가 있으면 좋죠.
1: 그렇게 여유롭게 아침을 시작하고 나면 비로소 입이 좀 풀립니다. 아, 주말에 뭐 했어? 뭐 재밌는 일 좀 있었어? 이렇게 옆 사람이랑 소소한 대화, 수다를 나누면서 이제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하는 거죠.
2: 그런 마음으로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라디오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당당이님들과 사랑방처럼 모여 앉아서 수다를 좀 떨고 싶다 하면서 사연을 주셨어요.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서울 동대문구에서 정연호님이 주신 사연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 네, 제가 소개해드리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48세 남성입니다. 요즘 먹거리가 참 흔하고 흔하지만 가끔은 어릴 적 추억이 담긴 음식들이 유독 그리워집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잠실 아파트 단지가 건너다 보이던 성동구 자양동입니다. 형편이 그리 넉넉지 않아서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평범한 밥상을 먹고 자랐죠. 그러다 아버지 월급날이 되면 동네 유일한 통닭집에서 노릇하게 튀겨진 닭을 포장해 오셨는데 그 누런 봉투 속 치킨이랑 케첩, 마요네즈 쓱쓱 섞은 양배추 샐러드, 그리고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봉투에 절인 무가 담겨 있었어요. 통닭 한 마리를 두고 오순도순 온 가족이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학창시절엔 참 다양한 처음을 경험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척 잔치로 가본 뷔페는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머리가 띵할 만큼 신세계였고요. 100원짜리 오징어 튀김을 30초 안에 해치우던 학교 앞 떡볶이집도 생각납니다. 하루는 바쁜 아주머니를 도와 그릇을 치워드렸더니 고맙다며 오징어 튀김 하나를 슬쩍 더 얹어주셨는데 어린 나이에 아 이게 노동의 대가구나 깨닫기도 했죠. 아파트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처음 맛본 파숙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쪽파를 데쳐서 오징어를 넣고 돌돌 말아 초장에 찍어 먹는 반찬인데 어찌나 맛있던지 집에 와서 엄마한테 해달라고 졸랐어요. 채소 안 먹던 아들이 맛있다고 하니까 엄마가 참 흐뭇해하셨죠. 아버지 고향인 전남 구례와 어머니 고향인 경북 울진 덕분에 산과 바다 음식도 다양하게 맛봤습니다. 외갓집 마당에서 만난 홍기에는 주황색 몸통에 까만 눈으로 나를 째려보는 것 같아서 무서움을 참고 먹어야 했고 친가에선 낮에 마당에서 같이 놀던 금빛 닭이 저녁에 백숙으로 올라와 어린 마음에 큰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고기를 삶아 먹는 보쌈의 신세계를 알게 됐고 아버지가 포장해 오신 족발의 쫄깃한 발톱맛에 눈을 떴습니다. 자양동 기사식당 골목에서 처음 맛본 뽀얀 설렁탕 국물과 돼지불백, 고등학생 때 아르바이트하며 먹었던 패스트푸드 치킨과 갓 구운 피자까지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새로운 맛의 탐험이었습니다. 군 생활을 한 광주도 제겐 먹거리 천국이었습니다. 나주곰탕, 담양 떡갈비도 훌륭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건 부대 회식 때 본 무등산 수박입니다. 당시 제 군인 월급이 13,000원이었는데 한 통에 무려 350,000원짜리 수박을 눈앞에서 직접 샀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대 후 사회생활을 하며 그때 그 음식들을 다시 찾아 먹어봐도 이상하게 옛날 그 맛이 안 납니다. 조리법이나 위생은 훨씬 좋아졌는데 왜일까요? 나이를 먹고 이제는 다 아는 맛이 되어서일까요? 축산물 시장에서 일하는 지금은 고기를 조금 다르게 먹습니다. 손님이 오면 불을 줄여놓던 습관에서 터득한 노하우인데 센 불 대신 약한 불이나 숯불 가장자리에서 천천히 구워 먹어요. 성격 급한 사람은 못 참지만 이렇게 먹으면 고기가 비교할 수 없이 부드럽거든요. 가끔 친구들과 소주 한잔 기울이며 요즘 무슨 재미로 사냐 물으면 다들 똑같이 말합니다. 그냥 이렇게 만나서 한잔 하는 재미라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누구와 어떤 분위기에서 먹느냐가 더 소중한 나이가 되었네요. 당당히 백인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인생 최고의 맛은 언제였는지 어떤 맛이었는지 궁금합니다.
2: 사연이 정말 맛깔지네요.
1: 그러니까 참 네. 맛있다.
2: 네. 이게 우리네 음식 이야기지만 이게 또 인생 이야기예요.
1: 그렇죠.
2: 그렇죠. 아버지의 월급날 사오시던 그 통닭부터 친구네 집에서 처음 먹어본 파숙지 또 오징어 튀김 잡숫고 그 그릇을 치웠더니 오징어 튀김을 한 잔 하나 더 얻었다. 노동의 대가다. 또 부모님 고향 뭐 영호남의 만남이니 오죽하시겠어. 맛있는 거 너무 많이 잡숫고 잘하셨네.
1: 근데 무등산 수박이 그렇게 비싸요?
2: 아, 그래요. 어마무시하게 커.
1: 그래요? 35만원짜리 수박?
2: 예, 그럼요. 그게 언젠가 뉴스에 나왔어.
1: 와.
2: 근데 무등산 수박은 동그랗지가 않고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이렇게.
1: 예.
2: 엄청 무겁대요.
1: 어떤 맛이길래? 야, 신기하네.
2: 근데 모든 수박이 다 끝났을 때쯤 나오는 수박이에요. 철이. 철이 수박철하고 안 맞아. 수박철이 하나 지나고 나서 그리고 뒤늦게 이 무등산 수박이 네, 추수가 돼요. 네.
1: 신기하네. 저도 이렇게 쭉 얘기를 그 소개하면서 떠오른 건데 군대에 있을 때 야간 초속 업무를 서고 이렇게 싹 돌아서 총기 이제 반납하고 네모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상황실에서 그때 이제 그 중대장님인가 본인도 이제 근무를 서면서 밤에 보쌈을 시켜 드신 거야.
2: 아, 혼자서?
1: 아니 거기 이제 그 또 다른 병사 있으니까.
2: 네, 같이들 잡으려고.
1: 응. 근데 야 일주야 너도 한번 와서 한 점 먹어봐라 김상병 그러면서 이렇게 한 점 싸서 먹어 와 전 보쌈을
2: 처음 잡섰어 그때?
1: 네.
2: 오
1: 이렇게 맛있다고?
2: 오 그랬구나
1: 그 쌈 무하며 그 양념
2: 예, 양념하고 다 보쌈. 해서
1: 야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휴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보쌈을 먹었네
2: 아 그러셨구나
1: 네네 아 참
2: 참 여기 보면 9417님이 저는 군대 첫 휴가 나왔을 때 엄마가 바쁘셔서 할머니께서 낙지 호롱이하고 고추장 찌개를 해주셨는데 진짜 맛있어서 지금도 잊지 못해요.
1: 오, 그래요?
2: 낙지 호롱이는 정말 그 호롱이. 젓가락에다가
1: 아 돌돌돌 많은
2: 네,
1: 건가요?
2: 일단 머리부터 꿰가지고 머리를 고정을 시킨 다음에 낙지에 이제 다리를 칭칭 감아서
1: 예.
2: 양념구이 해서 드시면 진짜 맛있고
1: 그래.
2: 고추장찌개도 이렇게 파는 고추장 달달한 걸로 하면 맛없어 옛날 집고추장
1: 아호.
2: 달지 않은 집고추장으로 해서 잡수면 진짜 예. 맛있지
1: 근데 이게 다 공통점이 있죠 첫 휴가 때 군대에서 먹었던 보쌈
2: 아,
1: 물론 다른 데도 맛있지만
2: 그치.
1: 처음에 군대 가면 진짜 그 우리가 그 일반 사회에서 그 익숙했던 혀에 뭐 이런 조미료 이런 게 싹 빠지거든요
2: 그래. 예.
1: 나중엔 건빵도 맛있어지니까.
2: 아 그래요?
1: 자 우리 정연호님이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맛있는 음식도 좋지만 이제는 누구와 어떤 분위기에서 먹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다. 자 여러분이 맛본 인생 최고의 맛은 언제 어떤 맛이었느냐? 라는 질문을 주셨죠.
2: 그래요? 네. 여러분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인생 최고의 맛 무엇일까요? 처음 먹어보고 눈이 번쩍 떴던 그런 어떤 맛의 신세계.
1: 이것도 좋고요. 또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 아니면 첫 월급 받고 내돈내산 처음으로 내가 사 먹었던 음식.
2: 오호.
1: 뭐 여행 가서 먹었던 이색적인 맛도 좋고요. 넉넉지 않던 시절 누군가와 함께해서 더 맛있었던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의 맛 지금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네, 문자는 #8001 우물정 8001번이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더 뜹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우산도 사실 수 있고 컵라면, 떡볶이, 삼각김밥 원하는 대로 사실 수 있게끔 편의점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자, 그러면 노래 듣고 4부에 여러분들의 사연 소개해드리죠. 이 노래 참 재밌으면서도 이 노래도 맛있어요. 우리 희은 누님의 김치 깍두기.

0: 명문대 합격의 산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 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1: 등산 중 인대 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2: 아버지, 어머니까? 나만 믿어.
1: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2: 조심해. 걱정 마요.
1: 목이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2: 천천히 와.
3: 할 수 있어.
1: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2: 천천히 오라니까.
3: 괜찮아요.
2: 괜찮긴 뭐가 괜찮아.
1: 차가운 물병 등을 손수건이나 여벌 옷으로 감싼 후 부상 부위에 약 10분간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등산 스틱, 손수건 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2: 예, 119죠?

0: 괜찮다고 했잖아요. 언제 철드나.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엄청 비싼 음식이나 맛집을 소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맛, 사는 재미, 먹는 재미를 알게 해준 밥상, 맛있었던 음식, 당당이님들은 어떤 게 있으신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주민화님이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제사 때 꼬막을 올렸어요. 제사 후에 남은 음식을 대청에 넣어놓는데 추운 겨울 몰래 그 차갑고 오동통하고 쫄깃한 꼬막을 훔쳐먹었을 그때 그 맛. 훔쳐먹는 맛. 이것도 괜찮죠.
0: 그러게요.
1: 그러게.
0: 예.
1: 야, 훔쳐먹는 맛.
0: 제사상에 올리고 제사 끝나면 이제 그걸 하나씩 뽑아먹고. 근데 어렸을 때 제사상에 올라가는 것 중에 우리는 늘 약간 저기 뭐 이렇게 색깔 들어간 과자나
1: 예, 사탕. 색깔 들어간 사탕
0: 뭐 이런 거
1: 그거 동네 애들이 또 막 같이 갖고 와서 나눠 먹고 그랬어.
0: 네네. 네. 뭐 그런 거 이렇게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1: 네. 알밤도 예. 맛있지.
0: 아, 알밤도 뭐 꼬덕꼬덕꼬덕
1: 하는 게 아주 맛있지. 네.
0: 박진경님, 저는 시댁에 처음 인사 갔던 날 먹었던 그 데친 자연산 목이버섯 잊을 수가 없네요. 편식이 심한 제가 고기보다 목이버섯에 손이 더 가더라고요. 도시 촌녀는 처음 먹어보는 식감과 쫄깃함 정말 최고였어요.
1: 오, 식감이 독특하죠, 이게.
0: 이 목이버섯 그거 아니에요? 중국 음식 시키면
1: 들어있는 거, 시꺼먼 거.
0: 이렇게.
1: 네, 까만색에. 네. 이렇게 오. 레이스처럼 꼬불꼬불한 거.
0: 네네네. 그 머리끈처럼 생긴 거.
1: 맞아요. 맞아요.
0: 거기에 그렇게 손이 가셨어요? 신기하네.
1: 편식이 심하신데 고기보다 그게 더 맛있었다는 말씀이야.
0: 아, 이게 또 그 자연산 목이버섯 이렇게 살짝
1: 아유, 전혀 다르죠 맛이.
0: 다른가 보죠.
1: 네.
0: 하긴 그 송이버섯도 그냥 다 그것만 구워서 먹어도
1: 먹으면 맛있어.
0: 향이랑이 엄청 맛있잖아요.
1: 그렇죠, 최고죠. 3666님, 제 인생 최고의 맛은 마른 오징어 간장 조림이에요. 물에 불려서 엄마가 간장에 졸여 주셨는데 달걀 후라이 하나 해서 간장 넣고 밥 비벼 먹으면 그렇게 맛있었어요. 다시 먹어보고 싶은데 엄마가 해주시던 그 마른 오징어 간장 조림을 먹고 싶어도 못 먹어서. 더 생각나는 것 같아요.
0: 야, 그러시구나. 아니 근데 마른 오징어를 불려요.
1: 물에 불려서. 식감이 있죠. 우리는 이거를 마른 오징어 간장조림에 풋고추를 꼭 넣었어요. 안 매운 풋고추. 네, 그걸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0: 자, 신기한 또.
1: 풋고추도 더 맛있어요.
0: 매운네요. 네.
1: 간장도 맛있지만.
0: 3316님, 내 인생 최고 최대의 맛은 사우디에 근무하던 시절 84년도 12월 5일 낮잠을 자다가 동료가 생일날이니 시내 좀 나가서 사준 영감님표 치킨 맛입니다.
1: 아, 그 영감님표.
0: 예.
1: 미국 영감님.
0: 켄터키 후라이드.
1: 아, 그러지. 그런데 네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사우디에 우리나라 영감님표 치킨이 있나 그랬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어.
0: 예. 그렇지 맞아. 이게 프랜차이즈.
1: 84년도니까. 아유, 네. 42년 전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요. 네.
0: 그래도 내 생일 기억해서 이렇게 끌고 나가 가지고.
1: 아, 그러게.
0: 사줬던 그
1: 따뜻한 동료의
0: 예, 여러 가지가 곁들여지니까 더 맛있는 거겠죠.
1: 그렇죠, 그렇죠. 이게 또 외국에서 먹으니까 더 예, 못 잊을 맛.

0: 다시 되는 거죠. 네.
1: 그리고 9854님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하굣길에 그 역전에서 팔던 고기튀김이 너무 맛있어서 거의 매일 먹었었는데요. 나중에 생각나서 찾아가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TV 프로그램에서 모 배우가 찾아가는 걸 보고 이전한 사실을 알고 찾아갔는데 첫사랑을 오랜만에 다시 본 것처럼 음식 맛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사장님 부부는 그대로인데 말이죠. 그렇게 제 소울푸드는 다시 맛볼 수 없게 됐습니다.
0: 나의 입맛이 바뀐 것일까?
1: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이게 세월이 많이 지나서
0: 네.
1: 예, 음식 맛이 변했을 수도 있고.
0: 자, 노전남님. 새벽 산행 끝에 먹은 컵라면은 라면이 아니라 구름을 삶아 고추장에 찍어 먹는 맛이었어요.
1: 야.
0: 땀으로 비워진 몸에 국물이 스며드니 온몸의 세포들이 살아났다며 박수를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이후 제 인생 최고의 진수성찬은 정상에서의 컵라면입니다.
1: 야,
0: 근데 이거 뭐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1: 그러니까 저는 맛보지 못했습니다만 상상이 이게 가능하죠.
0: 땀 흘려 올라가야만 이 맛을 내는 거겠죠.
1: 그래요.
0: 그럴 것 같아.
1: 면발도 면발이지만 네. 그 라면 국물을 아, 따뜻한 국물을 들이켰을 때
0: 그래.
1: 야. 온몸에 국물이 스며든. 야, 왠지 알 것 같아.
0: 국물이 스며든. 와.
1: 예. 네. 기가 막힌 표현이었습니다.
0: 표현이네.
1: 7934님, 내 인생 최고의 맛은요. 군 시절에 벼 수확하러 대민지원 나가서 새참으로 먹었던 막걸리 한 잔의 빈대떡이요.
0: 아, 그렇겠지. 군 시절이니까.
1: 예. 아. 진짜 대민지원 나가서 그 얻어먹는 새참.
0: 네, 네.
1: 그 사회의 맛.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0: 아이고, 오늘처럼 비 올 때도 뭔가 지짐. 빈대떡. 먹고 싶죠. 네. 네.
1: 생각나시죠?
0: 네.
1: 자, 내 인생 최고의 맛, 잊지 못할 맛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말이죠. 정엽의 빈대떡 신사.

0: 네, 정엽의 빈대떡 신사 듣고 왔습니다. 아주 처량한 노래네요.
1: 네, 그렇죠. 듣고 보면 뭐 다 털어먹고 완전히 뭐. 네,
0: 아, 주머니에 돈 한 푼 없고.
1: 네.
0: 자, 월요일 아침 한 사람의 이야기에 모두의 추억이 하나 둘 모이고 있습니다.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
1: 오늘은 서울 동대문구 정연호님의 사연을 시작으로 내 인생 최고의 맛.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당당히 여러분의 내 인생 최애 맛.
0: 이수정님, 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린 콩을 맷돌에 갈아 반죽해서 홍두깨로 밀어 만든 콩가루면. 이걸 가마솥에 배추 시래기랑 넣고 끓여주시던 할머니의 콩칼국수. 그 맛은 최고의 맛이었어요. 입이 짧았던 제가 방학 때 할머니 댁에만 다녀오면 퍼덩퍼덩 살이 쪄서 돌아왔던 이유랍니다.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요.
1: 어허,
0: 라고 이수정님.
1: 네.
0: 어, 이게 콩칼국수가 또 있군요.
1: 이런 콩칼국수.
0: 배추 시래기랑 특이하네요. 그래, 그 저기 입이 짧아도 할머니 댁만 갔다 오면 살이 찌고.
1: 그러게.
0: 네.
1: 이건 좀 귀한 음식 같아요. 왜냐하면 불린 콩을 맷돌에 갈아서 그걸 반죽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면을 만드신 거잖아.
0: 네네.
1: 그거 자체가 면이 된 거잖아요.
0: 그러네요. 콩가루면. 그야말로. 아, 정성이다.
1: 진짜.
0: 네.
1: 이거는 뭐 아이 그냥 뭐 아이 그냥 국수나 해 먹어 그러면서 옛날에 사람들 끌고 와서 말하자면 그 안방 마님한테 국수나 해 먹게 국수 빨리 해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반죽해서
0: 손이 엄청 가는 거예요.
1: 네, 손이 엄청 가는 거예요.
0: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1: 네,
0: 것 같아요.
1: 맞아요. 1267님, 제가 9살쯤에 먹었던 금풍생이 구이입니다. 다들 어렵던 시절이지만 여수에 살던 때라 여수는 금풍생이 구이가 유명하죠. 금풍생이를 구워 그 위에 양념을 바른 건데 그 고기가 살이 별로 없어요. 살을 먹으려 치면 엄마의 등짝 스매싱이 날아왔어요. 왜냐하면 그건 아버지 몫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안쓰러워 한 점 드시고 먹어라 하셨죠.
0: 야.
1: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예순이 넘었는데도 그게 제일 기억나요. 그러셨네. 저희 여수 가면 금풍생이 구이를 시켜 먹습니다.
0: 아, 물고기 이름이군요.
1: 네네.
0: 오, 신기하네.
1: 야. 맛있어요.
0: 그래요?
1: 네네.
0: 이 약간 조기 조금 널쩍한 열대어처럼
1: 생기기는 좀 괴상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생선 그런 모양은 아니에요. 네, 가시가 좀 삐죽삐죽하고.
0: 그러니까 그 살이 없으니까 그냥 엄마는 그냥 우리 아빠 먹어야 된다. 아버지가 그래도 야 이거 좀 먹어라 하고 내주시고 그러셨네. 6582님, 매일 일하면서 듣기만 하다가 처음 문자 보내봅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요 눈물 나고 그리운 음식이 초등학교 때 먹었던 시장표 찹쌀 도너츠입니다. 그 시절 늘 바쁘셨던 부모님인데 그날은 운동회라고 엄마가 점심시간에 잠깐 들리셔서 주셨던 찹쌀 도너츠입니다. 앉아서 먹을 곳이 없어서 계단 밑에 쪼그려 앉아서 먹었는데 세상에 제일 맛있는 맛이었어요. 지금도 눈물 나는 음식. 제 나이 50인데 그 시절로 다시 한 번만 돌아가고 싶습니다.
1: 아, 그렇구나.
0: 참 바쁘신 부모님. 그래도 운동회라고 그 시장표 찹쌀 도너츠를
1: 네.
0: 건네주고 가셨나봐.
1: 네. 자, 2315님은 전 어려서부터 오뎅, 어묵을 참 좋아해서 부모님께서 오뎅집 딸한테 장가가라 할 정도였죠. 그때는 다들 잡생선 찌꺼기로 만드는 게 뭐가 좋냐 했지만 지금까지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어묵. 85년도 목포에서 군복무할 때도 해안에서 작업하는데 허름한 건물에서 나던 최고의 냄새는 금방 만든 따뜻한 어묵이었어요. 군인들 고생한다고 챙겨주시 사장님, 아 지금은 어디 가도 그 맛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 먹고 싶다.
0: 이게 참 어묵은 참 많은데 또 그 맛이 있나 봐요 각자의.
1: 그렇죠.
0: 네.
1: 근데다가 금방 만든 따뜻한 어묵이기 때문에 그 군인 아저씨한테 챙겨주시던 그 따끈한 어묵 맛은 이건 쉽지 않죠.
0: 그럴 수 있겠네요.
1: 네,
0: 그런 상황과 딱 맞아 떨어졌어. 야. 3061님, 결혼하고 생일날 입맛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걸 보고 남편이 그 달걀 후라이에를 소금도 넣지 않고 해준 그 달걀. 내 생에 잊을 수 없는 맛. 뭐 그래요?
1: 잊을 수는 없겠지만 맛있었다는 것에요. 입맛이 없을 때 소금을 안 친 달걀 후라이. 저는 소금 안 친 거 못 먹어요. 달걀. 달걀엔 꼭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맛있었다는 말은 없죠. 네.
0: 그러니까
1: 그냥 그 기억이
0: 잊을 수 없는 맛.
1: 잊을 수 없다는 거죠.
0: 네. 맛있어서인지 맛없어서인지는
1: 그건 저희가 잘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0: 그래도 네. 어쨌든 입맛 없는데 남편이 옆에서 뚝딱해준 달걀 후라이가 맛있었다. 아니 좋았다.
1: 기억 예. 달걀 후라이를 기억한다.
0: 네네.
1: 네.
0: 저희가 너무 삐뚤어졌나요? 30611님. 오진희님께서는요. 솔잎 요크루트요. 새벽에 외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 데리고 가서 등산 겸 솔잎 따서 엄마를 갖다 드리면 요구르트랑 솔잎을 같이 갈아서 먹으라고 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솔잎 맛이 나고 좋았어요.
1: 네, 솔향 좋죠. 오. 솔잎차도 있고
0: 네.
1: 또 떡 찌거나 그 송편 찔 때도 밑에 솔잎을 다 따서 깔았잖아요. 그게 소독도 신기하다. 되고.
0: 그래요.
1: 네.
0: 이게 요구르트랑 솔잎이랑 이게
1: 몸에 좋다니까.
0: 참. 하긴 그러기에 여전히 그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그 솔향 나는 음료가
1: 있는 거예요.
0: 있는 이유는 또 그런 이유겠죠.
1: 아하. 엄마가 집에서 해주시던 간식이 있으신가요?
0: 저희요.
1: 네.
0: 저희 어머니가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납니다.
1: 아 그래요?
0: 많이 해주셨는데 기억이 안. 아. 많이 해주셨어요. 네네. 생각나는 대로 중간 중간 말씀드리겠습니다.
1: 8260님 20대 중반인데요 제일 맛있었던 음식은 버섯 탕수육입니다.
0: 오!
1: 제가 군에서 취사병이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버섯 탕수를 만들어봤는데 완전 꿀맛 같아서요.
0: 아, 버섯 탕수 맛있죠?
1: 네 맛있죠.
0: 예, 예, 예.
1: 네.
0: 아, 저희 어머니 탕수육은 만들어주셨네.
1: 집에서?
0: 예예. 예. 튀겨주시고 하셨어요. 그냥 탕수육으로.
1: 네.
0: 버섯 탕수도 여기 은근히 맛있어요.
1: 네 맛있어요.
0: 식감이 또 다르고.
1: 맞아. 네. 버섯 향이 또 그대로 갇혀 있어서.
0: 네.
1: 딱 깨물면 버섯 향이 나는 게 맛있죠.
0: 심지어 본인이 직접 하셨다니 또 얼마나 감동이셨겠어요.
1: 그러게.
0: 예. 아 이은혜님 참외 장아찌요. 그 맛을 못 잊어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사 먹어도 봤는데 아, 그 맛을 못 찾아요. 아작아작하고 시원한 그 맛 찾고 싶어요. 참외로도 장아찌를 담그는군요.
1: 나라즈케라 그러시죠. 일본 사람들 그 술지끼미에다가 담가요. 참외를. 그러면 그게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반찬으로도 괜찮죠.
0: 그렇군요.
1: 네. 8034님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부산 오빠네 갔는데 안하고 회를 처음 먹었는데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삼키기가 싫을 정도였어요.
0: 진짜. 안하고가 저거잖아요. 바닷장어를 얘기하는 건가요?
1: 장어. 네.
0: 그죠?
1: 네. 꼼장어. 네.
0: 야 참. 아니 우리 정현호님 이 한 분의 추억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수많은 당당이 분들의 인생 이야기 최고의 맛을 두루 다 맛봤습니다.
1: 재밌었어요. 배도 많이 고프고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자 소개해드리지 못한 문자도 하나하나 잘 읽고 저희가 간직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광고 후에 행운번호 추첨합니다.
1: 200만 원짜리 꾸러미의 주인공이 되실 분 잠시 후에 만날게요.
0: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3: 우와,
2: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6: 영월이래요.
5: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6: 영월이래요.
5: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6: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5: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8: 백조 싱크.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8: 큐레큐.

0: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0: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잘

0: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앞장소엔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0: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0: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4: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3: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4: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3: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4: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3: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4: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3: 물걸레 쉰내 걱정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4: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3: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4: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올을 드립니다.
5: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4: 자, 빠르게 행운 선물 이제 번호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1회 자리부터 뽑겠습니다.
4: 네, 1회 자리 제가 뽑죠. 1회 자리는 9번이고요.
3: 자, 그럼 10회 자리 뽑습니다. 10회 자리는 4번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행운 숫자는 49번.
4: 49번.
3: 와, 49번.
4: 네.
3: 자, 49번. 오늘 행운 선물의 주인공 전화 드려보겠습니다. 전화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빨리 전화를 받아주셔야 할 텐데. 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네.
3: 여성시대입니다.
6: 예,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행운 숫자 주셨죠? 몇 번 주셨죠?
6: 제가 49를 줬습니다.
4: 49. 네. 축하드립니다.
3: 축하드립니다.
6: 아이고, 감사합니다.
4: 당첨되셨어요.
3: 아니, 근데 왜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이상하셨을까요?
4: 이게 아무래도 공이 지역번호로 가니까, 그죠?
3: 아, 이러셔서. 아,
6: 제가 지금 개인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3: 네네.
4: 예, 예.
6: 손님하고 대화도 중에.
3: 아이고, 그러셨구나. 축하드려요. 정말 이게 지난주에 행운의 주인공이 없어서 더블로 받게 되신 거예요.
4: 그러니까요.
6: 아이고, 감사합니다.
4: 예, 200만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 보내드리겠습니다.
6: 아, 이거 듣고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3: 아, 성함을 좀 알려주세요.
4: 예, 어느 지역에 네, 누구세요?
6: 손병춘입니다요.
3: 네?
6: 손병춘요.
3: 손병춘 씨.
6: 네. 네. 손자 손자 빛날 정자 범춘자요.
4: 네. 아, 예, 예. 멋진 이름 우리 기사님. 예, 예.
3: 어느 지역이세요?
6: 전라북도 전주입니다요.
3: 어머나, 어머. 세상에.
4: 전주에서 지금 운행 중이신 우리 네. 택시 기사님.
6: 예예. 네, 네.
4: 아, 예예.
3: 오늘도 대박 나시기 바라고요.
4: 거기는 비 안 와요?
6: 감사합니다. 예?
4: 거기 비.
3: 비 안 와요?
6: 아, 여기는 비가 안 오고 지금 현재 좀 흐리고 있어요.
3: 아, 예, 예.
4: 알겠습니다.
3: 대박 나시기 바라고 건강하시기 바랄게요.
4: 예, 안전운전 하시고요.
3: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3: 9시 5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5: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시골살이에 대한 얘기를 차분히 적어둔 책 박정미 작가의 한 그루 열두 가지를 펼쳐봅니다. 농촌은 땅 모양이 제각각이라 크고 반듯한 땅을 얻기가 어렵다는 내용이 나오네요. 우선은 조각밭부터 얻으라고 조언합니다. 한 해 두 해 농사를 짓다 보면 짓고 있던 밭과 붙어있는 다른 밭들도 하나 둘 더 얻게 됩니다. 볼품없는 밭도 열심히 이어붙이면 어느새 반듯한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어딘가 미흡해 보이는 우리 인생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다 보면 예쁜 모양을 갖출 겁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
7: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8: 안녕하세요. 울주군청 해뜨미 씨름단 태백장사 노범수 선수입니다. 저는 통산 25번 장사에 올랐습니다. 노범수가 또 장사에 올랐다고 사람들은 제 별명을 노또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슬럼프라는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이대진 감독님과 이진영 코치님께서 옆에 계셨습니다. 옛날 노범수로 돌아가자, 좀 즐겨라, 나 씨름장에 올라가면 여기는 놀이공원에 온 거고 놀이터에 온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덕분에 다시 운동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살다 보면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기분이 들 때가 있겠죠. 하지만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반드시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도움을 청해보세요. 누군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어보세요. 꼭 있습니다.
7: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ABC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시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0: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11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합수부는 오늘 오전부터 노 전 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독일과 스웨덴 등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동행 사실이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는 기재되지 않아 횡령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등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 참관과 직원 역량 강화 등의 명목으로 2022년부터 지난 6월까지 100차례가 넘는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사건에 재판 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오늘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 회부하지 않고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소원은 헌법이 정한 사법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했다며 판결에 불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 3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이 12.3 계엄을 선포하기 전 일부 국무위원들만 불러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작년 1월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아세운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비아파트 공급의 속도를 내기 위해 오늘부터 비아파트 공급 보완 조치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사업자에게 선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 대출 보증 지원도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신축 매입 임대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은 기존 토지비의 30% 수준에서 10% 수준까지 낮아지고 공사 중 자금 조달 부담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무청이 생계곤란 병역 감면을 신청한 청년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양방향 연계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계 체계 구축에 따라서 병무청이 생계곤란 병역 감면 신청자의 가구 환경을 확인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의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병무청은 신청자의 가구 상황과 소득 재산에 따라 맞춤형 복지 패키지를 연계하고 있다면서 매년 300여 명이 복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매에 붙여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검은색 가죽 재킷이 예상가의 16배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경매업체 소더비는 현지 시간 19일 젠슨 황의 친필 서명이 담긴 톰포드 브랜드 가죽 재킷이 96만 달러, 우리 돈 약 14억 3천만 원에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낙찰가는 소더비가 제시했던 예상가의 16배, 해당 새 상품 가격의 약 100배에 달합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권은 최대 80mm, 강원, 대구, 경북은 최대 60mm, 부산, 울산, 경남과 전라권은 최대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6에서 33도의 분포로 덥겠습니다. 김정현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 새벽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설레게 했던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우승컵을 놓고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불꽃 튀는 결승전을 펼쳤는데요. 아르헨티나는 아쉽게 우승컵을 놓쳤지만 결승까지 오르면서 축구 강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사실 꼭 이번 대회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는 늘 월드컵 무대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혀왔죠. 마라도나 그리고 메시를 비롯해서 시대를 대표하는 스타 선수들을 꾸준히 배출해온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축구 말고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요. 그래서 오늘 이과학저과학에서는 한영준 기자와 함께 축구를 넘어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의 지리와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첫 곡은 영화 여인의 향기 OST의 포르 우나 카베사 듣겠습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두 선생의 역사 공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와 지리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주시는, 또 저희 이과학 저과학에서는 역사와 지리를 과학적으로 풀어주시는 한영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두 선생 겸 한영준입니다.
1: 오늘 새벽에 열린 월드컵 결승전 보셨어요?
2: 네. 아, 보지는 못하고 저도 이제 하이라이트로 결과만 봤죠.
1: 일어나자마자 하이라이트 보셨죠?
2: 그렇죠.
1: 저도요.
2: 중간에 한번 새벽에 잠깐 깼는데 전반전에 0-0인 게 있더라고요. 네. 오, 뭐 메시가 우승하, 아르헨티나가 아니죠. 메시가 우승하겠지 라고 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1: 그러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네요.
2: 그렇죠.
1: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2: 저는 이 질문을 받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과를 딱 보자마자 그러니까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역사의 하나의 사건이 꼭 그 역사적 필연성을 잊진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금 이번에는 아까 대기 시간에도 오승훈 아나운서님이랑 그런 말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뭔가 아르헨티나가 메시가 우승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1: 라스트 댄스의 뭐 그렇죠. 어떤 마침표를 잘
2: 축구
1: 찍었으면.
2: 축구 황제의 마지막 엔딩을 우승으로 화려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런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역대 월드컵으로 보면은 꼭 이번엔 이 나라가 우승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는데 꼭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꼭 이순신 장군이라고 다 이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따지면 이순신 장군이 한 전투에서 패했다고 이순신이 아닌 것처럼 그냥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메시는 역시 축구 황제가 될 것 같다. 메시는 메시다.
1: 메시는 메시로 남겠죠.
2: 그렇죠.
1: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도 당위성이나 필연성 같은 게 통하지 않을지인데
2: 네.
1: 우리가 긴 나라의 역사를 볼 때는 또 얼마나 그런 게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라는 걸 찾아보면서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2: 그게 또 재밌죠.
1: 오늘은 결승전을 보면서 아르헨티나를 응원하셨던 분들도 또 응원하지 않았던 분들도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알아보면 굉장히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르헨티나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축구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2: 네.
1: 메시의 나라, 마라도나의 나라였다가 이제는 메시의 나라가 됐어요. 그렇게 축구를 가장 먼저 떠올리고 또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던.
2: 그렇죠. 네,
1: 그런 역사가 있는 나라.
2: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IMF 금융위기를 겪었는데 우리보다 더 많은 금융 구제를 받았던 나라 이렇게도 알려져 있죠.
1: 그래서 오늘은 축구를 넘어서 아르헨티나의 역사와 지리를 통해서 어떤 나라인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메시로부터 출발했으니까 메시 계속 좀 이어가 볼까요? 시작점은 메시로.
2: 네.
1: 살아있는 축구의 전설 리오넬 메시. 근데 이 메시라는 성이 이탈리아계 성씨라고요.
2: 네, 네. 맞습니다.
1: 왜 아르헨티나에 이탈리아계 성이 있을까요? 우리는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의
2: 그렇죠.
1: 네, 식민지.
2: 뭐 뒤에 할 생각하는데. 얘기를 미리 얘기하자면요.
1: 네네.
2: 아르헨티나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사람은 이탈리아어를 쓰는 스페인 사람인데 스스로를 영국인이라 여기면서 사실은 파리에 살고 싶어 한다.
1: 뭐 이렇게 복잡해요?

0: 이탈리아인데.
1: 네, 그러니까 네. 실제로 우리는 스페인계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중남미 나라랑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가대표 그러니까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아르헨티나 선수들, 축구 선수들이나 다른 운동 선수들을 보면은요, 그 브라질이랑도 좀 느낌이 달라요. 네. 그냥 그러니까 뭔가 남미 느낌, 네. 그 뭔가 원주민의 그런 어떤 그 혈통이라든지 외모가 많이 없습니다. 영향이.
0: 맞아요, 맞아요.
1: 좀 더 그러니까 유럽계스럽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이탈리아나 스페인 느낌은 그냥 그대로 이거 유니폼만 바꿔 입으면은 네. 그냥 그렇다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많이 유럽의 영향이 많은데 특히나 이탈리아계가 되게 많습니다. 예. 아예 그 리오넬 메시의 집안 자체가 조르지 메시인데요. 이게 조르지 메시 집안 조상이 1800년대 후반에 네. 이탈리아 중부 마르케 지방이라는 곳에서 예. 아르헨티나로 건너온 이민자입니다. 그런데 메시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름 한 번씩은 들어봄직한 아르헨티나 선수들 이름.
0: 앙헬 디마리아.
1: 네. 네, 디마리아. 마라도나. 마라도나. 바티스투타. 크레스포. 자네티.
0: 후안 베론.
1: 예. 네. 뭐, 아, 후안 베론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0: 아, 달라요.
1: 라베찌. 전부 다 이탈리아계 이름이고
0: 맞아요.
1: 네. 네. 라베찌도 전형적인 게 이탈리아계거든요. 그만큼 이게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이탈리아 출신들이 되게 많다라는 걸 이제 앞으로 제 뒤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한 절반 정도가 이탈리아계라면서요.
1: 그렇죠.
0: 그 남미 국가들과는 좀 다른 점이 이 지점인 것 같아요. 굉장히 유럽색이 강한 느낌인데 네. 남미 나라인데 이렇게 유럽색이 강한 이유는 뭘까요?
1: 이게 그러니까 이탈리아 쪽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이죠. 이때 그 이민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미리 이걸 말씀드릴게요.
0: 네.
1: 그 우리 엄마 찾아 산말리 있지 않습니까? 엄마 찾아 산말리가요. 원작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0: 몰라요.
1: 안펜니노 산맥에서 안데스 산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로 일하러 간 엄마를 찾아서 그 주인공이 실제로 대서양을 건너온 그 얘기거든요.
0: 아, 그만큼 그 이민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탈리아 그것도 이탈리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니 굳이 왜 이탈리아 사람이 네. 그 뭐 못 사는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을까 했는데 1800년대 후반부터 네. 그 20세기 초반까지는 이탈리아가 아르헨티나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그때는 1인당 GDP가 미국보다 높았어요. 아르헨티나가.
0: 아, 1인.
1: 세계 5위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0: 세계 5위요.
1: 네. 그리고 반대로 1800년대 후반만 해도 한참 그때 통일전쟁하느라 네. 되게 이탈리아가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찾아 산말리에 나오는 이탈리아 엄마가 더 잘 사는 아르헨티나로 일하러 가는 거죠.
0: 아, 그러면 엄마가 좀 뭐라 그럴까요? 안쓰럽게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1: 아, 그래도.
0: 엄마가 너무 멀리 가가지고. 아, 그렇죠. 안쓰러운 아니, 느낌이긴 한데.
1: 베트남의 출신의 엄마가 한국으로 그 이민 갔다 그러면은 안쓰럽긴 하겠죠. 그 당시에는. 그렇죠.
0: 돈을 벌기 위해 뭐,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가정부로 일하러.
1: 그렇죠. 가정부로 일하러
0: 이야기라고 알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1: 네.
0: 근데 유명한 농담이 하나 있다는 건 뭐예요?
1: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 사람은 이탈리아어를 쓰는 스페인 사람인데 네. 자기 스스로를 영국인으로 느끼고 실제로는 파리에 살고 싶어 한다.
0: 그거는 이탈리아계가 많다는 데서 알겠고 그렇죠. 스페인 사람이라는 건 스페인 식민지였으니까.
1: 그렇죠.
0: 그럼 영국은 왜 나온 거예요?
1: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한참 잘 나갔을 시기에 아르헨티나가 영국이랑 무역을 많이 했거든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영국 자기들이 영국이랑 무역을 하다 보니 영국인처럼 느끼고 그리고 부에노스 아이레스 같은 경우도 한참 잘 나갈 때 뭐라 그랬냐면요. 남미 중남미의 파리라고 불렸습니다.
0: 파리.
1: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지향성은 또 파리에 두고 프랑스에 두고 있는.
0: 네네.
1: 그러니까 되게 정체성이 되게 복잡한 그런 나라다라는 자주 섞인 농담인 거죠.
0: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드는 건
1: 네.
0: 다른 나라들 남미 국가들은 원주민이라든지 유색인종이 그래도 비율이 높고
1: 네.
0: 아직 그 문화가 남아있는 느낌이 많아요.
1: 네.
0: 근데 아르헨티나만 그렇지 않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거는 아르헨티나 정부 쪽에서 좀 원주민이나 유색인종을 일부러 배제한다거나 좀 지운 그런 역사들이 혹시 있나요?
1: 아 실제로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탈색.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예. 탈색이라고 해서요. 이게 단순히 아르헨티나뿐만이 아니라
0: 네.
1: 중남미의 뭐 브라질이라든지 칠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조금 더 유럽계 기회가 많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한참 잘 나가던 1800년대 후반에 그렇게 많이 유럽인들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실제로 그때는 전쟁하고 정신없던 유럽보다 일부 유럽 국가보다는 중남미가 훨씬 더 풍요로운 나라이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 유럽계가 높아진 비중,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0: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예. 이것도 이제 19세기 사건이죠. 하, 그 당시 참 독특했는데 파라과이가 그러니까 뭐 이유는 지금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건데요.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세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1: 파라과이가.
0: 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오히려 파라과이가 되게 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찍 되게 뭐 이렇게 철도도 깔고 근대가 많이 돼 있는데 예. 그러니까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3국이 파라과이랑 전쟁을 했다고 해서 3국 동맹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1: 예.
0: 아니면 이제 파라과이가 전쟁을 일으켜서 파라과이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가 실제로 국방 전력을 따지면 나라 인구를 떠나서 훨씬 더 정예화돼 있어서 파라과이가 초기까지만 해도 이 세 나라를 압도했어요.
1: 오, 예.
0: 그러니까 파라과이 같은 경우가 이제 지도를 펴놓으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바다가 없는 나라거든요.
1: 예.
0: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마테차라 그러죠. 요새 다이어트 많이 먹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수출하면서 되게 국방력이라든지 경제력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1: 예.
0: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아직까지 조금 뭔가 경제력으로 성숙하기 전이었는데 이게 19세기 전반이다 보니 전쟁을 일으켰는데 네. 사실 국가 체급이라는 게 인구로 본격적으로 투입하기 시작하면
1: 네.
0: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세 나라를 가지고 이제 전쟁을 했던 그러니까요. 그런 시기다 보니
1: 삼국동맹이 만만치 않은데요.
0: 그래서 네. 이 전쟁 때문에 파라과이가 거의 나라가 망합니다.
1: 네.
0: 어느 정도 망하냐면요. 너무 성인 남성들 심지어는 이제 소년들까지 징집을 하다 보니 인구비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결국에는 파라과이가 패배했거든요.
1: 예.
0: 파라과이가 패배했는데 9대1까지 갑니다. 성비가. 거의 성인 그러니까 남성의 90%가 예. 사망을 해요.
1: 예.
0: 그 정도로 파라과이가 폭삭 주저앉은 사건이 있는데 근데 파라과이가 이 정도로 열과 성을 다해서 전쟁을 했으면
1: 네.
0: 당연히 주변 나라에서도 인구 피해가 막심했겠죠.
1: 그렇겠죠. 네.
0: 그래서 아르헨티나도 인구적으로 되게 많이 피해를 입는데
1: 네.
0: 이때 아르헨티나에서 한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참 아프리카계 흑인 노예들이 많이 이제 아르헨티나에도 있었거든요.
1: 네, 남미 쪽으로는 많이
0: 그렇죠.
1: 갔을
0: 그리고 아니면 이제 원주민들 노예들을 네. 상대로 해서 공약을 겁니다.
1: 네.
0: 너희 전쟁에서 승리해서 살아 돌아오면 노예 해방시켜 주겠다. 알겠습니다. 저 전쟁에 참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삼국 동맹 전쟁, 파라과이 전쟁 때 미친 듯이 전쟁에 참여를 해요.
1: 아, 예.
0: 이 전쟁에 참여를 하는데 진짜로 너무 이 아르헨티나 군도 이 노예군을 소모품처럼 사용한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선봉대를 전부 다 아프리카계 노예군으로 편성을 했던 거죠.
1: 예.
0: 그래서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특히나 많이 사망한 게 아프리카계 또는 원주민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인구가 줄어들고 이러니 아예 잘 됐다. 그러니까 중남미에서 한참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그 시기에 이제 좀 유럽인들을 좀 받아들이면서 이주민들을 좀 받아들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 영어로는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탈색 정책을 백인화 정책을 본격화한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가뜩이나 유럽에 백인 이민자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0: 네.
1: 부유한 나라라고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삼국동맹 전쟁의 유생인종들을 전쟁에 앞으로 좀 내모는 그런 네. 정책을 세우다 보니까 이제는 백인 비율이 90%가 훨씬 훌쩍 넘는다고요.
0: 그렇죠. 예. 뭐 그냥 이제는 이제 사실 그냥 이제 유럽계 국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르헨티나의 특징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1: 오히려 유럽이 유색인종이 훨씬 많아요. 이렇게 90% 이상을
0: 그렇죠.
1: 백인 인종으로 채웠다고
0: 아예 최근에는
1: 하면.
0: 이제 중동 네. 이민자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1: 네. 자, 다시 축구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르헨티나는 왜 세계적인 축구 강국이 됐을까? 이거 궁금합니다.
0: 저도 이제 이 질문을 보고 이거는 보통 이제 박문성 해설위원이나 축구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봐야 되는 게 아닌가.
1: 이게 역사와 지리, 문화 이게 또 연관이 돼 있으니까.
0: 그렇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아르헨티나는 탱고 그리고 이제 뭐 브라질은 삼바라고
1: 네.
0: 해서 개인 전술이 되게 강조되는 그런 네. 나라다.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뭐 확실히 이제 사회 양극화가 심하다 보니 이제 경제적으로 부를 얻는 방법이 축구밖에 없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랑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1: 예.
0: 그러니까 이제 페론 시대라고 이제 흔히 불리죠. 이제 20세기 중반 무렵에 이제 뭐 독재자 겸 정치가였던 이제 페론 시대에 예. 민족주의 도구로 이 축구를 결부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한참 이제 포클랜드 전쟁도 벌어지고 예. 하다 보니까 축구가 우리를 상징하는 그건 뭐 우리나라도 한때 이제 권위주의 시대 때는 많이 활용됐던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패권주의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군사독재 시기에도 이런 축구를 하나의 정치 선전 도구로 이용을 많이 했던 게
1: 유럽 백인 이민자들이 많이 왔으니까 축구가 좀 유행하긴 했겠죠.
0: 아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아예 특히나 정책적으로. 이민자들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아르헨티나라는 국가 정체성을 축구로 투영시킨 경향이 이제 권위주의 정부에서 많이 있었다라는 게 그래서 포클랜드 전쟁 이후에 1986년에 그 잉글랜드 전 신의 손.
1: 네.
0: 우리로 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네. 그 당시 아르헨티나 정부에서는 이거를 또 어떻게 보면 복수전이다. 포클랜드 전쟁의 복수극을 예. 우린 축구로 복수했다라는 그 식으로 정치 선전을 많이 하기도 했죠.
1: 2년 전이었나요? 포클랜드 전쟁 후에 2년 네. 후에 뭐 그렇게 했나요? 2년 맞는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0: 네.
1: 뭐 마라도나가 손으로 이렇게 헤딩인 것처럼 넣어가지고 네. 영국을 이겼죠.
0: 지금은 이제 VAR 때문에 전혀 못하겠지만.
1: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뭐 자갈이나 이렇게 산맥 뭐 이런 정글 이런 네. 게 많아가지고 개인기 발재간을 이용한 축구가 많이 발달했고 아르헨티나는 평원이 너무 넓어가지고 그래서 시원시원한 축구가 발달했다 뭐 그게 또 비교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0: 근데 뭐 둘 다 기본적으로 길거리 축구라 해서 이제 포트레로라든지 이런 것들
1: 포트레로
0: 네네 그냥 길거리 축구를 가지고 이제 개인기를 많이 쓴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데 뭐 아 오늘 굉장히 축구 이야기
1: 아닙니다
0: 이야기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전에만 해도 약간은 둘 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둘 다 약간 개인 전술, 개인기 중심이었는데 특히나 요새 또 축구협회가 개혁이 많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1: 아르헨티나가.
0: 아르헨티나가 네. 최근에. 네. 그래서 조금 더 그러니까 메시를 위한 이제 좀 이게 단합력이 있는 축구 전술이 또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1: 그래도 결승전 한 날이니까 축구 얘기를 끌고 와봤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국토가 굉장히 넓죠.
0: 그렇죠.
1: 네. 어느 정도로 넓은가요?
0: 278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 그러니까 한반도, 그러니까 남한이 아니라 한반도가 22만 제곱킬로미터거든요.
1: 10배가 훌쩍 넘네요.
0: 12배 정도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아르헨티나 하면은 뭐 소 많이 키우는 그런 평원이 많아요 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네. 평원만 많은 게 아닙니다. 서쪽으로 가면은요 우리가 그냥 안데스 산맥 하면 칠레 라고만 생각하시겠지만 그냥 아르헨티나 서부도 안데스 산맥입니다.
1: 아, 그걸 국경으로 이렇게 나눈 거니까
0: 있으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뭐 각종 이제 뭐 자원들도 많고 예. 그리고 좀만 남쪽으로 내려가면 파타고니아 우리 뭐 브랜드 이름 아닙니다. 사막도 있고요. 고원 사막도 있고 그리고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빙하지대도 있습니다.
1: 아, 그러네요.
0: 네, 그냥 단순히 넓은 게 아니라 세로로 길다 보니까 네. 되게 다양한 기후대가 있는 왜냐하면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가 가로로 길쭉해서 네. 기후대가 비슷하잖아요. 근데 아르헨티나는 세로로 길쭉하다 보니까 더 다양한 기후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굉장히 넓은 길게 펼쳐진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잠시만요.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 윤태진 안과 전문의를 모시고 백내장과 녹내장, 황반변성 등 대표적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질환의 특징과 치료 방법, 그리고 눈 건강을 지키는 관리법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꼭 알아야 할 건강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돼 있는 울산 MBC 시민 건강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달동 배양규 연합비뇨의학과 의원, 범서 범서운천 지지 워터피아, 일산동 삼너머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건강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0: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두 선생 한영준 기자와 함께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 땅이 굉장히 넓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4: 네.
3: 근데 이게 넓기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라 그래요?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지리를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남쪽으로 가면은 남극과 가깝고 서쪽은 안데스 산맥이 있어서, 그래서 또 동쪽 동쪽으로는 또 평원이 쭉 펼쳐져 있고,
4: 네.
3: 굉장히 단순히 넓기만 한 게 아니라 축복받은 그런 자원이 또 많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 막상 중남미의 지리로 봤을 때는요. 예. 중남미가 참 안타깝지만 아프리카랑 비슷하게 약간은 이제 자연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저주받은 땅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3: 예, 예.
4: 왜냐하면 남미의 3분의 1이 아마존강입니다. 아마존강 유역입니다.
3: 예, 예.
4: 근데 이제 아마존강 유역 하면은 우리가 딱 느낌이 밀림이잖아요.
3: 네.
4: 거기서 무역을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3: 그렇죠.
4: 옆에 뭐 아나콘다가 있고 폭포가 있고 이런데 여기서 뭔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 아나콘다 하나로 저 설명이 빡 되네요.
4: 네. 네. 그리고 또 조금만 가면은 안데스 산맥이 있습니다.
3: 아, 그렇죠.
4: 세계에서 제일 길고 제일 높은 산맥 중에 하나 아닙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오히려 안데스 산맥이 그나마 사람 살기가 좋아서 잉카 문명이 발전했던 게
3: 네.
4: 그러니까 중남미라고 하는 지역이요. 적도랑 북회기선이랑 남해기선이 다 같이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3: 그러니까
4: 북회기선은 멕시코로 지나가고요.
3: 예.
4: 적도는 브라질 아마존 밀림으로 지나가고요.
3: 예.
4: 그리고 남해기선으로 지나가는데 그만큼 세계에서 가장 더운 대륙 중에 하나거든요.
3: 예.
4: 그래서 막상 되게 자연 환경이 좋은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3: 네. 그래서 산 위로 올라간 거군요.
4: 그렇죠. 네. 그래서 안데스 산맥의 안데스가 뭐냐면요. 스페인어로 계단식 밭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북쪽에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계단식 논을 지어서 이제 밭 농사를 지은 건데
3: 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남미에서 자연 환경이 가장 좋은 곳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리학에서는 그 남미 원뿔골 지역이라고 합니다.
3: 원뿔골.
4: 그 원뿔골이 이제 꽃갈콘 같이 생긴 걸 네네. 원뿔이라고 하잖아요.
3: 예.
4: 그걸 뒤집어 놓고 그걸 이제 중남미 지도로 딱 갖다 대면은 우리가 이제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남부입니다.
3: 아, 생일에 쓰는 그 원뿔 같은 거를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뾰족하게 아래쪽으로.
4: 네. 네. 거기가 그나마 남미에서 살기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3: 네.
4: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브라질이랑 면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비교가 안 되죠. 인구도 아마 차이가 큽니다.
3: 네.
4: 뭐 아르헨티나가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브라질은 뭐 억 단위가 넘어가니까.
3: 훨씬 넓으니까.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가 중남미, 그러니까 남미 지역에서 항상 브라질이랑 이렇게 뭔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자연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환경이 좋기 때문에 이거든요.
3: 예, 그렇군요.
4: 네네.
3: 그래서 여기는 농업이 그렇게 발달을 한 거죠?
4: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우 툭불 등급 정도의 고기를
3: 네.
4: 담배 한 갑 정도 되는 가격이면은 그러니까 뭐 만 원 밑으로 살 수 있다. 한 근을 1kg를
3: 네.
4: 그만큼 굉장히 이제 소고기를 사기가 좋은 곳인데
3: 워낙 많으니까 그렇겠죠.
4: 그러니까 워낙 평원이다 보니.
3: 예.
4: 평원에 심지어 뭐 풀도 잘 자라고 이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뭐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처럼 열심히 사육을 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풀어놓습니다. 그럼 풀도 잘 자라니까 네. 잘 저거가 되고 그런 식으로 목축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3: 농업과 목축업이
4: 그렇죠.
3: 네, 그래서 이게 부를 부유한 나라였다라는
4: 네.
3: 아까 세계 5대 부유한 강국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4: 그렇죠.
3: 그게 기반이 됐겠군요. 근데 광물 같은 자원도 또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4: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아르헨티나 서쪽으로 가면은 안데스 산맥이지 않습니까?
3: 예.
4: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특히나 이제 광물 자원들이 많은데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한참 우리나라 2차 전지 주 관련 제가 또 경제지 기다다 보니까 2차 전지 주 관련해서 한참 주목을 받은 광산이 리튬 아닙니까?
3: 네.
4: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요소인데
3: 그럼요.
4: 이게 이제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이 세 나라가 리튬 삼각지대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나라 국경이 맞닿은 지역에 전 세계 리튬 자원의 절반이 묻혀 있습니다.
3: 절반이나요?
4: 네.

0: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무슨 나라가 이렇게 호재 생겼다 그러면 꼭 무슨 아르헨티나나 뭐 칠레의 어디 광산에 뭐 어떤 MOU를 맺었어요. 이런 얘기를 주식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으셨을 텐데. 네네.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리튬 개발 투자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에 100년, 200년은 소로 먹고 살았다면 앞으로 아르헨티나는 진짜로 리튬으로 먹고 살지 않을까 할 정도로 정말 자원이 풍부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1: 아, 리튬. 그러면 이 리튬 개발해가지고 지금 새롭게 경제적인 부를 좀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가요? 왜? 아르헨티나 계속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얘기가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0: 이게 아르헨티나 얘기를 하려면 아르헨티나 경제 얘기를 하려면은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경제학자 중에 그런 말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을 한 사람이 70만 발을 맞았다고 생각해 봐라.
1: 한 사람이 총을 70만 발을
0: 그러면은 어떤 총에 죽었는지 그 사람은 알 수 있을까?
1: 아, 예.
0: 그게 바로 아르헨티나의 경제다.
1: 알겠습니다.
0: 네. 곧 뒤에 얘기할까요?
1: 뒤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일단 자원 얘기했으니까
0: 네.
1: 은혜강이라는 강이 있다면서요.
0: 아, 예, 맞습니다.
1: 그러면은 아르헨티나 이름도 은이 들어간다면서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르헨티나라는 이름이 참 희한한 게요. 그러니까 은을 라틴어로 네. 아르겐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르헨툼 에서 나온 게 이제 아르헨티나. 티나가 네. 뒤에 붙으면 이제 라틴어로 뭐 어느 무슨 무슨 땅 이런 뜻인데
1: 예.
0: 이거는 헛소문에 기반한 나라 이름입니다.
1: 아 은은 없어요?
0: 네, 은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중남미를 식민화했었던 이제 콘키스타도르라고 불리는 스페인계 정복자들이
1: 예.
0: 이제 여기 특히나 이제 중남미 가면은 금광, 멕시코라든지 금광이 되게 많거든요. 그 금광이 많다 보니 이 온 중남미 지역을 탐험을 했겠죠. 막 탐험을 하다가 소문을 들은 겁니다. 저 어디 안데스 산맥 너머에 은이 굉장히 많은 곳이 있대.
1: 네.
0: 그리고 대충 이제 원주민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지금 우리 아르헨티나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있는 라플라타 강이라고 불리는 그 강 유역이거든요.
1: 라플라타 강.
0: 네. 네. 그러니까 거기가 아예 거기를 딱 찍어놓고 아 대충 원주민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가 이제 그 은이 많은 그 동네인가 본데 라고 해서 이 지역을 아르헨티나라고 불렀고요.
1: 네.
0: 그리고 그 땅을 라플라타, 그러니까 리오 데 라플라타인데요. 라플라타가 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리오 데 라플라타. 리오가 강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리오 데 라플라타. 은의 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라플라타 강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마저도 여기 그래. 여기가 원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은이 많대. 라고 해서 한참 탐험가들이 하다가 이 지역, 이 나라 이름이 그냥 은의 나라, 은의 강이 네. 되어버린 거죠.
1: 이 강은 어떤 특별한 점이 혹시 있나요?
0: 지도를 보시면은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텐데요.
1: 네.
0: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우루과이의 수도인 몬테비데오랑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 아이레스가 있습니다.
1: 예.
0: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강이랑 접해 있는 도시인데 보면은 오 여기는 많이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다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1: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쑥 들어온
0: 네.
1: 만.
0: 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지역이 희한하게 만이 아니라요. 강입니다.
1: 강이라고 하면 염도가 낮아요? 소금 염도가?
0: 네.
1: 그러니까
0: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요 만같이 생긴 데만 강 느낌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1: 네.
0: 그런데 염도 분석한 이제 그런 지도 같은 걸 따로 보시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조금 더 바다, 그러니까 그 만 밖 밖으로도 민물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아, 지도를 보실 수 있는 분은 보시면 부에노스 아이레스 옆으로 쑥 들어가 있거든요. 그냥
0: 네.
1: 그냥 거기가 바다 같은데
0: 그렇죠.
1: 이 넓은 지역이 다 강이라는 말씀이죠.
0: 네,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보통 이렇게 생기면 삼각주라 그러잖아요. 강하고라 그래서 이제 뭐 강이랑 이제 바다가 만난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는 보통 바다라고 하죠, 만이라고
1: 네,
0: 하죠. 그런데
1: 맞아요.
0: 염도가 낮다 보니까 염도가 낮은 이유가 있는 게요. 여기에 이제 우루과이 강이랑 파라나 강 두 강이 한꺼번에 흐르거든요.
1: 아, 두 강이 합쳐지는 곳이에요.
0: 네. 그리고 이제 북쪽에 그러니까 좀 더 상류로 올라가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 세계 3대 폭포라고 불리는 이과수 폭포가 있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이과수 폭포에서 이 강에 민물이 워낙 많이 쏟아지니까
1: 네네.
0: 만으로 불리는 데가 그냥 강처럼 돼 있고요. 그러니까 어디인지 딱 정할 수가 없어요. 강이 어디까지인지.
1: 네네.
0: 그래서 일부러 강이 어디까지 범위야를 그냥 해안가 도시 두 개를 직선으로 연결해 버립니다. 여기까지가 라플라타 강이야.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남대서양이야.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1: 아,

0: 그렇게 바다 쪽으로 흘러가는 물이 강이 워낙 많아가지고 염도를 낮춰가지고 이걸 다 강이라고 불릴 정도라고 하면 네. 비도 많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강수량도 많, 그렇죠. 적절하게 많이 있고 게다가 평원도 있고 그러면은 여기는 당연히 농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땅이 많겠어요.
1: 아, 농사도 잘 되고요. 네. 뭐,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얘기를 다시 하자면은 여긴 진짜로 1차 산업 가지고 농업 광업만 가지고 선진국이 돼본 적이 있는 나라가 네. 아르헨티나이죠.
0: 그런데 거기에서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으로 발전을 시킬 생각을 안 했던 걸까요? 지금은 농업만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 네.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해질 기회는 많았을 것 같은데 네. 그러지 못했던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1: 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 얘기를 하려면 네. 70만 발 이야기를 다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결국 70만 발 중에 제가 한 10만 발 정도는 이야기를 지금 하긴 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그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심이 된 이유가 뭔데 네. 라는 걸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0: 예.
1: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흘러가야 되냐면은 중남미 경제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특징인데 중남미의 그 독립 시기부터 엇갈렸어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남미를 많이 비교하는데 아, 미국 독립하고 얼마 안 있다가 중남미가 독립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미국이 독립을 1780년대 했죠. 요때가
0: 네.
1: 언제냐면은 유럽에서 가장 혼란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종교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직전이 뭐냐면요.
0: 네.
1: 미국이 독립하고 직후가 나폴레옹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일어나고 나폴레옹 전쟁 있을 때입니다.
0: 예.
1: 그러니까 유럽이 미국이 독립하고 중간 초기 성장할 때 그러니까
0: 혼란스러웠군요.
1: 유럽, 네, 유럽이 혼란스러워서 유럽이 미국을 통제를 못했어요.
0: 예, 예.
1: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그런데 중남미 나라는 주로 언제 독립하기 시작하냐면 예. 미국에게 영향을 받아서 18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독립전쟁을 시작하거든요.
0: 4, 50년 늦은 거예요. 네.
1: 이때가 언제냐면요. 네. 유럽이 나폴레옹 전쟁을 끝내고 우리가 비인 체제라고 할 만큼 야 나폴레옹이랑 프랑스 이 혁명 세력들 때문에 지금 우리 백성들이 너무 혼란해.
0: 네.
1: 다시 보수적으로 옛날처럼 돌아가자 해서 보수적으로 똘똘 뭉칠 체제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유럽이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아예 보수적으로 가기 시작한 그 시기가 중남미 독립할 때랑 겹친 겁니다.
0: 여기에서 이제 아르헨티나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보수적이라는 의미를 좀 여쭤보면 보수적이라고 하면 너무 우리가 바깥으로 식민지 뭐 이런 쪽으로 갔으니까 이제는 좀 우리 안에서
1: 아니죠. 독립을 더 탄압한다든지.
0: 독립을 탄압한다.
1: 아니면 심지어 독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준 식민지로 만들고자 더 정치적인 경제적인 영향력을 더 많이 행사한다든지.
0: 더 강하게 해보자.
1: 그렇죠.
0: 예.
1: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제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 미국은 그냥 미국대로 냅두자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0: 예.
1: 이제 그런 차이가 되게 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한번 타이밍을 놓치고 나니까
0: 네.
1: 아, 독립하는 과정도 다른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거의 미국 같은 경우는 자영농의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영국이 미국에 이민자를 보낼 때
0: 네.
1: 뭐 귀족들을 보낸 게 아니라 그냥 사회 불만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뭐 청교도들이라든지
0: 네.
1: 야 너희 어차피 우리나라에 있으면 사고밖에 안 치니까 너희 그냥 가서 알아서 먹고 살아 해서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되게 자영농이라든지 자치적으로 되게 그 지역 엘리트들이 잘 커왔어요.
0: 예.
1: 그런데 중남미 같은 경우는 워낙 지하자원도 많고 그리고 뭐 금, 은 뿐만이 아니라 풍요로운 땅들이 많다 보니까
0: 예.
1: 스페인에서 귀족들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그 양극화의 뿌리를 어디로 보냐면은 그 중남미 스페인의 식민 시기인 엔코미엔다 위임 통치로 보는 분석도 많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렇게 귀족들부터 시작해서 그 스페인 뭐 평민들 이게 아주 하이오라키가 굉장히 센 그런 사회 분위기가 독립할 때 깨지질 않고요.
0: 아,
1: 계속 갑니다.
0: 지주가 있고 그 지주가 농업에서 이득을 챙겨가는
1: 네.
0: 그런 구조가 계속 남아있었던 거예요.
1: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뭐 그 토지개혁으로 삼는 역사학자들도 되게 많거든요.
0: 예, 예.
1: 근데 그 토지개혁이라든지 중간에 한번 갈아엎는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0: 예.
1: 그 양극화가 몇백 년 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으로도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0: 네네.
1: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흔히 뭐 포퓰리즘 때문에 뭐 좌파 포퓰리즘 때문에 중남미가 되게 힘들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걸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가 없고 정치적인 양극화가 되게 큰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약간 좌파나 진보 정부가 잡았을 때에도 이게 뭐 조금 더 합리적으로 중도적인 정책을 실행하기보다는 그래 그럼 노조 확실히 키워줘야지. 왜냐? 그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정책을 되게 세게 걸고요.

0: 그리고 또 군사 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 우파 정권이 들어섰을 때도 좌파라든지 이런 정부를 확 갈아엎고 네. 또 이제 신자유주의를 확실히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제정책 정체 지형이 이것마저도 양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조금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되게 정치 양극화가 심하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공무원 사회라든지 이런 그래도 좀 지켜나가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네. 이게 중남미는 그런 게 없다 보니 특히나 아르헨티나는 풍요로운 나라다 보니 주변 초강대국의 영향도 많이 받아서 이런 것들이 좀 섞여서 좀 힘들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1: 결국에는 양극화가 정치적 양극화로 이어지고 네. 정책의 일관성이 없이 오락가락하는 정책들이 펼쳐지고 그러면서 한때는 굉장한 세계적인 부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게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말씀이시죠.
0: 네, 이게 70만 발 얘기를 결국에 어느 정도는 다 한 것 같네요.
1: 그래요. 그러면 이것만 여쭤볼게요. 1900년대 초에는 세계적인 부국이었다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GDP로만 따지 1인당 GDP로 전 세계의 뭐 5대 강국이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어떤 계기 시점을 뭐 하나로 딱 꼽는다면은 어느 시점부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0: 그 이야기가 지금 제가 한 말씀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네.
0: 이게 그러니까 1950년대부터.
1: 50년대부터.
0: 네. 이게 우리나라랑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경제를 그러니까는 이제 개발도상국이 경제를 어떤 식으로 산업화 근대화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모델이 네. 두 가지 모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나라가 주로 했던 수출 지향형 산업 구조.
1: 네.
0: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건 철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뭔가 팔아먹을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자. 네. 라는 식의 수출 지향형 공업화가 있고요.
1: 예.
0: 또 하나는 뭐냐면은 수입 대체 공업화라는 게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러니까 수입 대체 공업화는 뭐냐? 우리가 그러니까 경제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무역을 할 때 상대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거를 수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풍요로운 거를 수출을 하자. 이런 구 메커니즘이 아니라 이 1950년대 수입 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하는 걸 세계 그러니까 세계 공황이나 네. 경제 위기가 있을 때 제대로 네. 수입을 못 받으면 물가가 치솟고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냐.
1: 네.
0: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수입하는 물건들을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게 키우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걸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하는 걸 육성을 시켜서 네. 이걸 공업화하는 데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요 그 공업화 모델이 한참 중남미에 많이 유행을 했어요.
1: 적어도 수입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보자라는 네. 운동인 거죠.
0: 네. 라고 하는데 네. 막상 이게 중남미에 실험을 해봤더니 실패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제무역이라고 하는 게 주고받군데 어차피 거기에 재능이 없는 나라가
1: 더 싸게 더 좋은 게 계속 들어오는데 뭐
0: 그게 되겠냐. 그래서 한켠으로는 그러니까 수입 대체 공업화가 아니라
1: 네.
0: 정말로 수입을 잘할 수 있게 아예 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목축업이 발전을 했으니 네. 그런 목축업과 관련된 제조업, 통조림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조선업을 발전시켜서 그런 어떤 수출 목축업 그러니까 소고기라든지 이런 농산물, 축산물을 수입하는 수출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계열의 공업을 잘 지냈으면 어땠을까라고 이제 사후적으로 분석을 하곤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1: 네. 그런 어땠을까 하는 거를 못했기 때문에 1950년대 이래로 IMF 구제금융을 23번이나 받았다라고 알고 있는데.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정치적, 경제적 양극화 네. 등이 이제 같이 겹치면서.
1: 왜 위기가 올 때마다 비슷한 문제를 되풀이한 걸까 하는 부분도 사실은 좀 궁금한 부분이긴 해요.
0: 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한다라는 얘기는
1: 제가 정치적 양극화.
0: 그렇죠. 왜냐면 네. 제가 또 그 이상은 복잡해서 잘 모릅니다.
1: 지금의 아르헨티나 상황은 그러면 어떤 상황일까요?
0: 이게 참 예전에 그 국제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은 보셨을 광경인데요.
1: 네.
0: 전기톱을 들고 이렇게 무대 연단에 올라서서 내가 모든 무언가를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1: 네네.
0: 그게 지금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으로 취임한 2023년 말에 취임했거든요. 네. 이게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는 그동안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국가가 너무 나서서 뭔가를 한 것 같다라고 하니까 본인 스스로를 자유지상주의자라고 불리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아주 긴축하고 뭐 쓸데없는 뭐 쓸데없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들을 전부 다 끊어내버리거든요.
1: 예.
0: 그래서 워낙 물가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다 보니까 이게 한 해에

0: 물가 상승률이 300%. 그러니까 1,000원이었던 물병 한 병이 1년 새 4,000원이 되는 오. 그런 일들이 그 전에 되게 많이 반복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게 다 사실 이게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1: 지폐를 너무 많이 찍어서.
0: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재정정책도 긴축 화폐정책도 긴축 그래서 우선은 물가부터 잡아보자 네. 라고 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취임하기 전에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너무 폭력적이고 과격한 정책을 하면은 위험할 것 같은데라는 예단도 뭐 예측도 있었는데 네네. 생각보다 지금은 그래도 조금 잡혀 있는
1: 물가는 잡히는
0: 물가가 조금 잡히고 네. 빈곤율도 살짝은 잡히는 이제 고로 아 빈곤율은 다시 오르지만 생각보다 물가가 지금 잡히고 있어서 네네. 이 밀레이 대통령이 그래도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2023년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1950년대부터 켜켜이 쌓여 있던 이 경제적인 문제들이 요 잠깐은 뭔가 좀 극복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네. 이게 또 몇 년 있다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조금 물가 상승률이 잡히곤 있다라는 평가.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정말로 아르헨티나의 고질적인 경제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이냐라는 데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는 상황으로 평가를 받죠.
1: 양극화에서 비롯된 것이 크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물가는 잡혔지만 또 빈곤율은 또 더 악화됐다고 네. 하니까 또 양극화는 더 크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상황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그런 것을 또 반복할 수도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또 지켜보면서 우리도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네. 풍요로워도 또 장점이 또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역으로 또 단점은 장점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 또 사람이든 국가든 다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각자 가진 뭐 무기를 장점을 잘 사용하고 미래를 잘 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아르헨티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0: 너무 정신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 정리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한영준 기자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주주마.

0: 지친날을 안아줘.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7: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8: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9: 키가 크고 싶다면
10: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1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거-

예, 오늘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축구 말고 조금 더 들여다본 시간이었는데요. 언제나 하는 생각이지만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끝곡은요, 마돈나가 부른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흐르고 있죠.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낮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신앙송가 구경영입니다. 시를 가까이 하면 감성이 자라나고 사물을 보는 눈이 밝아지며 사람들과 잘 어울려 분별심이 두터워진다. 논어에 담긴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소중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들려주세요. 혹은 거울 속에 나에게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낭독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행복한 일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선물해 보세요.
1: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4: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정오 뉴스입니다.

0: 거래일인 지난주 목요일 종가보다 5.13% 떨어진 1040이었습니다. 앞서 오전 10시 52분쯤에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2.35% 내린 773.21로 출발해 한때 5% 넘게 급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1년 만에 우리 국민은 가난해졌다며 정권의 목표는 부자 정부, 가난한 국민이라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정책실장은 본인이 밀어붙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국민 지갑이 털리고 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상장 폐지는 없다고 강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방송에 나와서 보유세 인상,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폐지, 양도세 유지를 공식화했다며 부동산 토론회는 하나만한 답정너였다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실장은 어제 KBS에 출연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상장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과 실거주 목적이라도 초고가 1주택에 대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전당대회와 관련해 청년 기탁금이 너무 높다는 취지로 올린 SNS 글을 두고 국민의힘이 당무 개입이라고 공세를 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몰상식한 정쟁에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딱이라며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출장소로 전락했던 것은 그새 다 까먹었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윤석열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쩔쩔매면서 수직적 당청 관계를 자청하더니 야당이 되니 적반하장으로 대통령의 순수한 의견 개진마저 말꼬리를 잡고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차 종합특검의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했습니다. 나 의원 측은 오늘 소환조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와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특검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올해 3분기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대출 행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3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 태도지수가 가계 일반에는 마이너스 14, 가계주택은 마이너스 11로 기준점인 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태도지수가 0보다 낮으면 대출이 까다롭고 0보다 크면 대출이 보다 수월하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린 곳이 많겠고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충남에 최고 80mm, 그 밖의 중부지방에는 최대 60mm가 되겠고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적으로 26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57년 전 1969년의 오늘은 인류가 달에 도달한 날입니다. 세상은 닐 암스트롱의 그 유명한 첫 일성을 기억하지만 사실 아폴로 11호의 착륙선 이글호는 연료가 채 30초도 남지 않아 있는 상태에서 아슬아슬하게 착륙한 것이라고 하죠. 마지막 순간까지 숨막히는 긴장이 있었던 셈입니다. 미국 이란의 전쟁도 그 전쟁의 연료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겠죠. 오늘은 밤사이 미군 사망자가 3명으로 늘어나면서 전면전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미국 이란 전쟁 속보와 전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미스터 블루 스카이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입니다. 이번 주 내내 중부지방은 비 예보가 많습니다만은 노래는 남부지방의 하늘로 가보겠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예, 1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오늘도 문자와 미니 의견들을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10분을 선정해서 소소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8001번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미니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 손석희의 12시를 검색하시면 라이브로도 보실 수 있고 못 들으시면 밤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구촌 사이드 A 시작하죠. 지난 주말에도 미국과 이란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밤사이에 미군 사망자가 3명으로 늘어나면서 파장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트럼프는 미군 사망자가 나오는 걸 이제 일종의 레드라인으로 삼아왔는데 이걸 계기로 다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금 레드라인을 넘어서 전면전으로 다릴 것인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대안인 홍해는 괜찮을 것인지 등등을 중동 전문가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께서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2: 예, 반갑습니다. 자, 여러 전문가들께서 전쟁은 곧 끝날 거라고 보시는 분도 계셨고,
3: 네네,
2: 아니다, 한참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성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3: 전쟁이 아마도 좀 더 길어지겠죠.
2: 예.
3: 좀 뭐 이번 MOU 체결 이후에 좀 분위기가 좋았다가 긍정적으로 예. 보신 분들은 조금 일찍 끝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은 역시 60일 동안 협상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2: 예.
3: 있었고, 60일도 채 되기도 전에 이제 핵 문제는 논의도 못하고
2: 예.
3: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미국과 이란의 지금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른 시일 내에 끝나기는 상당히 어려워
2: 예,
3: 보인다.
2: 그러면 11월 중간 선거가 하나의 계기가 될 텐데,
3: 네네,
2: 그 전에 어떻게든 끝낼까요? 아니면 자칫하면 넘어갈 수도 있을까요?
3: 자칫하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언제라도 빨리 끝내고 싶죠.
2: 예, 예.
3: 승리의 서사를 그리고 싶습니다.
2: 예.
3: 그러나 이란이 그걸 허락해 주지 않고 있고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어려워졌다.
2: 예. 그런데 트럼프는 승리의 서사를 본인이 직접 만들어 쓰기도 하기 때문에
3: 네.
2: 난 이겼다 하면 또 이긴 게 되어버리는 사람이잖아요.
3: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끝내주면 좋겠는데
2: 예.
3: 그것마저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아, 그렇군요. 예. 조금 그 전쟁 끝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종전 양해각서 MOU는 이게

0: 사실 이제 다 끝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란에서도 이건 다 찢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1: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제는 MOU는 끝났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예, 예. 그 이어서 이제 이란 쪽에서도 참다 참다 더 이상 이제 우리도 MOU를 지킬 필요가 없겠구나. 미국이 이미 다 MOU를 찢어버렸는데 우리가 왜 지켜야 되냐 했기 때문에 사실상 MOU는 이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지난 주말에 이란이 미사일하고 드론으로 요르단에 있는 미군 기지를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네. 거기서 미군 사망자가 이제 2명이 나왔고 또 이라크 쪽에서 또 1명이 나와서 전부 지금 3명으로 됐는데 물론 사망자가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이번에 17번째라고 얘기를 하던데 트럼프가 이것 때문에 아무튼 간밤에 더욱더 격앙된 것 같은데.
1: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냥 물러서기는 어렵다.
0: 예.
1: 지금까지 뭐 계속 공격을 해왔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군사시설 위주로 뭐 8일째, 9일째 계속 공격을 했는데 예.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공격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그 트럼프가 측근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미국인을 직접 살해하지 않는 한 전면전은 안 한다라고
1: 네.
0: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제 뒤집혀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상군 투입이나 사실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던데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럴 만한 여력이 없다고. 그러나 상황은 또 모르는 거니까
1: 그렇죠.
0: 지상군 투입이나 전면전 가능성도 계속 얘기가 되는데
1: 네네.
0: 성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 전면전 가능성은 이미 저는 뭐 한 80 정도 되지 않냐.
0: 예.
1: 왜냐하면 이미 공중급유기도 계속 배치를 하고 있고
0: 예예.
1: 그다음에 미 국민들에서 이스라엘 여행 자제 공고가 나왔어요.
0: 예.
1: 그다음에 중동 지역 여행 자제 공고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0: 예.
1: 이것은 상당히 지금 수위가 높아졌고 거의 뭐 전쟁으로 가는 수순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0: 예.
1: 지상전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9일째 계속 미국이 꼭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이 호르무즈 해역 근처 군사시설이란 말이죠.
0: 예.
1: 그렇다면 호르무즈에 있는 중요한 섬들에 대한 군사작전 그럼 이것이 그냥 공습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지상군이 들어가서 어떤 섬을 점령하려고 한 것인가 이란
0: 예.
1: 쪽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지상군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0: 예, 예.
1: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러면 성 교수께서는 지상전과 전면전에는 어떤 개념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1: 사실상 그거를 뭐 전면전을 어떻게 보면 지상전을 포함해서 전면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0: 예, 예.
1: 지금은 사실 지상전을 뺀다면 빼도 저는 이미 전면전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는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0: 예, 예.
1: 예를 들면 뭐 계속해서 지금 교량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공격을 했지만 이제는 에너지 시설까지 발전소라든지
0: 예.
1: 이런 부분에 대한 공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란의 보복 공격도 상당히 거세지겠죠.
0: 예, 예.
1: 그러면 이건 사실 전면전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그런데 거기에 민간 시설이 포함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가 이른바 이제 전쟁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1: 그렇죠.
0: 그거 부담스러워서 그렇게까지 할까요?
1: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대통령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0: 예.
1: 한 거 보시면 교량을 이미 공격을 했고 그다음에
0: 예.
1: 담수시설도 공격을 했고 반대로 이란도 역시 쿠웨이트의 담수시설을 공격했기 때문에
0: 예.
1: 이란 역시 지나가는 민간 선박에 대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저는 뭐 티포테시 그냥 장군 몽군이다 이렇게 봅니다.
0: 아, 예. 네. 그 아까 이스라엘의 공중급유기를 추가로 보내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전면전과 어떤 함수관계가 있습니까?
1: 저는 뭐 거의 준비 단계죠.
0: 예. 예,
1: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공중급유기가 총 한 100대가 넘습니다.
0: 그렇게 많습니까?
1: 예, 그렇게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0: 아, 그 공중급유기는 미국에서 다 보낸 겁니까?
1: 그렇죠. 이미
0: 예.
1: 배치된 상황도 있었고요.
0: 예.
1: 아직까지 철수를 안 하고 여전히 남아있던 곳은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0: 예.
1: 총 100. 여기가 지금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군은 아직까지 참전을 안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공중급유기는 미국 전투기가 사용할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0: 예. 예. 이스라엘군은 왜 아직 참전을 안 합니까?
1: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가 아직 안 났습니다.
0: 예. 네. 그 이란도 그 부분 좀 신경 쓰는 것 같은데요.
1: 네. 이란도 지금 조심하고 있죠.
0: 예.
1: 걸프 국가는 다 공격을 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0: 예.
1: 왜 부담스럽거든요. 이스라엘까지 여기 참전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또 공군력이 강하기 때문에
0: 예.
1: 훨씬 더 큰 타격이 우려됨으로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러나 트럼프 입장에서 만일에 전면전으로 들어가고 특히나 지상군까지 파견하게 될 경우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참전하라라고 얘기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1: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다만 이제 이스라엘이 참전하게 되면 이스라엘 또 방공망을 또 미국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예. 사드나 패트리어트를 또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서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이스라엘 쪽에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0: 예예. 네. 뭐 아무튼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이제 그 가능성을 위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점을 좀 전제로 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번에 미군 사망자가 나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르단입니다.
1: 네.
0: 이게 이스라엘 바로 옆입니다.
1: 그렇죠.
0: 예. 그럼 이란이 최근에 특히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그 사이에도 몇 번 있었거든요.
1: 네네.
0: 왜 그럴까요?
1: 특별히 이제 요르단이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초반부터 바레인이나 카타르나 다른 지역에 있던 미군들이 너무 이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0: 예.
1: 공격이 쉽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거리가 먼 요르단 쪽으로 전부 다 이동 배치를 했습니다.
0: 아, 예.
1: 그렇기 때문에 요르단이 지금 미국의 이란 공격에 가장 중요한 군사 시설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중 공격이 이어졌다.
0: 예.
1: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0: 그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1: 아, 이번에 큰 공격이 많이 있었죠. 초반에도
0: 예.
1: 초반 공격은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이번 공격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0: 예.
1: 거기에 있는 뭐 헬기, 전투기 이런 것들에 대한 파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예. 그러면 지금 이란 내에는 오로지 강경파만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그 내부적으로 좀 갈등도 있다고 듣긴 들었습니다만 전혀 뭐 온건파나 협상파는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서요.
1: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0: 예.
1: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강경하지만
0: 예.
1: 이 미국과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상을 하느냐 아니면 무장투쟁으로 가느냐. 이 두 노선 차이에서 이제 경쟁을 차이를 보이는 것인데
0: 예, 예.
1: 협상파들은 당연히 베제스키안이라든지 외무장관이라든지 갈리바프라 국회의장이라든지 대화를 통해서 풀고 싶지만
0: 예.
1: 혁명수비대 강경 장군들은 그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0: 예,
1: 그러다
0: 예.
1: 보니까 양측 간에 어떤 이견차가 있는 것이고
0: 예.
1: 상황은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0: 예.
1: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근데 아무튼 이란의 발언 수위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모스타파 하메네이.
1: 네.
0: 이건 얼마 전에 장례식 치렀던 그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이잖아요.
1: 네, 네.
0: 둘째 아들인가요? 아무튼 3대째 최고 지도자인데
1: 네.
0: 미국을 향해서 대악마, 그냥 악마도 아니고
1: 네.
0: 대악마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표현까지 한 적은 없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뭐 원래 악마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큰 악마, 예를 들면 미국은 큰 악마, 큰 사탄, 이스라엘의
0: 예.
1: 작은 사탄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어쨌든
0: 예.
1: 이번에 다시 한번 큰 악마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상한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고
0: 예.
1: 어쨌든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암살했기 때문에
0: 예.
1: 거기에 대한 어떤 격앙된 표현이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반미 투쟁에 끝까지 나가겠다라는
0: 예.
1: 어떤 그런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0: 예.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홍해를 이제 원유 수출 우회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호르무즈 해협 쪽에서
1: 홍해 쪽으로
0: 예. 횡단해서 그 넓은 대륙을 횡단해서 아무튼 홍해 쪽으로 빠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유조선도 홍해 쪽에 있고요.
1: 네.
0: 예. 근데 여기도 사실 좀 위태위태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 그러니까 이란이 최근에 공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0: 예.
1: 그거를 요격망으로 일단 미사일을 방어를 했는데
0: 예.
1: 결국 홍해 쪽에 있는 얀붕항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0: 예.
1: 사우디의 원유 수출 또 다른 대체 항로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격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0: 예. 네. 그 경우에는 당장 뭐 국제 효과가 또 크게 요동칠 텐데
1: 네.
0: 당장 최근에도 많이 올랐거든요.
1: 네네.
0: 예.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후티 반군이 결국 이제 그 두 주인공이잖아요. 그
1: 그렇습니다.
0: 지역은. 네. 지금 휴전 중인데.
1: 네.
0: 휴전 끝내고 다시 충돌할 가능성.
1: 이미 충돌했다고 보셔야죠. 왜냐하면
0: 예.
1: 사우디가 먼저 후티를 공격을 했고 후티가 그에 대해서 또 반격을 했기 때문에
0: 예.
1: 그다음에 또 예멘에 또 이란 민간 항공기가 또 최근에 착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우디가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어요.
0: 예.
1: 무기를 더 전해주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후티와 사우디 간의 충돌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0: 예.
1: 더군다나 후티가 이제 홍해, 바벨 만대 해협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0: 예.
1: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국제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뭐 살펴봐야 될 게 한두 군데가 아니네요. 지금까지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성일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이어지는 곡은 스티븐 비숍의 Save It For A Rainy Day가 이어집니다. 어려울 때를 대비하라는 뜻인데 그러나 노래는 매우 차분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노래 분위기처럼 좀 차분해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예, 듣겠습니다.

0: 예, 잠시 후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첫 순서는 오늘부터 새로 신설되는 국제뉴스 듣겠습니다.
1: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3: 오존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4: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0: 예, 오늘부터 2부에도 신설했습니다. 오늘의 국제뉴스 강다은 아나운서가 역시 전담해 줄 예정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5: 네, 7월 20일 월요일 손석희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뉴스입니다. 요즘 우리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미국도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고점 대비 20% 이상 빠진 상태를 베어마켓, 일명 약세장이라고 하죠. 미국 증시 반도체 종목들이 약세장에 진입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이 내놓은 AI 모델 키미 K3 때문입니다. 클로드나 챗GPT 같은 미국 최상위 AI 모델과 성능 격차를 크게 좁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AI 성능 분석 업체인 Artificial Analysis는 구글의 제미나이보다도 키미 K3를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인 충돌이 심해지면서 국제유가가 일제히 폭등했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를 넘어선 건데 이게 전거래일보다 3.12% 급등한 수치이고요. 브렌트유의 경우 배럴당 $90 선을 넘어선 건 지난 6월 이후 한 달 만에 처음입니다. 미국 연준 의장의 발언에 따라 시장이 출렁이기도 하죠. 그래서일까요? 미국에선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속내를 알기 위한 워시 GPT가 나왔습니다. 1800건에 달하는 문서와 회의록을 분석해 앞으로 있을 그의 결정을 예측해 보려는 건데 미국의 자산 운용사인 FM 인베스트먼트가 만들었습니다. 케빈 워시가 이른바 포워드 가디언스, 즉 선제적으로 금리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친절함을 베풀지 않기로 하면서 연준의 속내를 알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나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2016년 이세돌 9단이 알파고로부터 거둔 값진 1승 기억하시죠? 그로부터 무려 10년 뒤인 어제 바둑 세계 랭킹 1위인 우리나라의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와의 공식 대국에서 처음으로 승리했습니다. 290수까지 이어진 접전 끝에 4집 반차이 승리를 거둔 건데요. 물론 맞바둑이 아니라 카타고가 2점을 접고 둔 접바둑이긴 했습니다만 신진서 9단은 알파고 때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 바둑 AI 카타고의 공식 대국에서 승리한 첫 프로 바둑기사로 등극했습니다. 일본 반도체 대장주인 랜드플래시 제조사 키옥시아가 한 달 사이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미국에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해서 2억 2,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400억 원의 배상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특허권은 메모리 반도체 소비 전력 감소와 수명 증가와 관련한 기술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전역이 산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산불 정보 시스템은 무려 971건의 산불이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146건은 통제 불능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인접한 미국 북동부의 대기질도 크게 악화했는데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산림 관리에 소홀했다.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니 관세를 매기자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7월 20일 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니였습니다.
6: 与世界接轨
7: Conectarse con el mundo
8: 世界とつながる
9: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10: Connect with the world
5: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0: 예, 매일 2부에서는 국제뉴스와 경제 이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시작하죠. 지난주에 우리 코스피 뭐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쳤고 오늘 시장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증시가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데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선 AI, 반도체 고점 논란이 도화선이 됐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의 대형 기술기업 빅테크 실적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연달아 실적이 나오는데요. 이효석 HS 아카데미 대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1: 네, 안녕하세요.
0: 예예. 예. 코스피를 오랫동안 분석한 전문가들이 이런 롤러코스터는 처음 본다. 역사상 처음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이효석 대표가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11: 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고요.
0: 예.
11: 그 오늘도 이제 사이드카라는 게 이제 발동이 됐는데요.
0: 예.
11: 이게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빠지면은 주가 주식 말고 선물 거래를 중단하는. 그러니까 조치를 취하는데 그게 이제 사이드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올해만 지금 매수 사이드카가 18번, 매도 사이드카 19번 있었어요. 그중에
0: 최근 들어서 뭐 거의 매일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11: 7월 달이 지금 이제 13일 되는데 이제 10번.
0: 예, 그러니까 논 날 빼고.
11: 그러니까 7월 달에는 사이드카가 안 걸리면 이상한 느낌.
0: 그러게요.
11: 그런 등 정도이고요. 만약에 이제 주가가 더 많이 빠지게 되면은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되거든요.
0: 예.
11: 근데 이거는 올해 7번 있었습니다.
0: 아, 예.
11: 근데 이게 그 코스피 역사상 총 13번 있었거든요.
0: 예, 예.
11: 근데 올해 7번이니까 이거
0: 예.
11: 거의 대부분이 이 정도 있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역대급의 변동성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예. 그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게 좀 그 좀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은 나왔습니다. 그 리스트를 보니까 중요한 기업들이 많이 있더군요.
11: 네. 빅테크 실적이 왜 중요한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에
0: 예.
11: 있는 메모리 업체들이 AI라는 것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빅테크가 하고 있는 거는 비유를 하자면 이제 고속도로 깔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0: 예.
11: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속도로가 깔리면은 어떤 산업이 생길 수 있냐면은 자동차를 일단 더 많이 팔 수 있겠죠. 그리고 휴게소에서 일하시는 분도 생길 수 있을 거고
0: 예.
11: 주유소가 생길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러네. 다양한 그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 예. 그래서
11: 그러면 우리나라의
0: 인프라를 깔아주는 거죠.
11: 그렇죠. 인프라를 깔아주는
0: 예.
11: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메모리 업체는 이제 뭐 고속도로를 까는 회사가 아니라 고속도로를 깔 때 필요한 철근이나 시멘트를 만들어주는 회사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0: 예, 예.
11: 그러니까 메모리가 들어가서 AI 공장이라는 고속도로를 깔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AI 공장을 만드는 회사들이 어디냐?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들이다. 이렇게
0: 예.
11: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 회사들이 앞으로 고속도로를 깔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예. 그 빅테크 기업의 역할이나 이런 거를 굴뚝 산업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11: 왜냐하면 이게 AI가
0: 예.
11: 인프라거든요.
0: 예.
11: 그러니까 인프라가 깔려야 AI를 더 많이 쓰게 되고 더 많은 경제 활동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0: 예.
11: 수 있다는 거죠.
0: 근데 뭐 실적 발표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으나 앞으로 투자를 얼마나 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11: 네. 그러니까 뭐 고속도로를 깐다고 해서 돈이 되냐? 돈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깔아주잖아요.
0: 예.
11: 그런 것처럼 이제 AI 회사들도 AI 공장을 만들면 AI 공장에서 만드는 건 제가 지난번에 지능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0: 예, 예.
11: 이게 진짜 돈이 되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투자할 것 같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0: 예.
11: 투자를 어떨 때 할까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하지 않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을 하는데
0: 예.
11: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는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을 때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랑 예.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도 금리가 낮아서 하나요? 아니요. 금리가 낮아서 하는 게 아니고 주식으로 돈 벌 수 있을 것 같을 때 하는 거예요.
0: 예.
11: 그런 것처럼 빅테크들도 이번 실적에서 아 우리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돈이 될 것 같아서 투자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11: 또 한 가지 이제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이 될 것 같아서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이거 안 하면 우리 회사 망할 것 같아서도 해요.
0: 그러니까
11: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이 지금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 메타가 됐든 구글이 됐든 이런 회사들은 내가 만약에 이 AI 경쟁에서 뒤지게 되면 우리는 저 회사에 먹힐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이기도 하다.
0: 예.
1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이효석 대표가 보시기에 투자의 여력이나 투자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11: 그 투자를 하는 방법은 이제 투자를 할 것이냐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되고요.
0: 예.
11: 첫 번째로는 투자할 의지가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지
0: 예.
11: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는지 이거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할 능력이 되느냐.
0: 그러니까
11: 다른 문제예요.
0: 예예.
11: 투자할 능력이 되느냐는 매출이 얼마나 많이 나느냐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는 돈을 벌어서 이제 투자하는 단계는 지나고 빅테크들도 이제 돈을 많이 빌리고 있거든요.
0: 예.
11: 빌려주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빅테크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아니면 예. 금융회사에서 돈을 잘 빌려주느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면 연결해서 생각하자면 AI와 반도체가 정상을 찍고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투자도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고
11: 그쵸.
0: 빌려주지도 않을 것이고
11: 맞아요.
0: 예 아니면 올라갈 길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투자와 또 빚도 좀 어느 정도 생길 테고 가능할 테고 근데 이게 그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오는 빅테크 실적만 보고 판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요인도 있습니까?
11: 일단은 빅테크 실적이 제일 중요할 걸로
0: 예,
11: 보고
0: 예.
11: 있고요. 지난주에는 금융주들 실적이 발표됐거든요. 근데 금융회사들의 실적을 보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했던 포인트는 뭐냐면은 금융회사들도 AI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0: 예, 예.
11: 왜냐하면은 스페이스X라든지 뭐 SK하이닉스 ADR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상장시켜주는 것만으로 해서도 수천억 원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0: 예, 예.
11: 그러니까 이제 AI의 이제 산업이 커지는 거는 금융회사도 반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출 여력은 뭐 차치하고라도 의지는 강하다.
0: 예.
11: 금융회사들의 의지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그러면 이번에 빅테크 실적이 나온다고 하지만 제일 뭐랄까 신경 써서 봐야 될 기업은 어딘가요? 역시 뭐 구글 뭐 이런 데인가요?
11: 이번 주에 발표되는 구글이 제일 중요한데요.
0: 예,
11: 아까
0: 예.
11: 제가 이제 고속도로 비유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AI 공장을 짓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회사는 크게 세 가지 회사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아마존, 예, AWS라는
0: 예,
11: 서비스를
0: 예.
11: 만드는 회사고요.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서비스고요. 그리고 구글입니다. 구글 클라우드인데
0: 예.
11: 신기하게도 AI 시대가 돌입한 이후로는 구글의 매출 성장률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유는
0: 예.
11: 이제 아시겠지만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LLM 모델이 없습니다. 근데 구글은 제미나이라는 모델이 있잖아요.
0: 예, 예.
11: 아마 이게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걸로 보고 이 회사가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왔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0: 예.
11: 이게 얼마나 큰 매출이 나왔느냐, 서프라이즈가 나왔느냐가 우리나라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중요하고 전 세계
0: 예.
11: 투자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고속도로 제일 잘 짓고 있는 회사가 구글이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날 실적 발표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은 목요일 아침
0: 예, 예.
11: 제일 중요한 이번 한 주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예. 근데 예를 들면 빅테크 중에서도 메타가 반도체 고점 논란에 불을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타도 실적 발표를 하죠.
11: 네. 이게 이제 아까 지기 싫어서 안 하면은 이제 죽을 것 같아서 한다고
0: 예.
11: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비유로 하면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군대 다닐 때 야, 10명 중에서 30명 중에서 저기까지 찍고 와서 3명까지는 열애인데 나머지는 또 뛰어야 된다. 이런 거 많이 해보잖아요.
0: 많이 해봤습니다.
11: 그럼 시작하면은 그냥 엄청나게 열심히 뛰잖아요.
0: 예.
11: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돌아올 때쯤 되면 3등까지는 내가 아무리 죽어도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0: 예.
11: 말이에요. 그럼 이제 포기하게 되죠. 이제 거의 거들어서 들어오잖아요. 마지막에는.
0: 예.
11: 근데 이런 그 가능성이 있는 회사 중에 가장 높은 가능성이 있는 회사가 메타일 걸로 보는 거예요.
0: 예.
11: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잘 벌어야지 돈도 빌려줘야지 투자를 할 텐데 메타는 지금 봤을 때는 쟤네 먼저 포기하는 거 아닌가?
0: 예.
11: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타가 이번에 이제 투자를 계속 한다라고 얘기할 것인지,
0: 예.
11: 아니면은 아, 나 이제는 더 이상 못 하겠어. 포기. 이렇게 할 것인지에 놓고 이제 관심사가 많은 상황인데,
0: 예.
11: 지금 뭐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보면은 메타가 지금 상황에서 멈출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0: 만일에 멈추겠다고 하면 그건 그야말로 고점 논란에 불을 더 붙일 거 아니에요.
11: 네. 멈추면은 큰일 나는 거라고.
0: 예.
11: 왜냐면은 멈추면은 이제 그 얘만 멈추는 게 아니라
0: 예.
11: 3등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좀 천천히 뛰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예. 결정이 났으니까.
0: 예.
11: 결정이 나기 전까지 이제 계속 달려야 된다는 건데 그 주말 동안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이제 중국의 키미 K3라는 예. 그런 예. 모델이 굉장히 잘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0: 예.
11: 이게 지금 보면은 뭐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빅테크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기업들도 나온다고 하니까
0: 예.
11: 이제는 지면 안 되는 싸움은 국가별 싸움으로도 더 이제 번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 중국의 그 키미 소식 때문에 미국 시장도 흔들렸다면서요?
11: 맞아요.
0: 예, 예. 참. 예, 그러면 구글, 메타 말고도 이번 실적 발표에서 또 신경 써야 될 기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11: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가 예. 다음 주에 실적이 발표되고
0: 이제 예.
11: 삼성전자도 이제 실적 발표하는데 주가가 뭐 한 40% 가까이 고점 대비 빠졌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주가가 빠지면은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0: 예.
11: 아직까지 그 기대를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는 보통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은 아무도 안 살 것 같지만
0: 예.
11: 지금 하이닉스랑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눈독들이고 있는 문을 두드리고 있는 회사들이 많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
0: 예, 예. 그러니까
11: 예를 들자면은 이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0: 예.
11: HBM을 원활하게 공급받아야 되는데
0: 예.
11: 야, 우리 내가 하이닉스 주주가 되면 좀 나한테 좀 잘해줄 수 있어? 뭐 오픈 AI가 메모리가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0: 예.
11: 할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뭐 루머이긴 하지만 그런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현실화될지 현실화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0: 예.
11: 중요한 거는 가격대라는 것 측면에서 보면은 이 회사가 내년에 벌어들이는 이익에다가 그 이 HBM을 포함해서 AI 때문에 좋아지는 것을 제외하고 나서의 평가 수준을 곱해도 한 180만 원 정도면은
0: 예.
11: 아, 이건 너무 싼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0: 예.
11: 만약에 정말로 메모리가 없는 상황이 실제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메모리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원하는 빅테크들 입장에서
0: 예.
11: 하이닉스 지분을 탐내볼 만한 그런 수준까지 지금 주가는 내려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하이닉스 쪽에서는 조금 낙관적으로 보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반도체 수요는 더 오를 거 아니냐. 그렇게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던데 지금 그 말씀하고 같은 맥이
11: 맞습니다. 이제 내년은 사실은 걱정이 별로 없고요. 하이닉스 예. 입장에서. 2028년이 좀 걱정인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공장을 막 짓고 있거든요.
0: 예, 예.
11: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반도체가 2028년에 나오니까
0: 예.
11: 그때 가서 이제 수요가 없으면 어떡해? 이제 이런 걱정을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은 예. 걱정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긴 합니다.
0: 예, 예. 그 TSMC 대만 반도체 기업이죠. 여기가 뭐 그 위탁 생산 중에선 세계 1위는 틀림이 없는데 최근에 실적이 나왔는데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가 떨어졌다.
11: 네.
0: 최근 그런 걸 좀 자주 보는 편이라서.
11: 그러니까 이제 주가라는 거는 그 회사를 보는 세상의 시선 이렇게 예. 볼 수 있는데 세상의 시선이 지금 안 좋은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0: 예.
11: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기업에 자금이 너무 많이 쏠려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0: 예.
11: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곳에서 전 세계에 있는 헤지펀드 매니저, 펀드 매니저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0: 예.
11: 너 뭐가 제일 좋아 보여? 라고 얘기할 때 80% 이상이 반도체라고 얘기할 정도로
0: 예예.
11: 반도체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개인들도 개인들이지만 기관 투자자들도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0: 예예.
11: 이러다 보니까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니까 무서워서 팔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막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0: 예, 예.
11: 생각이 듭니다. TSMC 실적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펀더멘탈이나 뭐 앞으로 전망 전혀 문제가 없는데
0: 예.
11: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빠지다 보니까 심리적인 요인,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앞서서 얘기했던 뭐 이란과의 전쟁도
0: 예, 예.
11: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줬겠죠.
0: 예, 네. 당연히 그렇겠죠. 어려운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1: 네.
0: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 주와 다음 주 계속 실적 발표한다고 저희가 내내 얘기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11: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예. 투자도 많이 한다고 할 것 같고 매출도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뭐 시장의 흐름은 너무 안 좋아요. 심리적으로도 안 좋고 예. 뭐 댓글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은 상황입니다.
0: 그러니까요.
11: 보통 보면은 이럴 때가 사실 용기를 내봐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숫자를 봐야 돼요. 숫자를.
0: 예, 예.
11: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면서
0: 예.
11: 아, 이게 이 정도면은 아, 이건 너무 심한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투자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0: 예.
11: 이렇게 생각합니다.
0: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와도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요즘.
11: 네.
0: 이번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1: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빠진다.
0: 예.
11: 근데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0: 예, 예.
11: 실적이 안 좋아도 주가가 빠지다가 주가가 빠진 게 맞아서 나중에 실적이 안 좋아졌어요.
0: 아.
11: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0: 예, 예.
11: 근데 그런 경우에도 주가가 빠진 정도가 지금만큼밖에 안 빠졌거든요.
0: 예, 예.
11: 그러니까 지금 주가의 하락은 실제로 나중에 실적이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많이 빠진 거고요.
0: 예.
11: 실적이 안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0: 예.
11: 이거는 또 역발상을 또 해볼 수도 있는 예. 그런 주가 수준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둘이서 어려운 대화를 나누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11: 네.
0: 그래도 늘 쉽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귀에는 쏙쏙 잘 들어왔습니다.
11: 네.
0: 고맙습니다.
11: 감사합니다.
0: 예, HS 아카데미 이효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들었는데 상황이 널뛰듯하니까 좀 마음을 편히 갖자는 말씀을 아까부터 드리는데요. 잭슨 브라운의 Take It Easy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이글스의 히트곡이긴 한데 원작자는 잭슨 브라운입니다. 이글스의 멤버 글렌 프라이가 어디서 얘기를 했는데요. 잭슨 브라운이 자기 아래층에 살았는데 새벽 일찍 똑같은 시간에 주전자 끓는 소리가 나면 정확히 일어나서 새로 만든 곡의 한 구절을 정확히 20번을 부르고서야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루틴으로 하루를 다스린 사람. 요즘같이 널뛰는 세상에 좀 배워볼 만하죠. 그의 목소리로 Take It Easy를 듣겠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전화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예, 이제 2부를 마칠 시간입니다. 유튜브에 구르는 돌 쓰시는 분, 남부지방의 하늘, 부산은 아침에 비가 오다가 지금은 쨍쨍입니다. 블루스카이, 첫 곡으로 나간 곡이었는데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1472 쓰시는 분께서는, 저는 서울에서만 48년째 운전하는 모범택시기사입니다 하셨습니다. 중동전쟁으로 매월 30만원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항공기 여객기 탑승객 감소로 인천공항에서 손님을 태우려면 너무 오래 기다리셔야 한다고요.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너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같은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들으려고 MBC 미니를 다운받고 듣고 계시다고 하신 3836 쓰시는 분, 제주도라고 하셨습니다. 전쟁 없는 평화와 행복이 공존하는 지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8684 쓰신 분께서, 뉴스보다 더 깊이 있고 국제시장까지 폭넓은 내용이 너무 좋네요. 앞으로도 자주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6187 쓰신 분께서는, 세상사도 알고 음악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상추 씻으면서 들으시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깨끗이 잘 씻어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심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3부의 질문들은 김민기 선생 특집입니다. 내일이 2주기죠. 그 후배인 가수 박학기, 권진원 씨가 나오실 예정입니다. 자, 뉴스 들으시고 1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산시립미술관 관장 임창섭입니다. 전문가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만이 예술은 아닙니다.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존 드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세련되지 못한 경험이라고 해도 그게 진실로 하나의 경험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분리된 예술작품보다도 미적 경험의 본질을 풍부하게 이해하게 된다고요. 예술의 목적은 일상의 반복과 익숙함을 낯설게 해서 새로운 느낌을 갖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경험하는 겁니다. 평소와 다른 커피잔을 써보는 것, 휴대전화 바탕화면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끔 바꿔주는 것, 이런 작은 새로운 경험들로 우리 일상을 예술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1: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류 급경사 계급으로 집중호우 시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지역에서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하천 주변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2: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5: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6: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한시 뉴스입니다. 이란과의 충돌로 미군 사망자가 17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미군이 9일 연속으로 이란 공습에 나섰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미국 동부시간 19일 오후 7시 이란 시각으로 20일 새벽 이란 공습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드컵 결승전 관람 뒤 기자들에게 오늘 밤 이란을 다시 매우 강하게 공격했다며 숨진 3명의 위대한 애국자들을 기리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격추된 이란 드론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 파편에 맞아 숨졌고

0: 미군의 선동과 강요로 호르무즈 해협 남쪽 항로를 출입항하려던 유조선 두 척이 폭발해 운항을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미국의 도발이 계속되는 한 이 해협에서는 비료는 물론 단 한 방울의 석유와 가스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조세 마운 레바논 대통령과 만나 미군이 준재한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의 평화 합의 이행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토미 피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루비오 장관은 아운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와 테러 인프라 시설 해체를 추진하며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데 보인 단호한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3자 합의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하고 레바논 국민을 위한 평화, 경제 회복,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레바논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과 부산, 전남, 광주 등 참정권 집회 현장을 참석하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주 대구 방문을 마지막으로 전국 순회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주 목요일 용인을 방문하고 토요일에 김해와 대구를 방문하는 일정을 준비 중이라며 시민운동 현장 방문은 이번 주 대구 방문을 끝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 대표의 올림픽공원 집회 참석을 두고는 개인 현장 방문 일정은 잠정적으로 특검법이 수용되는 시점까지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최근 불거진 전당대회 기탁금 논란에 대해 이전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탁금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지 몰랐는데 제가 봐도 너무 많이 올랐다면서 작년 전당대회 수준으로 낮췄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탁금 논란 관련 SNS 의견 개진이 당무 개입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당원으로서 의견 개진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좋은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최고 80mm, 그 밖에 중부지방에는 최대 60mm가 되겠고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사이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31도, 대구와 제주 33도 등 전국이 26에서 3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경상권과 제주를 중심으로 낮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다고 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4: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7월 21일 내일이죠. 내일은 가수 김민기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째 되는 날입니다. 2주기를 맞는 날이죠. 배울학 밭전, 배움의 밭에 씨를 뿌려서 한 시대와 문화의 길을 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질문들, 오늘은 그 밭에서 자라난 두 가수와 함께 김민기 선생을 추억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광고 듣고 두 분을 만나 뵙도록 하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8: 모든 인쇄 가능한
9: 서머네드피아.
8: 온라인 주문 간편한
9: 서머네드피아.
8: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9: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8: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1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14: 예, 김민기. 대한민국 가요사에 이만한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 또 있었을 것인가.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 대중가요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난 지 2년, 내년이면 꼭 2주기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후배 가수 중에 두 분을 오늘 모시고 김민기의 노래도 듣고 옛날 얘기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학기 씨, 권진원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5: 안녕하세요.
16: 네, 예. 안녕하세요.
14: 예, 반갑습니다.
15: 오랜만에 뵙습니다.
14: 예, 이 자리에 이렇게 두 분을 한꺼번에 모시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15: 예. 그러네요. 네.
14: 두 분을 뵌 지는 오래됐지만 함께 방송하는 것도 제 기억엔 이번이 처음입니다.
15: 네.
14: 예, 그렇군요.
15: 저희는 그래도 같이 한 적이 좀
16: 네, 멋지게수록 네. 네.
14: 아, 물론 그러셨겠죠. 네. 예, 예. 그 제가 2018년 9월에 김민기 선생하고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15: 예,
14: 뉴스룸에서.
15: 봤죠.
14: 예, 네. 예, 예. 대중에게 어떤 인물로 남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짤막한 답이 나왔습니다. 그냥 함께 살아가는 늙은이.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더 덧붙일 것도 없는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고. 두 분은 김민기 씨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선 박학기 씨부터.
15: 글쎄요, 이런 뭐 대중 뭐 평론 뭐 이런 쪽에서 늘 보면 뭐 어떤 역사적인 굉장히 의미 큰 의미를 두는 그런 어떻게 좀은 너무 큰 분, 어려운 분으로 예, 예. 평가가 많이 되는데 저희는 또 워낙 오랫동안 옆에서 봐서 그런지 몰라도
14: 예.
15: 그냥 사실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렇게 무겁고 어려운 분이 아니었던 것 같고
14: 예.
15: 그냥 적당한 나름대로 아재 개그도 있으시고 유머도 있으시고
14: 예.
15: 그렇지만 하나 남는 건 가장 어른다운 분이 아니었나.
14: 예. 그 과거에 제가 이제 우연하게
15: 네.
14: 대학로의 어느 그 주점에서
15: 예.
14: 저는 그 자리의 멤버는 아니었는데
15: 네.
14: 다른 멤버에 있다가 이렇게 그 자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15: 예.
14: 그 김민기 선생이 이렇게 주재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15: 네네.
14: 왁자지껄하던데요.
15: 아, 그럼요.
14: 반전의 면모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권진원 씨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6: 아, 저는 그 김민기 선배님 처음 뵌 게
14: 예.
16: 제가 노래를 찾는 사람들에서 활동을 할 때
14: 예.
16: 그때 처음 뵙고
14: 예.
16: 그 이후에 이제 30여 년을 함께 예, 해왔죠.
14: 예, 예.
16: 그 사이에 정말 너무나 힘이 되는 그런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14: 예, 예.
16: 또 이 뭐 노래 지도도 해주신 적 있어요.
14: 아, 노래 지도를 네,
16: 발성을 이렇게 예. 공명이 잘 되게 하는 발성법. 그런 거 배워본 적 있어요? 전혀. 없죠.
2: 그런 거 물어보지 말아보던데.
16: 특별한 또 지도까지 받고.
2: 특별한 애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14: 그 요령이 뭡니까?
16: 연구개를
14: 예.
16: 연구개가 있어요. 입 안에.
14: 그 입 안에?
16: 네. 예. 들어서 하품하기 직전의 상태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 아가 아니라 아가 되게 아. 그렇게 만들어서 노래를 하거나 예. 이런 직접적인 그런 노래 지도도 해주시죠.
14: 그럼 김민기 씨도 그렇게 하셨던가요? 그
2: 본인이 잘 안 되셨기 때문에 아마
16: 예. 아닙니다. 너무 울림이 좋은 그런 아, 그러니까 가수셨죠.
14: 그냥 살살 말해도 울림이 있는 목소리 근데 너무 천부적인 것 같아서
16: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에게는 예. 정말 큰 음악 스승님이십니다. 아,
2: 예. 권진원 씨께 특별한 애정이 있으셨나 봐요. 저한테는 아. 그런 걸 안 알려주셨는데
14: 가르쳐서 될 사람과 미안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권진원 씨의 노래는 들을 때마다 연구계를 들어올려서 하품하기 직전에 목소리를 하시는 거다 이렇게 예,
16: 네, 알고 그 들으면. 영향, 예, 그 지도에 따라서 부르고 있죠.
14: 아, 그렇군요. 아,
2: 하품을 그러면? 좀 많이 하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뭐 저희가 약간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14: 예, 예.
2: 보통 때 뭐 진중한 말이나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어떤 눈에 보이는 카리스마를 보여주셨던 게 아니라
14: 예, 예.
2: 너무 평범하고 그냥
16: 예, 소탈하시고
2: 소탈하고 그냥 따뜻한 저희한테 형님이었지만 예. 네. 그분이 걸어온 중요한 결정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한 걸음 한 걸음이 거기서 저희는 그 형의 무게감도 느끼고
14: 그렇군요.
2: 또 어떤 카리스마도 느끼고
14: 예. 그건 뭐 모든 후배들이 다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겠죠. 그 사실 저는 저 마지막 인터뷰를 했던 사람입니다.
2: 그렇죠.
14: 그러니까 2018년이 마지막 네. 인터뷰였는데 뭐 그때 인터뷰 내용이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나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그 그냥 짧게 무겁게 얘기하면서도 그냥 단단한 무엇인가가 느껴지는 그런 네. 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네. 하고요. 저희 학전 같은 경우에 소위 이제 장사가 되는 걸 잘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도 그렇게 뭐 뭐랄까 마다한다면 좀 그렇지만 욕심내지 않는 그런 성향이 가까이서 보기에는 조금 못마땅하진 않았습니다.
2: 못마땅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14: 예.
2: 뭐 저처럼 그냥 세속적인 사람의 관점에서는 답답할 때도 많이 있었죠.
14: 예.
2: 가령 뭐 그 지하철 1호선이나 이런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소위 히트를 한 작품이었고
14: 예. 예.
2: 그런 해서 수익이 향후 특히 뮤지컬이나 이런 거는 한 번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굉장히 롱런할 수 있는
14: 예, 예.
2: 콘텐츠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학전에 도움을 크게 줄 수 있는 건데 한참 잘 될 때 그냥 그거를 접으시고
14: 그러게요.
2: 우리가 이런 것만 할 때가 아니다.
14: 예.
2: 어린이 애들을 위한 걸 뭘 해야 된다 하면서 정말 장사하기 어려운 어린이 연극을 선택하셔서 예. 힘든 일을 가기도 하셨고
14: 그때는 좀 급작스럽다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2: 그렇죠.
14: 예, 예.
2: 주변 사람은 다들 좀 의아해하면서.
14: 예, 왜냐하면 지하철 1호선은 뭐 말씀하신 대로 히트작이었고 거기 출신 배우들이 지금 또 영화계를 주름잡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2: 네. 그렇죠.
14: 그 정도로. 예. 아무튼 그렇게 자기 생각이 그 철학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랬던 네. 것 같은데 왜 어린이 극이었을까요?
2: 그런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아이들에게 네. 어떤 문화를 네. 심어주는 것과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소위 그 청소년 극이라는 게 전무하다라는 말씀을
14: 예, 예.
2: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무한 이유는 흥행이 되지 않고 결국
14: 예.
2: 그것을 한다는 것은 계속 손실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14: 예.
2: 그러니까 누군가 해야 되는 건데 그건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16: 그러니까
2: 하셨어요.
16: 어린이들이 잘 자라날 예.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아주 예쁜 그 씨앗들을
14: 예.
16: 심는 그런 작업을 그렇군요. 하셨던 것 같습니다.
14: 사실 뭐 이제 그건 최근의 얘기고 사실은 과거에 뭐 70년대 이럴 때는 늘 뭐랄까 고초를 겪는
16: 네.
14: 대명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이 좀 엄혹하긴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0: 그러니까 시대와 어떤 그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 아닌가.
1: 네.
0: 그 권진원 씨께서는 김민기 선생 떠올리면 사랑이란 단어가 떠오른다면서요.
1: 네. 예. 아, 저 참 그 따뜻한 추억이 있는데요.
0: 예, 예.
1: 2009년에 그 노무현 대통령
0: 예, 예.
1: 추모 음악회가 부산에 있었어요.
0: 예.
1: 그래서 KTX를 타고 부산을 가는데
0: 예.
1: 그 이제 열차에 올라서 좌석에 이제 앉았어요.
0: 예.
1: 그런데 누가 이렇게 옆에 서 있어서 위를 이렇게 올려다봤더니 김민기 선배님께서 계신 거예요.
0: 뭐 입석은 아니었을 테고.
1: 아니 그래서 예. 어머 선배님 그래서 너무 놀랬더니 네가 여기 왜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부산에 가는 길이라고
0: 했더니 예.
1: 내 이 옆자리가 내 자리다. 그게 너무 우연인 거죠.
0: 아 그런 경우도 있군요.
1: 네 같이 부산을 가시는 건 아니었어요.
0: 예예. 예.
1: 대전에 일이 있어서 가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우연히 그 시각에 그
0: 예.
1: 장소에 그 옆자리에 그렇게 앉아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0: 예.
1: 뭐 맥주 한 잔 땅콩 먹으면서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0: 예.
1: 그러다가 이제 먼저 내리시게 된 거예요. 대전에서 대전역에서.
0: 예.
1: 그래서 열차 출입문 쪽으로 제가 이제 배웅해드리러 이제 갔는데 그때 내리시기 전에
0: 예.
1: 두 팔로 저를 이렇게 꼭 안아주시면서
0: 예.
1: 등을 여러 번 이렇게 툭툭 아무 말씀 없이
0: 못 잊을 순간이었겠군요.
1: 네, 그때 정말 저는 커다란 그런 큰 사랑을
0: 예.
1: 느끼고. 정말 잘 해나가야겠다.
0: 예,
1: 라는
0: 예.
1: 그 무언의 순간을 지금도 잘 간직하고
0: 그
1: 있습니다.
0: 박학기 씨는 그래 보신 적이 없죠?
2: 그런 건 없고요. 전 특별한 기억은 있는데 예. 이걸 방송에서 말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이제 호주에 공연을 갔었습니다.
0: 예, 예.
2: 김광석 콘서트를 하는데 그걸 이제 저희가 다 같이 시드니에서 공연이 있었는데
0: 예.
2: 형님도 같이 갔어요. 숙소를 근데 저하고 같은 숙소를 쓰게 됐습니다.
0: 예, 예.
2: 그 큰 뭐 크고 좋은 호텔은 소박한 호텔이지만 옥 그 맨 위층에 이제 수영장이 있었어요.
0: 아 그래요. 예.
2: 수영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1: 수영
0: 아,
1: 좋아해요.
0: 예,
1: 수영을 늘 하셨어요.
0: 의외네요.
2: 잘하진
0: 예.
2: 않는데 그냥 물에 가만히 소금쟁이처럼 그냥 한 시간도 떠고 계시는 그런 생존 수영의 최고의 어떤 경지신데.
0: 아 그러니까 발이 닿지 않는
2: 예, 예.
0: 물에서
2: 살살 수영을 예. 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떠 있듯이 그렇게.
0: 그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
2: 굉장한 경지죠.
0: 예. 예.
2: 근데 밤에 이제 저희가 올라갔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 외국 서양 사람들이
0: 예.
2: 남자들이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0: 아 매너 없이.
2: 그래서 형님이 굉장히 당황하고 그러실 줄 알았거든요.
0: 예.
2: 나갔더니 저를 보더니. 학기야 우리도 기죽지 말자 벗어라 그래가지고 형님과 제가 올 루트로 저희가 수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재밌는 면도
0: 이미 다
1: 나갔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0: 예. 오늘 처음 듣는 얘기만 계속 듣네요.
2: 예.
0: 예.
2: 그건 굉장히 좀 재밌고 개구진 부분도 있으신
0: 그러신 것 같네요.
2: 예.
0: 예. 아 재밌는데요. 서로 그 비화를 좀 이렇게 털어놓는 경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1: 아니 그리고 아까 사랑이라는 말씀을
0: 예.
1: 하셨는데 김민기 선배님 그 노랫말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0: 아,
1: 네.
0: 예, 따져보면 그러네요.
1: 네. 정말 예. 다 찾아보았는데 사랑이라는 단어 없이 어떻게 그런 애정이
0: 예.
1: 세상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그런 노래를 만드셨을까 정말
0: 예.
1: 대단하다는
0: 그러네요.
1: 생각이 들거든요.
0: 그 지금 여기서
1: 네.
0: 두 분의 대화 뭐 너무나 재밌는데 그래도 김민기 선생 얘기하면서 노래를 한 곡도 안 듣고 간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제 마음대로 한 곡을 골랐습니다.
1: 네.
0: 상당수의 곡들이 금지곡이었으나 70년대 이 곡은 장려곡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하라고 장려받은 곡이란 말이죠.
2: 네.
0: 내 나라 내 결에.
1: 네.
0: 예. 이 노래 제가 71년도에 나온 곡인데 그때 겨울에 고등학교 입시 시험 보러 가면서 차 속에서 들었습니다.
1: 네. 어떠셨어요?
0: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1: 아 저는 막 가슴이 고동치고 뭐 예. 이런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0: 듣겠습니다.

나의 조국은 허공에 맴도는 아우성만 가득한 이 척박한 땅, 내 아버지가 태어난 이곳만은 아니다. 북녘 땅, 시린 바람의 장승으로 굳어버린 거대한 바위 덩어리, 내 어머니가 태어난 땅, 나의 조국은 그곳만도 아니다. 나의 조국은 짙긴 철조망 사이로 스스럼 없이 흘러내리는 저 물결, 바로 저기 눈부신 아침 햇살을 받아 김으로 서려 피어오르는 꿈속 그곳.

0: 예, 김민기의 내 나라 내 결에. 오, 당시 그 권위주의 정권이 보기에도 이 노래
1: 네, 장려곡이 되는
0: 예, 권정가요처럼 들리긴 하네요. 예, 근데 그래도 그 아우라는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그 두 분이 이제 1화를 아까 이제 경쟁적으로 공개를 해주셨는데 뭔가 이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1: 아니요, 왜 그렇게 오래 가시는
0: 권준환 씨께서는 네. 직접 받은 문자가 있으시다면서요.
2: 네. 예. 그 선배님과 문자를 많이 이렇게 주고받았는데요.
0: 예.
2: 제가 어느 날 그 가을밤에 밤하늘에 밝게 떠 있는 보름달을 보면서
0: 예.
2: 선배님을 생각합니다 하고 이제 문자를 드렸어요.
0: 아, 먼저 보내셨군요.
2: 네. 예. 그런데 그때 선배님은 강원도 원주 박경리 토지문학관에서 작업을 하고 계실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답장을 보내주셨는데 여기 토지 앞마당은 밤하늘이 엄청 광대해서 잔구름이 조금 있어도 다 포근하게 아름답다.
0: 예.
2: 달 좀 또 보고 와야겠다. 내 방에서는 2시간 정도 지나야 보이거든. 구름 속에서 보일락 말락. 별 한 점 숨었다가 보였다가.
0: 예.
2: 아, 그 이 말씀이 정말 한편의 시 같고.
0: 문자라고 보기가 어려운데요. 예, 그냥 네. 시 한 편이네요.
2: 예, 그래서 예. 그 언젠가 좀 이 아름다운 말씀을 그 풍경을
0: 예.
2: 음악으로 풀어내고 싶은 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0: 박학기 씨, 그 아까 충격적인 일화로

0: 아 저는 네,
1: 전세를 바꾸셨습니다만 이번에
0: 제 삶에 예. 크게 어떤 기준이 됐던 말씀이 있는데요.
1: 예.
0: 그 광석이 공연을 하고 나서 첫 공연을 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1: 그 시드니요?
0: 아니요 그거 말고
1: 아, 다른
0: 이건 따뜻한 얘기입니다.
1: 예.
0: 김광석 콘서트를 이제 광석이 떠나고 난 다음에 4구제 공연을 하고 나서
1: 아, 예.
0: 저희가 개런티를 다 안 받아야 되잖아요. 뭐 줄 수도 없고
1: 예, 예.
0: 10만 원씩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눠 가졌어요. 스텝이고
1: 아,
0: 그러다
1: 예.
0: 보니 할 수 없이 돈이 좀 남았어요.
1: 예.
0: 그때 그 돈을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학교가 이 돈을 일단 내가 보관하고 있을게. 근데 이게 적은 돈이지만 난 돈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재벌에게 1,000만 원과 너희가 이렇게 막 피땀 흘려서 친구를 생각하면서 모은 예를 들어 1,000만 원은
1: 예.
0: 그건 같은 액수가 아니다. 그건 힘이 다를 거다. 이 돈이 언젠가 이 공력이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아. 하셨거든요.
1: 예.
0: 저도 가령 제가 뭐 너튜브 같은 걸 하다 보면 이렇게 기부나 저한테 주어지는 돈을 저는 그 돈을 따로 구분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그 돈을 제가 일반 제가 뭐 쉽게 번 돈과 같이 쓰는 거는 다른 것 같아요.
1: 아.
0: 가령 뭐 내가 한 오랫동안 정말 사랑했던 여인에게 사랑합니다라는 그 사랑과
1: 예.
0: 모른 전화를 받았더니 고객님 사랑합니다의 사랑을 같은 사랑으로 치면 너무 화나듯이 돈의 가치도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1: 예.
0: 저한테 심어주셨던 예. 그런 얘기입니다.
1: 아, 뭐 지극히 김민기다운
0: 네.
1: 예. 후배에 대한 사랑
2: 네.
1: 예. 오늘 두 분의 경쟁은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0: 경쟁구도를 유발하시는 분 예. 그렇게 안 맞는데
1: 우리가 아주 그 무겁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0: 네.
1: 오히려 김민기 선생은 그걸 바라지 않을 것 같아서
0: 맞아요.
1: 오늘 분위기는 일부러 좀 그렇게 가기도 네. 했고 무엇보다도 이 분위기를 만든 것은 제가 아니라 박학기 씨입니다. 아까 그 일화로
0: 괜한 시드니 얘기를 해가지고
1: 아니, 재밌었습니다. 시간은 뭐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저희가 오늘 하루만으로는 뭐 좀 부족한 것 같아서
0: 네.
1: 내일 다시 또 두 분을 만나 뵈면서 또 얘기 나누도록 하고 이따 4부 곡은 친구로 박학기 씨가 신청하셨다고 해서
0: 네, 네.
1: 친구로 4부의 첫 곡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내일 시간에
2: 감사합니다.
1: 다시 뵙죠.
2: 예, 네. 예. 네.

0: 명문대 합격의 사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7월 20일 월요일 손석희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뉴스입니다. 새벽부터 축구 보신 분들 많으시죠?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우승은 스페인의 몫이었습니다. 스페인은 연장 후반 1분 만에 터진 FC 바르셀로나의 공격수 페란 토레스의 골에 힘입어 아르헨티나를 1-0으로 꺾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 16년 만에 우승컵을 들었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 동료였던 페드로 포로의 크로스, 니코 윌리엄스의 헤더, 그리고 페란 토레스의 강슛 골 완벽했는데요. 반면 아르헨티나는 연장 후반까지도 유효 슈팅 하나 날리지 못했습니다. BTS는 하프타임쇼에서 다이너마이트 무대를 선보였고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입었던 검은 가죽 자켓 얼마나 할까요? 경매업체 소더비에 따르면 96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4억 3천만 원 정도인데요. 2023년 대만의 한 행사 때 입은 톰 포드사의 가죽 자켓이고요. 친필 서명까지 있다고 하네요. 시중가의 최소 100배라고 하는데요. 한편 엔비디아는 사흘 전 장중 한때 애플에게 시총 1위 자리를 빼앗기기도 했죠. 하지만 종가 기준 다시 시총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왕이 있는 나라죠. 그런데 남성 승계 원칙까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일본 국회가 일왕의 외동딸인 아이코 공주를 배제한 채 옛 왕족의 남성 후손에게 왕위 계승 자격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경우 현 나루히토 일왕과 600년 전 조상을 공유하는 36촌 남성 가운데 한 명이 양자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법안 때문일까요?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가장 낮은 41%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오늘 제59대 총리가 새롭게 취임합니다. 집권 노동당의 앤디 버넘 대표인데요. 스타머 총리에 이어 2024년 7월 출범한 노동당 정부 두 번째 총리입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가 지난해 총선에서 압승하며 1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끌었지만 정책 번복과 지방선거 참패 등으로 사퇴 압박을 받았고 1년 만에 퇴장하게 되었네요. 지금까지

0: 11월 20일 월요일 오늘의 국제 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이선영 아나운서 국제뉴스 잘 들었습니다. 지구촌 사이드 B를 지금부터 시작하죠.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0: 네, 오늘은 명품 업계가 재고 압박에 직면하다.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 가지고 왔습니다.
1: 재고 압박.
0: 예. 명품 업계가 자신들의 고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남는 상품을 아울렛으로도 안 보내고 폐기시켜 왔는데요. 예. 그걸 금지하는 에코 디자인 규정이 현지 시각으로 7월 19일부터 발효됐습니다.
1: 예. 어디서 발효됐습니까?
0: 지금 유럽 전역에서 발효됐습니다.
1: 아, 그런가요? 네. 예. 그 원래 이제 상품의 희소성 때문에 재고를 함부로 안 풀잖아요.
0: 예.
1: 그 사람들은. 근데 양이 꽤 많았던 모양이네요.
0: 네. 유럽 환경청 조사에 따르면 유럽에서 판매되는 전체 섬유 제품의 약 4에서 9%가 입어보기도 전에 폐기가 되는데요.
1: 아.
0: 이게 무게로 따지면 최대 연간 60만 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인데 60만 톤이면 제가 이걸 좀 조사를 해봤더니 롯데월드타워가 75만 톤이라고 하고요.
1: 뭐 건물의 무게가요?
0: 네, 무게가요. 예. 그 정도 옷이 1년에 버려지는 거고 지금 입으신 티셔츠 한 장 200g이라고 치면
1: 예.
0: 유럽의 전 인구가 그런 티셔츠를 한 번도 입어보지 않고 1년에 7벌 정도 버리면 60만 톤이 된다고 합니다.
1: 예.
0: 엄청나죠.
1: 어.
0: 그래서 이런 규제가 아예 처음은 아니고요. 명품 종주국인 프랑스에서 먼저 비슷한 법안이 시행이 됐었어요. 2022년부터 뭐 의류, 신발, 화장품 등 폐기를 금지하면서 재고를 기부하거나 재활용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시행이 됐었습니다.
1: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아울렛이라든가 바겐세일이라든가 이런 거 해야 되겠네요?
0: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아닐 수도 있네요.
1: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버린다?
0: 버리는 건 이제 금지가 됐으니까요.
1: 안 되잖아요.
0: 근데 일단 뭐 샤넬이나 에르메스 같은 이제 초고가 명품들은 아울렛에 매장이 없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런 명품들은 아울렛으로 보내지조차 않겠지만 물론 이제 아울렛이 있는 브랜드들은 할인 이제 판매를 아주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이제는 생겼죠.
1: 예, 예.
0: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명품 수요가 둔화되면서 이미 명품의 약 40%가 할인 판매가 됐다는 조사도 있더라고요.
1: 예, 예.
0: 하지만 이 법이 단순히 버리지 말라가 아니라 재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기부를 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예.
0: 이 브랜드들 입장에서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부는 안 할 것 같고요.
1: 예.
0: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1: 재활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0: 자신들의 제품을 회수를 해서 거기서 뭐 천도 나오고 실도 나오고 가죽도 나오면 그걸 다시 새 상품으로 만드는 거죠.
1: 그래서
0: 실제로 샤넬 같은 경우가 이제 앞선 프랑스에서 시행된 법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아예 자회사 같은 걸 만들었어요. 리사이클링 비즈니스 업체를 만들어서 안 팔린 재고를 수거해서 거기서 이제 뭐 가죽, 천, 실 회수를 한 다음에 다시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그 기부도 하면 좋을 텐데 뭐 말씀하신 대로 안 할 가능성이 큰가 보죠?
0: 그러게요.
1: 예, 예. 근데 이게 두고 보면 좋은 규제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도.
0: 예.
1: 아니 세상에 그렇게 많은 옷을 갖다가 그냥 버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나름 또 기업 입장에선 뭐랄까 좀 교묘한 편법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0: 네. 기사에서도 그 점을 우려를 했는데요. 유럽연합 내부에서는 폐기가 금지가 되잖아요.
1: 예, 예.
0: 하지만 유럽 밖에서 폐기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제 유럽이 아닌 국가에 이 쓰레기를 내보내서 거기서 폐기하고 소각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 그런데
1: 예.
0: 그렇게 되면 이게 진짜 부당한 게 뭐 당연히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와도 어긋나고
1: 예.
0: 명품 소비와는 정말 일절 상관없는 초극빈국의 이 폐기물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1: 그러게요.
0: 큰 상황이 이기 때문에
1: 유해 물질도 많이 나올 테고
0: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법안이 정말 지구 전체의 폐기물을 줄이는 그런 혁신적인 대안이 될지 아니면 그저 풍선 효과에 머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지금까지의 예를 보면 꼭 그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0: 예.
1: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0: 이 법이 근데 이제 뭐 제정 후에 당연히 발효가 바로 된 것은 아니고요.
1: 예, 예.
0: 현지 시각으로 어제부터니까 7월 19일부터니까 정확히 2년 전 7월 19일에 이제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된 거예요.
1: 예, 예.
0: 2년 동안 유예 조치를 하게끔 이제 시간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과연 이 거대 명품 브랜드들이 뭐 샤넬처럼 리사이클링을

0: 하는 방안을 만들었는지 예, 예.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편법을 쓰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강구했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지구촌 사이드비 이선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LP에서는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마지막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가 아는 익숙한 길을 가면서 그 속에 새로운 풍경을 보여준다는 것, 뭐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음악에서는 이제 커버 혹은 리메이크라고 불리우는 음악 작업이 아마도 거기에 속하지 않을까. 이건 이제 뮤지션들에게 가장 까다로운 일로 꼽히기도 하죠. 왜냐하면 조금만 넘치면 이건 이제 뭐 원곡을 훼손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덜하면 뭐 흉내만 내다 말았네 이런 또 구박을 듣기도 십상이니까 자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찌 보면 리메이크나 이런 것들은 잘해야 본전 이런 상황인데, 이 어려운 도전에 그래도 당당하게 자신만의 인장을 새겨넣은 음악들이 있습니다.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번 주는 바로 그런 곡들, 그러니까 원곡과 새로운 색깔을 모두 살려낸 매력적인 커버곡들로 채워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김학선 선곡위원이 맡아주셨는데, 그 첫 주자는 아마 들으시면 매우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Guns N' Roses의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Knocking on Heaven's Door입니다. 원곡은 물론 밥 딜런이고요. 1973년에 서부 영화 팻 가렛과 빌리 더 키드를 위해서 만든 노래죠. 우리나라에서는 관계의 종말, 좀 어려웠습니다. 제목이 관계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개봉했습니다. 죽어가는 보안관의 시점에서 쓰인 곡인데, 더 이상 총을 쏠 수 없다는 가사 때문에 반전가요로도 또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밥 딜런은 뭐 뭘 해도 이렇게 해석이 되곤 하죠. 역시 뭐 밥 딜런은 뭐 그렇다 아니다 뚜렷한 대답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Guns N' Roses가 커버한 Knocking on Heaven's Door는 1991년에 발표한 그들의 네 번째 정규 앨범 Use Your Illusion 2에 수록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유명한 자켓인데요. 자켓 속 그림은 르네상스 화가죠.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을, 이제 그 중에서 그 속의 인물을 딱 이렇게 집어내서 강조를 한 강렬한 원색으로 이렇게 살려낸, 고전 회화의 한 장면을 살려낸 것이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고전 회화를 살려냈다, 즉 리메이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래된 그림을 가져와서 다른 이미지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들 자신도 이 커버곡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만 만들어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정규 앨범에 싣기 전부터 라이브 공연에서 이 노래를 자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차차 자신들의 대표 레퍼토리로 발전을 시킨 거죠. 즉 남의 노래를 그저 몇 번 그냥 빌려 부른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에 걸쳐서 다듬으면서 진짜 내 노래처럼 만든 제대로 된 커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슬래시의 강렬한 기타 솔로, 보컬 엑슬 로즈의 거친 쇳소리가 아주 매력적인 곡, 락 발라드로 다시 태어난 Knocking on Heaven's Door, 그 위에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6: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7: 유동 골뱅이
6: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예, 부다페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Always Walking With You가 흐르고 있습니다. 유튜브 주인팬님, 처음 기타를 배우려던 사람들은 지나칠 수 없는 곡입니다. 기초 스트로크법 배울 때 빼놓을 수 없는 곡이라고 LP 코너 들으시고 올려주셨네요. 미니의 이세희님, 역시 진짜 빗소리와 함께하는 LP가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뭐 그 맛에 듣는 것이기도 하죠. 유튜브의 발레마마님, 밥 딜런 노래만 발토록 들었는데 오늘 덕분에 제대로 된 리메이크 앨범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니의 강예수님, 저는 다른 음악 프로에서나 김민기님 기일 소식을 들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기일 챙겨주셔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진원 씨와 김민기 선생의 문자를 이렇게 들으시고 감동을 받으신 것 같네요. 문자 198호 쓰시는 분께서, 김민기 선생은 참 마음이 예쁘고 서정적인 분이셨던 것 같다고, 그 별이 많은 분들에게 남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학계 씨가 풀어낸 수영 에피소드 예, 많은 분들이 재밌다고 하셨습니다. 0167 쓰시는 분께서, 소금쟁이처럼 떠 있다는 표현이 너무 재밌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생존 수영이라는 건 사실 좀 우리는 많이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근데 꼭 필요한 건데, 근데 김민기 선생이 그걸 했다는 게 참 놀랍기도 했습니다. 8891 쓰시는 분께서, 손석희의 12시는 세계사인가요? 경제인가요? 문화인가요? 노래가 너댓곡씩 나와서 음악방송인 것 같기도 하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유튜브에 롤로님께서 매우 인상 깊은 그 글을 보내주셨는데, 중고등학교 시절 별밤보다 12시를 더 열심히 챙겨 듣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에 배짱이라고 쓰신 분께서, 손석희 씨 이발하신 것 같다고 예, 맞습니다. 아침에 하고 왔습니다. 유튜브는 정말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불편한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재밌어 하시니까 좋기도 하고, 좀 저도 좀 헷갈리긴 합니다. 그러나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직은 불편한 쪽에 더 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계속 이렇게 내보이고 있어야 되잖아요. 라디오는 사실 그게 아니었는데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죠. 예, 이제는 뭐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긴 합니다. 0854 쓰시는 분께서, 지금 예천에 비가 쏟아진다고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온다고 하는데, 이 국지성 호우가 요즘 들어서 아주 특징이죠. 안전 운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금 비 오고 있어서 막히는데 그래도 즐겁게 듣고 있다고 0304 쓰시는 분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들 안전운전하시고

0: 여름철 폭염과 호우, 큰 사고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행동요령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폭염이 발생할 시엔 최대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실내외 온도차를 5도 내외로 유지해 냉방병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호우는 특보가 발령되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이웃이나 가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산간, 계곡, 하천, 해안가 등 위험지역엔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TV 라디오를 통해 기상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 지도자 김동현입니다. 물을 바라보기만 해서는 강을 건널 수 없다고 하죠.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뛰어들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처음부터 물과 익숙하지 않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었고 꾸준히 배우고 연습한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수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에선 누구나 평등하며 성별, 연령, 직업과 상관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꾸준함이 탁월함이 되는 그날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는 나는 게 아니고 내는 겁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3: 잠시 후 2시 20분부터는
2: 배윤호, 이남희의
3: 확 깨는 라디오가
2: 방송됩니다.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월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 서해구 성남동의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지만 화재 발생 55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불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 붕괴 우려가 제기되면서 서해구청은 물류센터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임시 대피소에 160여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기로 하면서 여야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늘 예비경선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등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당내의 사퇴 요구가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장 대표는 오는 23일 대구를 끝으로 지역 현장 방문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입니다.
1: 코스피가 3% 이상, 코스닥이 4% 이상 급락하며 프로그램

0: 희생자들에 대한 응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양해각서가 이미 물 건너간 것은 물론 전면전으로의 복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제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큰 불이 사흘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팀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웅준 기자, 이렇게 장기화된 화재는 흔치 않은 일 같은데 불길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거죠?
1: 네, 낮 2시 기준으로 하면 불이 난 지 이틀하고도 7시간이 넘었는데요. 진화 작업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건물 밖에서 고가 굴절차를 이용해 내부로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붕괴 우려 때문에 소방관을 내부에 진입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말로는 지금 물류센터 두 개동 가운데 한 개동에서는 불길과 연기가 거의 보이지 않고요. 다른 한 개동에서만 검은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오늘 인천 지역에 비도 내리고 있는데 별 영향이 없는 건가요?
1: 네, 인천 지역에는 오늘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누적 강수량은 10mm 남짓인데요. 진화에 당연히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즉각 영향을 미칠 정도로 충분한 양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55시간, 55시간째 불이 계속되고 있는데 진화 작업이 더딘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우선 복잡한 내부 구조를 꼽을 수 있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 연면적 약 30만 제곱미터의 대형 물류센터인데요. 불이 시작된 6층 창고는 층고가 약 10m에 달하고 계단을 타야 올라갈 수 있는 3단 선반에 상품이 층층이 쌓여있는 메자닌 구조입니다. 또한 선반 사이 통로의 폭이 약 1.3m에 불과합니다. 이런 공간 안에 빼곡히 보관돼 있던 가연성 재질의 각종 생활용품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 아, 또 비좁고 복잡하다 보니 내부 진입을 시도해보는 것조차 좀 어렵겠어요. 불이 장기화되는 이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소방당국은 어제 오후 4시쯤 건물 6층에 굴착기를 투입했습니다. 벽을 허물어 건물 안쪽으로 물을 쏘면 열을 낮추고 연기를 빼낼 수 있겠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오히려 건물 6층 내부 불길이 더 거세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유지한 채 장비 200여 대와 인력 80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자는 진화 시점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예상 시점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0: 네, 밤사이 건물 붕괴 위험이 커지면서 인근에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주민들 피해 상황 어떤가요?
1: 네, 인천 서해구청은 어젯밤 11시쯤 건물 일부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며 물류센터 반경 116m 이내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대피 대상은 대부분 상가와 제조업체 사무실로 주거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기와 분진 피해가 이어지면서 대피소를 찾는 주민이 늘고 있는데요. 주민 160여 명이 근처 초등학교 두 곳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대피소에서 MBC 취재진을 만난 주민은 집에서 탄 냄새가 많이 나 이틀째 대피소에서 잤고 복용약을 가지러 겨우 집에 다녀왔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0: 아, 네. 인근 또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으로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1: 네. 화재 현장에서 1km 남짓 떨어져 있는 인천 신석초등학교는 오늘 하루 휴교를 결정했고요. 사립유치원 두 곳도 휴원에 들어갔고 어린이집 12곳도 긴급 휴원을 결정했습니다. 구청은 대피 주민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인근 신현여중을 임시 대피소로 추가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사회팀 김흥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2: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좀 알아볼까요? 정승희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민주당 당권 레이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후보 등록도 마쳤고 오늘 예비경선 합동연설에 있고 내일부터 투표가 실시되죠.
3: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손을 맞잡고 품격 있는 경쟁을 하겠다는 서약을 한 후보자들은 이제 오후 5시부터는 합동연설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실시되는 예비경선 투표를 통해서 컷오프 되는데요. 당대표 후보는 5명에서 3명으로 최고위원은 14명의 후보자가 8명으로 압축됩니다.
2: 그렇군요. 손을 맞잡고 웃었는데 네. 이제 신경전은 뭐 보통이 아니죠 지금.
3: 네, 그렇습니다. 탈당 전력을 언급하면서 네가 옛날에 이런 말을 했다라면서 파헤치는 이른바 파묘 공방, 또 민주당의 적통은 나야나라는 논쟁, 그리고 선명성을 경쟁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이를 네. 놓고서 아직도 누구에게 기대려고 하냐, 한심하다, 다 옛날 이야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는 있지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이스는 이미 과열됐습니다. 경선을 앞두고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볼 대목은 투표 방식인데요. 당대표 투표는 1인 1표지만 최고위원 투표는

0: 7명이 2명의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연기명 방식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자신과 함께하는 후보라면서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등 3명의 최고위원 후보자 이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일부 친청계는 이들의 당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생일별 투표 정책이라는 걸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지명도가 높은 한 명이 아니라 3명에게 표를 골고루 분산해서 이들을 모두 본경선에 올리겠다는 건데요. 이제 가장 큰 정치적 이벤트가 아무래도 2028년 3월 총선이다 보니 그 공천권을 가지게 되는 이 전당대회의 혈투는 아주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 지금 방금 전에 이제 투표 방식 말씀을 하셨는데
0: 네.
1: 그 민주당이 전당대회 앞두고서 이 대표하고 최고위원 후보에 기탁금을 올렸어요. 근데 이걸 두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좀 제고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0: 네,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모두 예비 경선은 기탁금이 2천만 원이고 본 경선에 올라갔을 때 추가분까지 합치면 당대표는 1억 원, 최고위원 후보자는 5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1년 전에는 당대표 4천만 원, 최고위원 후보자는 1,500만 원이었으니 그때보다 2.5배에서 3배 정도 올랐고요. 특히 최고위원 예비 경선 기탁금만 놓고 보면 지난해까지는 5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2천만 원이라는 건 4배나 올랐다는 겁니다.
1: 네.
0: 2030 지지율 이탈이 이어지고 청년 최고위원 선출까지 무산된 상황에서 이 기탁금 문제가 청년 홀대의 상징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당권 주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냈고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SNS에다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청년들의 어려움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건 고려해보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민주당 선관위는 내일 전체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이번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근황도 좀 알아볼까요?
0: 네.
1: 그 장 대표가 재헌절 경축식에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지금 계속 그 장외투쟁을 지속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0: 네. 사흘 내내 재헌절 연휴 사흘 내내 올곡만 찾았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장 대표의 전국 순회는 23일 용인, 25일 김해와 대구 방문을 끝으로 마무리한다. 하지만 올곡 집회 참석은 개인 일정으로 이어질 걸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가 6.3 지방선거 이후 계속 이렇게 밖으로 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사실상 당내 리더십은 붕괴됐다는 평가는 나오고 있지만 국힘 내부에선 출구 전략이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스스로 안 내려오면 5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4명이 던져야 하는데 그들이 던질 방법이 없으면 끌어내릴 방법이 없고 또 장 대표를 이 대표로 만든 친윤계가 파편화됐다는 것도 한 이유라고 하거든요.
1: 네.
0: 박성민, 이철규, 정점식 등 다 제각각이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올해까지는 그냥 쭉 관망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지금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끝으로 이 민주당이 오늘 2차 종합특검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이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죠?
0: 네, 그렇습니다. 당초 24일 만료되도록 돼 있지만 이를 30일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 올립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2: 수사가 아직 한창 진행 중인 특검을 시간을 이유로 멈춰 세울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점 우호것이 규명하는 것입니다.
0: 다시 말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아주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이에 맞서서 국힘은 공안정국의 연장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정점식 원내대표의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3: 2차 종합특검 자체가 태생적으로 1차 3대 특검에 대한 보완수사의 개념입니다.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겠다면서 특검에 대한 보완수사 특검에는 연장에 재연장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0: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연두에 본회의에 참석해서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정승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4: 국내 증시가 장중 급락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미국 증시 악재에 중동 긴장까지 겹치며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이경미 기자입니다.
5: 미국 증시 악재를 반영하며 코스피가 오늘 2.6% 하락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낙폭이 4%를 넘어서며 6,500선 아래까지 밀렸고 반발 매수세에 낙폭을 줄이는 듯 했지만 다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오전 11시 21분 코스피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돼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됐습니다. 앞서 오전 10시 52분에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오후 1시 현재 6,56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도 장중 한때 5% 넘게 급락한 뒤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선 반면 기관과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서며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헌절 연휴 동안 국내 증시가 휴장한 사이 뉴욕 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 AI가 공개한 최신 AI 모델 키미 K3가 시장 기대를 모으면서 미국 AI 기업들의 수익성 우려가 커졌고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 유가까지 급등해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국내 반도체 대형주도 장 초반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5% 넘게 급락 출발했지만 이후 낙폭을 일부 만회해 현재는 3% 안팎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8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유효성 출장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오전부터 노 전 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위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서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독일, 스웨덴 등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동행 사실이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는 기재되지 않아서 횡령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 참관과 직원 역량 강화 등의 명목으로 2022년부터 지난 6월까지 100차례 넘는 해외 출장을 다녀와 24억 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재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르단 기지에서 미군 3명이 사망하는 등 이란과의 충돌로 미군 사망자가 17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미군은 9일 연속 이란을 공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습이 숨진 3명의 위대한 애국자들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군도 이란의 통제를 벗어나 후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두 척이 폭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남부지방의 장맛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반면 오늘과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충남에 최고 60mm가 되겠고 남부지방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전남과 경상권, 제주와 대구, 부산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등 남부지방에는 낮 최고기압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6: 계속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 시당위원장인 김태선 의원이 시당위원장 선거에 다시 출마하며 연임 도전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함께 나타난 시민들의 의구심을 신뢰와 확신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상욱 시장의 성공을 잇는 역할로 민주당 울산 시당의 성공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시의원들로 구성된 제9대 울산시의회 첫 임시회가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울산교육청이 제출한 정원 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지만 공론화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부결됐고 울산시 조직 개편과 정원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류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성철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충실히 담아내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울산시가 여름휴가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은 해수욕장과 해변 인근 음식점, 횟집, 활어센터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상은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참돔, 낙지, 주꾸미, 냉동 오징어 등입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출생률 증가세에 발맞춰 신생아 부모들에게 10만 원 상당의 출산 양육물품 키트 2억 원어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2천 개인 키트는 20일부터 울산 전 지역에 있는 55개 행정복지센터로 지원되며 신생아를 위한 각종 출산 양육물품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올해 1분기 울산 지역 합계 출산율은 1.08명으로 전년 대비 0.13명 증가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한 가운데 정부는 단기적인 원유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산업통상부는 SK에너지와 S-OIL 등 국내 정유업계가 선제적으로 확보한 7, 8월 원유 도입 물량은 전년 대비 100%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9월 원유 도입 물량도 꾸준히 증가해 74%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도시 울산의 올해 2분기 60대 이상 취업자가 12만 9천 명에 달하며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분기 울산 전체 취업자 58만 7천여 명 가운데 60대 이상은 22%인 12만 9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직전 최고 기록인 올해 1분기보다 1.1%포인트 9천여 명 더 증가한 것입니다. 현재 울산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8.6%로 고령 사회에 해당하며 이 수치가 20%를 넘어서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울산 지역 오늘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24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시간 자외선 지수가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어제자로 다시 폭염주의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된 만큼 온열질환 예방과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기온은 31.5도입니다. 김연경이었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7: MBC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8: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오면서 더위를 피해 시원한 물놀이를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즐거운 물놀이를 떠났다가 안타깝게도 안전사고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어린이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보호자는 어린이가 항상 확인 가능한 시야 내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하고 어린이는 신발 등의 물건이 떠내려갈 경우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물놀이 중에 친구를 세게 밀거나 물속에서 발을 잡는 등 무리한 장난을 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9: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0: 배윤호
1: 이남미의
0: 밖에는
1: 라디오.
0: 안녕하세요, 배윤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0: 자, 오늘 새벽 드디어 스페인의 우승으로 네.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번 월드컵은 뭐 아무래도 아쉬움이 많죠. 하지만 BTS가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하프타임 무대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굉장히 뿌듯한 일입니다.
1: 아, BTS가 결승 진출한 거죠.
0: 그렇습니다.
1: 오늘 경기 전 세계 많은 축구 팬들이 아쉬워하는 건 메시의 마지막일지 모르는 월드컵 무대가 눈물로 끝났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는 여전히 전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임은 틀림없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 메시의 가장 놀라운 점은 그란드 위에서 한 63% 정도는 걷고 25%는 서 있으면서도 무려 8골 도움 4개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는 겁니다.
1: 메시가 경기 중에 전력 질주한 거는 단 0.1%밖에 되지 않는다는데 심지어 전력 질주의 절반은 골 세레모니 할 때래요. 그때만 뛰나 봐요. 대단하다 진짜.
0: 자, 이것이야말로 아주 효율 축구의 끝판왕인데
1: 네.
0: 하지만 메시가 그냥 걷는 게 아니라 걸으면서 경기 전체를 읽고 빈틈을 파고든다는 거죠.
1: 와우.
0: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런 뭐 산책 축구라고 하면서 비꼬기도 하지만 축구를 산책처럼 쉬워 보이게 만드는 거는 역시 메시니까 가능하다.
1: 네.

0: 있습니다.
1: 누군가가 뭘 할 때 쉬워 보이면 그 사람은 진정한 고수라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 메시가 얼마나 축구 고수인지 그래서 신이라 불리는지 알 것 같기도 하네요.
0: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덥습니다.
1: 네.
0: 메시처럼 효율적으로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적게 일하면서도 최대의 성과를 내는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1: 이들의 무대를 보고 국뽕이 차오른다라고 하시는 전 세계인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방탄소년단이 첫 곡 불러줍니다.
0: 불타오르네. 불타오르네.

0: 용서해줄게.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네, 함께하는 네, 라디오
1: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네. 아,
1: 유튜브에서 울산 MBC 뮤직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저희와 함께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꼭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848번으로 함께할 텐데요. 오늘 멋진 가수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1: 가수 강태관 씨가 오셨습니다.
0: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MBC
2: 라디오.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4: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3: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4: 삼산현대백화점 울산 260-0003.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5: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가? 아, 배윤호 이남미 밖에는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 노래 잘하는 가수 강태관 씨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0: 예.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인사 한 말씀 해주십시오.
2: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MBC 처음 온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2: 네. 학계는 라디오도 처음 왔고요.
1: 그러니까요.
2: 네 울산 오랜만에 놀러 옛날에 한번 왔다가 네. 방송하러 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1: 네.
0: 아 그래요?
1: 네.
0: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급사과를 해야 되겠네요.
1: 아 처음 오신 강태관 씨. 여러분 강태관 씨 하면은 미스터 트롯 출신의
2: 네.
1: 한오백년을 아주 멋들어지게 부른 가수로
2: 감사합니다.
1: 유명한 가수죠. 신곡으로 또 여러분께 돌아왔습니다.
2: 맞습니다.
1: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2: 아 요즘 너무 덥잖아요. 맞아요. 비도 많이 오고
0: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세요?
2: 진짜 많이 타.
0: 아, 진짜.
2: 예. 너무 많이 타.
1: 오늘 그럼 여름이 좀 싫겠네요, 태관 씨는.
2: 아, 저는 겨울을 좋아해요.
0: 겨울을.
1: 아, 추울 때가 더 좋구나.
2: 네, 추우면은 입으면 되잖아요.
1: 네.
2: 여름
0: 벗으면 되잖아요.
2: 벗기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
1: 아, 그래서 한계만 입기도 더우니까.
2: 네, 맞아요.
1: 네.
0: 그럼 어떻게 이기세요, 여름을?
2: 여름에 저는 보통 옛날에 국악할 때는 이제 네. 저기 산 공부를 가요.
0: 산에
1: 진짜? 네. 이 나이에? 네.
0: 그 발성 연습하러 많이 들어가시지 않나요?
2: 그렇죠. 발성도 연습하고 이제 다 전반적으로 연습을 하러 이제 가는 건데
0: 거기선 벗어도 되겠다.
2: 이제
1: 아니 산에 올라갈 때가 더 힘들지 않아요? 산 공부하러 갈 때?
2: 그렇죠. 이제 가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오거든요.
1: 그렇게 오래?
2: 네. 2주 정도 이제 밥만 먹고 노래만 하는 거죠.
0: 밥 먹고 노래하고 밥 먹고 네, 노래하고
2: 밥 먹고 노래하고
1: 대단하다. 오늘 이 밥 먹고 노래한 가수의 노래를 여러분 들어볼 텐데요. 태관 씨 너무 더워서 첫 곡 좀 어떤 곡으로 좀 시원하게 해주시겠어요?
2: 아, 첫 곡을 뭘 먼저 한번 해볼까요? 제가 나야나 먼저 한번
0: 나야나
2: 해볼까요?
1: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나야나 그러면 먼저 여러분 시원하게 한번 태관 씨의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0: 음악 주세요.
1: 예. 음악 대화.
2: 바람이 분다 여기 울산 MBC 화개는 라디오에 왔어.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태가 씨 덕에 온도가 한 4-5도는 내려간 것 같습니다.
2: 예. 시원하네, 진짜 시원하네.
0: 아, 아주 그냥 뭐 이런 노래를 이렇게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2: 그러니까요.
0: 비법이 궁금한데요. 여전히 상 공부하십니까?
2: 편안하시죠?
3: 네, 그럼요.
2: 그럼요.
3: 네. 그럼요.
0: 앉아서 상, 그냥 편안하게.
3: 상 공부 요즘에도 가고요.
2: 네. 아, 요즘도?
3: 네, 요즘도 가요. 올해는 근데 못 갈 것 같아요.
0: 바빠서?
3: 올해는 신곡이 나오는 바람에.
0: 아, 좋죠.
2: 바빠서.
0: 네. 아, 너무 나와가지고. 좋죠. 야, 근데 이제 오랫동안 노래 공부를 해오셨잖아요.
3: 네네.
0: 신곡이 나올 땐 또 마음이 남다를 것 같은데.
3: 맞아요. 신곡이 나오면은 진짜 기대 반, 걱정 반, 뭐 어. 진짜 뭐 걱정 엄청 많이 돼요. 아. 노래가 잘
2: 막
3: 쓰면.
2: 막 설렐 것 같아요.
3: 설레는 것도 있어요.
2: 있어요?
3: 아. 네, 설레는 것도
0: 하지만
3: 있고.
0: 하지만 좀 두렵기도 한.
3: 맞아요. 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0: 예.
3: 잘 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좋은 노래기는 한데
0: 아. 그러니까.
3: 여러분이 많이 들어주시면은 분명히 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0: 네.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맛보기로 이미 나갔습니다.
3: 아, 그래요?
0: 신곡으로.
3: 아, 진짜요?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한번 들어보시긴 했어요.
3: 아~
0: 근데 이제 라이브로 듣는다는 게 굉장히
2: 그렇죠.
0: 또 중요한 시간이 네. 아닌가.
2: 이게 또 라이브로 아~ 들으면 맛이 다르거든요.
0: 맞습니다.
3: 그렇죠. 맞습니다.
0: 어떻게 신곡을 먼저 하시겠어요? 아니면 한 곡 더 해주시고 신곡을 하시겠어요? 대관 씨.
3: 신곡을 먼저 한번 아, 해볼까요?
0: 노래 역시. 자랑 좀 해주시죠. 어떤 곡입니까?
3: 그 사슬 같은 사랑이라는 노래인데요.
0: 제목이
2: 사슬 같은 사랑.
3: 네.
0: 사슬 많이 사슬. 안 쓰잖아요. 그죠?
3: 부산말로 사슬.
0: 사슬 같은 사랑.
3: 사슬, 사슬. 사슬 같은 사랑.
2: 아, 고향이 부산이시죠?
3: 맞아요.
0: 아, 여러분 또 가까운 또 아, 고향의 네. 주인공이기 때문에 많은 또 사랑을 주셔야 됩니다.
2: 강태환님 보러 오셨네요.
0: 아, 오셨어요.
3: 안녕하세요.
0: 어.
3: 반갑습니다.
0: 예, 어떤 곡입니까?
3: 그 사슬 같은 사랑은 보통 트로트는 우리 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0: 네.
3: 근데 아버님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만들면 안 되나?
0: 오.
3: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2: 남자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뭐 따로 있나요?
0: 어, 근데 나야나 이런 곡도 남자들이
2: 그러니까,
0: 좀 좋아하는 곡이죠.
3: 나 좋아하시죠.
0: 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히트곡을 만들고 싶다.
3: 네, 그리고 이제 가사도 어떻게 보면은 남성분이 이제 어머님들께 이렇게 약 세레나데 부르는
0: 오~ 오~
3: 그런 좀 약간 좀 중년의 중후함이 좀 느껴지는 노래랄까요?
0: 네,
3: 그런 노래로 준비를 해봤어요.
0: 자, 여러분 사슬 같은 사랑 많이 검색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노래 강태관 씨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3: 음악 주세요. 네.

0: 그러게요.
1: 아~ 아니 근데 이 가사하고 곡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0: 네.
1: 같아요.
2: 그래요?
1: 이게 사슬처럼 막 정말 끊이지 않는 그런 사랑 얘기잖아요.
0: 엮여있는. 네. 네.
1: 근데 노래가 정말 밀고 당기네. 밀고 당겨.
0: 태관 씨가 또 뭐 그 맛을 잘 살리니까.
1: 그러니까요.
0: 아니 많은 분들이 이제 경연을 통해서 태관 씨를 이제 알게 됐잖아요.
2: 네.
0: 어떻습니까? 국악인으로도 많이 불리시잖아요.
2: 국악인으로 많이 불리는데 네. 문제는 이제 뭐냐면 제가 국악을 그만둔 줄 아세요?
0: 아 그만둔 게 아니죠?
1: 아니에요?
2: 아니에요.
0: 예.
2: 그만두지 않았고
1: 왜 그렇게 알고 있을까?
2: 그러니까요.
0: 이제 트로트 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가 보다.
2: 이제 그만하고 트로트로 전향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네. 것 같아요.
1: 전향이 아니고 투잡인데. 그죠? 그렇죠. 투잡인데.
0: 아, 국악계는 어떤 또 이게 두각을 드러냈었는지 요즘 자기 PR 시대니까.
2: 맞습니다. 저는 이제 뭐 오래됐지만은 네. 그래도 전주 대사슴 놀이에서 장원을 또 받았었잖아요, 제가.
0: 아.
2: 네, 이제 그 특혜로 이제 군대를 면제를 받았죠.
0: 아하, 하지만 예. 복무는 다 하셨습니다.
2: 맞습니다. 네.
0: 아 근데 국악계에서는 처음에 경연 나올 때 좀 싫어하진 않으셨어요?
2: 아 조금 있었어요.
0: 그죠, 아무래도.
2: 네, 조금 그래도 선생님 분들이나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너 그래도 판소리하는 전통 음악 하는 사람이 대중 음악을 해도 되겠냐?
0: 어허.
2: 선생님 말씀대로 쓰겄냐?
1: 쓰겄냐?
2: 쓰겄냐?
1: 쓰겄어?
2: 네, 쓰겄어? 예. 하셨는데 그래도. 잘 되는 거를 보시니까 그래도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1: 근데 또 전향도 아니고
2: 맞아요
1: 예, 다 이제, 하신다는데
2: 이제 그렇게 방송에 나오면서도 선생님께 이제 인사를 드리러 꼬박꼬박 또 같이
0: 하고 대단하다 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인사드리고
1: 그게 걱정이 되셨을 거예요 아마
2: 그러니까 아마도
1: 뺏길까봐
0: 네. 아 그렇죠 아예 전향할까봐
1: 트로트로 뺏길까봐
0: 다 가르쳐놨는데
1: 그게 걱정이었을 거예요 아마.
2: 그래서 매주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러
0: 이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수의 이름을 여러분 오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출연한 사슬 같은 사랑의 주인공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1: 강태관
0: 2번
1: 생태관
0: 저기 태화강 생태관 자 정답하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강태관이냐 생태관이냐 정답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사슬 같은 사랑이라는 그 신곡은 언제 나왔어요?
2: 이게 딱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0: 진짜 따끈한 네, 곡이네
2: 7월 6일날 나왔어요
0: 이렇게 또 학계라를 네. 찾아주시다니
1: 아직도 그러면 부를 때 네. 굉장히 좀 설레고 겁나고 막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맞아요. 들겠네요 네.
0: 맞아요
1: 2주면 그럴 것 같아
0: 남자분들에게 사랑받는 노래가 그러니까. 되기를 저희가 또 응원할 텐데
2: 네.
0: 아니 벌써 한오백년 듣고 싶다는 분도
1: 어떻게 이거 어떻게
2: 한오백년은 진짜 평생 해야 되나 봐요
0: 너무 좋아하시죠 한 소절만 해주시면 안 돼요
2: 한
0: 너무
2: 소절만?
0: 좋아하시니까
2: 한 소절만, 한 소절만.

0: 현실을 잊게 한 노래이기도 하죠.
1: 아니, 근데 아까 보니까 네. 사슬 같은 사랑이 제가 밀고 당긴다 그랬잖아요. 네. 그 노래가 그렇기도 하지만 강태권 씨가 이 창법이
0: 아, 그러네요.
1: 완전히 사람을 막 정말 아, 와, 미치게 만드네요.
0: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또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또 다른 곡도 태권 씨가 준비했는데 어떤 곡 한 곡 갈까요, 태권 씨?
2: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0: 이렇게 잘해도 되는 건가요?
1: 정말 이래도 되는 거예요?
2: 네, 김수희 선생님의 예. 이래도 되는 건가요?
0: 아, 이 명곡을 네, 태권 씨의 또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1: 음악!

0: 눈물 날 뻔했어요.
1: 아니 여자 가수를 여자 가수 노래를 소화해내는 비법이 있습니까?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2: 아 글쎄요. 근데 저는 약간 여자 가수 선배님들의 노래가 네. 감성이 좀 맞는
3: 것 같아요. 네.
1: 아니 남자 가수보다.
4: 그 사슬 같은 사랑도 그렇고 지금 이 노래도 그렇고 굉장히 애절하거든요.
1: 맞아요. 네.
4: 지금 애절한 보이스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신데 진짜 애절한 스타일의 노래인데 이거를 너무 소화를 잘하셔서 막 진짜 막 눈물 날 뻔했어요.
1: 네, 강태관 씨의 멋진 목소리.
4: 깜짝 놀랐습니다.
1: 아니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광고 듣고 와서 강태관 씨의 노래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5: 울산 화개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개는 라디오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남미 기자.
6: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을굿 기름오일 구도일 S5일에서 주요 상품권, 철원 별난농장에서 혈관 건강을 확 깨워주는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을 한 번에 삼산동 베스트 사우나 옆 리즈 요가 앤 필라테스에서 한 달 이용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명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오리오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듬뿍, 남구달동 황족 유황버근 족발에서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튜디오에 배은우 기자 나와주세요.
5: 네, 스튜디오입니다. 삼산 세이브존 내 루이카스텔에서 7만원 상당의 골프모자, 대형 주차장 연중무휴 브레이크타임 없이 운영하는 울산에서 제대로 된 숯불구이 전문점 경복궁에서 식사권, 성안동 백양사역 찜갈비명가 정한정에서 식사권, 삼산동 웨딩거리 금수저 피부관리에서 피부 두피관리와 천연 염색 이용권, 뉴코아 아울렛 성남점 맞은편 나눔을 실천하는 뚠뚠이 돈가스에서 식사권, 남구청 맞은편 크리스탈 녹두미인 화장품에서 녹두비누와 남녀 공용 화장품,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 동구 휴 에스테틱에서 드리는 15만원 상당의 관리 상품권, 가족 외식도 중요한 회식도 최상급 재료로 만든 깊고 진한 샤브샤브 울산 동구 샤브안에서 식사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숙박권을 드립니다. 이상 울산 화개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9: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0: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1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네, 네, 오늘 노래 잘하는 가수 강태관 씨 라이브로 월요일 시작했는데요. 정답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오늘 출연한 가수의 이름은 1번 강태관이 정답이었습니다.
2: 생태관 아니고요. 정답 네. 보내주신 4653번님께 선물 갑니다.
3: 축하합니다. 아니 근데 이름 헷갈리신 분이 많아요?
4: 진짜 많아요.
2: 뭐라고 부르세요?
3: 뭐라고 부르신대요?
4: 뭐 김태관은 기본이고요.
2: 김태관. 또
4: 관태관도 있고요.
3: 관태관?
4: 네, 관태관. 그 다음에 뭐 진태산.
3: 진태산은 뭐야?
2: 태는 기억했는데 앞에가 아, 기억이 안 나시는 거야.
4: 강태곤 뭐 진짜 많아요.
2: 여러분 강태관입니다. 예. 앞으로 많이 많이 기억해 주시면
4: 기억해 주세요.
2: 저 네. 태관 씨 벌써 마지막 곡 부를 차례인데.
3: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2: 아니, 본인 그러니까. 곡 좀 더 듣고 싶은데 어떤 곡 좀 들려주시겠어요?
4: 아, 제 데뷔곡인데요. 오. 내 인생의 고속도로입니다.
2: 와.
3: 요 말처럼 요 제목처럼 정말 네. 강태관 씨의 앞날이 정말 고속도로처럼 팍 뚫렸으면 좋겠어요.
2: 와,
4: 진짜 딱 그 의미를 갖고 있는
2: 그런 거예요. 아, 사랑이 진짜요? 팍 떠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애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인사 해주시죠.
4: 아, 여러분 이렇게 울산 MBC 처음 왔는데 너무 재밌게 방송하고 가는 것 같고요. 여러분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불러주실 거죠?
2: 아, 그럼요. 그럼요.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3: 그러니까.
2: 보세요. 벌써 마지막 곡이라냐고 아쉬워하시잖아요. 네.
3: 다음에 오시면 2시간 터가지고.
2: 네.
4: 좋습니다.
2: 아, 그리고 갑시다. 부산의 아들이니까 네. 또 와서 멋진 노래 또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고 사슬 같은 사랑 여러분 많이 많이 검색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태관 씨의 내 인생의 고속도로 들으면서 저희 1, 2부 마무리합니다. 강태관 씨 오늘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철새 홍보관 생태해설사 박명희입니다. 태화강에 오리들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인데도 모여 지내죠. 먹이도 비슷하고 서식 환경도 비슷해 경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무리지어 다닙니다. 이는 포식자를 함께 경계하기 위한 일시적 동맹, 즉 공동 방어 전략입니다. 함께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경쟁도 있지만 다르다고 배척하기보다는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SBC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 윤태진 안과 전문의를 모시고 백내장과 녹내장, 황반변성 등 대표적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질환의 특징과 치료 방법, 그리고 눈 건강을 지키는 관리법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돼 있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달동 배양규 연합비뇨의학과 의원, 범서 범서운천 지지 워터피아, 일산동 삼너머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건강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3시 뉴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로 종결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살피기 위해 경찰이 오늘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유철환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정승윤 전 부위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2024년 김씨 디올백 수수 의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지만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대통령 기록물로 관리돼 신고 의무가 없다며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올해 3분기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대출 행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3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 태도지수가 가계 일반에는 마이너스 14, 가계주택은 마이너스 11로 기준점인 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태도지수가 0보다 낮으면 대출이 까다롭고 0보다 크면 대출이 보다 수월하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반면 가계 대출 수요지수는 14로 가계 생활자금이나 증시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신용대출 등 일반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의 불법 긴급 체포를 즉시

이 시정할 통제 장치를 아예 없애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경찰이 요건에 안 맞는 불법 긴급 체포를 해도 검찰의

0: 없다고 수정했습니다. 특혜 채용 의혹을 받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가 최근 외교부로부터 채용 취소 통보를 받은 가운데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정책위의장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 의장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와 같은 권력형 채용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충남에 최고 80mm, 그 밖에 중부지방에는 최대 60mm가 되겠고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 24도입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국과유산 청장 허민입니다. 지금 부산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제48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인류 공동의 자산인 세계유산을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해주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자 K-헤리티지와 K-컬처, K-푸드 등 풍성한 즐길거리도 선보이는 그야말로 세계인을 위한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지구촌의 보물을 지키는 이 뜻깊은 여정에 뜨거운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오늘도 막 여전히 덥다 더워. 아이고 상자도 무겁고 잠깐 쉬어. 아이고 배준마 시원한 물 한 잔 끓여보소.
1: 아유 물 사드세요 사드세요. 아우 시원한 냉수 냉장고 안에 있잖아요. 한 병에 1,000원이에요.
0: 아무튼 인정말이라고 눈꽃만치도 없어. 이웃끼리 물 한 잔도 돈 받아 물락하나. 내가 뭐 한 병 다 먹는다 했나 어데.
1: 아니 슈퍼에서 물 찾는데 당연히 생수 찾는 거 아니었어요? 안 살 거면 그거 내려놓으세요.
0: 아무튼 간에 날도 더운데 밉살스럽다 카이.
1: 그나저나 그 박스 안에 든 건 뭐예요? 어머머머머머 빨간 국물이 흐르잖아요.
0: 에헤이 또 새빛네. 아니 서울에 사는 우리 딸내미한테 김치 좀 부치주려고 우체국 들고 가는데 아이고 다 새보다 오염 좋노.
1: 그러니까 포장을 단디 했어야죠. 어우 김치 냄새. 어우 가게에 김치 냄새 다 배게 생겼잖아요.
0: 아니 가만 있어봐라. 그 요새 날도 더운데 내일 바로 안 가면은 김치 다 씨앗 불긴데 바로 갈란가 모르겠네.
1: 요즘처럼 장기간 폭염이 계속되면요 집배원들 안전을 위해서 우편물 배달도 중단될 수 있대요.
0: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이 김치는 우야노 요새 계속 덥긴 더웠잖아. 얼마나 더우면 배달 업무가 다 중지된다 하는가 몰라.
1: 아니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이면 그 중대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되잖아요.
0: 그렇지 그렇지.
1: 그렇게 발효가 되면요 우편물 배달을 일시 중지할 수 있대요. 체감 온도가 38도 미만이더라도 장기간 폭염이 이어져서 열사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판단되면 총괄 우체국장이나 집배원이 자체 판단으로 업무 정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잖아요.
0: 가만히 있거라. 요새 많이 덥긴 더운데 배달 업무를 하는가 모르겠네. 우체국 가기 전에 전화 한 통 그럼 넣어봐야 되겠네 그지?
1: 그러니까 폭염이 집중되는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0: 시급한 등기 우편이나 중요 우편물을 가급적이면 미리 접수해 두는 게 좋다고요.
1: 요소는 접수가 돼도 택배 보내는 지역에 날씨가 더우면 거기서 또 배달이 지연될 수 있으니까 이거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요.
0: 그렇죠, 그렇죠. 오늘따라 똑똑하시네.
1: 잘 알아듣지.
0: 자, 우편물 접수할 때 해당 지역에 배달 지연 가능성을 안내한다고 하니까 지금처럼 폭염이 계속될 때는요 우편 배달이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야 된다고요. 알았죠?
1: 아이고, 사람 사는 일인데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퀴즈 한 개 주소.
0: 집배 업무 정지권은 폭염뿐만 아니라 폭우, 태풍 등 각종 이것 상황에서도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적용이 되는데요. 과연 무슨 상황에서 적용될까요?
1: 1번
0: 자연재해,
1: 2번
0: 장 트러블.
1: 정답 아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정답 많이 남겨주이소. 날 더더분들 선물 드릴기에 FX가 불러줍니다.
0: Hot Summer.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반갑습니다.

0: 덤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1: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0: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1: 혹시 TBX 멤버십?
0: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1: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0: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2: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9: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알랑카
1: 몰라. 어린이 속담 퀴즈.
2: 알랑가 몰라.
1: 책보다 SNS에 익숙한 요즘 아이들은 어휘력을 키우고 어른들은 아이들의 재치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2: 매주 하나의 속담을 아이들에게 물어보는데요. 아이들은 이 속담을 제대로 알고 있을지 아니면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할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나간 사랑방 퀴즈 정답은요. 1번 자연재해가 정답이었습니다. 7397번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1: 장트러블도 볼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 중요하죠.
1: 중요하죠.
2: 굉장히 위급하거든요.
1: 오히려 자연재해보다 더 위급할 수 있어요.
2: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바로 장이죠.
1: 그렇습니다. 예.
2: 자, 알랑가 몰라 오늘 속담 퀴즈 먼저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속담 맞춰보시고 또 아이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텐데요. 오늘의 속담 문제 나갑니다.
1: 이 속담은 네. 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더라도 세상에 더 높은 실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므로 어휴. 까불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2: 내가 최고다 라고 단정짓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보고 배워라 이런 뜻인데요. 사실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저기서 날아가고 있으면 얼마나 좀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그죠?
1: 매번 느끼죠. 매번 느낍니다.
2: 아. 자, 과연 아무리 잘났더라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잘한다고 재단하지 마라 이런 뜻인데요.
1: 아침에 씻을 때 거울 보면 이거보다 더 잘난 놈이 없어요. 근데
2: 아니 남자분들은 화장실에서 그런 마음을 많이 느끼신다 하대요.
1: 근데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작아져.
2: 문이 열리네요. 자, 여러분 어떤 속담일까요? 정답하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 속담 남겨주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힌트곡 나갑니다.
1: 아이 더운데 뛰어야 되네.
2: 블랙핑크예요.
1: 뛰어.

0: 네, 블랙핑크의 뛰어 듣고 왔습니다.
1: 죄송합니다. 더운데 뛰라고 해서.
0: 뛰지 마세요 여러분. 큰일 나요 오늘 같은 예, 날은. 그래도 뭐 러닝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건강엔 좋죠.
1: 이 더위에 러닝 하시는 분은
0: 이 맛이 있다잖아요. 땀 흘리면서.
1: 아니,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로.
0: 양 작가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어요. 저분 몇 년 전만 해도 러너였거든요. 분명히 러너? 대회도 나갔어요.
1: 아, 2년 넘게 쉬고 있어요?
0: 오래 쉬었네. 이제 컴백하세요 빨리.
1: 그 정도 되면 이제 그냥
0: 걷지도 않는데. 너무했다. 자, 그만큼 덥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정답 발표해 볼 텐데요. 이 속담의 정답은요,
1: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0: 네, 요게 정답이었습니다.
1: 뛰는 놈 위에 나는
0: 놈 있다. 정답자 발표할게요.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이 속담 맞춰주신 분은요, 7927번님 축하합니다.
1: 축하합니다.
0: 네, 축하합니다. 선물 당첨되셨습니다.
1: 우물한 개구리도 왔어요.
0: 아, 오답이었네요. 네. 자, 그렇다면 아이들은 뛰는 놈 위에 뭐라고 말을 했을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뛰는 놈 위에 비행기 타는 놈이 있다.
3: 뛰는 놈 위에 뛰는 놈이다.
4: 뛰는 놈 위에 뭐 그 위에 우주 가는 놈 있다.
5: 뛰는 놈 위에 우주 비행사.
0: 네. 아이들은 더 높게 생각하네요.
1: 아니, 이 속담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런데 이제 네,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아이들은 이렇게 우주 비행사까지 시대를 반영하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1: 자, 그러면 과연 문제로는 어떤 속담이 나왔을지 네, 자, 아이들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6: 뛰는 놈 위에서 넘어지다.
7: 뛰는 놈 위에 외계인.
8: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날다가 뛰는 놈 위에 떨어진다.
9: 뛰는 놈 위에?
0: 이번에는 누군지 아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1: 나오지도 않았어요.
0: 예, 오늘은 보통 아이들 목소리를 듣고 저희가 유추를 많이 하는데 했죠. 오늘은 고영서 리포터가 바로 물어봤어요. 이 친구는 뭐라고 했을지. 자, 정답하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뛰는 놈 위에 땡땡땡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 주시면 맞추신 분께 선물 드릴게요.
1: 초등학생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0: 그러니까요.
1: 초등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했는지.
0: 우주비행사 비행기 막 이랬는데 이 친구는 뭐라고 했을지 정답 여러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힌트곡이 있습니다.
0: 기발한 아이디어 많이 기다릴게요.
1: 이 힌트곡 들으면 모르겠는데.
0: 더 모를 것 같은데. 싸이가 불러줍니다.
1: 새.

0: 네. 싸이의 새 함께 들었습니다.
1: 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고 계십니다. 뛰는 놈 위에 땡땡땡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아이들이 9637번님
0: 날개 달렸다.
1: 아, 뛰는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넘어진다. 뛰는 놈 위에 새가 따라온다.
0: 뛰는 놈 잡아라.
1: 뛰는 놈 위에 넘어지는 놈 있다. 2772번님
0: 뛰는 놈 위에 미사일 타고 간다.
1: 뛰는 놈 위에 올라탄다. 이거 좋네요. 7729. 그럼 같이 갈 수 있겠네요. 내가 힘 안 드리고. 뛰는 놈 위에 더 높이 나는 새가 되고 싶다. 5499번님.
0: 문학적인데요?
1: 0028.
0: 새가 똥 싼다.
1: 뛰는 놈이에요. 자, 그리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이제 정답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요 항상 기어다닙니다. 내 잘났다 하는 순간 큰 코 다칠 수 있거든요.
0: 아, 그런 의미로 기어다닌다는 말씀이시군요.
1: 이렇게 또 표현해 주신 분도 있네요.
0: 그러니까 겸손해라 이런 뜻이겠죠.
1: 맞습니다. 자, 지금 많은 정답이 도착했는데 그렇다면 아이들은 뭐라고 표현을 했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뛰는 놈 위에 새가 있다.
1: 너무 귀여워.
0: 뛰는 놈 위에 새가 있다.
1: 목소리 너무 귀여워요.
0: 실제로 보고 싶네요.
1: 네, 뛰어봤자 위에는 새가 있다는 말이었네요. 아, 근데 많은 분들이 정답을 주셨는데 새가 따라온다, 날개 달렸다, 뭐 비슷한 정답이 많았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분에게 정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뛰는 놈 위에 새가 된다 라고 보내주신 6543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정답은 바로
1: 정말 아이들은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네. 것 같아요.
0: 저는 기발했던 친구가 오히려 뛰는 놈 위에 비행기 타는 놈 있다. 좀 기발하지 않나요? 그냥 새가 아니고 전혀 다른 얘기를.
1: 그러니까 새보다 더 빠른 거.
0: 그러니까요.
1: 더 높이 나는 거 이런 걸 찾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속담을 아는 거죠.
0: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 어른들은 아이들 눈높이에서 새가 똥 싼다.
1: 네.
0: 새가 떨어진다. 새가 미사일 탄다. 라는 귀여운 오답들도 굉장히 많이 도착했습니다.
1: 네. 네. 아무튼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을 테니.
0: 그렇죠.
1: 겸손해라.
0: 항시 겸손하자.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나는 기어다녀요. 내가 나보다 잘하는 사람 만날까봐요 하신 2850번님께도 저희가 오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자, 신청곡 있죠?
0: 네, 5471번님의 신청곡이에요.
1: 김현정.
0: 너 정말?

0: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여러분,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4: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5: 여러분의 친구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라가 왔단다. 한번 들어보이소, 좋다이.

0: 사랑했다.
1: 하지만 달라도 우린 너무 달랐다.
0: 평행선을 걷는 우리 사이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2: 부부 사이 조정이 필요할 땐 애정의 조건을 찾으세요.
1: 부부 사이 조정을 위해 매일 애쓰고 계신 분입니다. 김경덕 이혼 전문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우리가 또 혈압 올리는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변호사님. 네.
0: 그렇습니다.
1: 날이 무지하게 덥거든요.
0: 휴가는 갔다 오셨습니까?
2: 아, 저는 그 보통 요 시즌에 휴가를 잘 안 가고.
0: 아,
2: 네. 네, 저도 일정 조절이 가능하니까.
0: 겨울에?
2: 네, 뭐, 아, 봄, 가을이나
0: 봄,
2: 뭐 이런
0: 가을.
2: 때.
1: 아~ 네. 요럴 때는 지금 재판이 좀 많을 때입니까? 어때요, 변호사님? 7, 아, 8월?
2: 7, 8월에 저희 법적 휴정 기간 정해져 있거든요.
0: 어, 그래요?
1: 네, 언제예요?
2: 7월 마지막 주, 8월 첫째 주, 뭐 보통 이런 때. 아, 두 주간.
0: 그때도 네. 판사님은 이제 휴가를 가시는군요.
2: 네, 맞습니다.
1: 아, 판사님들도
2: 네.
1: 7, 8, 8초가 휴가시군요.
2: 네, 네.
1: 아, 그렇구나.
0: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변호사님들도 휴가를 그때 가시겠네요.
2: 네, 보통 그렇게 많이 가세요.
1: 그렇군요. 휴가 없는 애정의 조건. 자, 오늘도 저희가 다 함께 고민을 해볼 텐데요. 어떤 조정이 필요한지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자, 그럼
1: 오늘의 사연 들어갑니다.
0: 두 사람은 혼인 8년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딸도 한 명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둘 사이에 혼인이 사실상 파탄 났으니 이혼을 하게 해달라고 이혼 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2: 이혼을 할 때 때로는 이혼 소장을 접수를 하면서 소장에 각종 유책 사유가 기재가 되는데 그것을 보고 서로 감정적으로 더 격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갈등 저감형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이혼 사유는 기재하지 아니한 채 이혼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법원에 원만하게 조정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조정 신청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1: 남편은 이 중에서 조정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하면서 구체적인 아내의 유책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원만하게 합의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에 대해서 절대로 남편의 조정신청에 응할 수가 없다고 했고 이에 해당 사건은 법원의 소송사건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0: 아내는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고 하면서 이혼을 거부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이 식당을 운영하며 해당 식당에서 일하는 나이 차이가 20살 정도 더 나는 주방 이모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남편은 해당 여성은 어머니 같은 존재로 자신을 챙겨준 것은 맞지만 불륜이라니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남편이 계속 자신의 유책 사실을 부인하자 아내는 각종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제출했는데 해당 대화에는 서로 식사를 챙기거나 하는 일상적인 대화들도 있었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두 사람이 서로 반말을 주고받으면서 친근하게 대화를 하고 있었고 일부 대화에서는 성적인 내용의 대화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 또한 남편의 휴대전화 폴더에 해당 여성의 나체 사진이 저장돼 있었는데 네? 이에 아내는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아유, 이거 더 심해지네요.
2: 네.
1: 내용이.
0: 이게
1: 아니 그러면 어지러워.
0: 남편보다 20살 더 많은 여성이란 얘기죠?
2: 네, 정확하게 20살이 아니고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은. 네. 여성분인데 남편과 연상의 여인과 이런 네.
0: 불륜을 저질렀다.
1: 그러면 네. 어쨌든 불륜인데 불륜이 아닌 척하고 이혼을 서로 하려고 했다가 들킨 건가요?
2: 남편분은 아마 이제 아내분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1: 네.
2: 쉽사리 이제 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으니 일단 조정 신청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1: 아, 네. 하지만 이제 아내분이 네. 이렇게는 못한다.
2: 네.
1: 이런 경우가 좀 자주 있어요.

0: 어때요, 변호사님? 처음에 그냥 뭐 합의를 하자 이러다가
1: 아 그쵸 그런 경우도 꽤 있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유책 배우자 같은 경우에 절대 뭐 소송을 아예 제기 못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사실 그 사람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을 뭐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 소장 접수 단계에서부터 거를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책 배우자 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조정 신청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2: 이게 네. 전 처음 들어봤어요. 갈등 저감형?
0: 네. 저도요.
2: 이런 경우도 있네요.
1: 네, 그 갈등 저감형 이제 소장 형식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그 양식을 아예 제공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기본적인 인적 사항이라든지 네. 이런 것만 체크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그 양식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간단하게 체크해서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
2: 그냥 네. 구체적인 그 이혼 사유를 밝히지 않고 그냥 이혼을 하고 싶다.
1: 예.
2: 이런 얘기죠.
1: 네, 그렇죠. 사실 생각보다 이렇게 서면 주고 받으면서 그것 때문에 좀 감정적으로 더 올라오는 경우도 꽤 많이
0: 글로 읽다가
1: 네 그렇죠.
0: 그러면 이제 내야 되는 서류가 그만큼 많다는 건가요? 상대방 그러니까 이게 이혼을 하려면 뭐 이게 소장을 접수할 때 네. 어떤 내용인지 쭉 적어야 될 내용이 많다는 건가요?
1: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소장을 보면 네,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하나부터 열까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그 뒤로 이러이런 잘못들을 하였습니다라는 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0: 이거 할 때 약간 현실 타격? 현타 오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그걸 이제 하나하나 곱씹으시면서
0: 아, 그러니까 이거 네. 내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열이 확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1: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본 상대방들은 뭐 이런 소송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다 사실만 썼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말을 다 써놨냐 이렇게. 근데 또 심지어 같은 사안을 놓고도
0: 전혀 다르게 보는 거죠.
1: 전혀 다르게 네, 보는 경우도 있고 뭐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워낙 다르니까 서로 이혼을 청구하시는 거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감정 대립이 돼서 이혼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이제 그런 뭐 양식도 따로 구비해 놓고 있는 거죠.
0: 네. 그럼 이제 갈등 저감형이라고 했는데 이건 네. 상대가 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야 이렇게 되는 건가요? 갈등 저감형.
1: 갈등 저감형으로 이제 낸 경우에 그 당연히 이 부분을 서로 쌍방 합의가 되어야 뭐 조정이 되는 것이지.
2: 그렇죠.
1: 네, 그냥 이거를 받았을 때 나는 이거 인정 못 한다 하면 당연히 뭐 무조건 이제 소송 절차를 통해서 네, 다툴 수밖에 없죠.
2: 유책 사유를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쓸 수도 있겠어요.
0: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2: 근데 뭐 숨겨지지는 않겠지만 네. 처음에 그 의도는 아, 뭐 이렇게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1: 네.
2: 내가 잘못한 걸 좀 숨겨보자 이렇게
0: 무야무야 살 넘어가려고
2: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아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예. 이제 소송을 걸 때 뭐 예를 들면 뭐 물론 상대방이 명확한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0: 네.
1: 쌍방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당연히 소장에는 뭐 나의 유책 사유를 다 명시할 의무도 없고 필요도 없고 네. 보통은 상대방이 어떤 책임을 대해서 주로 써서 이제 하는 거라서 정말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내용을 안 쓰는 건 정말로 갈등을 정말 없애서 빨리 조기에 합의를 좀 봐보자 하는 의도로 보통 그렇게 접수를 많이 하시는데요.
2: 그렇구나.
1: 네네.
2: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의 그 잘못을 들춰내고 싶지도 않다.
1: 네네.
2: 그냥 조용히.
0: 조용히 헤어지고 싶다.
2: 원만하게 헤어지자. 네. 그런 의도로.
1: 네, 그리고 혹은 또 내가 잘못했을 때도 굳이 내가 잘못했어도 상대방의 잘못은 다툴 수 있지만
0: 들춰내지 말아.
1: 들춰내지 말고 그냥 우리 서로 좋게 합의 봅시다 하는 좀 숙이고 들어가는 뭐 의미도 있을 수 예, 있죠.
2: 그건 네. 네 생각이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상대방은.
0: 그럼 어때요? 네. 갈등 저감형이 채택이 되면 네. 좀 더 원만하게 빨리 해결이 되는 편입니까? 아니면 아, 나 이렇게 못해요 하는 편입니까?
1: 근데 이제 경우마다 다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저는 저한테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0: 네.
1: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저희 당사자분도 합리적인 안을 얘기를 하시고 좀 충분히 원만하게 조정과 합의가 될 만한 상황에서
0: 네.
1: 이렇게 좀 조정 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전혀 어떤 봉합이나 이제 갈등 해결의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조정 신청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갈등 저감형 소장을 내는 거 사실은 별 의미는 없거든요. 그냥 시간만 조금 더 길어지는 거지.
0: 아하.
1: 그래서 그거는 좀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이런 절차를 하는 게 필요할지 아닐지 좀 명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본인이 이제 스스로 너무 자기 객관화가 잘 되셔서 우리 지금 부부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고 정말 상대방 그 책임을 다투어서 소송을 치열하게 해야 된다. 뭐 그런 분들이 이런 형태로 소송을 접수할 필요는 없죠, 사실.
0: 네.
2: 자기 객관화가 잘 되면 여기까지.

0: 안 가지 않을까요?
1: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객관하는커녕 스무 네. 살이 훨씬 넘는.
0: 아 맞다. 네. 이게 이 스무 살 넘은 연상의 여인과.
1: 아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뭐 연예인분들이 스무 살 어린 여자분들이랑 뭐 장모님이랑 세 살 차이 나는 사람이 결혼하기도 하잖아요.
2: 네,
0: 그렇죠.
2: 지금 또 뭐 프랑스 대통령도 이제 아내분이 25세 연상이시니까
1: 엄마라고 네. 불러야 되나요?
2: 네, 아니 일단은 뭐 그런 커플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0: 뭐 이럴 때 네.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첫사랑의 실패만 안 했어도 너 같은 자식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2: 네.
1: 아니 근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도 굉장히 뭐랄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이 그렇죠, 됐을 것 같아.
2: 충격이
1: 뭐야 지금 이게 네. 이런
0: 처음에는
1: 거잖아요.
0: 이제 이 배우자도 믿기지 아, 설마. 않았을 것 같아요.
2: 네. 근데 너무 이제 명확한 증거가 있다 보니
1: 아.
2: 뭐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사실은.
1: 아,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아까 나체 사진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2: 네.
1: 이게 이제 명확한 증거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다 그냥 사진이다 딥페이크 이런 거다.
2: 네.
1: 요즘 그렇게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2: 아 사실 그거는 참 요즘 같은 AI 시대에서는
1: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2: 정말
1: 변호사님?
2: 큰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 이 AI 합성 사진 같은 경우는 그 이미지 뭐 해상도라든지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는 알고 있고요.
0: 그 네. 구별하는 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네. 근데 물론 이제 그게 AI 합성 사진을 냈을 때 상대방이 나는 정말 이런 사진을 찍은 적이 없고 이건 AI다라고 주장을 해야 사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2: 근데 어쨌든 그걸 낸다는 자체가 소송상 굉장히 어떤 그 불법적인 일 아닙니까? 그거
1: 그쵸?
2: 자체도 그래서 지금 어떤 그 유튜버도 지금 잡혀가신 거고.
1: 그렇죠.
2: 네네. 근데 이제
0: MBC 출신이에요.
2: 네. 근데
1: 이제 너무 많이 해가지고.
2: 네. 그렇게 하는 거 자체는 이제 변호사가 만약에 대리인으로서 있다고 한다면
1: 아.
2: 그거는 애초에 뭐 불법인 행위를 뭐 전혀 권유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걸 들고 오시면 제재를 할 그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송에서 그렇게 누구나 자유롭게 그런 막 조작된 증거를 내고 하진 않아요. 사실 실제 현실이.
1: 네.
2: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런 소송 과정에서 이거는 조작입니다. 뭐라는 어떤 이런 걸로 다투어 본 적은 사실은 크게 많이는 없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1: 사진이 있다.
2: 네. 사진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남자분도 사실 이게 정말 조작이거나 뭐 그런 거였으면 당연히 다투셨겠죠. 근데 이제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문제가 되진 않았고요. 다만 이제 이거는 조금 몇 년 전에 사안이어서 뭐 사실은 그때 이제 휴대전화의 어떤 증거 이거 확보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법이 판례가 조금 유한 그러니까 형사 사법 체계 위법이 되더라도 이거는 민사상이나 가사상은 증거를 쓸 수가 있다 하는 판례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점점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해지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 이게 만약에 최근에 이 사안이 오셨다고 한다면 재판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이 증거 능력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사실.
1: 네.
0: 근데 이분은 지금 바람핀 건 남편인데 남편이 이혼을 신청했어요.
2: 네.
0: 그러니까 유책 사유자가 이혼을 신청한 거니까
1: 그러네요.
2: 네.
0: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인정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1: 어떻습니까?
2: 그렇죠. 일단 그래서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이 됐습니다.
0: 아, 기각됐어요?
2: 네네.
0: 근데 유책 사유자가 이혼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2: 그런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는데요.
0: 아, 있어요?
2: 네, 판례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확하게 판례 문구에는 보복이나 오기의 감정으로
0: 아.
2: 네,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예를 들면은 원고가 유책 배우자였긴 했는데
1: 네.
2: 그 이후에 너무 오랜 기간 두 사람이 사실은 부부의 실체 없이 지내와서 아내분도 딱히 뭐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단지 그냥 이혼해주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 예외적인 판결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게 조금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의미 없는 혼인관계를 법이 계속 지속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0: 네. 이미 다 식었는데 네, 애정도 없고.
2: 네, 차라리 그냥 뭐 재산 분할도 하고
0: 예.
2: 해서 본인의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외 판례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인용되는 경우가 많이 없었는데
1: 네.
2: 요즘에는 조금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느낌상.
1: 그럼 이제 이혼 청구가 이제 기각이 됐으니까
2: 네.
1: 두 분은 이혼 안 하셨습니까?
2: 네. 그분들은 이제 이혼을 하지 않고
0: 네?
2: 그렇죠. 기각이 됐습니다.
0: 아, 기각이 됐습니다.
1: 아니 근데 네네. 애인이 있잖아요.
2: 네.
1: 그게 이거 인정하고 사시겠다는 거예요, 이분은?
0: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죠. 그치?
2: 네,
0: 모르지만
2: 그쵸.
0: 법원에서는 이혼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어떻게 결혼을
2: 네.
0: 유지를 했는지.
2: 뭐 그렇죠. 그 이후에 뭐 이런
1: 알
2: 부분들은 네, 알 수는 없지만 네, 판례 이후의 사안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뭐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혼인이 뭐 남자분이 반성하고 돌아왔다 뭐 잠깐에 뭐 그런 거였다 하면은 또 유지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계속 집을 나가거나 뭐 이렇게 해서 혼인의 실체가 없다면 사실은 아내분도 그때는 이 혼인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긴 하죠.
1: 네. 그러면 이제 그 이렇게 사진이 있었으니까 위자료 청구 소송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상간료?
2: 네, 상간료 소송은 충분히 네, 하실 수 있습니다.
0: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1: 이분이 뻘한테
0: 이분이 주방 이모신데 직업이 네. 지불을 할 수 있을까요?
1: 그것까지 저희가 꼭 생각을 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가정이 파탄이 난 제가 전 아니지만
2: 네, 근데 남편이 주는 월급을 압류를 할 수는 있겠죠. 네.
1: 역시 변호사님은 현실적인 네. 대답을 해주시네요.
0: 남편이 주는 월급을 그러면 이제 생활비에는 좀 도움이 되겠네요.
2: 아, 예,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1: 변호사님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너무 나이 차이 나는 엄마 같은 분 혹은 아빠 네. 같은 분이
0: 뭘 물어보고 싶은 네, 거예요?
2: 사실 뭐 흔한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 또 우리나라는 약간 좀 이런 뭐 아직까지는 네 이런 아주 개방적인 어떤 것까지는 좀 사회 분위기가 그렇진 않잖아요. 네
0: 실제 사례인 건 맞죠?
2: 네 실제 내 네, 판례 사례이고 네
1: 이 실제 사례라는 것도 놀랍고 이분이 이혼 안 했다는 건 전 더 놀랍네요.
2: 네
0: 그쵸, 아니 근데 네. 사는 방식은 참 여러 다릅니다. 가지다. 네.
1: 그래서 저희가 또 이런 그렇습니다. 코너를 또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애정의 조건 김경덕 변호사님과 함께 아찔한 이야기 네. 다음 주도 변호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0: 더위 먹지 않도록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 다음 주에 뵐게요.
0: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녀딸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4: 선물은 무슨 선물이야? 화깨라 듣고 문자 보내서 받아.
3: 샵 2848 말이에요. 어디 보자. 현관문 번호키 파격 할인 울산 부자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권, 족발이 맛있는 집 더만족에서 식사권, 무고동 숙성한우 전문점 토호에서 식사권, 경주 보블로 가든이 아름다운 로스터리 카페, 수제 케이크 전문점 엘가든에서 음료권, 울산의 별빛과 야경을 커피에 담다 성안동 골든드랍 커피앤베이커리에서 음료권도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4: 뭐 이렇게 선물이 많아.
3: 진짜 최고다.
4: 장발장이 훔쳐간 빵으로 유명한 바게트 왕자 슈크림 공주에서 주전 몽돌 쿠키 세트, 제주도에 안 가도 울산에서 고등어회를 즐긴다 읍내 해물전빵 명천점에서 식사권,
3: 와우!
4: 21년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3: 어허!
4: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간 사진의 명가 마틸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바쁜 하루 속 나만의 쉼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공간 애스틴 호텔에서 1일 주중 숙박권,
3: 끝난 줄 알았쥬?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 기프트에서 레디앤반전 립스틱 세트,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에서 호텔식 중식을 저렴하게 대성 스카이렉스 뒤편 중식당 청월에서 식사권, 아름답고 건강한 손끝 케어의 시작 신정동 네일제이에서 네일아트 케어 이용권, 성안동 농협사거리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365 식욕식당에서 한우갈비탕 식사권,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하늘에서 느끼는 감동과 전율 울산 페러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을 드린대요. 너무 좋다.
4: 가족보다 화개라가 낫네.
3: 진짜네.

0: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커머셜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의외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파비스 구매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점 확인. 파비스 구매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전유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시기 매월 결제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시 고객 부담. 인지세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입필.
1: 지금까지 이런 대출자는 없었다.

0: 한얼 사이언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3: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4: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5: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6: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5: 노라이벌 랜드마크
6: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7: 네.
8: 네.
7: 아 더워요.
8: 네. 애정의 더워요. 조건 들으니까 더 덥네요.
7: 덥습니다.
8: 네.
7: 근데 또 신청곡마저도 더워요.
8: 아 많이 덥다고 하시면서 이 노래 마지막 곡으로 애청자 7732번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7: 노래 제목을 태양만 가득히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8: 딘딘이 불러줍니다.
7: 태양은 가득히 들으면서 저희들은 물러가겠습니다.
8: 여러분 덥지만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요. 내일 2시 20분에 돌아옵니다.
7: 안녕히 계세요.
8: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명미자

0: 봉사입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봉사시간이 3만 시간을 넘게 되었네요. 지식은 머리에 머물 때 자격이 되지만 손끝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될 때는 기적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도움이 돼서 손끝에 수고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나누기 좋은 때는 따로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유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자원봉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KBC.
1: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 드림 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 드림 센터.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4: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5: 잘 모셨어.
4: 어디로?
5: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4: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5: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4: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6: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7: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8: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7: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9: MBC 4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연장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비공개 의원총회를 연 뒤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열린 규탄대회에서 원구성도 안 된 국회에서 야당 탄압용 공안정국만 연장하려고 하는 여당의 오만함과 무도함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종합특검이 가진 모순과 입법독재의 폭거를 낱낱이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안수사권은 폐지하겠다더니 특검에는 보안수사라는 명목을 붙여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는 게 도대체 앞뒤가 맞는 소리인가라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부르짖던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무소불위 특검 앞에서는 왜 침묵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코스피가 미국 증시 약세 등의 영향으로 4.46% 급락한 6,516.27에 마감하며 6,500선을 가까스로 지켰습니다. 코스닥도 5.33% 내린 749.64에 장을 마쳤으며 장중 급락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1원 내린 1,478.4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초과이윤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 예정이었던 수석보좌관 회의를 연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지를 통해 오늘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는 주제 및 일정 변경으로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의 초과 이윤에 대한 사회적 배분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이 소규모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려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사건 당시 한남동 관저 앞에 있었던 국민의힘 나경

정의 의원이 2차 종합특검의 출석 통보에 불응했습니다. 종합특검은 나 의원에게 오늘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나 의원 측은 이미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오늘 조사에

0: 있고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수도권과 충남에 최고 80mm, 중부지방에는 최대 60mm가량 쏟아지겠고 남부지방은 최대 5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테리 래플린이란 수영 코치는 전미 챔피언 24명을 배출한 전설적인 인물인데요. 그 챔피언 24명한테 공통점 같은 게 없었냐는 질문을 받지요. 그러자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들은 1등을 하지 못했을 때 낙담하거나 슬퍼한 적이 없었다. 그 친구들도 가끔 실망을 하는데 자기가 연습을 빠질 때나 연습을 게을리할 때 그때 유일하게 자책하거나 심란해한다. 요컨대 최정상 선수들의 머릿속은 연습으로 꽉 차있다. 오늘 연습을 완벽하게 해내고 싶다. 이 생각이 전부랍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김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네, 아무래도 월요일이다 보니까 이 시간쯤 되면 벌써 지치는 분들 많이 계실겠죠.
0: 그렇죠. 그리고 날씨가 이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1: 맞아. 네. 그래서 이렇게 지치고 좀 힘들 때 나는 회복을 잘하는 스타일인가 아닌가, 이 회복력 테스트를 한번 가볼까 합니다.
0: 뭐 심리 테스트 같은 겁니까?
1: 맞아요. 예전에 오은영 박사님 나오셨던 방송에서도 이게 한번 언급이 된 거래요.
0: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질문 주세요.
1: 혼자 숲길을 걷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네네. 다음 중 나의 행동은? 1번 들판을 계속 걷는다.
0: 예.
1: 2번 추워지니 불을 피운다. 3번 일단 멈춰서 쉰다. 4번 왔던 숲으로 돌아간다.
0: 저는 일단 멈춰서 쉰다, 3번인데요.
1: 저도요. 네. 저도 일단 약간 멈춰서 좀 숨 고르기를 할 것 같은데.
0: 풀이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1: 자, 풀이 갑니다. 예. 1번 들판을 계속 걷는다. 한 번 상처를 받으면 오래 가는 타입. 자신을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어 마음을 잘 안 연다.
0: 오.
1: 2번. 예. 추워지니 불을 피운다. 상처를 전혀 받지 않는 타입. 멘탈이 강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빠르게 이겨낸다. 3번.
0: 네.
1: 우리 같이 골랐던 일단 멈춰서 쉰다. 상처를 받긴 받는데 금방 회복되는 타입. 따라서 어려운 상황도 매사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0: 얼추 맞는 것 같아요.
1: 4번.
0: 예.
1: 왔던 숲으로 돌아간다. 상처를 받아도 티를 안 내는 타입이래요. 따라서 주위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지만 안으로는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3번이 제일 안정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0: 또는 뭐 추워지니까 불을 피운다, 이것도 괜찮네요.
1: 근데 상처를 전혀 받지 않는 타입은 주변에 상처를 줍니다.
0: 아, 너무 신경 안 쓰니까?
1: 그럴 수 있겠네. 상처를 너무 안 받으면 받는 척이라도 해줘야 돼. 그래야지 주변이 좀 치유가 돼. 막 그런 거 있잖아. 옆에서 막, 난 신경 왔어. 난 괜찮아. 전혀? 이런 사람 보면은.
0: 맞아요. 또 그건 그러네.
1: 뭐지? 싶을 때. 근데 이게 참 쉽진 않아요. 근데 상처를 어떻게 안 받고 삽니까?
0: 받죠. 이래저래.
1: 맞아요. 근데 그 회복의 속도를 좀 빨리 하는 길은 아마 살면서 여러 가지 뭐 체험이 되게 중요한 과제가 되겠지만,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 그럴 수 있겠다.
0: 받아들이자.
1: 왜 저러지? 이게 아니라 그래, 싫을 수 있겠다. 이렇게 그냥 나도 이유 없이 누군가 싫으니.

0: 그럴 수 있겠다.
1: 맞아요. 네,
2: 그렇게 가야죠. 뭐 겸손해지는 수밖에.
1: 자, 월요일 첫 곡 소개해 주시죠.
2: 정미조 씨의 노래. 아, 명곡이죠. 7번 국도 듣고 올게요.

0: 네, 월요일 첫 곡으로 정미조의 7번 국도 들으셨습니다.
1: 놀러 가고 싶지 않아요? 이
0: 그러니까요.
1: 노래 들으면?
0: 아, 저희 강원도 쪽이잖아요. 7번 국도가 제가 또 가끔 가는 도로인데 참 좋습니다.
1: 이런 노래풍이 약간 보사노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1: 예. 눕고 싶어. 해먹에 눕고 싶은 노래는 다 보사노바인가 봐.
0: 바람이 살랑살랑 불 것 같은.
1: 일하기 싫지만 해야 된다. 자, 노래 나가는 사이에 네. 새로 소식이 들어와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이게 참... 그냥 정말 좋은 얘기만 하고 싶은데 오늘 오후 4시에 경남 의령 지역에 예. 폭염경보가 발효됐대요.
0: 맞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외출할 때는 양산도 챙기시면서 물을 좀 자주 드시고요. 그리고 하우스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 지라시 가족분들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1: 맞아요. 폭염에 피해 없으시길,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 뭐 농작물도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되잖아요.
0: 맞아요.
1: 아, 진짜 이게 좋은 낭만적인 얘기만 하기에는 현실이 참
0: 그렇죠.
1: 네, 우리를 그렇게 만들진 않네요.
0: 그쪽에 우리 원가족분들, 어르신들 계신 분들께서는 전 한 번씩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1: 알람 설정해야 된대요.
0: 아,
1: 엄마,
0: 그래요?
1: 엄마 하지 마.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이 일에 몰두하시면 시간을 잊으시니까.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오프닝 때 회복력 테스트 관련돼서 네. 좀 함께 했잖아요. 김성미 님이 같이 일하는 직원한테 상처받았어요. 직원들 있는 곳에서 저보고 바쁜 척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바쁜 척이 아니라 바쁜데.
0: 이렇게 한 말이 좋은데.
1: 근데 그런 거 알아요. 그 당시에는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 한 방에 내가 미처 회복을 못하고 맞아.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복귀해보면 너무 열이 받아.
0: 당황해서 얼굴이.
1: 아, 그때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막 이런.
0: 그렇죠. 얼굴락불그락해지는데 선민 씨 그거 다 잊으세요.
1: 네. 근데 진짜 그냥 침 뱉듯이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대화.

0: 나열하는 건 가나다랑 마바사 똑같이 배웠는데 왜 이렇게 나열을 이상하게 하고 태태태 침뱉듯이 얘기를 하지.
1: 그치, 그건 웃긴 양반이네. 지나 잘하지.
0: 바쁜 척 한다는 건 진짜 친한 사이 있잖아요. 그런데 막 만날 수가 없어. 그럼 애정이 깃들어. 얘 혼자 바쁜 척 하기야.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뒤에 정말 그러니까, 따뜻한 말 하나를 장전해 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들이미는 건 그 사람 그냥 가나다라 마바사로 침뱉는 사람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1: 네, 내비두세요. 네.
0: 다음에는 꼭 연습했다가 치세요. 바쁜 척 한다 그러면 바쁜 척 하는 게 아니라 바쁜데. 네. 이렇게.
1: 자, 오늘은요. 아, 요즘 진짜 잘 나가는 우리 박경림 씨가 지라시에 나와 주십니다.
0: 아, 요즘 토크 콘서트 준비로 한참 바쁘시대요.
1: 오, 그렇구나.
0: 네. 그리고 또 대신 방송 안영미 씨 대신 함께 해주시는.
1: 그래서 얼마 전에 복도에서 마주쳤잖아요. 우리.
0: 맞아. 저는 인사를 못하고 뒷모습으로 막 바쁘게 가길래 부르는 게 실례인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제대로 인사할 수 있겠네요. 예. 지금은 박경림 시대 3부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0: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유니베라,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0: 하이퍼스 세라하임,
1: 한월 사이언스 타타타,
0: 안 터지는 맥스부탄,
1: 성원 에드피아,
0: 브람스 안마의자,
1: SK 케미칼,
0: 키움 증권,
1: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1: IS 동서,
0: 백조싱크,
1: 올품,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필요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1: 제초제는 타타타.
2: 한얼 사이언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지라시 웃음 편지 안 들으면 손해. 지라시 웃음 편지 안 쓰면 더 손해.
7: 정말 손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웃음 편지 쓰실 배짱이 씨?
8: 맞습니다. 안 쓰면 진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꼭 두 대.
7: 월 12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이 걸려있는 지라시 웃음 편지.
8: 작은 에피소드 하나도 좋습니다. 웃음 편지방에 올려주세요.
7: 저희가
9: 집요하게 살려드리겠습니다.
6: 지라시 웃음 편지 안 들으면 손해. 지라시 웃음 편지 안 쓰면 더 손해.
10: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11: 감기자 여러분, 오늘 준비되셨나요?
8: 제목, 어느 베트남 세대의 한국 생활 적응기. 오. 전라남도에서 김송범 님이 주신 사연이에요.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12: 안녕하세요. 전설의 신문천식 씨.
8: 안녕하세요.
12: 얼마 전에 동네 미용실에 머리를 자르러 갔다가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해서 글을 적게 됐습니다. 제가 앉은 자리 뒤편에 그 외국에서 오신 듯한 여성 세 분이 머리에 비닐캡을 뒤집어 쓰고 나란히 앉아 계셨는데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분은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이곳으로 온 그 베트남 새댁이었고요. 한 분은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한국 생활 10년 차에 달하는 일본 며느리. 또 한 분은요, 한국 산 지 20년쯤 된 베트남 며느리였습니다. 먼저 새댁이 서툴지만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3: 언니들, 나 요즘 인공지능 대비하고 얘기하면서 한국말 배워요. 나 한국말 많이 잘하죠?
14: 아, 인공지능 테레비 말고 땡지피티 보면서 얘기를 해. 그게 더 좋아.
13: 그러셨구나. 땡지피티가 좋으셨구나. 그런데 컴퓨터 다 필요 없고 한국말 듣는 데는 시어머니 흉이 최고잖아.
14: 에?
13: 나 시엄마 흉 보다가 한국어 능력시험 3급 땄잖아.
14: 에? 언니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는 막 하고 다녀도 돼요?
13: 안 되는구나. 하지만 우리 시엄마도 다 알고 있잖아. 우리 시엄마, 우리 엄마한테 내 하소연하다가 베트남어 들어가지고 둘이 친구 먹었잖아.
14: 예?
13: 우리 시엄마 베트남에 자주 놀러가잖아.
12: 이 얘기를 듣고 가장 놀라운 사람은 베트남 새댁이었는데요. 아직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시댁이 그냥 어렵기만 한 모형이었습니다.
13: 언니들, 나는 남편 늦게 들어오면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이러고 싶은데 시댁 어려워서 말 못해요.
14: 아니, 어차피 시엄마한테 일러도 아들의 편을 듣고 뻔한데 그때는 땡지피티한테 욕을 하는 게 최고야. 위로를 되게 잘해줘.
13: 어떻게 위로해요?
14: 우리 남편이 술 처먹고 늦게로 들어온다고 이러니까 땡지피티가 이렇게 답을 해줬어.
8: 속상하셨겠어요? 남편분이 평소에도 자주 그러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오늘만 그런 건가요?
14: 에, 매일 연락도 없이 새벽에 들어와요.
8: 연락이 없었다면 더 답답했을 것 같아요. 사과를 듣고 싶으신가요? 이혼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14: 에, 얘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은 그 정도는 아닌데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게 되는 거야, 자동으로.
13: 아, 그렇구나.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12: 세 사람이 어찌나 정답게 수다를 떠는지. 조용하던 미용실 안이 금세 활기찬 분위기로 바뀌었고요. 옆에서 본의 아니게 듣게 된 저도 솔깃하더라고요. 한참 수다를 떨던 세 사람은 서로 정보도 교환하는 것 같았는데요. 특히 한국에 온 지 10년 차 된 언니가 새댁에게 한국 생활 적응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13: 비법이 있다고요?
14: 한국에서 잘 살려면 묵은지를 잘 먹어야 돼.
13: 네? 묵은지요?
14: 어?
13: 한국 사람은 묵은지를 먹어요?
14: 아, 몰랐구나. 이곳이 이빠 유명한 곳인데 처음에는 금큼하고 이상한데 오래 먹다를 보면은 그 맛을 알게 돼.
13: 아니 먹은 쥐 맛을요?
12: 세댁의 얼굴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고 그때 옆에 있던 20년차 언니가 말을 거들더라고요.
13: 아 모르셨구나. 그러면 세댁은 생쥐부터 먹어야 됐다.
14: 아, 그래 그게 낫겠다. 아, 생쥐부터 먹고 아, 그 다음에 묵은지를 먹고.
13: 네? 생쥐요? 생쥐도 먹어요?
14: 어이 그럼 여기는 다 먹어. 생쥐는 빨갛게 고춧가루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
13: 생쥐야 고춧가루야?
14: 묵은지는 삼겹살에도 올려갖고 먹으면
13: 뜨거워. 오마이갓 어? 묵은지를 삼겹살에 올려요?
12: 묵은지를 삼겹살에 먹는 게 뭘 그렇게 놀랄 일인가 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묵은지를 묵은쥐로 알아들은 것 같더라고요.
13: 아니 한국 사람들 묵은쥐 돼지 같이 먹어요?
14: 그렇지. 생쥐는 칼로 싹둑 잘라가지고 먹는 것보다 손으로 쫙쫙 찢어서 먹으면 더 맛있지.
13: 생쥐를 손으로 그 작은 거 어떻게 손으로 찔러요?
14: 그러면 큰 걸로 골라서 찢든가. 근데 그렇게 안 작은데? 아니면 칼로다가 4등분을 구분해서 그 다음에 찢어버려.
13: 그만해요 어질러워.
14: 어머나 세댁 괜찮아? 다 해줘도 됐을까?
13: 세댁 충격받으셨구나. 세댁한테 물 한잔 먹여야겠구나.
12: 근데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파마를 말고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원장님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1: 원장님 저번에 먹다 남은 묵은지 아직 있지? 이 점심때도 다 돼가는데 오늘 점심은 저 새댁이랑 묵은지 찢어 먹어야겠다.
14: 아 그래요 그럽시다.
13: 그러면. 아 실로 나 안 먹어요. 나 쥐 안 먹어요.
12: 새댁은 금방이라도 미용실을 뛰쳐나갈 기세였지만 잠시 뒤 원장님이 모락모락 김나는 밥과 묵은지를 가져오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3: 어? 아니 이거 김치잖아요.
14: 당연하지. 그러면 설마 진짜 쥐인 줄 알았어?
13: 언니들 나빠요. 너무 나빠요.
12: 옆에 계시던 할머니는 새댁의 밥숟가락에 묵은지 한 쪽을 올려주며 말씀하셨죠.
1: 아 괜찮아. 한국말이 원체 어렵단 게. 나도 평생 한국서 살았는데 그냥 말귀 못 알아보고 엉뚱한 짓 많이 했어. 이 겁먹지 마라. 쥐 아니여. 김치여 김치.
12: 새댁은 할머니 말씀이 위로가 됐는지 밥과 함께 김치 한 입을 먹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13: 맛있어요. 맛있어요.
14: 아이, 묵은지 맛을 알게 되면은 한국에 잘 적응한 거야. 나중에 우리 집에 한번 와요. 생지 좀 싸줄게. 우리 그 시엄마가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맛있어.
13: 아, 네 고마워요, 언니.
12: 저는 그날 이 미용실의 분위기로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밥 위에 반찬 하나 더 얹어주고 낯선 나라에서 말 한마디 잘못 알아들었다가 웃다가도 금세 등을 토닥여주는 것. 어쩌면 그런 게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잘하는 비법 아닐까 싶었는데요. 그날 이후 묵은지를 먹을 때마다 가끔 묵은쥐가 떠오릅니다. 그 새댁은 한국에 잘 적응하며 살고 있을까요? 오래 익은 묵은지에서 깊은 맛이 나듯 사람 사이의 정도 함께 밥을 나누며 천천히 깊어지나 봅니다.
8: 많이 놀랬겠네.
12: 그렇죠. 우리말 어렵죠.
8: 쫙쫙 찢어 먹는 묵은지를
14: 아니면 칼로 잘라가지고
8: 4등분해. 아이고. 얼마나 놀랬을까. 근데 사실 한국에 이렇게 오래 사는 분도 그렇고 외국에 살다 보면 이렇게 단어나 표현 때문에 의학할 때가 있죠. 외국에
12: 그 간판에 왜 할머니 뼈 해장국 보면 다 놀랜대잖아요.
8: 맞아. 진짜. 네. 여기는 할머니 뼈로 해장국까지. 그쵸 진짜. 네. 아유 근데 되게 다정하다. 저도 이거 사연 소개하면서 되게 다정하고 따뜻하다.
12: 따숩다. 미용실에서 그죠? 밥도 주고.
8: 맞아. 네. 그게 땅 설고 물 설고 그런 데서 네. 새로 어떤 결혼 생활을 하는 분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기본값인데 원래는.
12: 맞아요.
8: 그죠? 우리가 듣는 뉴스나 뭐 이런 사건들은 네. 전혀 다른 별개의 것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12: 다문화 가정이 많아졌으니까 좀 서로 좀 돕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8: 그죠? 네. 이게 사실은 우리 기본 정서니까 네. 여기에 충실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해요. 다정하고 따뜻한 글로 따뜻한 네. 글로 기분이 좋아졌어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함께 할까요? 씨야 그리고 다비치 티아라가 함께합니다. 네. 원더우먼.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명문대 합격의 산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3: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6: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7: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6: 구추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7: 브랜드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6: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세트,
7: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6: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하는 이야기.
1: 한국에서 잘 살려면 묵은지로 잘 먹어야 돼.
0: 묵은지요?
1: 아, 이거 이빠 유메 나온 건데 처음에는 이상크한데 먹다 보면은 맛있어 묵은지.
0: 묵은지를요?
1: 허이 그렇다니까. 손을 쫙쫙 찢어서 묵은 4등분도 칼로 쪼개가.
0: 아! 그만해요 묵은지.
2: 오 일부러 좋아하는 거 봐.
3: 예.
2: 4등분까지는 안 나왔다.
3: 예, 묵은지인데 묵은쥐로 오야. 아, 외국인 며느리 사연 들려드렸습니다.
2: 저 뭔지 모르니까 진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 이렇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면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3: 아 적응.
2: 운천식 씨는 적응을 잘하는 편.
3: 아, 열심히 하는데 잘 못해요.
2: 그죠.
3: 오래 걸려요.
2: 아니 알면 알수록 내향이냐.
3: 군대에서도 처음에 외향인이었는데. 이등병 한두 달이면 적응해야 되는데 네. 이등병 내내 힘들더라고요. 와.
2: 사람은 좋아하는데 내향인의 기질이 있어요.
3: 네.
2: 없진 않아. 네. 낯을 가리더라고요.
3: 약간 낯을 가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네. 얘기해 볼게요. 적응하기 힘들었다. 새로운 가정, 새로 들어간 모임, 또 새 직장에서 적응하느라고 생긴 일. 참 힘들었다. 보내주십시오.
2: 난 진짜 개그맨 적응하기 힘들었다.
3: 처음에.
2: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3: 그죠. 별난 사람들 다 모였으니까.
2: 여러분 동네의 도른자들은 개그계에 다 집합돼 있어요.
3: 네.
2: 그러니까 정말 와 여기서 이렇게 버티기가 내가 이게 가능했다니.
3: 저도 처음에 왔는데 정선우 씨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때는 이상한 군기가 있었어요.
2: 있었지.
3: 반바지. 저도 이제 연예인 됐다고 이제 몹시 꾸미고 왔더니 뭐야 개념 없어? 반바지 뭐야? 슬리퍼 뭐야? 쪼리 뭐야?
2: 그땐 남자 개그맨들은 구기가 더 강했어요.
3: 맞아요. 그래서 네. 복장도 마음대로 안 못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적응이 힘들었어요.
2: 맞아요. 이런 거 그냥 새로 간 어떤 장소 함께한 집단 뭐 아니면 동호회도
3: 그죠.
2: 적응이 힘들어요.
3: 거기만의 룰이 있잖아요.
2: 맞아요. 그리고 또 뭐 사람만 그런가? 뭐 머리 스타일도 새로 하면 적응하기 힘들지 않아요?
3: 그렇죠.
2: 뭐 계속 길다가 머리 단발했는데 이게 적응이 안 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3: 어떤 헬스클럽 갔더니 또 이런 룰이 있더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2: 참 인간이 계속 익숙해져가는 과정이 삶인 것 같아요.
3: 네.
2: 자 이렇게 적응 안 됐던 기억들 그 무엇도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3: 문자가 소개되시면 간편식 세트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문어 크림 얹을게요.
2: 그리고 멀리 갈 거 뭐 있어. 지라시의 처금 처음에 적응 안 됐던 분들도 많이 계실걸요.
3: 아 그렇겠네. 아,
2: 죄송한데 라디오가 다 이래요? 이러면서 저희 막 민담만담 그리고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막.
3: 처음에는 진짜 그러셨을 거예요.
2: 비뇨기 관련 사연.
3: 조영남 선생님 왜 안 나와요? 문천식이 누구야?
2: 아 그런 것도
3: 그럴 수 있죠. 그죠?
2: 초반에 그 지적 네. 많이 받았어요.
3: 네.
2: 그 최유라 씨랑 조영남 씨 함께할 때 속도와 네. 그 어떤 진행에 익숙하시던 분들이 야 얘네 왜 이렇게 말이 빨라? 그래서 저희 말 느리게 하라는 지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3: 처음에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2: 아, 그 쉽지 않더라고요. 네. 말 따다다다 했던 애들은 이게 천천히 그렇죠. 못하더라고요.
3: 그리고 왜 이렇게 트로트 많이 안 나와? 이러시고 됐었고요. 그죠?
2: 그렇죠. 이제 좀 네. 적절히 스펙트럼 넓어서 네. 모든 예, 장르의 노래를 다 즐기실
3: 다
2: 수 있는.
3: 다 하죠 지금은.
2: 예. 네.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네. 그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3: 그렇습니다.
2: 방송 지라시입니다.
3: 예.
2: 자 그러면
3: 노래 들을까요?
2: 곡 듣고 예. 오지. 장철웅의 노래입니다. 서울 이곳은.

0: 네, 적응하기 힘들었다라는 주제로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해보시죠.
1: 네, 윤정아 님이요. 가스 점검 일 하는데 처음에 고객님, 고객님.
0: 네?
1: 이렇게 소리가 잘 안 나가지고 개미만한 소리 냈거든요. 그때마다 고객님들이 자신감을 가지세요. 할 수 있어요. 라고 힘을 주더라고요. 고객님들 덕분에 일 열심히 했어요. 나순 분들.
0: 아, 처음에 어색했구나. 벨 누르는 것부터 어색하셨을 거예요. 그죠?
1: 누구세요?
2: 아이,
1: 누구세요?
2: 고객님.
1: 누구세요?
2: 예, 저 고객님.
1: 안 믿어요.
2: 아, 믿는 게 아니죠. 가스, 가스. 안 믿어요.
1: 가스, 가스. 이러다 그냥 오는 거야. 아, 진짜 뭔지 알 것 같아.
0: 에, 김은유님. 새로 오신 부장님. 일하다 말고 가발을 쓱 벗고 다시 가발 뚜껑 닦는 거 보고서
3: 멋지다.
0: 완전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진짜 가발을 자꾸 쓱 올릴 때마다 공포영화 같다니까요.
3: 잘 참으셨네, 비명을.
0: 와.
3: 보통 그럴 때 비명 지르는 분 있잖아요.
0: 그렇죠. 아이고 덥다. 왜?
1: 어머 죄송해요.
0: 아무 타.
1: 아 좀 목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고. 아 죄송해요.
0: 아 왜?
1: 아 죄송합니다.
0: 고대감이야. 뭐 탈모 처음 봐.
3: 이렇게 되면 되게 난처해.
0: 그렇죠. 서로 난처하죠. 네,
3: 그래서 예. 진짜 그 어떤 감정을 참는 것도 사회생활의 시작인 것 같아요.
0: 예.
3: 비명 못 참는 분들이 제 주변에 꽤 계시거든요.
0: 있어요. 놀라시는 예. 분들.
3: 아 너무 웃긴다. 7558님. 남편이 직업 군인인데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몇 시냐고 물어보면 16시 30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민간인이 시간 얘기하는 것과 너무 달라서 적응이 어려웠어요. 아 그렇겠다. 16시 뭐 예. 맞아요. 13시 그렇게 하니까 한시면 13시가 되는구나.
0: 네, 군인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3: 좌표 찍듯이 얘기하잖아요.
0: 22시쯤 와인 한잔 합니다. 알겠습니까? 23시에 불 끕니다.
3: 나 설레. 나 설렌다. 좀. 네. 그러네. 색다른 에너지네. 예, 예. 김혜정님.
4: 늘 조용하고 목소리가 조근조근한 친구가 있었는데 주차 때문에 싸움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팔을 걷어붙이고 아주 큰 소리로 조목조목 따지는 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0: 오.
4: 진짜 다른 사람 같고 완전 멋졌어요. 적응은 안 됐지만요.
0: 아, 우리 윤용 작가님처럼 조용한 분인데 평소에는.
3: 그렇죠. 예, 예. 그 윤용 작가는 되게 모든 힘을 원고에 쏟아 넣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은 식물로 존재해요.
0: 예, 예.
3: 그냥 피어 있어요.
0: 말하는 게 너무 신기해요. 우리 윤용 작가님의.
3: 근데 무력이 있어요.
0: 그래서
3: 뭘 준다고 그래요? 할 때 데시벨이 올라가요. 제가 그 짓을 많이 하거든요. 윤용아 언니 사랑한다고 두 번만 얘기해. 그럼 이제 그러면 제가 뭘 주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언니 왜요? 사랑한다고 두 번만 사랑해요, 사랑해요. 세 번도 얘기할 수 있어요.
0: 그럼 정선희 씨가 여러분 작가분 세 분 다 여성분이시니까 선물을 잘 하거든요.
3: 아 그 취미가 또 비슷하고 무력도 비슷하고. 근데 더 웃긴 건 새로운 화정 작가야. 자기도 네. 모르게 귀신 들린 것처럼 사랑해요. 뭐가 나올 줄 알고
0: 그러니까.
3: 그랬어요 이러면서
0: 난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누나가 많이 좀 줘요.
3: 줄 수 있는 거 있어요.
0: 저는 고기를 드릴게요.
3: 회식.
0: 예 알겠습니다. 네.
3: 좋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홍명남님.
5: 신혼초에 시댁 갔는데 그동안 고상하신 줄로만 알았던 시어머니께서 지인분과 통화를 하시면서 막 욕을 하시는데 얼마나 찰지게 하시던지 조심스럽게 남편한테 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무렇지 않게 아 우리 엄마 원래 저래. 더 소름인 건요. 찰진 욕을 깔깔깔 웃으시면서 하더라고요. 그 당시엔 문화 충격이었는데 이제 적응돼서 그러려니 합니다.
3: 있어요. 제 주변에도 서울말 쓸 때는 여사님이신데 그 고향말로 욕하실 때 네. 지인이나 친구분들 만나서 얘기하실 땐 전혀 다른 인격이 나오세요.
0: 그런 분이 계세요?
3: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그만 확 그냥 훑어버리라.
0: 그런 식으로. 네.
3: 너무 좋아해요.
0: 예.
3: 그래서 두 인격을 너무 사랑해서 가끔씩 그 시원하게 이제 호박을 훑어버리라는 게 그 인격 어이구요. 나오면 제가 너무 줘서 커피 사요. 언니 사랑해 이러면서.
0: 예.
3: 자 구지연님. 라식 수술하고 나서 안경 안 쓰는 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안경도 없는데 렌즈 닦는 것처럼 손 갖다 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안경 찬다고 탁자 더듬거렸어요. 맞아요. 이거 저희 조카도 진짜 적응 안 돼가지고 처음에는 네. 안경 찼더라고.
0: 저도 그랬어요. 20년 전에.
3: 야 근데 그 삶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울까.
0: 그렇죠.
3: 제가 지금 눈이 이제 침침해져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예전에 2.0, 2.0으로 살았을 때를 가끔 회상해보면 누가 정말 그 라식한 것처럼 확 명확하게
0: 그죠.
3: 이 뭔가 눈앞을 밝혀준다면 네. 나 울 것 같아.
0: 그래도 정선혜 씨 돋보기 안 쓰고 대본 잘 보시는 게 너무 네.
3: 지금 마지노예요 여러분. 올해까지인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이제
0: 대본
3: 써야 될 거
0: 쓰세요. 대본 볼 때는.
3: 아 이거 진짜 내년부터는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 휴대폰을 좀 많이 보면
0: 아 맞아.
3: 좀 더 침침해지지 않아요?
0: 네, 저도 그래요.
3: 근데 안 볼 순 없잖아요.
0: 봐야죠.
3: 자 에픽하이의 Fly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네.

0: 자, 오늘 주제가 적응하기 힘들었다인데요. 9544님. 아, 저는 급한 성격이라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빨리빨리 뭐 이런 스타일인데요. 남자친구는 엄청 느긋한 성격이에요. 지금도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1: 이거는 평생, 예, 이거는, 평생 적응이 예, 힘듭니다.
0: 안 바뀔 텐데.
1: 기질은 그렇습니다. 예. 문천식 씨랑 저랑 10개 중에 9개가 안 맞아요. 예. 하나가 맞아요. 예. 둘 다 급합니다. 성격이 예. 급해요. 자, 네. 예. 이분 급한 성격이니까 빨리빨리 연결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빨리빨리 통신원!
0: 자, 연결이 됐거든요. 빨리빨리 나오실래요?
2: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 있는 빨리통신원 김현주입니다. 네. 저는 성격이 너무 급해서 일을 시작하면 빨리 끝을 내야 하는 남자친구. 너무 느긋느긋 세월 내월 하고 있어요. 오빠 성격에 적응하기 시작한 지 8년째인데 아직도 힘이 드네요. 지금까지 빨리통신원 김현주였습니다.
0: 네, 현주 씨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아,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우리 과시네.
0: 네.
1: 그죠? 뭔가 흥분하면 네. 더 빨라지죠, 말이.
2: 맞아요.
0: 그럼 현주 씨는 어떤 일을 진행할 때도 빨라요?
2: 네, 쭉 이렇게 일을 빨리 네. 끝내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그럴 때 이제는 빨리 끝을 내서 쉬고 싶은데 이제 느긋한 오빠 때문에 이제는 아하. 좀 답답하고 힘이 들고 이제 또 이제 오빠한테 또 그럴 때마다 좀 짜증을 내고.
0: 아, 그럼 남자친구는 얼마나 느리길래 그래요? 뭐 여행 계획을 짜는데 오래 걸린다든지 이런 식인가요?
1: 약간 유유자적.
2: 그런 면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한 곳에서 여러 이렇게 조금 느긋하게 보고 싶은데 아 그런 면에서는 또 오빠가 조금 빠르기는 해요.
0: 오, 다행이다.
2: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느린 게 아니라 네. 조금 어느 면에서는 느리고 어느 면에서는 좀 예. 빠르고 이런 게 조금 섞여 있기는 한데 저는 이제는 답답하다고 느낄 때라든가 이럴 때는 이제는 일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끝을 내야 된다. 이럴 때가 조금 답답함을 많이 느껴요.
1: 아, 오빠는 그러면 일을 해놓고 쉬는 것보다 시간 안배를 해가지고 하면서 쉬다가 또 하면서 쉬다가 이런 느긋한 스타일인 거예요?
2: 네네네. 아, 맞아요.
1: 그거구나. 포인트가. 그러면 현주 씨가 답답해서 왜 내가 제 이거는 진짜 제가 제 입장에서 상상을 하는 건데 네네. 저는요 성격이 급하니까 혼자 또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또 혼자 막 또 막 뭐라고 막 시끄럽게 막 하다가 또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먼저 사과를 해요.
2: 맞아요.
1: 현주 씨 그래요?
2: 네 맞아요.
1: 그럼 우린 모든 싸움에서 그냥 진 거다?
2: 네 맞아요.
0: 아마 평생 사과하실걸요?
2: 네. 네 맞아요.
1: 성격 급한
2: 제가
1: 사람들은
2: 제가 죄인된 것 같아요.
1: 맞아요. 왠 줄 알아요?
2: 네.
1: 내가 네. 분명히 처음에는 이유가 있었어. 그죠? 대의명분이 네. 뚜렷했어. 근데 화를 네. 내다가 그만 그 대의명분을 넘어섰어. 화가 데시벨이. 그럼 어떻게? 네네네. 사과해.
2: 네 맞아요.
0: 되게 빠르시다.
2: 니우쳐요 니우쳐요.
1: 니우쳐. 니우쳐. 니우쳐.
0: 아 그래요?
1: 그럼요.
0: 그럼
1: 니우쳐야지.
0: 그런 걸로 싸운 적도 있어요?
2: 최근에 네 뭐지 정말 최근이에요. 예. 토요일 날이요.
1: 싸웠어요?
2: 토요일 날.
0: 왜?
2: 네 싸웠어요.
1: 왜?
0: 왜요?
2: 제 이것 때문에 제가 빠른 성격 때문에 네. 이제는 물건을 이렇게 분배를 해서 나눠줘야 되는 일이었는데 네. 오빠는 또 다시 이제는 느긋느긋하게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또 제가 거기서 또 화를 내는 거죠. 빨리 못하냐. 네, 거기에서 또 이제 또 이렇게 싸우고 또 사과를 하고
1: 뉘우쳐야지.
2: 네 맞아요. 뉘우치고 제가 또 문자로 미안하다.
1: 아. 오빠 내가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었는데 막
2: 네,
1: 이러면서
2: 네, 네,
0: 엄청
2: 맞아요.
0: 앞서가시는구나.
2: 네.
1: 아, 그래. 근데 현주 씨 진짜 이게요. 네. 그냥 의지를 가지고 조금씩 훈련을 해야지 아 언젠간 좀 나이 들면 고쳐지겠지 해도 안 고쳐지는 거
0: 그냥 하지 안 돼요. 맞아요.
1: 네, 맞아요. 근데 네, 지금 네. 남자친구가 좀 느긋한 게 오히려 땡큐인 게 현주 씨의 브레이크가 돼주니까.
2: 네. 맞아요.
1: 네, 둘이 같이 폭주하잖아요.
0: 네.
1: 장난 아니에요.
0: 그럼요. 망해요.
2: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해요.
1: 그렇죠.
0: 다행이다. 네. 그렇게 느끼셔서 다행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네. 전국방송 타셨는데 뭐 오빠한테 할 말씀 하실까요?
2: 아 급하고 부족한 나를 만나고 챙겨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해.
0: 네. 오늘 퀴즈도 준비하셨죠?
2: 네. 네
0: 퀴즈 부탁드립니다.
2: 느긋한 남자친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나 좀 냅둬 2번 사랑해 3번 너는 너무 성격이 급해
0: 중에 맞춰주세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간편식 세트랑 문어크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2: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우리 잘해 보아요.
2: 네.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광고요.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8: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7: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8: 혹시 TBX 멤버십?
7: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8: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7: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9: TBX
10: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12: 백조싱크.
1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네, 퀴즈 드렸죠. 빨리통신원의 느긋한 남자친구가 제일 많이 하는 말.
3: 네, 정답은요.
2: 너는 성격이 너무 급해.
3: 그 말을 좀 빨리 하라고.
2: 너는 너무 급해.
3: 하, 답답해 진짜.
2: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3: 그렇습니다. 예. 정답 맞힌 분 8061님, 2309님, 이선아님 맞추셨어요. 이분을 포함해서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2: god의 노래입니다. 반대가 끌리는 이유. 이 노래 2부 끝곡으로 들으시고요. 네. 뉴스 들으시고 저희 5시 5분에 박경림 씨와 함께 즐거운 우후. 시간 만들게요. 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시내버스를 14년째 운전하고 있는 최재호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이동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승무원들은 승객 여러분이 안전하게 내리실 때까지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다 보면 승객들 표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루의 고단함이 가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한 분 한 분 꽃이 돼서 버스가 꽃밭이 되면 좋겠습니다. 버스는 여러분의 일상을 예쁘게 그릴 수 있는 캔버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세일.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네 어제 또 달렸나?
3: 와 진짜 죽겠다.
2: 으이구 그래 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3: 어디? 진사골 감자탕?
2: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3: 속이 확 풀리네.
2: 울산이 만든 해장국.
4: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5: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하천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 침수에 미리 대비합니다.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골을 조정해 농경지 침수에 대비합니다. 논밭에는 지주목을 세우고 비닐끈으로 줄을 쳐 농작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집 주변이나 농경지의 용폐수로를 미리 점검해 깊게 파둡니다. 농기계나 가축 등은 미리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6: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5시 뉴스입니다. 반도체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중동 정세가 악화된 영향으로 오늘 국내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304포인트, 4.46% 내린 6516.27로 장을 마쳤고 코스닥도 5% 넘게 빠져 749.64로 끝났습니다. 오전 한때 증시가 급락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대형주가 4% 넘게 빠졌는데 80은 799개 종목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내란, 김건희, 최혜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다루지 못한 부분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특검의 수사 시한을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연장하는 것과 특검 수사 대상으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의 재연장은 야당 탄압이자 공안정국의 연장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금도 대부분 사건은 보안수사 요구로 해결되고 있다며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기준 전체 사건의 89.1%를 경찰이 수사했다며 장윤기 사건 등에 비춰볼 때 보안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당 사건을 보안수사권과 연결짓기보다 경찰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은 여전히 이란과의 외교에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 19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언제나 외교적 해결책에 열려있다며 이란과 접촉을 여러 차례 시도했고 앞으로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은 협상을 원한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오고 있다며 하지만 그들은 선박에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문샷의 새 AI 모델 키미 K3가 챗GPT나 클로드에 근접한 성능을 냈다는 평가가 나온 데 대해 배경원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앞으로 인공지능을 핵무기처럼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기술을 개방해왔던 중국 역시 미국처럼 목적이 달성되면 폐쇄형으로 바뀔 수 있다며 한국 역시 자체적 역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통제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에 비가 내리는 것

가운데 중부지방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산지 많은 곳 120mm 이상, 충청권 최대 100mm 이상, 남부 5에서 40mm입니다.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인류 공동의 자산인 세계유산을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해주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자 K-헤리티지와 K-컬처, K-푸드 등 풍성한 즐길거리도 선보이는 그야말로 세계인을 위한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지구촌의 보물을 지키는 이 뜻깊은 여정에 뜨거운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0: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1: 네, 보이는 라디오 눈 활짝 떴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0: 네, 오늘 3, 4부는요. 이름만 들어도 믿음이 가는 진행자죠.
1: 그쵸.
0: 진짜 그야말로 명 MC 방송인 박경림 씨와 지금은 박경림 시대 함께합니다.
1: 네,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해주시고요. 박경림 씨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게 있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 부탁드려요.
0: 예를 들면 경림 언니 점점 멋있어지는데 자기 관리 비법 궁금해요.
1: 맞아요. 맞아요.
0: 또는 언제 어디서나 긴장을 1도 안 하는 비결이 뭔가요? 등등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아니 지금도 밖에 되게 멋지게 차려입고 오셨는데
0: 네.
1: 점점 지날수록 되게 부티나요. 그래서 부의 축적 때문인가 이미지 네. 관리 때문인가 하여튼 네. 남편 긴장하라 네. 그렇게 제가 박경림 씨께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0: 지금 누나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경림 씨가 예.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1: 아니, 지금 들어와도 돼요.
0: 예.
1: 지금 진짜 박경림 씨 정말 약간 분위기가 그 뭐랄까 부잣집에 시집간 그런 며느리 같은 상이 됐어요.
0: 하지만 모든 게 본인의 능력이라는 거.
1: 그럼요, 그럼요.
0: 예.
1: 그런 며느리 상은 시어머니가 만들어주지 않더라고.
0: 그렇습니다.
1: 본인이 다 갈아서 막 만들어서 이루는
0: 여러분들도 거더라고. 궁금하실 거예요. 경림 씨 네네. 모습. 그래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 뭐라는 거야 나 지금.
1: 너무 즐겁나 보다.
0: 플러스.
1: 보이는 랄랄랄라.
0: MBC 너튜브 채널 무흐지에서도 저희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 샵 8001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 네.
1: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하고요. 기문자 포토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0: 네,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주식회사 두드림 SNC.
1: 주식회사 본컴퍼니
0: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1: 에어비앤비
0: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0: 환인제약
1: 한국주택금융공사
0: 음식물 처리기 휴렉
1: 빅토스
0: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1: 국민연료 선연료
0: 데이펙
1: 웰템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1: 함께합니다.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4: 기성장의 날클 타임
5: 키가 크고 싶다면
6: 기성장의
2: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

0: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피곤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 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1: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부너 크림,
2: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1: 산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2: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1: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 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월요일에 펼쳐지는 아주 특별한 만남.
1: 지금은 박경림 시대. 아니 경림 씨는 어떻게 이렇게 이뻐졌어요?
2: 기침한
1: 그래?
2: 거 눈이 안 좋아지신 거.
1: 아이 괜히 그래 부끄러우신가.
2: 언제보다 정확한 눈으로 좀 쳐다보고 있어요.
1: 자, 인사하겠습니다. 화려한 입담과 센스 있는 진행으로 방송계 거의 모든 분야를 섭렵한 대한민국 대표 만능 엔터테이너 초특급 MC 박경림 씨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1: 네.
3: 아,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네, 아니 저희가 초특급 MC로 소개해드렸지만 네. 우리 1129님이 AKA 네. 조인성 씨의 멜로 연기 선생님 유명한 박경림 언니 뵙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아. 진짜 오늘 우아하세요.
3: 아유 고맙습니다.
2: 그죠? 약간 응접실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그러니까. 계세요. 아줌마 여기 평창동입니다.
3: 그럼 제가 와인 한잔 들고 있어야
1: 그런 분위기예요.
3: 약간 슬립 입고 그죠?
2: 아 슬립 욕심 있구나 그런
3: 네,
2: 쪽으로.
3: 진짜.
1: 사선일사님 저의 인생 롤모델이 바로 박경림 씨랍니다. 너무너무 아유. 사랑합니다.
3: 아유 고맙습니다.
2: 진짜 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말 잘 개척해내는 그런 아이콘이죠. 9089님이 3월에 서초에서 했던 금요 시네마에서 박경림 씨 실물 직접 봤어요. 아. 우아하고 진짜 예뻤어요.
3: 아 고맙습니다.
2: 아 이런 우아함이 사실 그 영화 쪽 그 분들하고 교류를 자주 하시면서 이렇게 후천적으로 좀 얻어지는 건가요?
3: 글쎄요.
2: 약간 응. 여배우 같은.
3: 에이,
2: 아니
3: 글쎄.
2: 진짜로.
1: 피부도 엄청 좋아요. 경영수님.
3: 피부 원래 좋았어요 제가.
1: 아 그래요?
3: 예예.
1: 아.
3: 예. 제 얼굴을 제대로 보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1: 아, 나랑 조리사 뮤지컬 할 때 자세히 안 봤나 내가?
2: 지하실에 있는 분들만 많이 만나.
3: 뮤지컬 할 때 저희 엄마셨거든요.
2: 맞다.
1: 네, 뮤지컬 엄마였는데
2: 맞다.
1: 그때 그러면은... 경영씨가 피부가 좋다는 생각 못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
3: 그때가 더 좋았는데
1: 아,
3: 진짜 어쩜 그렇게 얼굴을 제대로 한
2: 안 들여다봤구나. 안 들여다봤어.
1: 아, 너무
2: 우리 경림을 안 봤구나.
1: 아, 그리고 진짜 엄마.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영화 쪽 그 행사 MC를
2: 네 독보적이죠.
1: 네,
2: 네. 너무 잘해요. 그리고
1: 속으로는 싹쓸이.
2: 네. 적절했어요.
3: 약간 우리 지금 싹쓸이 멤버 같은데.
1: 그런가?
3: 약간 세 명.
1: 경림 씨가 실력으로 예. 진짜 다 압도하셨잖아요.
2: 맞아.
1: 어떻게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2: 근데 사실 굉장히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행보를 잘 이어 나갔던 것 같아요.
1: 아니, 맞아요.
3: 진짜 네. 운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 이제 보편적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제작 보고회나 제작 발표회가 지금은.
2: 그렇죠. 예. 이제 공식적으로 네. 행사가 그렇죠. 됐죠.
3: 공식 행사가 됐지만 예. 그때는 이제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좋은 기회로 저한테 기회가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재밌겠다 해서 했었는데 그게 이제 띄엄띄엄 들어오다가 네. 이제는 감사하게도
1: 왜 그냥 박경림한테
2: 맞아 맞아.
1: 네. 경림 씨는 진행도 잘 하시는데 네. 그 작품 분위기에 맞춰서 의상
2: 제가 놀랐던 게 그게 작품에 대한 완벽한 이해도나 분석이 없이는 그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뿐만 아니라 저 친구는 참 영화를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3: 근데 영화를 진짜 네. 어릴 때부터 좋아하긴 했어요. 그때 네. 이제 동시상 영화할 때니까.
1: 아, 그쵸, 옛날에.
3: 우리 다 기억나시죠?
2: 네. 둘 중에 하나는 좀.
3: 예, 청취자분들 네. 다 아실 텐데 네. 동시상 영화할 때 늘 가서 그 거기 이제 삼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3: 서울극장, 피카디리.
1: 맞죠.
3: 단성사.
1: 네, 맞아.
3: 그리고 저 허리우드 극장은 좀 옆쪽.
1: 옆에,
3: 그쵸?
1: 그렇죠.
3: 거기를 주말이면 늘 가서
1: 아.
3: 네, 이렇게 돌면서 보고
2: 맞아요.
3: 평소에는 연신내에 있는 극장 가서 보고
2: 거기 연신내에 있는 극장이 잘해요. 그 동시상영 잘해요. 네.
3: 그리고 들어가서 네. 가끔은 영화를 그냥 이제 다른 영화도 볼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하도 자주 가니까.
2: 봐봐 네. 진짜 완전 시네마 키즈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장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오랜 세월 성실하게 기복 없이 이제 인정을 받을 아이고. 단계까지 오신 거지. 중간에 사실 좀 여러 가지 다른 스케줄과 겹치거나 조건이 안 맞거나 출연료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이런 걸 생각하면 오래 이렇게 오기 힘들 장르잖아요. 사실 영화 쪽 이 사회를 본다는 게.
3: 근데 뭐 영화 워낙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 참 그 대중분들이
1: 예.
3: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영화를 참 좋아하잖아요.
2: 정말 서서히 네. 좋아하죠.
3: 사실 두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잠깐 잊게 해주는
1: 맞아요.
3: 너무 좋은
2: 너무 좋죠. 뭘 그렇게 잊고 싶었어요?
3: 많죠. 그거 다 얘기하면 괜찮으시겠어요?
1: 네 시간 부족해요.
3: 저 다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1: 네. 예. 아, 근데 경림 씨 그 방대한 작품들 언제 공부하고 다 봐요?
3: 아니 근데 워낙 영화 네. 보는 것도 좋아하고 시간 틈틈이 날 때 보면 그래서. 이걸 일로 생각하면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원래도 뭐 돈 내고도 늘 보는데.
2: 맞아요. 네.
1: 워낙에 사랑하는 영화를.
2: 너무 잠깐 좋아요. 광고 나간 동안 밖에서 이제 제가 작가들하고 문천식 씨가 아주 수다스럽다고 털어지 말라 그래서 안 털려고 하다가 콘텐츠 하나 꽂힌 게 있어서 털었는데 경림 씨 뒤에서 영화 조상님처럼 앉아가지고 다 대답을 해주시는데 나 진짜 운명의 어떤 솔메를 만난 느낌이었어요. 오,
3: 저도 재밌게 알아. 본 작품이라.
2: 네, 다 봐요.
1: 정선혜 씨는 드라마를 싹 다 보거든요. 경민 씨는 영화를 싹 다 보는구나.
3: 드라마도 또 봅니다.
2: 다 봐, 다 봐.
1: 아, 그렇구나. 아,
2: 뭘 그렇게 읽고 싶었어요?
3: 네? 얘기해요, 진짜.
1: 아니, 아니, 아니.
2: 아, 근데 이 박경림 씨 하면 사실 그 영화 쪽 그 사회보다 앞서서 토크 콘서트 로 훨씬 더 많은 이미지가 예, 각인이 됐던 분이에요. 정말 순회 공연을 돌 정도로 박경림 씨 토크 콘서트는 사실 이제 시그니처가 됐죠. 박경림 씨의 커리어에.
3: 그 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사실 꾸준히 했어서 네. 많이들 찾아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이번엔 7년 만에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네.
1: 그래서 다음 달 8월부터.
2: 네. 네. 오늘 모신 이유가 사실 토크 콘서트를 오랜만에 연다는 소식을 들어서.
1: 그런데 네. 제목이 재밌어요. 인생 급수라고 제목을 정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3: 그러니까 이게 뭐 1급, 2급 그 급수가 아니라 네. 정말 딱 생명수 같은.
1: 아.
3: 우리가 뭐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네. 마의 구간을 지나고 있을 때 정말 그때 마시는 급수.
1: 아, 물을 그 제공해 준다는 뜻이구나.
3: 생명수. 예. 아. 한 잔의 그 물.
2: 사막의 단비네.
3: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마의 구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지나왔던 분들도 네. 함께 시원한 생명수 한 잔씩 먹으면서
2: 맞아요.
3: 같이 스트레스 풀고 웃으면서 응원하면서 좋죠. 그런 자리예요.
2: 네. 맞아요. 해결 없을 땐 같이 가는 동료가 힘이에요.
3: 맞아요.
2: 네. 우리 0560님이 경림 언니 정말 반갑습니다. 8월 30일 날 있을 콘서트 예매해놓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3: 고맙습니다.
2: 휴무인 일요일 날 공연해 주셔서 감사해요. 공연 준비 벌써 하고 계신가요? 대구 콘서트도 가고 싶은데 출근인 토요일 날 하셔서 못 가요. 너무 아쉬워요. 찐 팬이시다.
3: 아, 고맙습니다. 네. 대구가 그 2주일 먼저 예. 하거든요. 아, 2주 전에.
1: 예,
3: 15일 날 먼저 하는데.
1: 지금도 예매가 가능해요, 경민 씨?
3: 이제 예매가 오픈이 됐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네, 네. 부지런히 서두르셔야겠네.
1: 그리고 제가 양평해장국 아직 원조를 못 찾았는데
3: 네.
1: 이 토크 콘서트는 경민 씨가 원조로 없어요.
2: 아직 내비를 그렇게 찍어. 내비를 그렇게 찍어.
1: 미안해요.
3: 아, 너무 아, 좋아요. 친근하죠.
1: 아, 미안합니다.
2: 깜짝 놀랐네.
3: 나중에 찾게 되면
1: 서로 원조로 그러니까 아직 못 찾았는데 그 토크 그래요. 콘서트는 알고 보니까 박경림이가 원조래요.
3: 99년도에 맞아. 제가.
1: 99년도.
2: 그 옛날에. 네, 맞아.
3: 대학로 데뷔를 했는데 제 주변에 진짜 그 콘서트의 대가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문세 씨.
1: 그렇죠.
2: 맞아요.
3: 뭐 김장훈 씨도 그렇고 네. 신승훈 씨도 그렇고 제 친구 이제 양파. 양파가
2: 아,
3: 이제 또 친구인데 동갑인데 네. 공연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콘서트를 보러 갔는데 그 관객분들이 노래를 들으면서 울고 웃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뭐 이문세 씨 공연이 한번 말하자면 입 아프고.
1: 그렇죠. 맞아요.
3: 어제 그런 공연들을 보면서
2: 네.
3: 나도 저렇게 관객들 왜냐면 제가 라디오도 하고 TV도 하지만 직접 현장에서 만나서 함께 눈 마주치면서 웃고 위로도 해드리고 응원도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노래는 그때 없었으니까 그러면 그 뒤에 또 노래를
1: 그때 빠져 나오기
3: 전이죠. 99년도니까
1: 아, 그건
3: 2002년도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관객들과 함께 만나서 공연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2: 그때부터 일찌감치
3: 저는 진행자가 꿈이니까 아, 토크 콘서트를 해봐야겠다.
1: 우와.
3: 그래서 토크 콘서트를
1: 대박이다.
3: 했죠.
2: 아, 성현지명이 있었네 진짜.
3: 맞습니다.
1: 그때 스물인가 그렇지 않았어요?
3: 그때가 20살이었죠. 딱
2: 어렸어요.
3: 20살. 네.
1: 대단해 진짜 경림 씨는.
2: 근데 확실히 그렇게 빨리 자기 방향을 정한 사람답게 이쪽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가 되셨잖아요. 아니 진짜 많은 분들이 저도 박경림 씨의 토크 콘서트나 이런 것들이 레퍼런스로 참고해야 되는 자료가 될 만큼 정말 훌륭한 진행자시거든요.
3: 아이고야.
2: 네, 배울 게 많아요 진짜.
1: 진짜. 아 그리고 경림 씨 너무 네. 사적인 질문인데
3: 네, 뭐든 하세요.
1: 예전에는
3: 네.
1: 경림 씨 목소리가 좀 탁하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전혀 없네요. 어떻게 바꾸신 거예요?
3: 제가 네. 그 음성 치료도 받고
1: 아 진짜?
3: 예, 그리고 아침이랑 밤에 네. 항상 이 그 병원에서 알려준 네. 트레이닝 방법이 있어요.
1: 그걸도 하셨어요?
3: 그거를 10분씩 하고
2: 아 네.
1: 대단하다.
3: 그리고 이렇게 막 화를 내거나 소리 지를 일이 예전보다 좀 줄었고요.
1: 아, 자녀분이 다 컸죠?
3: 아니, 많이 커서. 네. 그때는
1: 네. 너무 신기해서 쫓았어요.
2: 아니, 그때는 약간 무건수행 하시는 분처럼 밖에서 말을 아끼시더라고요. 안에서 많이 쓰셨구나. 네.
3: 아시잖아요.
2: 잘 키웠네. 네. 해냈네.
3: 소리를 안 지르고 살 수가 없었어요.
2: 그렇습니다. 네.
1: 아, 근데 이 콘서트가 대박이래요. 그 전문가들의 급수 처방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아요. 무슨 말이에요?
2: 기대된다.
3: 이게 사실 뭐 제가 네. 우리 관객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토크도 하고 그러지만 네. 제가 전문적인 도움은 드리기가 힘들잖아요.
2: 한계가 있죠.
3: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네. 이제 변호사분 모시고 변호사분 모시고
2: 잠깐만. 그럼 직접적인 멘탈 쪽보다는 실무 쪽으로 이제. 네.
3: 아 근데 뭐 변호사님도 네. 이제 멘탈 쪽도 멘탈은 이제 제가 네. 좀 이렇게 함께 하고 그리고 실무 쪽으로 네. 도움 드릴 수 있는.
2: 도저히 안 되겠다.
3: 네. 왜냐하면 이게 딱 이건 아니고 이건 기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들었을 때 또 뭔가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2: 그렇죠.
3: 그리고 제가 또 토크 게스트분 모셔서 함께 또 토크하고
2: 진짜 기대가 되는 게 박경림 씨 토크 콘서트는 항상 게스트가 정말 엄청난 스케일이에요.
1: 경림 씨 하면 또 인맥이 짱짱하시니까 그렇죠. 친구들
2: 이번에는 조금 우리가 뭐 말씀하실 수 있는
3: 네, 이번에는 네, 이제 뭐 깜짝 게스트다 보니까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2: 깜짝이군요.
3: 이번에 이제 스페셜 서포터즈기 때문에 네. 그냥 등장부터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등장할 때 이미 응원이 되는
2: 아 뭔지 알겠어요. 네.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열일하는 분들
3: 가만히 있어도 네. 아 오늘 다 됐다.
2: 존재 자체가 치료제인 분들 예.
3: 그런 분들을 모셨습니다.
2: 가고 싶어요.
1: 그래서 경림 씨가 우리 지라 씨 청취자분들 위해서 이 콘서트 티켓을 선물로 줬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오세요 오세요.
1: 8.15 광복절날 대구 그 티켓이랑 네. 8월 30일 서울 티켓 1인 2매로 5쌍
2: 오 감사해요.
1: 총 10분께 티켓을 드립니다.
2: 이 귀한 걸. 네. 자 대구 티켓 원하는 분들은 대구 그리고 서울 티켓 원하는 분들은 서울 말머리에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2: 너무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3: 감사합니다. 네.
1: 결혼 씨 이번엔 특히 어떤 분들이 오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3: 이번에는 네. 아 지금 내가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혼자 뛰는 것 같은 느낌이
1: 고독하고 외롭고
3: 들 때가 있잖아요. 네.
2: 그렇죠.
3: 이렇게 헉헉대고 힘들고 나만 힘든가 하시는 분들 오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2: 네. 맞아요.
3: 우리가 함께 네.
2: 여럿이 있어도 외로울 때 있고
3: 맞아요. 네.
2: 진짜 야 이 전쟁이 너무 고단하다 싶은 분들
3: 그쵸. 그리고 네. 왜 내 지인한테는 말하기 힘든 것들 있잖아요.
2: 맞아요.
3: 그러고 싶지 않은 때 있잖아요.
2: 가족도 사실 네. 힘들
3: 네. 가족 지인한테는 말하지 않는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다 또는 갓 지나서 좀 위로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셔서
2: 네.
3: 진짜 내가 모르는 사람들과 네. 신나게 즐기시면 그게 또 위로가 될 것 같아요.
2: 그럼요 그럼요. 원래 그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는 그 마의 구간을 지나고 있을 때 마의 구간이 끝났다고 알려주는 사람도 좋겠지만 그 다음 마의 구간에서 경험치를 나누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3: 그쵸?
2: 어서 와 레벨 2야
3: 아직 멀었어. 네.
2: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재밌게 지나면 좋잖아요.
3: 그렇죠.
1: 예전에 경은 씨 팬이 문자 주셨는데요. 주기훈님께서 2007년 박경림 씨가 진행하던 심야 라디오 심심타파 애청자입니다. 음흠. 어느 천둥 치던 날 당시 유행하던 FT 아일랜드의 천둥을 경림 씨가 라이브로 불렀는데요.
3: 제가 그랬었군요.
1: 그 노래 듣고 더 이상 천둥 소리는 안 무서워하게 됐고 경림 씨가 무서워졌어요. 오랜만에 라디오에서 뵈니까 좋습니다. 하시면서.
3: 그래도 그게 어디요? 천둥이 안 무서워졌다는 그러니까.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 그걸 극복하게 네. 해준 존재입니다.
3: 네. 네.
2: 이 심리치료에도 나와 있어요. 공포는 또 다른 공포로
3: 있는다.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있는다.
2: 그럼요.
1: 구일사님 2시에 데이트 박경림입니다. 때 애청자였습니다. 둘째 임신했을 때 태교로 두 대를 즐겨 들었는데요. 그 아이가 지금 벌써 4학년이에요. 아이고.

0: 경림 씨 그리운데 라디오 DJ 다시 할 생각 없어요?
1: 아유, 저 뭐 늘 있죠. 기회가 된다면 늘 예, 생각이 있고 그것보다도 일단 이분은 콘서트에 오셔야 됩니다. 애가 4학년이 오셔야 됩니다.
2: 아, 진짜. 네.
0: 맞아. 힘들 때.
1: 이제 그러면... 열려요. 그 시간이.
3: 어떻게 9213님 당첨인가요?
0: 경림 씨가 본의 아니게? 최대한 되잖아요.
3: 근데 9213님 죄송해요. 제가 그날 일정이 안
0: 돼. 애 허언해야 돼서. 진짜.
1: 그날 허언해야 돼. 그럴 수 있어.
3: 그러면 저희가 넙죽 받겠습니다. 네. 그 고사를. 네. 근데 사실 이 DJ에 대해선 많이들 요청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경림 씨는 워낙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는 걸 좋아하셔서 DJ를 계속 다른 형태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사실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그죠? 어떻게 보면 이야기,
3: 맞아요.
1: 예, 토크.
0: 맞아요.
1: 그게 DJ. 그러니까 근데도 이 DJ라는 이 직업, 라디오라는 매체 참 정겹긴 해요.
3: 정겹죠.
1: 굉장히 그립긴 해요. 맞아요. 가끔.
0: 그럴 거야. 예.
3: 사실 저희가 여기서 이제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라디오를 워낙 좋아하니까 뭐 다른 분들도 이렇게 라디오를 어느 정도 좋아하시는 거에 대한 땡큐는 있는데 경림 씨 같은 분들을 보면 지독히도 라디오를 좋아하는
0: 맞아요.
3: 라디오 키즈들이 있어요.
1: 그렇죠. 라디오로 네. 꿈을 키웠고
3: 맞아요.
0: 라디오로 데뷔했고 돌아가셨던 것처럼 손석희 선생님 돌아오신 것처럼 경림 씨도 또 다시 와야죠.
1: 아, 그렇죠. 네. 근데 그분들의 돌아오신 거라고 되게 느낌이 딱.
3: 왜,
1: 그런들은 레전드고
3: 그런 무게감으로 갖고 있습니다.
1: 네. 제가요?
3: 4시만 피해주면 더 홍보해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여기만 피해주시면
1: 알겠습니다. 네. 예. 이런 시간으로 가볼까요?
3: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토크 콘서트 하는데 4시는 알바끼예요. 네. 네. 네, 너무 힘들어. 집안 다닐 수가 없어.
0: 못해
1: 못하지. 네. 네, 알겠습니다.
0: 다행이다.
3: 네. 죽다 살았네. 박경림 씨 추천곡 한 곡 듣고 우리가 또 이야기 이어나갈게요. 네. 어떤 노래 추천하시죠?
1: 이문세 씨의 알 수 없는 인생. 이 노래가 예전에 들었을 때랑 또 지금 들을 때랑 너무 달라요. 이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진짜 인생은 여러분 알 수 없어서
0: 맞아.
1: 또 살만한 것 같아요.
3: 어린 왕자 같은 그런 명곡이고 명작이고. 자, 그럼 박경림 씨가 추천한 이문세 씨의 알 수 없는 인생 듣고 올게요.

0: 명문대 합격의 산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1: 네 어제 또 달렸나?
2: 와 진짜 죽겠다.
1: 으이구 그래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2: 어디? 진사골 감자탕?
1: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2: 속이 확 풀리네.
1: 울산이 만든 해장국
3: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4: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5: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0: 네.
1: 네, 박경림 씨 토크 콘서트 원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0: 너무 많아요. 네.
2: 감사합니다.
1: 1221 님이 별밤에서 경림언니 활동하던 그때 저도 라디오 DJ를 꿈꾸고 진행자를 꿈꿨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중3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아침에 출근 준비하면서 동시에 아이 밥 준비하고 그렇게 22년 일했어요. 아이고. 너무 바쁘게 돌아가서 40대 중반이 넘은 지금 문득 지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아, 이분 오셔야겠는데.
2: 오셔야 됩니다.
1: 그죠?
0: 경림언니처럼 우아하게 40대를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늘 열심히 멋있게 살아준 나와 같은 또래라는 점이 괜시리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언제나 멋진 진행자의 모습 기대할게요. 콘서트까지 뽑아주신다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서울 갈게요.
1: 이분은 뽑히시면 전날 가 계실 분이에요.
3: 진짜.
1: 이 열정은 높이 삽니다. 이분 꼭 명단에 올리겠습니다.
2: 네. 예.
1: 아니 이렇게 좀 사연 하나하나가 마음에
2: 소중해요.
1: 들어오니까.
2: 에이, 진짜. 에이.
0: 그리고 되게 사적인 2649님. 아, 경림님 2017년도에 우연히 제가 일하는 치과에 오셨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입안이 아주 깨끗하시던데요.
2: 어, 미담이네요. 미담.
0: 미담이.
1: 야, 진짜 이거는
0: 미담이다.
1: 입안 입속 청결까지
0: 그러니까.
1: 예, 이렇게 해서 올려주신다는 게.
0: 경림 씨는 그 술 담배 같은 거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2: 네. 전혀 못해서.
0: 아 진짜.
1: 네. 그리고 살도 1g도 안 쪘어요. 예전보다 더 훨씬 살이 예쁘게 빠졌어요.
0: 맞아.
2: 그 코로나 때부터 제가 좀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1: 그래. 진짜 자기관리 끝판왕이야.
0: 아이고. 왕이야 왕.
1: 제가 나름 관리한다고 해도 경림 씨 같이 꾸준히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자극이 되더라고요. 좋은 자극이 돼요. 네. 오늘 이제 또 못 먹겠죠.
2: 저녁 때 여기 MBC 지하에 맛있는 해장국집 있어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1: 미안합니다.
0: 운동하시잖아.
1: 미안합니다. 아, 네, 진짜 박경림 씨를 너무 사랑하시는 게 궁금한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0: 박종우님께서 박경림 씨 그 착각의 늪 노래 있잖아요. 음원 수입 아직도 들어오나요?
2: 들어옵니다.
0: 제가 요즘도 열심히 듣거든요. 혹시 다시 가수할 생각 없으세요?
2: 계획은 늘 있어요.
0: 계획은 다 있어.
2: 저는
0: DJ도 복귀할 계획이 있고.
2: 저는 원래 뭘 안 하겠다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0: 뭘 하는 거예요?
2: 예, 가수도 기아 작곡가님들, 작사가님들이 곡 주신다면 언제든 환영이고. 지금도 1년에 한 3만 원 정도.
1: 어, 많이 들어온다.
2: 많이 들어오는 거죠.
1: 나 허니로 12,300원
2: 들어오고.
0: 그래 누나. 제 옆에한테 더 달라고 그래 누나.
1: 아, 난 모르고 있었는데 10년 동안 잠자고 있었더라고요.
0: 그 분들이.
2: 앞에 그러니까 허니도 돈이 들어와요?
1: 가창료 들어와요.
2: 우와.
0: 오빠 한 번 걸어가지고 가창료 들어와. 이거 하는
1: 저렴하다 진짜.
2: 진짜. 와 대박.
1: 압축 실력 정말 어디가.
0: 아 미안합니다.
2: 허니로 들어오는구나.
1: 근데 어쨌든 경림 씨의 지금 이미지로는 저는 약간 치유할 수 있는 인디 밴드의 그 약간 나긋나긋한 노래. 그렇게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 나긋나긋한 노래.
1: 약간 한로로 뭐 이런 어떤.
2: 그분은 노래 너무 잘하시는 분이시고.
0: 아니면 정미조 선생님처럼 좀 차분한 노래.
2: 네.
0: 그게 경림 씨랑 어울릴 것 같아요.
2: 약간 재즈틱한.
0: 그런
2: 곡으로. 네, 네. 저는 그러면 몇 번 국도로 가볼까요?
0: 아까 시봉도 나갔으니까. 네, 네. 그럼 이제 다른 데로 해서.
1: 4번.
0: 네, 네.
2: 저는
0: 좋은
2: 4번
0: 노래로.
2: 국도로. 네. 네.
1: 아, 79 경림 씨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4802님이. 네. 저 역시 79년생으로 오랜 경력 단절 후에 사회 복귀하려고 발버둥 치는 중인데 참 힘드네요. 네. 자신감 없는 79년 친구에게 자신감 업 시킬 수 있는 킥 한 가지만 시원하게 던져주세요. 힝.
2: 저는 근데 이 경력 단절이라는 말을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게.
1: 맞아.
2: 그렇게 사회에서 단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이에 너무 많은 경험과
1: 맞아요.
2: 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력 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1: 멋있는 말이다.
2: 그 시간 동안에 너무 다른 아주 단단한 사람이 되셨을 거기 때문에 4802님은 누구보다도 경력 추가를 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눈물 나와.
0: 야, 위로된다. 진짜.
1: 나도 본의 아니게 경력 단절된 적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나 눈물 나와. 치유됐어.
2: 너 언니는 너무 단단해지셨잖아요. 그리고 너무 누구라도 위로해줄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응원해주게.
0: 맞아요.
1: 나 여기 어디야? 갈까봐.
2: 연세대학교 100주년.
1: 갈까봐 서울. 네. 나 가서 뒤에 혼자 울고 있는 거 아니야?
2: 그리고 우리가 사실 클럽을 이제 못 갈 아이들이잖아요. 네. 이제 마지막에 클럽 펼쳐집니다.
1: 아 진짜?
2: 예, 오세요.
0: 우와.
2: 로프 스테이션.
0: 예.
1: 이런 못 참지. 이런 못 참지.
2: 다이스가 옵니다. 예.
1: 최준호님이 이 영화 시사회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언제 가장 떨렸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시사회가 있으신지. 예, 그렇게 여쭤보세요.
0: 제가 경림 씨랑 뮤지컬을 해봤는데 경림 씨는 잘 안 떨시던데.
2: 저는 사실 감사하게도 무대에서는 잘 떨진 않는. 예, 뭐 준비하면서는 막 긴장도 되고 그러는데
1: 막상 올라가면
2: 막상 올라가서 관객들이랑 눈이 마주치거나 관객들이 박수를 쳐주면 너무 편안해져요. 마음이.
0: 그래요.
1: 그게 우리가 그 기를 수유받는다.
2: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그 관객들이 저를 안 떨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0: 최근에 진행하신 영화 쪽 행사 중에 좀 준비
1: 기억에 남는
0: 준비 열심히 하시는 게 뭐죠?
2: 오늘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 2를
1: 너무 좋아하는
2: 네, 오늘 장르고
0: 했어요.
2: 네 오늘 오전에
1: 문찬식 씨 친구 나오잖아요.
0: 이동욱.
2: 네, 네 맞아요. 이동욱 씨 너무 멋져요.
1: 최고예요.
2: 네,
0: 동욱이 어려요 누나.
1: 제가
0: 할 일이 한참
1: 어려요. 미안합니다.
0: 애기 피부 좋은 거 봐 동욱이.
1: 아니 워낙 그 성숙한 남성의 매력을 뿜뿜 품어내시니까 문찬식인 줄 알았죠. 근데
2: 오빠 어려 보이잖아. 천식 오빠가
1: 그 말은 삼가해 주세요.
2: 아, 그래요? 네.
1: 섣불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킬러들의 쇼핑몰 2를 또 사회를 보신다고 하니까 근데 그 전에 다 시즌 2, 시즌 3를 하게 되면 내가 시즌 1부터 안 보게 된 것도 있잖아. 안 본 것도 있잖아요.
2: 그쵸.
1: 그럼 몰아서 다 보는 거예요?
2: 다 보죠.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시즌 1도 이제 제가 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1: 아, 이제는 워낙 오래된
2: 베테랑이라. 네,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복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1: 요약해서
2: 또 보는 하이라이트 본을 또 보고 그러면 또 되게 새록새록 하더라고요.
1: 야, 이제 노력을 이렇게 하는구나 계속.
0: 4579님. 박경림 씨, 이문세 씨랑 2시에 놀장가 고등학교 때 그 스타들의 전력을 소개하는 거 그때부터 들었습니다. 저는 경림 씨가 크기 될 줄 알았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1: 몇 년생이세요?
2: 이분 어르신인 거 확실해요.
1: 몇 년생이세요?
0: 아니 경림 씨가 하도 경림 씨가 오래됐으니까 이제. 네.
2: 그 2시에 데이트에서 그는 누구인가라는 코너였어요.
1: 이걸 다 기억하시는구나.
2: 네, 아유, 감사합니다.
1: 대단해. 그러게.
0: 경림 씨 보면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 같아요.
1: 그리고 네. 약간 좀 뭔가 제가 부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람을 상대할 때 에너지가 늘 새롭게 나오는 사람 같아요. 저는 몇 사람 상대하고 나면 에너지가 금방 떨어지거든요. 근데 진짜. 보면 진짜 사람 이렇게 마주하면서 이야기하고 뭐 또 우정을 다지고 그러니까 연예계도 인맥이 좋은 이유가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분은.
0: 겸손하신 것 같아요 좀. 어때요?
2: 아니, 겸손.
1: 네. 아니 겸손한 내가 아니고
2: 그러니까 겸손이랑은
1: 파트너
2: 아니고요.
1: 맞아? 진짜 이제 왜 이러지?
2: 언니는 그 저기 언니 그 뭐지? 소음인 뭐 태양인 뭐 이런 것처럼 언니 체질이 조금 그러신가 보다.
1: 빨리 예 빨리 떨어져요.
2: 그 대신에 빨리. 언니는 막 진짜 불꽃처럼 만났을 때 쫙 뿜어내는 그런 스타일이시죠.
1: 저렇게 좀 띄워주고 얘기하면 괜찮아요. 아니 인간성이 좋으신가 봐요. 그럼 내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나저나 진짜 이렇게 사람 만나면 에너지를 받는 스타일이에요?
2: 저는 좀 그래요.
1: 너무 부럽다.
2: 힘들어서 이렇게 있다가도 막 이제 사람들이 와서 경림아 그러면 이러면서 좀 기분이
1: 타고났다 진짜.
2: 이게 뭐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들 끝나고 나면 지칠 거라고 했는데 끝나고 나면 그 기운이 더 좋아서 집에 그냥 들어가기 조금 아쉬운.
0: 진짜.
2: 저 뮤지컬 할 때도.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랬구나. 그러니까 한참 전성기를 누릴 때 막 두세 시간밖에 못 잤다고.
2: 맞아요. 한 2, 3년을.
1: 인터뷰에서도.
2: 맞아요. 예. 매일 그랬던 것
1: 근데
2: 같아요.
1: 근데 마주치면요. 두세 시간밖에 못 잔 사람이 아니에요. 늘 너무 밝고 온화하고 결이 고왔어요. 예민했을 때가 없었어.
0: 성품이 좀
2: 제가요? 아, 저희 가족들 안 만나셔야 되겠네요.
0: 예. 아, 집에서는 또 다른 모습이 있군요. 예.
1: 겸손하긴. 아,
2: 네. 진짜 안 만나야 진짜. 됩니다. 예.
0: 아, 진짜 경민 씨 옛날에 기억나죠? 시트콤에다가 예능에 라디오까지 잠을 거의 못. 정선혜 선배도 그랬고 경민 씨도 옛날에
2: 언니가 훨씬 바빴어요.
0: 예.
1: 저는 그렇지만 연애를 이렇게 할 시간조차도 다 갈아 넣었는데 우리 경민 씨는 그 와중에 또 연애를 맞아. 아주 맛깔나게 하셔가지고
2: 스케줄처럼
1: 그 안에서 싹 녹여내더라고. 스케줄 안에서 연애를
0: 육아도 잘하시고 대단해.
1: 그리고 또 신랑이 워낙 훈남이고
2: 모든 게 루머입니다. 루머야.
0: 왜 저래?
2: 루머야.
1: 토크 맛있다.
0: 웃기다.
1: 토크 맛있어.
0: 네.
1: 근데 지금 그때 한참 전성기를 구가했을 때 박경림 씨와 네. 지금 또 방송 뭐 제3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계시지만 네. 지금 방송에 이만한 박경림 씨의 온도차가 좀 생겼을까요? 바라보는 어떤 시야
2: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사실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을 한다는 거에 너무 그냥 기뻤고 그냥 이걸 하나하나 이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하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오늘 이걸 한다. 이걸
1: 맞아요.
2: 한다.
1: 저도 그랬어요.
2: 네, 근데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과 또 인연을 맺게 되고 거기 이제 이쪽에 뭐 한쪽에 이렇게 서서 지켜보다 보니까 너무 한 작품 한 작품이 너무 소중해요. 아. 너무 그쵸.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도 물론 엮여 있겠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뼈를 갈아 넣어서
1: 맞아.
2: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든 소중한 그쵸. 작품이니까 아. 이게 제가 허투루 할 수가 없 다라는 게 맞아요. 너무 요즘 느껴져요.
1: 맞아요. 그게 기억과 기록의 온도차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기억으로 저장이 된 거지만 예전엔 기록이었잖아요.
2: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것
1: 그래서
2: 같아요.
1: 그래서 진짜 그 소중함의 깊이가 경림 씨의 눈빛이나 어떤 제스처나 뭐 말 한마디에서 다 느껴져요.
0: 맞아요.
1: 예. 대상을 괜히 받은 게 아니야.
0: 최연소 대상 출신이 2001년도요. 예.
1: 대상 수상자의 위용입니다. 예. 나도 못 받아봤어.
0: 저도 못 받았어요. 예. 오, 이게 경림 씨니까 하나 주는 게 이게.
2: 설마 게스트들 말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계속 두 분 칭찬만 계속하고
0: 아니 근데 오히려 아니요. 그 대상 받고 나서 약간 슬럼프 비슷한 고민이 있었었어요.
2: 아, 진짜? 그 왜냐면 대상을 받을 거라고 전혀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대상은 어찌 보면 그 한참 몇 년 후에 저의 계획 아, 바람이었는데 이거를 너무 준비도 안 된 애가 받아버린 거예요.
1: 부쩍 앞당겨서
2: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 어떡하지? 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
1: 하긴 너무 어린 나이에 또 아무래도 최고점을 치니까 약간의 두려움 또 있었겠다 싶어요.
2: 상의 무게를 모르는
1: 그쵸.
2: 네, 상태에서 예. 이걸 받아버리니까 늘 계획을 하고 뭔가를 이루고 성과에 만족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너무 어린 나이여서
1: 되게 무겁고 진중한 생각을 하는 친구구나 싶었던 게 네. 아니 보통 그렇게 받으면 날라다녀요.
2: 아 그래요?
1: 그리고 이제 하늘 뭐 높은 줄 모르고 오만방자할 수도 있는 거.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약간의 오만방자함도 귀여울 수 있는
2: 그때 저
1: 선배가 됐잖아요. 그쵸. 근데 한 번도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되게 맞아요. 겸손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2: 우리가 자주 못 만나서.
1: 아, 다행이다.
2: 그렇죠, 다행이죠.
1: 나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0: 아니 그리고 대부분 이제 뜨면 네. 강남에서 이렇게 막 연인들끼리 회식하고 이런 게 많이 소문이 들려대는데
1: 각자의 가치관대로.
0: 경림 씨는 그런 게 없었어.
2: 저도 강남님 몇 번 갔어요.
0: 아, 몇 번밖에 안 가지. 난 살았다고.
2: 나 거기 고기도 구워 먹고 했어요.
0: 나는 방탕하게 얼마나 놀던 거야.
1: 방탄소년단. 아, 우리 경림 씨 추천곡 한 곡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2: 제가 그 착각의 늪이라는 노래 네. 예, 또 박코태 프로젝트로 2위까지 했습니다.
0: 맞아. 2위까지.
1: 네. 맞아, 위에 박코태. 높이 찍었어요. 네.
2: 저는 1위를 이 정도면 하지 않을까 했는데 저의 착각이었죠. 그때 1위 곡을 띄워드릴게요.
1: 재밌다.
0: 아, 진짜?
1: 네. 누구예요?
2: 보아의 넘버원입니다.
1: 아유, 요건 네. 못 넘지.
2: 제목이 넘버원이.
1: 그렇네요. 네. 보아인데.
0: 그렇죠.
1: 자, 노래 듣고 올게요.

0: 네, 우리 박형림 씨와 또 노래 나가는 동안 그 노래를 흥얼거리면서도 네. 우리가 추억이 많은 또 그때 동료였고 크루였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그때 너는 그 사람 알아? 뭐 지나간 추억 막 얘기하는데 야 이렇게 시간이 순삭인가?
2: 그래서 네. 좋은 것 같아요. 옛 추억을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면 그냥 그렇죠. 그대로 바로 가는 것 같아요.
0: 이게 낭만이에요.
2: 네, 낭만이에요.
0: 낭만이 우리가 참 힘들 때 이 낭만이 없으면 우리를 지탱해주지 못할 것 같아요.
1: 네. 경림 씨 얘기가 많이 위로가 되시나 봐요. 6756님이 퇴직 후에 힘이 없었는데 오늘 경림 씨 이야기 들으니까 아주 힘이 많이 납니다.
0: 맞아요. 아까 그 경력 단절이 아니라 경력 추가요라 하는 말이 우리의 획을 확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도 사실 챕터 하나가 끝나면 그쵸. 모든 감정이 확 휘몰아치잖아요.
2: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0: 그렇죠. 예. 경림 씨 이야기로 전해 들으면 훨씬 더 힘이 나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우리 최은주님.
1: 경림 씨 이것 좀 알려주세요. 제발요. 사춘기 아들과 사이좋게 지내려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그냥 냅두는 게 답인가요?
2: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마세요.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순간부터 파국입니다.
1: 아니, 엄마들은 더 감싸 안으려고 하잖아요.
2: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네. 뭘 이제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나도 네. 알아서 가. 아이가 원하지 않아요. 너 그거 듣는구나. 엄마도 같이 들을까?
1: 너 무슨 게임 많이 하잖아요.
2: 너 그거 네가 보는 웹툰이 그거니. 엄마가 그걸 아는 거 싫어합니다.
1: 아, 싫어요. 네. 아, 그렇구나.
2: 나 두세요.
1: 내비도
2: 돌아옵니다.
1: 내비도.
0: 지금 거의 돌아왔나요?
2: 저희 아들은 이제 거의 돌아왔어요.
0: 아, 네. 그렇구나. 아니 정말 너무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 그쵸? 왜냐면 처음 겪는 거잖아요.
2: 처음 겪고 일단 저는 누가 저를 면전에 두고 인상을 쓰는 사람을 별로 보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좀 보통 많이들 웃어주시고 하시는데 그렇게 대놓고 정말 인상을 쓰더라고요. 많이. 그리고
0: 내 속에서 나온 자식이.
2: 네, 내가 나왔고 내가 품었는데 네. 인상을 정말 있는 대로 써요. 그러니까 일단 짜증이 나나 봐요. 제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부터 짜증을 냈는데 그게 처음에 너무 당혹스러웠는데
0: 상처지 엄마. 네.
2: 근데 슬슬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1: 사람이니까.
2: 저도 네. 냈어요 같이.
0: 그치.
2: 네, 인상 쓰면 난 더 쓰고 메소드를 내가 막.
1: 오. 네.
2: 그랬더니 이제 어이가 없어서 서로 이제 웃기도 하고. 뭐 그랬던 거.
0: 치열한 접전의 흔적이 맞아요. 약간 곳곳에 있습니다만. 네. 예. 그래도 돌아온답니다, 여러분. 예. 기다려주시면 네. 온대요.
2: 기다려주세요.
0: 이동욱님이 아 우리 경림 씨는 주변에 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 주위에 적을 안 만드는 팁이 있을까요?
1: 이거 나도 궁금해. 네. 경림 씨 흉보는 사람이 없어.
2: 이거요. 네. 진짜 그 팁일지는 모르겠는데. 적을 안 만드는 방법은 제가 적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 진짜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왜냐면 누구를 별로 싫어하지 않으니까 아, 저 사람도 나를 싫어하지 않겠지? 라고 그냥 생각을 해요. 싫어할 수 있겠지만.
0: 근데 그거 참 좋은 방법, 지혜로운 전략인 것 같은 게 그렇게 하면 자기가 그 사람에게 주는 태도도 결이 훨씬 고와지잖아요. 훨씬. 네, 왜냐면 막 곤두선 느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무장해제하고 다가오는 사람한테 내가 가시를 세울 필요가 있나 어디?
1: 그렇죠.
2: 그리고 인사를 아 얘가 먼저 나한테 인사할까 안 할까 이걸 하다 보면 괜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기다리고 그러지 말고 그냥 저는 먼저. 제가 먼저 인사해요.
1: 아, 해요 그냥. 네.
0: 맞아 늘 그렇게 다가오고 참 살뜰하게 챙기는 것 같아요.
1: 맞아 맞아.
0: 저는 경민님 씨한테 배우는 게 저는 이제 주변에 가시가 제 안에 많다 보니까 사람을 챙기는 데도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경림 씨를 보면서 아, 좀 살뜰하게 챙긴다는 게 노동이 아니다. 이건 마음을 그냥 내가 여는 것뿐이다라는 거를 되게 어리지만 배웠어요.
1: 그러니까요.
0: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그죠?
2: 근데 저는 뭐 언니 보면서 늘 그런 걸 배웠어요. 왜냐면 선배님이시잖아요.
0: 네.
2: 선배님으로서 너무 많이 저희 후배들이 잘 따라갈 수 있게 열어주셨거든요.
1: 맞아요.
0: 제 칭찬하니까 문천식 씨가 시계 봤어요.
1: 아니에요.
2: 나도
1: 아니에요.
2: 느꼈어.
1: 아, 나 좋아해.
0: 경림이가 눈치 봤어.
1: 나 오늘 너무
0: 오빠 나 너무 많이 얘기하네.
1: 영예로운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여자 MC 두 분과 함께 하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로.
0: 네. 경림 씨가 좀 파프리카 향수가 지금 네. 치유에 효능이
1: 좋아.
0: 있어요.
1: 향이 좋다 이게.
0: 왜냐면 진짜 너무 네. 너무 특이한 선물을 받았어요. 아니, 너무 네. 좋아서 지금 행복했어요.
1: 참 센스 있는 사람이 경림 씨.
0: 토마토 진짜. 향과 파프리카 향이라니. 네. 아, 근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2: 자연을 느끼시면서.
0: 그래서 그걸 뿌리고 시작했더니 여러분 우리가 네. 순해졌어요.
1: 여러분 저한테 술 냄새 안 나요 지금. 나 토마토 냄새 나 지금.
0: 네. 아 진짜. 저희 광고 듣고 와서 경림 씨 네. 한마디 듣고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2: 벌써 끝이에요?
1: 네. 아쉬워.
2: 청취자들과 더 얘기해야 되는데.
0: 아, 나 너무 말 많이 했나? 아니, 네. 내가 좀 줄일 거.
2: 아닙니다. 네,
0: 잠깐 그러게요. 듣고 올게요. 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바다는 우리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지만 잠깐의 방심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 바로 바다 위의 안전띠 구명조끼입니다. 7월 1일부터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어업인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업인뿐만 아니라 바다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구명조끼 착용 잊지 말아야겠죠? 수영할 때도, 낚시할 때도, 배를 탈 때도 구명조끼 착용.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와 함께합니다.
2: 좋은 예를
3: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남 영암에서 여러 어르신이 논을 메면서 부르던 소리입니다. 백중 무렵까지는 논매기를 모두 마쳐야 해서 농부들의 손길도 분주해집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협찬이었습니다.
4: 아유 진짜 우리 남은 시간 너무 아쉽다.
5: 짧아.
4: 오늘 어떠셨어요?
6: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지라시를 워낙 또 좋아하는 이유가, 저도 자주 듣지만 제가 어디 수선 집에 가면 그 수선 선생님이 듣고 계시고, 병원을 가면 병원에서 듣고 계시고, 모두의 친구잖아요. 지라시는. 네, 거기에 제가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어요.
4: 어쩜 저렇게 어쩜 저렇게 말씀이 다정하고. 그래서 제가 분해가 난다고 하는 게, 이 네. 분해는요, 돈으로 처벌한다고 나는 게 아니에요.
5: 그렇죠.
4: 전체적으로 오랜 통찰 끝에 이루어진 그 고급스러움이 사람을 지배해야 됩니다.
5: 아마 공부도 고민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경림 씨는.
6: 많이 하겠습니다.
5: 아, 훌륭합니다.
4: 앞으로 저는 어리지만 경림 씨 등에 좀 엎혀가겠습니다.
5: 제가 두 번 앞에 옆에 좀
4: 상담 전화 두 번 넣을 거야.
5: 엎혀가겠습니다.
6: 언제든 연락 주세요.
4: 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박경림 씨 하는 그 토크 콘서트 많은 분들이 와서 많이 웃고 울고 치유됐으면 좋겠어요.
5: 맞아요.
6: 네, 여러분 많이 와서 함께 응원하고 서로 즐거운 시간 보내요.
4: 아싸.
6: 네.
5: 또
4: 오늘 감사합니다.
5: 네, 이렇게 여러분
4: 고맙습니다. 네.
7: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8: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9: 안녕하십니까. 울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유태균입니다. 재난 상황을 겪게 되면 극심한 불안, 혼란, 죄책감 또는 사고 장면의 반복 회상 같은 강한 스트레스 반응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심리 지원이 필수적인데요. 지금은 안전하다는 감각을 회복하고 불안과 긴장을 낮출 수 있도록 곁에서 지지하고, 이후에는 심리 회복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에도 응급 처치가 필요합니다. 슬픔과 불안을 억누른 채 방치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전문적인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로 생긴 무거운 마음을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8: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0: SSC.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2: 잘 모셨어.
1: 어디로?
2: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1: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2: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1: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3: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4: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3: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5-288-9999.
5: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바뀌었습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내란 김건희, 최혜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다루지 못한 부분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특검의 수사 시한을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연장하는 것과 특검 수사 대상으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의 재연장은 야당 탄압이자 공안정국의 연장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내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예외적 특검이 정치 보복의 도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정부 관련 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특검 활동 기간이 총 510일이었고 그 수사가 끝나자 2차 종합특검이 만들어졌다며 오늘 법을 고쳐서 30일을 더 연장하면 도합 690일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골국물을 우려먹어도 도대체 얼마나 우려먹어야 되냐며 이재명 정부가 유독 특검을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이 요구했던 긴급 운영자금 2천억 원을 마련한 홈플러스가 앞서 법원이 내렸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늘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으며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회생절차 기한은 오는 9월 4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최소 운영자금 2천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생 절차를 끝내기로 결정했지만 지난 16일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은 대주주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연대 보증을 조건으로 2천억 원 추가 대출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2부는 오늘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채권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정환 MBK 파트너스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경영진들은 지난해 2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측하고도 전자 단기 사채 등 모두 1,164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신영증권 등 증권사 4곳과 물품 구매 전단 사채 투자자들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직후인 지난해 4월 MBK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학생부 세부특기 사항을 여러 명의 학생에게 똑같이 입력하거나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부실하게 관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중부지방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산지 많은 곳 120mm 이상, 충청권 최대 100mm 이상, 남부 5에서 40mm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4도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3: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테리 래플린이란 수영 코치는 전미 챔피언 24명을 배출한 전설적인 인물인데요. 그 챔피언 24명한테

공통점 같은 게 없었냐는 질문을 받지요. 그러자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들은 1등을 하지 못했을 때 낙담하거나 슬퍼한 적이 없었다. 그 친구들도 각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2: 네, 정말 가만히 있어도 쉽게 지치는 계절입니다. 입맛도 의욕도 쉽게 떨어지곤 하죠.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여본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너무 지친다, 힘들다 싶을 땐 다크 초콜릿 향을 한번 맡아보시는 거 어떨까요?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운동하기 전 90% 다크 초콜릿 향을 약 15분 정도만 맡아도 포만감이 높아지고 운동 수행 능력도 향상된다고 합니다. 물론 뭐 초콜릿 향만 맡는다고 운동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작은 자극 하나가 우리 몸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이고요.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우리 일상에도 지친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다크 초콜릿 향 같은 존재가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힘을 돋우는 소소한 존재는 무엇인지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으로 나눠주셔도 되겠고요. 자, 톡톡 울산 소식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또다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8일 조선소 내 LNG 운반선 화물창에서 작업 중이던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곤돌라와 구조물 사이에 끼어서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작업 현장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인데요. 올해 들어 HD 현대 계열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만 벌써 네 번째입니다. 앞서 4월과 6월 그리고 지난 9일에도 계열사 사업장에서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HD 현대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책임론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울산의 대형 예식장이죠. 문수 컨벤션이 일방적인 계약 취소를 통보해서 예비부부 60여 쌍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업체는 임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하반기 예식 불가를 알렸는데요. 시설공단으로부터 예약 금지 공문을 이미 받아놓고도 최근까지도 계약을 강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업체 측은 계약금 환불 외에는 실질적인 보상안은 내놓지 않고 있고요. 피해 지원 창구마저 운영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피해를 입은 예비 부부들은 집단 소송을 예고한 상태고요. 울산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피해자들 입장에서 책임 있는 해결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자, 퇴근길 톡톡 오늘 월요일 순서도 안내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 고영서 리포터와 함께 알아보고요. 라디오 로펌에서는 10대 여학생 유괴 미수 사건 그리고 처벌 후에도 멈추지 않은 스토킹 그 반복되는 범행의 법적 책임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유영진 변호사와 함께하고요. 그리고 울산사리에서는 폭염과 마른 장마가 지속되는 요즘 태화강 물속은 어떤지 그 치열한 생태계 현장을 다뤄보겠습니다. 울산 강살리기 네트워크 문호성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지금 시각이 6시 10분 11초 막 지났습니다. 퇴근길 톡톡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댓글창 열어놓고 있습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로도 소통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도 드릴게요. 요즘은 선물도 받는 사람이 원하는 걸 직접 고르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복날을 맞아서 기업들이 직원이나 고객한테 보내는 선물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삼계탕처럼 특정 보양식을 그냥 제공하거나 선물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취향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모바일 상품권을 대체로 준다고 합니다. 지속되는 더위의 영향으로 아이스크림 상품권이 발송 비중 2위에 올랐고요. 원하는 물건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백화점, 마트 상품권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름처럼 실용성과 선택권을 중시하는 선물 문화 속에서도 복날에는 당요리라는 공식은 아주 유효했는데요. 대신 전통적인 보양식보다는 튀기거나 구운 요리가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전체 발송량의 57.5%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지킨 메뉴, 복날 선물로 가장 많이 선택된 이 음식 무엇일까요? 1번 치킨, 2번 찜닭.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4: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 동해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나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터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21년 이상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버터, 요리 초보도 셰프처럼 비비푸드에서 만능 표고버섯 맛간장과 대게 맛간장 세트, 지친 일상에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주중 숙박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사거리 퀸즈앤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서 온천에서 이용권을, 일본식 정통 효소 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워킷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2: 안녕하세요.

0: 울산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고영서 리포터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뭐 어디로 떠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름을 더 시원하고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축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울산을 대표하는 여름축제 2026 울산 조선해양축제가 오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동구 일산해양축제

0: 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공연과 체험 그리고 조선해양축제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벌써부터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1: 네. 여름하면 역시 바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조선해양축제 하면 사실 제일 많이 떠올리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0: 맞습니다. 바로 기발한 배 콘테스트입니다. 네. 조선해양축제의 대표 프로그램답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행사인데요. 이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독창적인 배를 타고 실제 바다 위에서 경주를 그 펼칩니다. 아이디어 넘치는 배들이 바다를 누비는 모습만 봐도 좀 웃기기도 하고 또 응원하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직접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도 전날인 7월 25일까지 신청하실 수도 있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번 주까지네요.
0: 네, 맞아요.
1: 예. 그래서 정말 재밌어요.
0: 그렇죠. 뭔가 유쾌하기도 하고. 이게 첫날인 24일에는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인이 함께하는 주제 공연도 시작으로 개막식이 열리고요. 네. 둘째 날인 25일에는 일산 비치 워터밤, 나이트런 일산, 그리고 EDM 페스티벌 등 여름밤 분위기를 한껏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해상 불꽃쇼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아주 다채롭게 마련이 되어 있네요. 밤까지 공연을 즐길 수가 있는 거네요.
0: 네, 이 밖에도 뭐 해변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비치짐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해양 레포츠 체험, 현대 중공업 투어와 선상 투어, 거리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뭐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즐길 거리가 가득한 만큼 이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함께 또 여름 추억을 만들기에 좋은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휴가하면 또 휴식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회관 로비 공간을 활용한 상설 전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년 작가 신가윤의 상설전이고요. 한 페이지의 휴식이라는 전시가 7월 31일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1: 예. 1일까지인 거죠?
0: 네, 맞아요.
1: 예. 로비에서 만날 수 있는 거라고요?
0: 네, 이게 공연을 보러 가지 않더라도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누구나 편하게 들리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로비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1: 예.
0: 그래서 로비를 그냥 오가는 일상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예술을 마주할 수 있도록 공간을 꾸며놨대요.
1: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0: 현재는 청년 작가 신가윤의 한 페이지의 휴식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작품이 많진 않아요. 두 점이긴 한데 감각적인 색채와 섬세한 표현이 담긴 작품을 통해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전하는 그런 전시 공간으로 꾸며져 있어서
1: 네.
0: 누구에게나 뭐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작품에 담았다고 하니까 무더위를 피해서 잠시만 이 무료로 작품을 감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함께 만나볼 수 있는 다른 전시도 또 있을까요?
0: 네. 오는 9월 23일까지는 기획전 행복이 머무는 순간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이 행복이 머무는 순간 하면 사실 소소한 일상들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1: 네.
0: 꽃과 풍경, 동물, 일상 등 우리 주변의 다양한 모습을 각자의 감성으로 담아낸 7명의 작가 작품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회관 로비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가 있고요. 또 동화 같은 분위기의 그림들이 일상 속에 행복했던 순간을 조금 한 장면씩 담아낸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한 페이지의 휴식과 함께 감상을 하면서 좀 여유를 가지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1: 작품이 여러 개가 전시가 되고 있는 거네요.
0: 네, 맞아요.
1: 예.
0: 그래서 동시에 좀 다른 분위기의 그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1: 네. 다음 소식은 또 뭐가 있을까요?
0: 네. 이어서 역사와 이야기가 담긴 전시 소식인데요. 울산 대곡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 기획전 반구대로 37.956km 자연이 긋고 사람이 있다라는 전시 소식입니다.
1: 네.
0: 이번 전시는 오는 7월 26일까지 진행되고요. 이 반구대로라는 게 국도 35호선의 울산 구간이에요. 이 중심으로 신라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길을 오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역사를 담아냈다고 합니다.
1: 그러면 이 반구대로라는 게
0: 네.
1: 예전에 사람들이 오가던 그 길 이라는
0: 네,
1: 의미인
0: 맞아요.
1: 거군요.
0: 엄청 역사가 깊은 도로였는데요. 경주와 언양, 양산을 잇는 길로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오가면서 좀 삶을 이어온 중요한 길의 역할을 했대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 이 길을 지난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온 모습들까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영서 씨가 간단하게 네.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0: 네, 먼저 설화의 길에는요 천전리 계곡에 남아 있는 신라 왕족과 귀족들의 흔적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또 소식의 길에서는 조선 시대 중요한 소식을 전달했던 봉수대와 역참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교류의 길에서는 언양장과 인보장 그리고 70여 년 동안 기록을

0: 남긴 김홍섭 일기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1: 오, 옛 옛길에서 네. 그리고 또 역사 이야기. 현대 산업까지 이어지는 흐름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네요.
0: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산업의 길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경부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이 길 주변의 산업의 중심지로 변화한 모습들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람들이 오가던 길 그리고 오늘날 울산의 산업과 삶을 이어주는 길이 되었다는 점이 흥미로웠는데 역시 울산 대곡 박물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거든요. 길 속에서 숨은 역사 이야기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이런 역사 이야기는 참 재미난 것 같아요.
0: 뭔가 울산에 대해서 더 깊이 하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다음 네. 소식은 또 뭐가 있을까요?
0: 네, 끝으로 남목 마성시장 남목 야시장 소식입니다. 7월 한 달 동안만 열리는 남목 야시장이 이제 마지막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인 24일과 25일 올해 야시장을 즐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1: 벌써 끝이에요?
0: 네, 시간이 너무 빠르죠. 그래서 뭔가 이번 주엔 가야지 미뤄오셨다면 이번 주에 꼭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남목 마성시장 일원에서 열리고요. 야장 공간에서 다양한 먹거리, 시원한 음료를 즐기면서 여름밤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 감성 가득한 라이브 버스킹 공연도 함께 펼쳐지니까 즐기기에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요즘에 정말 한낮에는 어디 다니기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야시장을 또 나가시면서 여름밤의 분위기를 즐겨보셔도 괜찮겠습니다.
0: 맞아요.
1: 이용할 때 참고하면 좋을 만한 것들 있을까요?
0: 네, 남목 야시장이 반려견과도 함께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장 공간에서 편하게 음식을 즐길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고요. 사실 뭐 너무 더워서 이것도 가고 싶지 않다 하실 분들도 있는데 이 시장이 아케이드가 위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도 덜 덥다 하는 점이 좋았고요. 또 다만 많은 분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이용 후에는 정리와 배려는 꼭 필요하겠습니다.
1: 예.
0: 그리고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있더라고요.
1: 어떤 이벤트요?
0: 시장에서 만 원 이상 구매하면 영수증을 제시하면요.
1: 네.
0: 막걸리 한 병을 주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현장 만족도 조사 참여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막걸리 한 병, 뭐 만 원 쓰는 건 사실 시장에서 쉽잖아요. 그래서 먹거리 드시면서 막걸리까지 함께 드시고 또 7월에만 만날 수 있는 야시장이다 보니까 이번 주말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여름 빨리 좀 지났으면 좋겠어요.
0: 맞아요. 뭔가 기다려지면서 어떻게 이 휴가를 잘 보내지 하면서도 빨리 지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너무 습하니까 네. 좀 힘드네요.
0: 다들 화이팅 하시면서 예. 문화를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도 풍성한 울산의 문화가 소식 고맙습니다. 고영서 리포터셨어요.
0: 네. 감사합니다.
2: (MBC)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3: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2: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4: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0: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97.5.
2: 네, 지금 시각이 6시 24분 29초 막 지났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하고 계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4901번님, 무더위 속에 살아남은 저에게 수고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올해 휴가는 섬여행 가려고 계획 중인데요. 신안으로 갈까 남해로 갈까 가기 전 계획 짤 때가 더 설렙니다. 보내주셨는데 너무 좋으시겠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6117번님께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메뉴라서 이건 냄새에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고 퀴즈 정답 보내주셨고요. 또 건강검진 한다는 분이 있으셨는데 9237번님 왜 하필 오늘 이게 답인가요? 건강검진 때문에 오늘 저녁 굶어야 하는데 내일 먹어야 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9237번님께는 저희가 선물 챙겨드릴게요. 맛있는 거 드시라고 식사권 위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교통 제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복산 육거리에서 시립미술관 방향으로 곰장어 식당 앞에 2차로 도로 보수공사 중이라서 지나실 때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산 육거리에서 시립미술관 방향 꼼장어 식당 앞에 2차로가 도로 보수공사 중이라고 합니다. 지나시는 분들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퀴즈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요즘은 선물도 받는 사람이 직접 원하는 걸 고르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복날을 맞아서 기업들이 직원이나 고객한테 보내는 선물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예전에는 삼계탕을 그냥 뭐 제공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취향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모바일 상품권을 아주 대세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지속되는 더위의 영향으로 아이스크림 상품권이 발송 비중 2위에 올랐고요. 또 원하는 물건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백화점, 마트 상품권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1위는 복날에는 당요리라는 공식이 유효할 정도로 이것 상품권이었는데요. 대신 전통적인 보양식보다는 튀기거나 구운 요리가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전체 발송량의 57.5%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지킨 메뉴. 복날 선물로 가장 많이 선택된 이 음식 무엇일까요? 1번 치킨, 2번 찜닭.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I'm gonna give it to you. 우리 주변에서 벌어질 만한 사건들, 내가 당사자가 될지 모르는 법적인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변호사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라디오 로펌 시작하고요. 유영진 변호사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가 꽤 많이 나와서 뭐 미성년자, 아이들 유괴 미수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오늘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네. 다뤄볼 사건이 지난 3월 심야에 버스 정류장에서 택시비를 내주겠다면서 10대 여학생을 억지로 차에 태우고 뒤쫓기까지 했던 50대 남성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었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로 형량이 더 무거워졌어요. 재판부가 피고인의 어떤 행동을 문제 삼아서 원심을 뒤집고 엄벌을 내렸는지 그 내용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흔히 저희가 접하는 뉴스에서는 유괴 사건이라고 표현이 됐었는데 실제로 네. 법원이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를 적용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3: 네, 일단 뉴스에서 흔히 말하는 유괴는 이제 사람을 데려가 자유를 빼앗는 이제 행위 전반을 폭넓게 지칭하는 이제 일상용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형법상에는 유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고 이걸 분리해서 약취나 유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죄명이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약취 시와 유...

0: 이제 방법 차이인데요. 예. 약취는 뭐 폭행이나 협박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제 유인 같은 경우는 기망이나 유혹을 해서 아. 피해자를 꿰어내서 이제 자기 사실상 지배로 옮기는 그런 행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럼 예를 들어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 뭐 부모님 누구지? 친구인데 나 아빠 친구인데 같이 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데리고 가는 거, 유괴하는 것이 유인과 약취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게 네. 아니고 어떤 물리적인 압력이나 심리적인 압박으로 계속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게 약취에 해당한다.
0: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억지로 끌고 가면 약취, 뭐 속이거나 꿰어서 따라오게 하면 유인, 뭐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지금 이 사건에서는 유인은 빠졌네요, 그러면?
0: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행위를 평가했을 때 약취로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1: 지금 피고인은 범행을 끝까지 부인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네. 유죄가 인정이 된 거잖아요. 네. 이번 사건에서 유죄를 판단하는데 어떤 것들이 반영이 된 걸까요?
0: 네, 일단 형사재판은 피고인 자백하고는 관계없이 이제 객관적 증거가 있냐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네. 자백을 했다고 해도 또 보강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안 되니까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들었고 또 이제 목격자가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목격을 해서 그 택시기사의 진술, 그 다음에 확인은 되지 않지만 아마 이제 외부적인 어떤 CCTV나 택시 블랙박스, 뭐 주변 상가 CCTV 등 그런 영상 자료가 있었다면 더 완벽하게 유죄 입증이 되었을 거고, 그 외에는 뭐 112 신고 기록이나 출동 경찰관의 보고서, 이런 것들도 다 증거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1: 예.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접근하고 협박하고 뒤쫓아가고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했어요. 이런 사건에서는 그런 범행의 의도나 고의성도 또 판단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0: 네.
1: 어떤
0: 맞습니다.
1: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걸까요?
0: 네, 일단 약취인지 아니면은 그 범죄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는 단순한 말걸기인지 이런 뭐 우발적 행동인지가 이제 쟁점이 될 때 법원 여러 가지를 보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택시에 동의 없는 합승을 했었고 또 이제 무서운 내가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위협적인 발언을 했었고 또 택시에서 강제 하차 이후에 또 따라가는 추격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이 법원은 이것을 단순한 호의나 어떤 대화 시도가 아니라 피해자를 사실상 지배 아래 두려는 그런 행위 연속으로 평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택시 기사님의 증언도 꽤 중요한 역할을 했겠어요, 정말.
0: 네, 택시 안에서의 또 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목격자 진술도 주요하게 작용했을 겁니다.
1: 이번 사건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잖아요.
0: 네.
1: 만약에 피해자를 실제로 다른 장소까지 데려갔다면 그 혐의나 처벌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0: 네, 일단 적용되는 죄명은 동일합니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인데 이제 미수죄가 무조건 감경은 아니라 임의적 감경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감경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다만 이제 양형상으로는 기수와 미수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피해자를 자기 집에 아래 다른 장소로 데려가서 약취가 기수에 인정됐다고 인정된다면 이제 양형상의 어떤 2년이나 3년 이런 등의 높은 형이 선고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저는 지금 조금 의아한 게 또 미수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법적 형량이 어떤 데는 네. 의외로 꽤 많이 나왔는데 이런 사건이 있고요. 어떤 사건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는데 집행유예가 나오는 사건도 있었단 말이에요.
0: 네.
1: 이거는 지금 미수예요. 그런데 실형을 선고받았단 말이에요.
0: 맞습니다.
1: 예, 1심에서는
0: 그 행위 자체가 너무 위험했다는 것이고요. 이제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본 그 결정적인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1: 예.
0: 이제 피해자한테 가한 협박이나 위협의 정도가 통상적이지 않은 위험한 수준이었다는 거고 또 그로 인해서 피해자의 공포나 고통이 컸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피고인이 또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했다는 점, 요 세 가지를 실형 선고의 주된 이유로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러면은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형량이 더 무거워진 거잖아요.
0: 네.
1: 그럼 이 이유가 혹시 끝까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한 거 이것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0: 네,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그 하나의 요소가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부인을 했다는 것인데요. 다만 이제 부인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가중처벌한다기보다는 그 부인이 이제 증거관계에 비추어서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어떤 비합리적이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재범 위험이 높거나 또 반성의 부재로 연결된다고 봐서 양형에 실질적으로 많이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16세 미성년자였어요. 만약에 네. 성인이 이런 일을 겪었다면 또 다르게 판단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0: 일단 실무적으로는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상황 판단이나 대처 능력이 취약하고 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런 심리적 충격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또 미성년자는 그런 부분에서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형을 무겁게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같은 법정형이라도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서는 좀 더 선고형이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스토킹 범죄에 대한 판결을 들여다볼 텐데요. 스토킹 범죄 처벌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강화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0: 네.
1: 이미 스토킹 범죄로 복역 중이던 20대가 교도소 안에서 피해자한테 또 수십 차례 편지를 보내서 재판에 또다시 넘겨진 그런 사건이네요.
0: 네, 맞습니다. 피고인이 교도소 안에서 피해자한테 32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낸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1: 예.
0: 이런 이제 편지를 보내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 유형에 포함이 됩니다. 이제 그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방식의 행위를 한 것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1: 예.
0: 이제 우편을 통해서 글이나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이제 스토킹 행위 명시적으로 포함이 되고 이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했다면 범죄 가능성이 충분히 성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그러면은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판단한 부분은 뭐였을까요? 단순히
0: 네,
1: 이번 편지를 좀
0: 사건에서
1: 집착적으로 보낸 것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소가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0: 네, 법원에서 이제 단순히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 하나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반복 횟수가 굉장히 많다는 점 그리고 수감 중임에도 그런 편지들을 보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한테 현실적으로 불안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서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이게 내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굉장히 무서워질 것 같거든요.
0: 네.
1: 또 형기를 마친 뒤에는 피해자 친구를 통해서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요. 이런 거는 스토킹 범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0: 네, 연장선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 행위만 소재 파악하려는 행위만 존재했다면 그거는 스토킹 범죄가 바로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스토킹 범죄 유형의 그 접근이나 뭐 대기, 집 앞에서 대기, 뭐 우편, 통신 이런 것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소재 파악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행위를 했다는 것은 스토킹 행위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범죄 규정되어 있는 스토킹 행위들을 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소재 파악을 하려 했다는 점이 굉장히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가 되어서
1: 네.
0: 무거운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지금 그래서 이미 복역하고 있는 피의자는 추가 징역형을 더 받은 거죠?
0: 그렇습니다.
1: 예. 그런데 이후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요?
0: 네,
1: 왜요?
0: 맞습니다. 이게 좀 실무적으로 재범 위험성을 폭넓게 보고는 있지만 전자장치 같은 경우는 사생활이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보호 관찰만으로 이제 부족할 정도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지를 법원에서 엄격히 따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형 선고와 보호 관찰 준수 사항 부과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면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한 사례들이 종종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알아둬야 할 법적 보호제도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피해자 보호제도는 초기 단계 그러니까 스토킹 행위가 있었을 때와 또 범죄 이후의 단계에서 이제 촘촘하게 설계는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112 신고만 하기만 하면 이제 경찰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가지고 응급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제지하고 분리하고 또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인도하는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1: 네.
0: 또 긴급 응급 조치라고 해서 지속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경찰이 100m 이내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또 법원에다가 신청할 수 있고 또 그 법원에서 잠정 조치를 또 명령을 했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또 그런 동일한 행위를 했을 때는 별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별도로 또 성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발생 시 112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이제 그런 절차들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일상 속에서 일어날 법한 그런 사건들을 토대로 유영진 변호사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네, 정말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가 계속된다면 태화강의 수온도 많이 오르고 또 울산은 희한하게 비도 많이 안 와요. 그래서 좀 물도 줄면서 물속 생물들이 살아가기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문득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폭염과 마른 장마가 태화강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오늘 울산 강살리기 네트워크 문호성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반갑습니다.
0: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1: 뭐 저야 덥더라도 계속 이제 유해외래종 퇴치 활동하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현장에 나가서 또 생태계가 어떻게 변했는가 네. 이거 지켜보고 있습니다.
0: 울산 강 괜찮습니까?
1: 울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네. 감수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0: 지금 연일 뭐 폭염도 이어지고 있고요. 중부지역은 폭우도 쏟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울산은 지금 며칠째 계속 비도 안 예.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장마철이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비가 어디 간 건지 이런 상황인데 지금 태화강의 건강 이런 건 어떻습니까?
1: 지금 이제 작년에 비해서 작년엔 그래도 비가 이제 이렇게 안 오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의 양이 적기 지류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수온은 평소보다 이제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유량도 상당히 작습니다.
0: 물이 없으니까.
1: 예. 그리고 이제 태화강 국가정원 그 일대에서 어제까지 찍은 사진인데 네. 그거 보니까 완전히 이제 조금은 이제 지천이고요. 저 녹조가 장거리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더 이런 식으로 이제 지속된다면 완전 녹조로 덮여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0: 이 사진이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로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네. 어제 찍으신 거예요?
1: 예, 어제. 요거는 명정천 이거 하류.
0: 예.
1: 그거 아까 전에 거는 조금 전에 거는 이거 태화강 이제 국가재는 예로 바로 밑입니다.
0: 네, 그렇군요. 지금. 죄송합니다만 휴대전화 혹시 소리로 켜놓으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미 태화강은 굉장히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 녹조가 나왔다.
1: 예예. 예.
0: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1: 자연 현상이죠. 어떻게 보면 비가 너무 안 와서.
0: 이렇게 녹조가 발생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1: 녹조가 발생하면 좀 심하게 되면 이제 물고기도 떼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그 주위에서 이제 사람들한테도 이제 과일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그 자체가 이제 독성 물질이 띄고 있으니까 사람들한테도 결국 이제 이거 좋을 수가 없습니다.
0: 예. 태화강 안에 그런 뭐랄까요? 토종 생물들도 꽤 살고 있잖아요.
1: 예, 예, 많죠.
0: 이 정도 녹조면 어때요?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1: 이 정도 녹조 되게 되면 이제 녹조를 잘 견디는 큰 이제 배서나 벌룩이 장글할 수밖에 없고요.
0: 그거는 외래종이잖아요.
1: 외래종이죠. 생태 교란종입니다.
0: 예.
1: 그렇게 되면 이제 토종 물고기 수는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0: 그러면은 우리 토종 물고기들은 독성도 있고 또 물속에 그런 녹조류가 많아지면 산소도 많이 사라지는 상황인
1: 사라지죠.
0: 거잖아요.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외래종은 영향을 안 받아요?
1: 외래종은 이제 면역력이 그만큼 이제 덩치가 크니까 그만큼 이제 견딜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작은 종들은 좀 힘들고
0: 예.
1: 크면 아무래도 이제 면역력이나 저항성이 좀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이 배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이거 상급수, 사급수에도 잘 살고 있거든요.
0: 네. 생각보다 잘 산다 이 친구들은.
1: 예, 예.
0: 그렇군요. 강이 태화강도 상류, 중류, 하류 이렇게 있잖아요.
1: 예, 예.
0: 특히 더 취약하다거나 이런 폭염에 그런 구간이 있을까요?
1: 있죠. 상류, 중류, 하류보다는
0: 네.
1: 태화강으로 흘러가는 지류들이 있잖아요.
0: 지류.
1: 그러니까 물량이 얼마 안 됩니다.
0: 예.
1: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정발하고 나면 저번에 이제 사진에도 봤듯이 그러면 물이 얼마 안 되는데 물이 고이는 데는 그 수초, 죽은 수초하고 녹자로 완전 뒤덮이거든요. 그리고 또 웅덩이 같은 경우는 물이 말라가지고 네. 거기서는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0: 아, 지금도. 사실 태화강에 물고기를 잡아먹으러 오는 새들도 있고요.
1: 네.
0: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먹이 사슬에 전반적인 교란이 일어나겠군요.
1: 예, 맞습니다. 백로 같은 경우 외갈이나 백로가 이거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그 물고기도 조금 결국 이제 건강하지를 못합니다. 언젠가는 이제 죽게 됩니다.
0: 연꽃이나 갈대 같은 수생식물도 태화강 인근에서는 잘 살고 있잖아요.
1: 예.
0: 이런 폭염과 가뭄에는 어떻습니까?
1: 이제 연꽃 같은 경우는 그 큰 변화를 뭐 찾지를 못하겠는데요.
0: 예.
1: 잘 자라요. 여름철 식물이니까.
0: 예.
1: 그런데 이제 갈대나 이제 무럭새 그다음에 달보리풀 같은 경우가 자라야 될 곳이 미국 자리공이나 이것도 이제 생태 교란종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 식물들이 자라야 하고서.
0: 식물도 외래 교란종이 있어요?
1: 많습니다. 오히려 식물이 더 많아요.
0: 그런데 이런 폭염과 가뭄에 우리 토종 식물은 또 아주 취약하고
1: 예, 예.
0: 그 교란종 해외에서 온 친구들은 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1: 네. 예, 예.
0: 신기하네요.
1: 왜냐하면 예. 이 식물이나 동물들이 전부 다 난대성입니다. 미국이 이제 남부 지역
0: 예.
1: 여기서 이제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더울수록 더 좋아하는 종들입니다.
0: 이게 태화강에 수달도 있잖아요.
1: 예, 수달 있죠.
0: 수달은 어때요?
1: 수달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을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덩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야행성이거든요.
0: 네.
1: 야행성인데 이거 낮에는 뭐 굴 같은 데서 잠을 자든가 하고요. 밤에 물고기 잡아먹는데 결국 이제 이것도 또 오염된 물고기를 잡으면 조금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돌고래 같은 경우 잡게 되면 이 최상위 포식자 같은 경우는 그걸 먹으면 뭐 상당히 몸에 좋을 리가 없잖아요.
0: 네.
1: 그 같은 현상이겠죠. 뭐 수달도 조금은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0: 사실 제가 오늘 문호성 대표님을 모신 이유가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다 보니 어느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미국 가재가 정말 많이 나타나고
1: 예, 예.
0: 이거를 동영상과 뭐 사진 뉴스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울산은 괜찮은지?
1: 울산에 미국 가재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 가재보다
0: 예.
1: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거북이.
0: 거북이요?
1: 붉은 기거북하고 예. 리버커터. 태화강 국가정원에 가면 사람들이 이제 자주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0: 예?
1: 아, 거북이다.
0: 남생이가 아니고 붉은 기거북이요?
1: 예, 남생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붉은 기거북이 거기 미시시피 강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왔는데.
0: 미시시피 강에서 왔다고요?
1: 예,
0: 아니 이 친구들은 왜 다 미국에서 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떻게 와요?
1: 야생종으로 애가 수입돼가 왔는데.
0: 아, 사람 때문에 유기가 되거나 예, 그런 거예요?
1: 예. 와가지고 예를 들자면 절에 특히 이제 부처님 오신 날 같은 경우 방생하고 이래가지고 퍼지 나가기 시작한 것이 지금은 거의 이제 태화강 국가정원 안에 실개천은 완전히 이제 붉은 기거북으로 덮었습니다.
0: 그런 친구들은 잡아서 포획 같은 것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 해야 됩니다.
0: 아, 해야 하는데.
1: 예, 해야 되는데 잘 안 잡힙니다.
0: 왜요?
1: 너무 빠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물속이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야 뜰채로 잡아낼 수가 있잖아요. 저희도 또 이제 상당히 깊어가지고 좀 이제 작은 것들이나 큰 것들 중에 느린 것들은 우리가 잡아내는데 나머지는 너무 양도 많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 걱정이 되는 게 2028년에 태화강 국가정원 뭐 내서 축제를 하는데 보여줄 거 전문가들이 보면 참 우습겠죠.
0: 붉은 귀 거북이 많다 이런 느낌.
1: 많은 정도가 아니고 때를
0: 진짜 이릅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고 때로 있다고요?
1: 때로 있습니다.
0: 심각하네요, 진짜. 그러면은 이게 참 뭐랄까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이런 외래종 생태계 교란종 때문에
1: 네.
0: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특히 태화강으로만 좀 생태계를 좁혀서 보면 시민들이

0: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1: 실천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한 가지가 있다면 특히 원래 이제 베스하고 블루길은 식용으로 들어왔습니다.
0: 아, 원래부터?
1: 예, 식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해 외래종이라 이라니까 사람 거부감 때문에 그러는데
0: 네.
1: 좀 이제 그런 걸 잡게 되면 이거 요리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요리해가지고 많이 드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0: 네.
1: 특히 거북이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한국 사람들 숭상하잖아요.
0: 네.
1: 붉은 게 거북 집에서 애완용으로 많이 키우거든요.
0: 예.
1: 애완용으로만 키우지 제발 이제 방생한다고 부처님 오신다 같은데 방생을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주민들이 시민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0: 더 이상 방생하지 않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미 나와 있는 아이들은 생식 활동을 하지 않나요?
1: 예, 합니다.
0: 그건 어떻게 막죠?
1: 그거는
0: 한숨을 쉬셨어요.
1: 인간들이 하나하나씩 알을 이제 꺼져 채집을 한다든지 그러고 이제 알 낳는
0: 사람이 또 해야 되는 거군요.
1: 해야 됩니다. 안건 예. 자연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0: 알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얘기를 했습니다만 태화강의 생태계도 이런 폭염에 살아남는 자들은 외래종, 교란종밖에 없다.
1: 생태 교란종이죠.
0: 이런 생각이 드네요. 비가 좀 내리면 낫습니까?
1: 아닙니다.
0: 아니고요.
1: 생태 교란종은 그대로 이제 있는데 물론 이제 비가 조금 오게 되면 우리나라 물고기들이 또 같이 이제 뭐 서식하는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조금 늘어날 수 있어도 지금 이제는 생태교란으로 완전히 이제 덮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좀 한정이 돼 있어서 다른 시간에 또 한번 예.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강살리기 네트워크 문호성 대표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예, 감사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술 마셨는데 저리 어디 부르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제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네, 오늘 퀴즈 정답 1번 치킨이었습니다. 9237번님께 시바스시에서 드리는 식사권, 7552번님께 큰애기 농장에서 드리는 땅콩 버터, 8631번님께 한주 소금 한 상자 선물로 챙겨드립니다. 오늘 너무 더워서 그런지 시원한 곡 들려주세요 하셨는데요. 제 기준으로 시원한 곡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트와이스의 곡이고요. Feel Special 들으시고 내일 생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울산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마음을 위해 상담하는 유영미입니다. 우리는 매일 나도 모르게 타인과 나를 비교합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시선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쓰고 계신가요? 비교는 기쁨을 도둑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교는 잠시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머무는 순간 기쁨을 빼앗습니다. 당당한 나를 외면한 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 작아지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성장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나를 응원하세요.
1: 울산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torture you.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5: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6: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내란 김건희 최혜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다루지 못한 부분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특검의 수사 시한을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연장하는 것과 특검 수사 대상으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의 재연장은 야당 탄압이자 공안정국의 연장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내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예외적 특검이 정치 보복의 도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정부 관련 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특검 활동 기간이 총 510일이었고 그 수사가 끝나자 2차 종합특검이 만들어졌다며 오늘 법을 고쳐서 30일을 더 연장하면 도합 690일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골 국물을 우려먹어도 도대체 얼마나 우려먹어야 되냐며 이재명 정부가 유독 특검을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제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큰 불이 사흘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이 난 6층 바로 아래층엔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로봇 수백 대가 있어 소방당국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홍준 기자입니다.
2: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불이 난 지 58시간이 지났지만 물류센터 진화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이 난 물류센터 6층은 바닥 면적이 축구장 4개 넓이로 내부가 복층 구조인데다 3단 선반 등으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반마다 가연성 재질의 생활용품이 빼곡히 쌓여 있어 연기와 열이 빠져나가지 않아 소방대원들은 6층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5층에는 화재에 취약한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로봇 수백 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량으로 따지면 전기차 배터리 20여 개에 달하는 분량입니다. 소방당국자는 대원들이 5층 내부에 들어가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며 특수차량 31대를 건물 각 방면에 배치해 불길을 억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물 붕괴 위험이 커지며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인천 서해구청은 어젯밤 11시쯤 물류센터 반경 116m 이내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소방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붕괴 경보기 설치까지 마쳤습니다. 대피 대상 장소 안에 주거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연기와 분진 피해가 계속되며 대피소를 찾는 주민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청은 대피 주민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임시 대피소 추가 운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 신석초등학교는 오늘 휴교를 결정했고 어린이집 14곳도 긴급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흥준입니다.
1: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과 관련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이 재임 시절 배우자와 함께 수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지 한 달여 만인데요. 원석진 기자입니다.
3: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 비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오전부터 중앙선관위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의혹과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한 내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노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직원들이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고 혐의는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노 전 위원장의 자택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선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 전 위원장

0: 출장 인원만 461명, 예산은 24억 원이 넘게 투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국민의힘 미디어 특별위는 노 전 위원장 등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합수본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 외유성 출장 의혹 한 달여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한 합수본은 압수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노 전 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피의자 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1: 북중미 월드컵 결승에서 스페인이 연장 혈투 끝에 아르헨티나에 1대0 승리를 거두고 16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박재홍 기자입니다.
2: 남미 챔피언 아르헨티나와 유럽 챔피언 스페인의 결승전. 축구의 신 메시와 차세대 슈퍼스타 야말의 맞대결도 성사된 가운데 스페인이 경기 내내 아르헨티나를 압도했습니다. 야말의 슈팅을 시작으로 90분 내내 아르헨티나 골문을 위협한 스페인은 후반 추가 시간 엔조의 경고 누적 퇴장으로 수적 우위까지 점했지만 좀처럼 득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야말의 결정적인 프리킥마저 마르티네스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며 경기는 연장으로 돌입했습니다. 득점은 연장 후반에야 터졌습니다. 연장 후반 1분 니코 윌리엄스의 헤더 패스를 페란 토레스가 왼발 슈팅으로 연결해 아르헨티나 골문을 열었습니다. 20번째 슈팅만에 골망을 흔든 스페인은 이 한 골을 끝까지 잘 지켜 1대0 승리를 거두고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16년 만에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종료 직전에야 첫 슈팅을 시도할 정도로 경기 내내 스페인 수비에 막혔고 메시 역시 단 한 차례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한 채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용입니다.
1: 법원이 요구했던 긴급 운영자금 2천억 원을 마련한 홈플러스가 앞서 법원이 내렸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늘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으며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회생 절차 기한은 오는 9월 4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최소 운영자금 2천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생 절차를 끝내기로 결정했지만 지난 16일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은 대주주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연대 보증을 조건으로 2천억 원 추가 대출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는 오늘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채권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정환 MBK 파트너스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경영진들은 지난해 2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측하고도 전자단기 사채 등 모두 1,604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신영증권 등 증권사 4곳과 물품 구매 전단 사채 투자자들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직후인 지난해 4월 MBK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여성이 검찰 보안수사 끝에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평택지청 형사 제1부 단정녀 저민혁 검사는 최근 이 여성을 무고와 사기 등 혐의로 여성의 내연남을 무고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중부지방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산지 많은 곳 120mm 이상, 충청권 최대 100mm 이상, 남부 5에서 40mm입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26도에서 37도 분포로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4.4도입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0: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2: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당대표는 4천만 원에서 1억 원, 최고위원 예비 경선은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이 2년 만에 최고 4배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기탁금이 너무 높다는 글을 올리자 대통령 당무 개입이라며 야당이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3부 4부 정치 모아니에서 서영주, 김종엽, 박원석 세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웬 시름이 그리 깊어?
1: 우리 직원 4대 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어.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0: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2: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0: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2: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1: 좋다.
0: 두루두루 누리라고?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4: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5: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 구석구석 들여다보고 전망하는 시간입니다. 정치원이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님 나오셨고요.
6: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입니다. 네.
5: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7: 안녕하십니까.
5: 네,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8: 네, 안녕하십니까.
5: 자, 이것부터 바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년간 갖고 있던 분당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래서 무주택자가 드디어 됐다. 이런 보도가 오늘 나왔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흘 뒤인가요? 23일에 국민 대토론회,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있잖아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8: 대통령이 뭐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겠네요.
5: 네, 그러시겠죠. 부동산
8: 대토론회 때. 네. 그러니까 사실 뭐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꼭 팔아야 되는 그런 어떤 그 기준 같은 건 없는데.
5: 네.
8: 아마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이제 국민들에 대한 설득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내가 1가구 1주택이지만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고 임기 끝나고 일로 돌아가실 가능성도 없잖아요.
5: 없죠. 그렇죠. 네,
8: 때문에 매각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여기가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다가 네. 재건축 개정되어 있는 아파트 이로써 복잡했나 봐요. 매각 과정.
5: 재건축.
8: 네, 잘 팔리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매수자가 나타나서 다만 이제 매수자가 잔금을 다 지급을 못해가지고 일부만 지급하고
5: 17억 7천만 원
8: 근저당 설정을
5: 근저당
8: 대통령 부부 명의로
5: 그건 잔금은 이제 10월 달에 내는 걸로 뭐 그렇게
8: 받으시겠죠 뭐.
5: 네.
7: 이게 이제 그 17억 7천만 원 네. 이거는 이제 은행 대출 문제로 좀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그 은행 대출 부분이 좀 들쑥날쑥해서 이 부분은 손을 봐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고요. 방원석 의원께서 잘 얘기해 주셨는데 부동산 이 대토론을 앞두고 이제 집 없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건 되지 않나. 사실 서민들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아니 집 없는 사람 마음을 알아? 당신들이
5: 네.
7: 정치 뭐 정책 위반하는 사람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국회의원들도 집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5: 네.
7: 꽤 돈이 많아요. 집이 있다는 건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무주택자 대통령으로 이 부동산 대통령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로 뭐 나쁘지 않은 뭐 선택과 또 나름대로 집 처리 같다 그래 보입니다.
9: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수주의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아니 저기 집을 갖고 있는 게 뭐 죄입니까?
7: 아, 죄라고
5: 죄 아니죠.
7: 죄라고 아니잖아요.
9: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이 무주택자가 되지만 그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것도 좀 이해는 잘 안 돼요.
5: 네.
9: 그래서 물론 뭐 어차피 끝나면 이 집에서 못 살잖아요.
5: 그렇죠.
9: 가서 경호 문제나
5: 경호
9: 이런
5: 문제 때문에.
9: 때문에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되니까 뭐 파신 거겠죠.
5: 네.
9: 그리고 또 지금 어차피 청와대 관저에서 살고 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뭐 저는 팔든 안 팔든 본인 집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뭐 그 퇴임하고 나갈 때 다른 쪽에다 뭐 관저를 또 집을 짓게 되면 그때 팔아도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무슨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했겠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든 그 누구든지 다 자기 집 주택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누구든지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5: 네.
9: 그런 것들 자체를 뭐 죄악시하거나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걸 가지고서 내가 무주택자니까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더 많이 그 부동산 정책을 공감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마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다 사람들이.
5: 그런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합동 연설회 열렸는데, 자, 오늘 세 분께서 각각 이번 전당대회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각각 딱 하나씩 포인트 하나 짚어주세요. 자, 이거 눈여겨봐라. 이거 눈여겨봐라. 이거 눈여겨봐라. 자, 누구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7: 명청대전이 사실상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포인트가 됐어요.
5: 관전 포인트 1번은 네, 명청대전.
7: 대전 피할 수 없는 명청대전이 돼버렸다.
5: 네. 네. 자, 그리고 박 의원님.
8: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전당대회에 대한 의중은 확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 남은 국정운영. 그 매우 중요한 그 앞으로의 2년을 네. 누구와 함께 어떤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싶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났는데 그거를 민주당의 권리당원과 지지자들이 수용할 건지 혹은 수용하지 않을 건지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5: 명심에 대한 당원들의 선택.
8: 그렇죠. 그게 이번 전당대회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5: 알겠습니다. 네. 자, 김철구

0: 위원님께서
1: 저는 폭로전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게 제일 왜냐하면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도요. 네. 그거 이낙연 후보 측에서 터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박근혜 이명박 네. 두 분이 두 사람이 열심히 싸우면서 그때 다 폭로했던 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다 두 사람 다 곤욕을 치렀잖아요.
0: BBK니 뭐니 사실 그때 나왔죠.
1: 다 그때 나온 거예요.
0: 그때 진짜 아 그렇네.
1: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잖아요.
0: 그 폭로전이 좀 벌어지기를 좀 기대하시는 그런 마음도.
1: 아니요 뭐 잘못한 게 있으면 폭로돼야죠. 뭐 그걸 폭로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갈지 지금 보니까 무슨 양쪽에서 칼을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갈지 좀 주목됩니다.
0: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 막장이 되기를 이제 원하시는
1: 폭로전.
2: 것 같아요.
1: 아니 폭로는 뭐 잘못된 거
2: 원래 이제 폭로라는 게 막장 드라마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이 후보 간의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뭐 네거티브 될 수 있고 뭐 안에 이제 리스크가 좀 약점이 있는 부분들은 꼬집어내서 때릴 수는 있는데 저는 이낙연 씨가 했던 대장동급이 나온다면 이건 전당대회가 아니라 이게 진보의 분열을
0: 분열이죠.
2: 분열. 네, 분열을 초래하는 어떤 그런 상황 같고요.
0: 갈라서겠다.
2: 사실 오늘 이제 합동 연설회가 있었어요.
0: 네. 네.
2: 그래서 이제 보면 명확하게 명천대전이 나와요. 그래서 정청래 전 대표 입장은 집단 폭행 당해 아프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거예요.
0: 언더동
2: 몰매론.
0: 몰매론.
2: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라라고 송영길 의원은 이제 민주당의 그 다른 비전을 제시하면서 스토커처럼 제발 이재명 대통령 정말 위하지도 않으면서 위한다고 하지 말고 이름만 부르지 말고 스토커론을 얘기했고
0: 네.
2: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선을 그었어요. 명청대전 이번에 끝내야 된다. 이제 지난 1년도 명청대전이었는데 이번에도 명청대전이다. 그래서 자기 정치 사당화 당대표 이제는 여기서 정지부치자 해서 명확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반기를 든 측과 이재명 대통령 측의 후보들이 벌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이제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0: 자, 명청대전. 자 그렇네요. 자 그러고 또 하나 지금 최고위원 선거도 5명을 뽑는데 지금 여기도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 저는 사실은 이런 건 처음 봤는데 친청계 후보들이 세 명이 이제 나온 거잖아요. 진짜 저 처음 봤습니다. 근데 출생월에 따라서 투표를 하자 뭐 이런 전략.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1월부터 4월생의 당원들은 누구누구 뽑고 뭐 5월부터 뭐 8월까지인가요? 그다음에 9월부터 12월부터 뽑자. 저 처음 봤습니다. 근데 최고위원 선거가 뭐 이렇게까지 뜨거운 적이 있었나요?
3: 그 당대표는 1인 1표지만 최고위원은 맞아요, 맞아요. 1인 2표입니다. 그러니까 당원 한 사람이 투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전략적인 분할 투표를 선택을 한 거죠.
0: 네.
3: 그러니까 지금 친명계 최고위원 출마자 굉장히 많아요.
0: 그렇죠.
3: 한 10여 명 가까이 됩니다.
0: 네.
3: 그에 반해서 친청계는 딱 세 분이 3명. 나왔기 때문에 최대한 세 분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고 그러나 뭐 후보 당사자들이나 혹은 정청래 후보가 이거는 뭐 우리가 오더를 내린 게 아니고 이전부터 당원들이 하던 방식이다. 당원들 사이에 이제 도는 얘기고 그게 이제 뭐 당원들 커뮤니티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확대된 거지. 이거 뭐 우리가 전략을 세운 게 아니다. 근데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뭐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대로 될지 이건 모르죠. 그건 지켜봐야 될 거고 아무튼 최대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1차 컷오프에서 지금 14명을 8명으로 줄이잖아요. 그리고 본선에서 8명 중에 5명이
0: 5명.
3: 당선이 되는 거고 여성 한 명이 들어가야 되는 걸 감안하면 이제 남성 일반들 일반 최고위원 남성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운이 좁아요. 14명 중에 지금 여성 후보자가 3명이고
0: 네.
3: 나머지 그 11명이 남성 후보자인데 최종적으로 네 자리를 놓고 겨루는 거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동원되는 것 같고요.
0: 아, 그 치열하네요, 진짜.
3: 친명계는 일단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1차 컷오프를 거쳐서 살아남는 후보들 중에 이후에 이제 뭐 이 비슷한 이를테면 뭐 그 짝짓기 같은 것들을 시도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지금 친청계는 3명 그런데 지금 총 한 14명 정도가 후보인데 그중에 친청계가 3명 거의 나머지는 한 10명 정도는 친명계 이렇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중에서 8명 만

0: 살아남고 나머지는 컷오프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다섯 명이 아 상당히 이러니까 좀 치열하군요. 그러니까.
1: 그런데 뭐 14명 중에 8명이면 이제 거의 뭐 반반이잖아요.
0: 반반.
1: 예. 최고위원 치열하죠. 저도 이렇게 치열한 최고위원 선거는 처음 봤는데 사실 저는 이제 정청래 전 대표 측, 정청래 후보 쪽에서 그 본인들과 이제 짝짓기라는 세 명의 그 예를 들면 최고위원 후보를 월별로 나누는 걸 보고 아 신박하다. 이게 무슨 그 이게 무슨 토종 비결 뭐 이런 건가? 뭐 이럴 사업생은 이게 궁합이 이쪽하고 잘 맞고 뭐
0: 양력이에요, 음력이에요?
1: 그러니까 그런
0: 양력인가?
1: 식이에요.
0: 양력이겠죠, 양력. 양력 기준으로.
1: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재미로 따지면은 뭐 재미있을 수도 있겠으나 사실 다 당원들을 무시하는 거죠. 이렇게 당원들이 1월 4월부터 아, 이 사람 찍어야지. 뭐 5월부터 8월까지 이 사람 찍어야지. 이렇게 따라하는 당원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당원들의 수준을 굉장히 하락시키는 거라서 재미있는 요소로만 이해를 하고 싶어요. 이거가 정말 네. 진짜로 이루어져서는 민주당 당원들의 수준으로 완전히 너무 바닥으로 보는 거예요.
0: 저도 처음 봤어요. 이런 얘기는.
2: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에 보니까 돈도 왕창 올렸잖아요. 뭐 또 네. 깎아내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탁금 올리는 바람에 그 보면은 그 최고위원은 7천만 원. 그렇죠? 2천만 원에다 5천만 원. 그다음에 저 그 당대표는 1억 2천만 원. 많이도 받더라고요. 근데
0: 당 대표 1억 아닌가요? 1억
2: 2천만 원을 먼저 내는 거잖아요.
1: 아니.
3: 포함해서
1: 1억이고요.
0: 총 1억. 1억이고. 당 대표 네. 1억. 총 1억.
2: 이제 네. 나가서 그러면 네.
0: 포함된 거.
2: 그 누구는 당 대표 저 그러면 처음에 기탁금이 2천인 거잖아요. 처음에 1차에서. 그러면 네. 김보미 후보인가? 그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여론조사에 따르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는 한 번 나가서 한 번 연설하고 2천만 원 날려야 되는 거죠.
0: 1천만 원 그분은 왜냐하면
3: 39세 미만의 원외
2: 39세 네. 이하
0: 깎아줘요 디스카운트
2: 39세 이하니까 네. 천만 원에
0: 날려서 천만 원인데
1: 50% 할인
0: 근데 천만 원도 사실
2: 한 번 하고
0: 큰 돈이죠 사실 그거 한 번 하고 천만 원 날린다고 생각하면
1: 원래 예전 같으면 250만 내면 되거든요
2: 그러네 깎이니까
0: 아니 그래서 자 기왕 말 나온 김에 어떻게 보세요? 이거 250을 천만 네 배 올리고 막 했잖아요 이번에 지금 높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 이렇게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1: 더 깎아줘야죠. 네, 그러니까 깎아줘야 이게 국민참여의 문을 연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선거 경제 준하는 정당 운영을 하겠다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시작하면 이게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재명 대표 시절에 있던 민주당이었던 그런 시작점 다 없애버리고 다시 진입장벽을 높였잖아요. 그러면 돈 없고 백 없고 이런 사람들은 정치하기 쉽지 않아요. 돈 좀 두둑하게 있고 집안에 물려받은 게 있다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자산이 좀 있어서 아버지가 좀 정치적으로도 유명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사람들 도움을 준 사람들만 정치에 들어올 수 있어요. 솔직히 청년들이요 천만 원 돈 있는 기득권이나 뭐 어떤 사람들은 천만 원 뭐 그거 뭐 선거 관련된 그 정도 써야 그렇지 않습니다. 네. 천만 원 큰 돈이에요.
0: 아니, 그럼요 큰 돈이죠.
1: 그리고 이게 천만 원이 왜 큰 돈이냐면 이 컷오프 당하면 한 3-4일 안에 천만 원 날리는 거고 5분 합동연설에 이거 한마디 하고 그냥 쓰는 돈이에요.
0: 아, 연설 동영상 하나 찍는
1: 그래요 5분 이거 하고 끝나는 건데 청년들한테는 사실 교육시킨다는 차원에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기업도 투자를 하잖아요. 저는 사실 민주당이 발전하려면 청년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냥 무상으로 도전하게끔 함으로써 본인들이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도전하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되고 사실 좀 선수도 많은 6선, 5선 뭐 중진들 있잖아요. 저는 사실 여기가 좀 할인이 들어가야 돼요. 10년 단골 할인도 있는데.
2: 아니 근데 이게 원래 선거 공영제면 네. 그 국민 세금이잖아요 그거. 네. 아 그러면 선거 치를 때 본인들이 한 다음에 다 세금 국민 세금으로 내는 건 다 보존해 달라고 그러고 당에서 치는 선거는 당비 우리 당에서는 손해 하나도 안 볼 테니까 니들이 돈 내서 해.
0: 후보들이 돈 내라.
2: 후보들이 돈 내서 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뭐 굉장히 이중 기준이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뭐 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할 얘기도 있긴 하겠지만 왜냐하면 뭐 당원이 100 몇만만 원에서 150만으로 늘었기 때문에 돈이 더 든다.
0: 문자 보내는 비용도 네, 더 그만큼 더 드는 거죠.
2: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돈 많은 사람들만 정치하라는 건가? 네. 뭐 이런 느낌을 받고 특히 청년 젊은 친구들에 네. 대해서는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4: 아니 좀 과하죠. 그러니까 이게 수익자 부담 논리인데. 네. 출마하는 사람들이 부담해서 그걸로 이제 당이 경선 운영하는 비용을 쓴다는 건데 민주당이 2025년 기준으로 선관위에 등록 재산이 657억이에요.
0: 아니 그러니까요. 수백억이 있다면서요.
4: 그중에 현금과 예금만 450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0: 부자 정당이네.
4: 어쨌든 당내 선거 공영제를 적용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 비용 말고도 네. 선거 운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있어요. 네. 그거는 기타금과 별개입니다. 네. 문자 한 번만 보낼래도 그렇죠.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요. 사실 돈 없는 후보들은 엄두를 못 내요. 그 문자 보내고 이런 거를. 근데 이제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 그 후원회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나온 유력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후원회 개설하면 후원금 금방 차겠죠. 네. 얼마 전에 정청래 후보도
2: 뭐 4억 가까이
5: 4억 4천만.
4: 예, 본인 4억. 그 본인 국회의원 후원금 계좌 2천만 원 빈다 그랬더니 뭐 4억 얼마가 들어와가지고
0: 그래서 다 돌려줘야 된다면서요.
4: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당대표 후원회 계좌 개설하면 거기로 넣어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올렸던데.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유력 후보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 네. 청년들 같은 경우에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정말 최소한의 비용만 받든지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2기 출마 때 네. 500만 원으로 그걸 낮춰놨던 겁니다. 청년과 관계없이 최고위원 출마자들에 대해서. 근데 이걸 이렇게 4배 인상해 놓으니까 당 안팎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나오는 데다가 청년 최고위원제를 채택할지 여부를 검토하다 안 하기로 했잖아요.
0: 그렇죠.
4: 그리고 이렇게 또 청년들에게 진입 장벽을 높여놓으니까 아니 진짜 2030들하고 가까워지려는 정당 맞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고
0: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4: 오죽하면 대통령까지 나섰겠어요. 그에 네. 따라서 이제 뭐 당무 개입 논란까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뭐 당무 개입까지는 아니고 내일 뭐 최고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한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좀 낮추는 게 정상이 아닌가 싶어요.
1: 근데 기타금도 기타금인데 저는 청년 최고위를 선출해서 뽑자라는 제도에 대해서 저는 왜 지도부 이거 받아들이지 않고 발로 차버렸을까? 네. 이거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지도부가 물론 친청 친명계로 구성돼 있으나 전임 지도부가 지금 중심이 돼 있잖아요. 네. 정청래 지도부가 뭘 주장했어요? 당원 주권, 1인 1표. 그러니까 모든 어떤 당직에 있어서 당원들의 참여를 무조건적으로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장해놓고서는 청년 최고의 선출직을 반대한 사람들이 친청계 지도부예요. 지명직으로 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국민의힘은 지금 청년 최고를 선출직으로 하고 있어요. 본인들의 리그를 따로. 그래야 나름대로 뭐 돈을 내더라도 본인들끼리 해서 뭘 뽑고 흥행이 되니까 좋은데 이마저도 정치적 계산 때문에 지명직으로 하자고 해버리니까
0: 알겠습니다.
1: 이게 무슨 용을 먹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상 그 기타금 논의한 김에 저는 진짜 청년 최고의 선출직도 다시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0: 광고 듣고 다시 보겠습니다.
6: 울산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7: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8: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열대야를 이기고 숙면을 취하려면 심야 시간대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삼가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기상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9: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10: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0: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3: 뉴스타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아침 출근 시간 서두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밤 사이에 중부지방에 다시 극한 우후가 쏟아지겠는데요. 특히 인천과 경기 북부는 새벽 3시부터 아침 9시 사이에 시간당 최고 80mm, 강원 북부는 자정부터 12시 사이 지금 최고 50mm, 수도권과 서울도 이 경기 남부지방도 내일 출근 시간대에 시간당 최고 50mm의 물폭 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렇게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더위가 기승을 보이겠는데요. 경남지방 중심으로 열대야와 폭염특보가 많이 내려진 상태로 낮 기온은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남해의 제2지선 지금 서부산 방향으로 사상나들목 앞에 사고로 3, 4차로가 차단돼 있고 이 구간 많이 밀립니다. 신채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 자, 정치 모한이 4부 이어갑니다. 아까 이 기탁금 논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 이거 하나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그 정청래 전 대표는 자기도 이거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싸게 받기로 한 거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낮추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결정은 도대체 누가 한 거냐는 게 궁금하더라고. 이게 네 배까지 인상하는 결정을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누가? 그러면 후
5: 전준희에서 한 거죠.
4: 아,
5: 전준희에서 한 건데 이게 좀 문제인 게 사실 그 최고위원 선거든 당대표 선거든 출마를 생각하는 분들은 몇 개월 전부터 출마 준비를 하잖아요.
4: 그러니까요.
5: 그럼 내가 출마했을 경우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어떤 룰로 선거를 치른다 이게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전준희에서 3일 전인가 결정한 걸 통보한 거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의 이 전당대회 프로세스가 왜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예측 그러네.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임박해가지고 룰도 사실은 결정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비용도 결정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내 기반이 튼튼하고 정치 경력이 오래되고 뭐 다선 중진 이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오늘 결정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제 약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본인이 어쨌든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임박해가지고 5천만 원이야 이러면 갑자기 이게 다리에 힘이 풀리잖아요.
4: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제가 이거 앵커 맡은 지 2주 됐는데 2주 동안 나온 소식이 민주당에서 나온 소식이 크게 보면은 처음에 선호 투표냐 결선 투표냐고 싸워. 그러더니 나중에는 후보들 자격이 있니 없니 갖고 싸워. 그러다가 이제 기타금까지 뭐 논란이 있어요. 이게 당에서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6: 전준희가 원래 그 역할을 하라고 만드는
4: 그러니까
6: 거예요.
4: 근데
6: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라는 건 전당대회가 매끄럽게 잡음 없이 가도록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이게 뭐 민간 조직이 아니라 당내에서 나름대로 당무와 의정활동을 다 경험한 분들로 구성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기탁금 논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전당대회 일정 문제도 논란이 있었어요. 충남이 시작해 충남으로 끝난 거. 그 다음에 선호투표 이것도 사실 중간에 최고위와 핑퐁하면서 굉장히 또 조금 논란이 있었고 기탁금 문제까지. 전준희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아니라 전혀 준비가 안 된 위원회 같아요. 전혀 준비가 안 됐어.
4: 그래서 전준희는 전혀 준비가 안 됐다. 네,
6: 전혀 준비가 안 된 위원회라서 저는 사실상
4: 아, 그 전준희 계신 분들이 좀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6: 어쩔 수 없어요. 결과치가 그런 거.
4: 아니 좀 그래도 서운해하실
6: 것 같아요. 또 있어요. 다음부터 잘할 수 있도록 네. 이제 다음 전준희를 좀
4: 하여튼 좀
6: 삼아야 돼.
4: 자, 좀 그래요. 이 제1당이 이런 거 가지고 아니 이게 국민 민생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싸우니까 이상해요 조금. 제가 봐도 좀 이상합니다 이거는 하여튼. 자 그리고 자 요 얘기 넘어가야 돼요. 지금 이 기탁금 논란이 좀 커진 게 대통령이 참전을 하셨어요. 지금 X에다가 글 올리고 처음에 X에 글을 올리시니까 그다음 올리니까 그다음에 이제 누가 댓글을 닫고 거기에 또 반박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당연히 야당은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또 아 이거 공직선거.

0: 하고 당직 선거도 구별 못하냐라고 또 반박을 또 했어요. 이러면서 지금 커졌어요 사건이. 어떻게 보십니까? 당무 개입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일단
1: 저는 뭐 당무 개입이라고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어쨌든 대한민국의 최고 국군 통수권자고 네.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 대통령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발언 한마디 했다고 이것을 무슨 당무 개입으로 몰고 가는 거는 조금 과도해 보인다는
0: 과도하다
1: 들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자꾸 제시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거 다른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 이거 우리 그 후보자들에게 너무 그 기회를 박탈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서 돈이 너무 비싸니까 무슨 다시 옛날 걸로 돌아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네.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버리면 이거 전부 다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위원회에서 다시 아 이거 그러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봐도 대통령 얘기 듣고서 저거 옮기는 거니까 당무 개입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당무 개입이다 뭐다 아니다 비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랬었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너무 요새 자신감 뿜뿜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무회의 때마다 국무위원들 다 갖다 놓고 무슨 고등학교 저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 그 두드려 패듯이 뭐라고 지적하듯이 그렇게 장관들을 뭐 일일이 지적을 하시고 ETF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하시면서 ETF 때문에 지금 그 피눈물 나는 사람들 많은데 뭐 장난하듯이 말씀하셨잖아요. 지나가듯이. 그런 것들이 좀 과잉이다. 너무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2: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 저 얘기를 가지고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하는 분들은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짜 당무 개입할 때 입도 뻥끗 안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저 정도 얘기를 가지고 당무 개입이라는 거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원당규에 따르면 대통령이 당직을 맡을 수 없지만 네. 당론 형성에 의견을 내고 참여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당헌 당규에 비치면 뭐 당무 개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3: 당무 개입은 아니다.
2: 과거에 이제 대통령이 공천이나 이런 데 개입해서 국가공무원법이나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서 처벌받은 사례들을 보면 이 경우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건 뭐 말 한마디 한 정도가 아니고 어떤 행위를 더군다나 그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거지 않습니까?
0: 예를 들어서 국정원 특활비 그런 거죠.
2: 그렇죠. 박근혜 네. 전 대통령 시절에 그랬었고 네. 이번에 이제 명태균 네. 사건에 윤 전 대통령이 실제 김영선 공천 관련돼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거에 비추어보면 이건 당무개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제에서 늘 대통령과 여당과의 관계가 이슈입니다. 이게 너무 멀어도 문제고 너무 가까워도 문제고 대통령이 당 쪽을 향해서 숨만 쉬어도 당무 개입이라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경계와 기준이 뭐냐 이게 불분명하긴 한데 이게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 과거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겠다 그러면서 당정 분리를 선언했어요.
1: 네.
2: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당정 분리 선언해서 과연 좋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열린우리당 결국에는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게 됐고 탄핵당했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엄격한 당정분리라는 게 꼭 좋은 정치에 좋은 결과를 낳는 게 아니에요.
0: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당정일치 외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현행법이 금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선거법이나
0: 그렇죠.
2: 그건 혹은 정치자금법이나 이게 금하고 있는 행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기준이라고 네. 봐요. 그 이외에는 폭넓게 이 당에 관해서도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대통령이 정치인이고 정치 전체를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0: 그러니까 옛날에 1호 당원이라 그랬잖아요.
4: 지금도 1호 당원.
0: 1호 당원.
4: 네. 당헌 제13조에 따르면
0: 1호 당원.
4: 예. 네.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의 당헌에 나와 있어요. 제13조에 이 당원 인자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 대통령은 당론에 의견을 낼 수 있고
0: 네.
4: 당론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0: 네. 근데
4: 의무와 책임을 갖춰줬어요. 권리도 줬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당무 개입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참 불행한 게 이걸 당무개입이라고 주장한 게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전에 친청계의 지지자들 이게 당무개입하지 마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0: 네.
4: 그걸 엑스의 대통령이 답변을 하면서 당무개입으로 번지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참전한 겁니다.
0: 네.
4: 거기에 당무개입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누가 있는지 아세요? 유시민 작가예요. 당무개입하지 마십시오. 당을 민주당을 지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지배라는 것은 윤석열처럼 물리력을 쓰거나 아주 당의 결정에 대해서 하지 않았을 때는 정치력을 동원해서 그 본인의 말을 안 듣는 당내 인사를 잘라내고 제명하는 이런 것들이 형사처벌에 이를 수 있는 당무개입인데 심지어 윤석열도요 당무개입을 형사처벌 당하지 않았습니다.
0: 네.
4: 박근혜만 당했죠. 그러니까 이건 당무개입이 아니에요. 악의적 프레임입니다. 사실 저는 대통령이 아니 기타 문제는 내가 그래도 당대표 할 때 좋게 해놨는데 왜 이래? 이러니까 청년들이 저기 불만이 많지 않소.
0: 왜 거꾸로 간 거야?
4: 왜 거꾸로 가?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이번 지방선거 우리 청년들 2030 젊은 층들이 등 돌렸는데 이런 식으로 가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이 의견이지. 이게 무슨 당무개입입니까? 이것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를 좋은 쪽으로 바로 이끄는 것은 저는 살이 100번 양보해서 당무개입 해도 된다고 봐요.
0: 자, 그런데 이런 얘기 있었어요. 고민정 의원이 이 대통령 기탁금을 직접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이거 청와대 정무라인에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2: 기탁금 문제만 얘기한 게 아니고 SNS 좀 그만하게 하시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서 직접 소통할 수 있죠.
0: 네.
2: 그리고 그게 이제 과거와 달라진 소통의 방식인데 너무 자세하게 너무 구체적인 것까지 다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직접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 비서실도 내각도 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0: 네.
2: 그리고 이제 당과의 조율 문제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뭐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대통령의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전달할 수도 있고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고 과거에는 이제 흔히 그렇게 해왔죠.
0: 이런 거 하라고 사실 정무 라인이
2: 근데 왜 이렇게 참모들은 안 보이고 전부 대통령만 보이냐.
0: 네.
2: 근데 뭐 고민정 의원이 뭔가 이게 청와대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한 거기도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개성이 강해요. 워낙에 SNS를 즐겨 하시고 많이 하시고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네. 거침없이 의견을 밝히는 편이고 그래서 저는 대통령 SNS 좀 적절하게 하도록 청와대 참모들이 진언을 왜 안 하고 가만히 있냐 이렇게 들렸어요.
4: 근데 차라리 저는 SNS나 커뮤니티나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것들은 새로운 뉴노멀로 받아들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0: 뉴노멀?
4: 예, 왜냐면 이제는
0: SNS 시대니까.
4: 아, 그럼요. 트럼프도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뉴노멀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낫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시절에 이거를 안 하다가 지금 대통령 돼서 하는 거냐? 아니잖아요. 대표 시절에도 무수하게 X부터 시작해서 SNS 많이 했습니다. 네. 커뮤니티에 많이 참전했고요. 근데 최근에 좀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왜 대통령이 이렇게 그냥 의견을 개진하거나 최근에 뭐 SNS와 커뮤니티도 다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당무개입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0: 네.
4: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선거 국면에서 정청래 전 대표나 7000개에서 대통령이 참전하는 것이 거북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그런다고 해서 대통령을 당무개입이라고 하면 안 돼요. 대통령도 눈과 귀와 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눈, 귀, 입을 적절한 수준에서 쓸 권리가 있습니다. 뭐 대통령은 숨죽이고 눈 감고 있어야 돼요? 귀 막고? 그건 아니잖아요 또. 그러게 있으면 또 욕할걸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1: 아 근데 뭐 트럼프 SNS 하는 거 따라하는 게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SNS 때문에
4: 뉴노멀이라고 얘기해.
1: 전 세계가 지금 난리인데 더구나 자기 말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무슨 뭐 나는 이란에 대해서 더 이상 공격을 안 하겠다 했다가 공격을 한다고 했더라 다섯 번이나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 그때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저는 대통령이 뭐 적극적인 그 국민과 소통하는 것들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이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0: SNS.
1: 네.
0: 네. 자, 알겠습니다. 그 지금 요 국민의힘 얘기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좀 저 궁금한 거. 지금 한 달 안 남았거든요. 그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민주당 전당대회에 좀 큰 변수가 좀 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 거라고
4: 아마 뉴스와이킥에 목요일 날 출연하는 분이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의 입이 가장 큰 변수다. 오늘 보니까 문희상 전 의장까지 언급이 이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0: 네.
4: 그러니까 훈수꾼은 책임 안 지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0: 네.
4: 좋게 봤는데 이번엔 아니다. 라든지 지금 온갖 군데서 이제 그 유시민 작가에 대한 그 비평이 나오는데 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로는 대통령도 쉬지 않으실 것 같아요.
0: 네.
4: 그러면 누군가는 쉬어야 되는데 시작한 사람이 결자해야 되지, 결자해지 해야겠죠.
2: 저는 사실 조금 달리 봅니다. 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달리? 말에 힘이 많이 떨어졌어요.
0: 아, 힘이 떨어졌다. 네. 이제 영향 별로. 그러니까
2: 지난번에 ABC론 얘기했을 때만 해도 거의 일주일 이상 그거 가지고 갑론을 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시사 프로그램들이나 모든 방송이 한번 다루고 특별히 더 이상 다루어야

0: 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뭐 다르지 않은 얘기인데다가 그 이전에 했던 얘기와. 근데 더군다나 유시민 작가가 이 정치의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책임질 수 없는,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이 네. 저렇게 책임질 사람들 이상으로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게 정상적인 정치는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그 얘기를 자꾸 이렇게 감론을 박하면서 회자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전당대회에 비정상적인 영향력을 개입시키는 거여서 저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앞으로 남은 가장 큰 변수는 결국 저는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2: 대통령의 메시지.
0: 이미 대통령이 여러 차례 메시지를 냈지만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실지, 아니면 전당대회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더 낼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게 제일 큰 변수죠.
2: 네. 알겠습니다. 자, 짧게라도 지금 한 3분 남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하고 가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도 국민의힘 얘기를 우리가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사이에 벌써 몇 초가 더 흘렀어요. 빨리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올공에 올이 난다. 지금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언론사 헤드라인입니다. 자, 올공에 올이 난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흘 연속 지금 찾아가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3: 근데 뭐 누가 나와서 그랬잖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 공원에 가는데 왜 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가서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당내의 어떤 그런 지지자, 당내 의원들의 동의를 받는 것도 아니고 대표 혼자서 가시잖아요.
2: 네.
3: 가서 거기서 부정 투표, 부정 선거, 재선거 이걸 주장하고 계세요.
2: 네.
3: 그 이걸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젊은 그 어떤 유권자들이 2030이 그런 어떤 분노감에 의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선관위 관리가 엉망이야? 내가 내 권리가 침해된 거 아니야? 이거 참정권 네. 훼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그걸 이해할 수도 있어요.
2: 그렇죠.
3: 근데 공당의 대표잖아요.
2: 네.
3: 공당의 대표가 와서 이걸 부정선거, 재선거라고 주장을 하면 부정선거의 증거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재선거를 하자면 지금 서울시장 취임하고 다 온 시장들이 다 취임해서 도지사 다 취임해서
2: 일하고 있는데
3: 네, 일하고 있고 뭐 시도의원 다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재선거를 하자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고요.
2: 아니 근데 그 지금 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왜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 올공 또 찾아가서 하고 이게 왜 이런다고 보세요? 그러면
0: 이제 그분이 하는 어떤 정치 행위를 네. 납득할 수 없을 때가 가끔 있었죠. 그동안에도 네. 안철수 의원이 정치 시작한 네. 이래. 그러니까 지난 그 탄핵 1차 투표 때 혼자 남아서 본회의장에서 투표했던 안철수와
2: 네.
0: 지금 저 올공에 재헌절 날 찾아간 안철수 사이에
2: 이게 이렇게 움직여요.
0: 극과 극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마 장동혁 대표 체제 이후에 현재 당권파의 지지 선택을 받아서 본인이 당권을 잡을 수 있다. 잡고 싶다. 뭐 이런 제스처인 것 같은데
2: 네.
0: 떡줄 장동혁 대표는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김칫국 마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재헌절날 우리 헌법 가치에 반하는 현장에 장동혁 대표와 함께 가가지고 본인도 이제 그쪽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한 건데, 저게 이제 안철수 대표의 안철수 의원의 정치라면 저분에게는 더 볼 게 있나 싶습니다.
2: 자,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 벌써 시간이 너무 빨리 갔습니다.
0: 네.
2: 자, 야, 진짜. 자, 지금까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 서영주 소장님이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0: 마침내

0: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0: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스코틀랜드에는 개가 치매 환자를 돕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개는 약을 갖다 주고 식사 시간을 알리며 환자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돕죠. 그런데 의외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환자가 개에게 밥을 주고 산책을 시키면서 누군가를 돌보는 기쁨을 느낀 거죠. 덕분에 치매가 더디게 진행됐고 삶의 의지도 강해졌습니다.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일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3: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4: 내일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노영희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정민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5: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3: 에어컨 없이는 견디기 힘든 요즘인데요. 그런데 해마다 이맘때면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오곤 합니다. 에어컨을 설치하는 기사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는 겁니다. 지난달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실외기를 설치하던 노동자 두 명이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는데요. 오래된 아파트의 난간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과 하천 구조, 여기에 안전 불감증이 더해져 비극이 반복되는데요. 사회의 안전망을 보강해서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5: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7: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8: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님께서 여신 서점을 2대째 이어가고 있는 김성규라고 합니다. 저희 김충렬 아버님께서 67년 전 울산 최초로 이곳에 서점을 여셨습니다. 교통이 불편했던 그 당시 학생들은 책 한 권을 사려고 힘들게 오랜 시간을 읍내까지 걸어와야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책방문을 열기로 스스로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심지어 제 결혼식 날에도 식이 끝나면 바로 책방문을 여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하실 때도 휠체어를 타고 서점에 나오셨습니다. 약속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저도 그 약속을 이어받아 오늘도 서점의 불을 항상 밝히고 있습니다.
7: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0: 입니다. HLAU SFM.
1: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0: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8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년 가까이 보유해온 분당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 무주택자가 됐습니다. 대법원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소유했던 분당 순회동 양지마을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뒤 50대인 김모 씨와 조모 씨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등기부에는 매매와 동시에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 최고액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매수자의 사정으로 잔금을 치르기 전 등기부터 완료됐다며 잔금은 10월쯤 지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과 관련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매매 대금의 60%가 넘는 금액을 매도인이 직접 빌려주는 이른바 매도인 금융 방식으로 꼼수 거래가 이뤄졌다면서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전 소유권 이전을 마치기 위해 대통령 부부가 사채업자 노릇을 하며 등기부터 넘겨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의 벽을 높이 쌓아 올리며 힘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철저히 막아놓고 정작 본인은 재건축 프리미엄과 제값받기에 혈안이 돼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유튜버 전한길 씨가 공개한 투표용지 보관함이 실제 잠실 투표소에서 반출된 진품인 것으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결론 냈습니다. 국민참정권 침해 검경합수본은 전 씨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나온 것이라며 공개한 투표용지 보관함이 실제 진품이 맞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합수본은 보관함에서 발견된 선관위 직인과 투표관리관 등 당시 투표소 현장에 있었던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이같이 결론 지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학생의 학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시범 운영합니다.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로 지정된 초중고 200개 교 중 스마트폰 없는 학교 사업을 선택한 곳에 한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내 스마트폰 사용은 수업 중에 한해서만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중부지방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산지 많은 곳 120mm 이상, 충청권 최대 100mm 이상, 남부 5에서 40mm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6도에서 37도 분포로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4.3도입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3: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올해는 어디로 휴가를 떠나볼까? 아직 고민 중인 분들 계실 텐데요.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이른바 핫플 대신 고즈넉하고 한적한 소도시를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만큼 볼거리와 먹거리가 모여 있어서 걸어서 다니기에 딱 좋고요.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대나무 숲길에 천년 고찰에 서늘한 바람이 온몸을 감싸는 천혜 자연경관까지 전국 어디라도 좋습니다. 작지만 그래서 더 정감 있고 소박한 삶의 풍경이 살아있는 소도시에서 숨가쁘게 달리며 수고한 날을 천천히 보듬어 보시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4: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여러분은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편인가요? 얼마 전에 포항공대 연구진이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날씨 예보가 틀렸을 때 사람들은 불안, 걱정, 혼란 같은 감정들을 인터넷 게시물에 더 자주 표현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조금 올 거라고 했는데 비가 많이 와버리면 불안, 걱정, 피로감을 표현하는 게시물이 증가했고요. 비가 올 거라고 했는데 비가 안 오면 혼란, 당혹감, 슬픔과 관련된 감정 표현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 확실히 날씨와 우리 감정은 연관성이 깊은 것 같죠? 오늘도 종일 흐렸고 더웠고 중부지방에는 비가 내렸는데요.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을 거라고 합니다. 또 남부지방으로는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날씨에 끌려다니지는 마시고요. 좋은 생각도 많이 하고 맛있는 음식도 자주 먹고 재밌는 농담도 즐겨가면서 주체적으로 이 여름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0: 7월 20일 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멜로망스의 선물 전해드렸습니다. 김지은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윤근식님, 저는 비 내리면 너무 좋아요. 너무 많이 오면 걱정되긴 하지만요. 오늘도 야근합니다. 이경희님도 오늘 이곳은 비 예보가 있었는데 비가 안 와서 좋았어요. 비 오면 밖에 나가기 싫고 집에만 있고 싶은 1인 하셨고, 조광희님, 여기는 울산인데요. 울산은 비 좀 시원하게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덥네요. 유유. 7190님, 여기는 비가 오기 싫은가 봐요. 온다 온다 해놓고 오지 않네요. 텃밭에 오이가 시들시들합니다. 다 이렇게 각각 지역들의 날씨를 또 오늘 전해주셨는데 비가 온 지역도 있고 오지 않은 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다고는 하는데 또 이렇게 곳곳에 오지 않는 곳도 있을 것 같고, 비를 기다리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비가 이제 그만 좀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날씨와 우리 감정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확실히 날씨랑 감정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날씨에 따라서 뭐 기분이나 감정의 변화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 햇빛을 받으면 기분이 맑아진다, 좋아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비 오는 날이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져서 기분이 더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각각 다르실 것 같은데, 어쨌든 날씨가 확실히 우리 기분에 영향을 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날씨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체적으로 즐겨가면서 이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117님, 젠디 안녕하세요. 비 오는 날과 폭염이 매우 힘든 저는 비 예보를 들으면 아 오늘은 어떻게 이동해야 되나 걱정하다가 예보가 틀려서 비가 안 오면 정말 매우 매우 기뻐해요. 폭염도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비 오는 것보다는 덜 힘들고, 비가 오게 되면 보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 비 예보에 유독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날씨가 더운 것도 힘들지만 또 비가 오는 거는 이동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더 싫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이렇게 더운 날씨보다 차라리 비가 오는 것 같다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각자 다 다른데 내일 날씨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예보돼 있긴 한데 또 내일 가봐야 알겠죠. 곳에 따라서 요즘에는 이 예보가 정확하게 맞지 않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돌풍, 천둥, 번개 동반한 매우 강한 비 내려서 호우특보 발효될 가능성도 내일하고 모레 사이에 있다고는 하는데, 또 이런 것들 잘 날씨 체크하시면서 아침에 우산 챙기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릴게요.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문자 미니 활짝 열려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3부 요즘 우리는 준비돼 있어요. 김민우 아나운서와 함께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뭔지 이따가 3부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한국주택금융공사,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본컴퍼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현대오피스, 롯데건설, 국민연료, 썬연료, 한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 데이팩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지난 18일 오전 7시 발생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 초진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와 국가소방동원력을 유지한 채 진화 작업을 벌여왔는데요. 생활용품 등 가연물이 많이 쌓여있는 데다가 폐쇄적인 내부 구조 특성상 극심한 열축적 현상도 있어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5층에는 전기차 20대 분량이 맞먹는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물류용 로봇 수백 대가 보관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소방당국은 불길이 5층으로 번지면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건물 전체로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5층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화재 상황이 길어지면서 건물 붕괴 우려도 나왔는데요. 정밀 점검 결과 내부 화재 연료가 대부분 소진돼서 당장 무너질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만일에 대비해서 건물 주요 지점에 실시간 붕괴 경보기를 설치하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내린 폭우 때문에 지난해 초대형 산불로 터전을 잃은 경북 안동과 의석의 이재민들이 수해를 입었습니다. 이재민 임시주택단지에 흙탕물과 토사가 한꺼번에 밀려들면서 단지 전체가 진흙밭으로 변했다고 하는데요. 호우특보가 해제된 뒤에도 금방 다시 발령될 정도로 대기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고 이미 많은 비를 머금은 집안은 적은 양의 비에도 산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재민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장맛비가 모레까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에 또다시 강한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에서 80mm 안팎의 물벼락이 쏟아지겠습니다. 오후에도 중부지방에는 비가 이어지겠지만 남부지방은 소강상태에 드는 곳이 많아지면서 폭염주의보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장맛비가 오락가락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1대0으로 꺾고 16년 만에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스페인이 초반부터 경기를 이끌었지만 동점 상태가 이어지다가 연장 후반에 토레스가 강한 왼발 슈팅으로 아르헨티나의 골문을 열면서 월드컵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한편 지난 15일 아르헨티나의 결승 진출을 확정 지은 메시 선수는 인터뷰에서 일자리가 없고 월급으로 월말까지 한 달을 버티기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비록 잠시 동안일지라도 이러한 기쁨을 국민께 선물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는데요. 메시의 이번 발언은 오랜 기간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속에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국민의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자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축구 선수들이 경제를 얼마나 아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밀레이 정부가 거시경 경제 지표에서 성과를 내긴 했지만 실제 임금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소비 위축이 이어지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5659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에 듣고 왔습니다. 이현주님이 드디어 초진이 되었군요. 다행이네요 하고 글 남겨주셨고요. 9387님 화재는 항상 무섭습니다. 며칠째 고생하신 소방관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김명자님 탈진한 소방관분들도 계신다는 소식이 많이 안타까웠어요. 감사하다는 말 해드리고 싶네요 하셨고요. 신은희님 자나깨나 불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번 쿠팡 물류센터에 그나마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불은 정말 무서워요.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드린 것처럼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61시간여 만에 불길이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후 8시쯤에 이제 초진이 됐다고 하는데 현재는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고 하고요. 진짜 지난 18일 오전 7시니까 사흘째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대원분들도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잘 마무리가 됐으면 완전 진화가 빨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해서 붕괴 대피력으로 오늘 하루 휴교를 했던 학교들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어린이집도 오늘 휴원을 했다고 하고 오늘의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고 조영호님은 메시의 눈물 찡하네요 글 남겨주셨어요. 이경희님도 원래 바른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 아르헨티나 사정을 메시가 제대로 말한 것 같은데요 하면서 오늘 또 글을 남겨주셨네요. 오늘 결승전 이야기는 또 조금 이따가 나눠보도록 하고요. 노래 한 곡 들을게요. 포스터 더 피플의 펌프 더 킥스.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재난, 이렇게 대처하세요. 대개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막아주어 좋은 역할을 하지만 지표면에 생성되는 오존은 대기오염 물질로 인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줍니다. 보통 0.12ppm이 넘으면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고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3ppm이 넘으면 오존경보, 0.5ppm이 넘으면 오존중대경보가 발령됩니다. 오존,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건강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연휴가 끝난 월요일이었는데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또 오늘 뭐 하셨는지 문자나 미니로 편하게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신경자님이 퇴근 후 맨발 걷기 1시간 하고 집 도착하자마자 라디오 켜고 휴식 취하고 있네요. 오, 퇴근하시고 또 맨발 걷기를 1시간 동안 하고 오셨나 봐요. 진짜 부지런하시네요. 경자님 요즘 확실히 공원 같은 데 보면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또 곳곳에 황토길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어서 많이 하시던데 맨발 걷기가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죠. 혈액순환에도 좋고 또 이렇게 걸으면서 스트레스도 좀 풀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자주자주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민자님 오늘 정말 뚜껑 열린 날입니다. 지금은 양재천 걸으면서 시키고 있어요. 좀 더 걸으면 몸이 힘들어져서 오늘 있었던 기분 나빴던 일은 잊고 잠이나 푹 잘 수 있겠죠? 우리 민자님이 뚜껑 열린 날이라고 표현하신 걸 보면 오늘 정말 기분이 안 좋은 날이셨나 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걸으시는 거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화가 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몸을 움직여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억지로 잊으려고 하기보다 이렇게 몸 움직이다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렇게 피곤하고 노곤해지면서 집에 가서 꿀잠을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자님 오늘 하루 있었던 짜증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지금 바람이 좀 시원하게 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람 맞으면서 즐겁게 걷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571님 오늘은 언니가 농사지은 옥수수를 보내줘서 지금 손질하면서 함께하고 있네요. 젠디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옥수수를 또 언니가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저희 오당제 가족분들 중에 옥수수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지난주에 전화 연결했던 우리 청취자분도 아버님이 옥수수 농사를 짓고 있다 이런 얘기 전해드렸었는데 우리 1571님의 언니분도 옥수수 농사를 짓고 계시다고 하네요. 김동환님 젠디 오늘 드디어 방학식을 했어요. 와 드디어 방학이구나. 3교시까지만 했는데 1교시는 교실 청소하고 3교시에는 교장 선생님 말씀도 듣고 집으로 갔어요. 벌써 3학년 1학기가 끝났어요. 방학 때 공부하고 책도 읽으면서 재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동아하고 이제 방학이에요. 축하해요. 축하해 진짜. 1학기를 무사히 잘 마쳤네요. 오늘 또 방학식을 하는 날이라서 3교시까지만 수업을 했나 봐요. 1교시에 청소하고 교장 선생님 말씀도 듣고 또 근데 이제 방학 되면 보통 이렇게 열심히 놀고 싶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 동아군 공부하고 책도 읽으면서 재정비를 하겠다. 크, 멋진 계획입니다. 방학 동안 잘 재정비해서 2학기도 힘차게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주영님 안녕하세요 젠디. 18일 토요일에 국기원에서 4단 심사 봤어요.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 소식 전하고 싶어요. 어?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지? 합격 소식 전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합격하신 건가요? 합격해서 소식 전하고 싶은 얘기? 아, 합격하신 거구나. 아, 그래서 합격 소식을 전하시고 싶다. 주영님 축하드립니다. 태권도 우리 주영님 4단 심사를 보셨다고 하는데 너무 대단하십니다. 합격 소식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김명자님 젠디 주말에 두 딸 보러 수원 올라와서 젠디 목소리 들어요. 어제까지는 뒹굴뒹굴하고 오늘은 알배추로 백김치 담갔어요. 처음으로 담은 거라서 맛이 어떨지 걱정이 됐는데 두 딸들이 만나다고 해주네요. 또 명자님이 연휴를 맞아서 따님들 보시러 올라오셨나 봐요. 알배추로 담근 백김치 맛있겠는데요. 말만 들어도 또 잘 푹 익으면 국물도 이렇게 시원하게 먹을 수 있고 좋네요. 김영민님은 크크크 내일 여행 가요. 그래서 넉넉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모두 파이팅. 여행 가시는구나. 영민님 어디 가시려나. 너무 부럽네요. 문자에서 그 여유가 물씬 느껴집니다. 영민님 즐겁고 안전한 여행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상복님이 신청해 주신 모노의 넌 언제나.

모노의 넌 언제나 이상봉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7668님, 지난 목요일에 전화 연결했던 차량 휴게소 술빵집입니다. 애청자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시고 찾아오셔서 정말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오, 그랬군요. 지난주에 저희가 차량 휴가소에서 술빵 장사 진울 사장님이랑 전화 연결했었는데 그때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또 찾아가셨나 봐요. 너무 좋네요. 술빵도 맛있게 드셨겠죠, 다들. 우리 사장님 항상 대박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노푸른님, 5일간의 휴가 후에 오늘 오랜만에 출근했더니 너무 피곤해요. 그동안 어떻게 근무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녁 챙겨 먹고 설거지 하기 싫어서 안 치우고 라디오 듣고 있어요. 이제 치워야겠죠. 유유. 그 기분 알죠. 휴가 다녀오고 이제 처음으로 출근한 날이 제일 힘들잖아요. 쉬었는데도 뭔가 이게 쉰 건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간 건지 아직까지 좀 휴가 중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오늘 하루 잘 버텨내셨으니까 이제 다시 천천히 일상의 리듬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거지는 뭐 오늘 뭐 하기 싫으시면 내일 하셔도 되고 오늘은 또 첫날이니까 좀 일찍 푹 쉬시고 내일 또 오늘보다 조금 더 가뿐하게 하루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1072님, 안녕하세요 젠디. 오늘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집에서 멀리 떠나서 외박을 하게 됐어요. 고1 IT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내일 대회 일정이 있거든요. 내일 힘내서 이기고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게임에서 이기지 않아도 뭔가를 한다는 것에 저는 기쁘답니다. 오, 아드님이 또 IT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내일 또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됐나 봐요. 게임 관련된 그런 대회인 것 같은데. 오, 너무 멋진데요. 요즘에 진짜 게이머를 꿈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페이커 씨가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화제가 되고 또 잘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데 우리 1072님의 아드님도 아마 그런 꿈을 꾸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결과보다도 후회 없이 실력을 잘 발휘하고 또 즐겁게 즐기다 왔으면 좋겠네요.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21790님, 부산은 지난주까지는 날씨가 꽤 괜찮았는데 어제부터 비는 오지 않고 습기만 엄청 많은 게 푹푹 찝니다. 그래서 오늘 요양보호사 일 가면서 엄청 걱정했는데요. 어르신께서 많이 습하다고 에어컨을 틀어줘서 얼마나 좋던지 한결 수월하게 일하고 왔어요. 어르신이 40대 생각해서 전기요금 아낀다고 에어컨을 잘 안 트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청소하고 저녁 준비해드리며 바삐 움직이는 저는 덥고 습하니 너무 힘드네요. 집에 와서 남의 편 저녁 차려주고 샤워 후에 얼음물 마시면서 한숨 돌리고 오당지 듣고 있습니다. 우리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신 우리 1790님 진짜 요즘 같은 더위에 너무 고생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어르신들은 에어컨을 이렇게 잘 많이 안 트시는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자식들 생각하시면 전기요금도 아끼시고 겨울에는 보일러도 잘 안 트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럴 때는 좀 1790님이 그 더우실 테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어르신 덥지 않으세요? 에어컨 켜고 계세요? 하면서 좀 같이 켜고 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1790님 항상 힘내시길 응원 보내드릴게요.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비가 그치면 그리고 윤하의 빗소리.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조강기.

0: 부탄가스의 힘.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충남 당진에 있는 한 은행 지점장의 침착한 대처로 2억 원 가까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는 소식입니다. 전미의 지점장은 은행을 찾은 한 70대 고객이 평소와 달리 불안한 걸 발견했다는데요. 고객은 일회용 비밀번호로 만드는 보안수단인 OTP 발급을 서두르면서도 이유는 말하지 않았고요. 손에는 1억 9,800만 원의 예금 해지 신청서까지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지점장은 고객의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원격으로 조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다행히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날 피싱범은 고객을 속이면서 이곳에 투자하려고 예금을 해지한다고 하면 의심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피싱범은 어디에 투자할 일이 생겼다고 하면 의심을 피할 수 있다고 했을까요? 1번 지리산, 2번 북한산, 3번 부동산. 집을 구하거나 땅을 알아볼 때 찾는 곳이죠. 1번 지리산, 2번 북한산, 3번 부동산.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8362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임영웅의 무지개.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최희순이라고 합니다. 가끔은 세월간의 아쉬움을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해서 아파트 평수로 바꿔서 제 나이를 세고 있어요. 사는 게 별거 없더라고요. 웬만하면 많이 웃고 남들 좋은 점 많이 찾아서 칭찬 많이 해주고, 살다 보니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살아보니 되더라, 사라지더라. 나도 쓸만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재밌어지더라고요. 힘을 조금만 빼보세요. 행복이 마음속으로 쏙 들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시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사흘째 이어져온 인천

0: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 6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쯤 서해구 성남동 쿠팡 32 물류센터에서 난 큰 불이 오늘 저녁 8시 초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상 8층 연면적 29만 9천 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물류센터에서 발생했고 소방은 내부의 가연성 물질과 복잡한 건물 구조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미일 외교 수장들이 오는 22일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나 3자 회담을 갖습니다.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그리고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대신이 오는 22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지역 글로벌 정세, 경제 안보 협력,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건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이후 약 2주 만입니다. 법원이 요구했던 긴급 운영자금 2천억 원을 마련한 홈플러스가 앞서 법원이 내렸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늘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으며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회생 절차 기한은 오는 9월 4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최소 운영자금 2천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생 절차를 끝내기로 결정했지만 지난 16일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은 대주주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연대 보증을 조건으로 2천억 원 추가 대출을 결정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내 에볼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민주콩고 언론 공보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에볼라 누적 확진자는 2,344명, 사망자는 9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5일 기준 확진자 2,124명, 사망자 828명을 기록한 이후 3일 만에 220명이 더 확진되고 102명이 더 사망한 것입니다. 내일도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중부지방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산지 많은 곳이 120mm 이상, 충청권은 최대 100mm 이상, 남부지방 5에서 40mm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6도에서 37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올여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지역이 극심한 폭염에 시달렸는데요. 해가 갈수록 더위가 심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에어컨 보급률이 20%대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환경 파괴를 늦추기 위해서죠. 에어컨을 설치하면 당장은 시원하겠지만 미래 세대가 부담을 떠안게 되는데요. 냉방기의 숫자만큼 발전소가 돌아가고 냉매가 쓰여서 기후위기가 심해집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는 얼마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갈수록 뜨거워지는 지구가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피싱

0: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 경찰관 분이시군요. 우리 1836님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피싱 피해를 가장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고요. 1836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정답 맞춰주셔서 오당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어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시고요. 수 있습니다. 피싱범은 가족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해요. 이렇게 급하게 재촉하거나 비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심해 주시고요. 경찰에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고객의 재산을 지켜낸 전미의 지점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하네요. 오늘의 굿뉴스 퀴즈 만나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환인제약, 안 터지는 맥스부탄, 웰템,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휴온스 글로벌, 현대 오피스, 빙그레, 가바치 통닭, 음식물 처리기 휴렉과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래부터
1: 요즘에 그 소식 들었어까지
0: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 놓쳐서는 안 되는 키워드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1: 우리는
0: 최신 트렌드부터 사회적 이슈까지 세상만사 돌아가는 얘기들을 키워드로 정리해드리는 요즘 우리는 오늘도 코너지기 MBC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민호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0: 김연수님이 월요일에 비타민 민호 하나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환영의 글을 남겨주셨네요.
1: 감사합니다. 김연수님은 항상 월요일날 계시네요. 다른 요일에도 이렇게 계시나요?
0: 다른 요일에도 계시긴 하지만 월요일에 특히 더 활발하게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는 것
1: 거의
0: 같아요.
1: 거의 무조건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1: 아 제가 또 감기 기운이 살짝 또 있어가지고 이게 주기적으로. 네, 한 뭐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나이 드니까 이게 건강관리를 신경 쓴다고 쓰는데도 잘 안 되네요.
0: 네, 네, 건강 빨리 회복하시길
1: 감사합니다.
0: 바랍니다.
1: 네.
0: 오늘 서울도 비가 왔는데
1: 맞아요.
0: 언어들 사이에서는 이런 밸런스 게임이 또 소소하게 화제가 된다고 해요.
1: 네.
0: 한여름에 장맛비 받으면서 러닝 대 한겨울에 눈 맞으면서 러닝. 민호 아나운서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1: 저는 장맛비 러닝에 대한 그 쾌감을 알아가지고 일단은 전자를 선택할 것 같은데
0: 네.
1: 눈 맞으면서 러닝도 좀 끌리긴 하네요.
0: 그런데
1: 겨울에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0: 괜찮은 것 같아요.
1: 예.
0: 장맛비 맞으면서 러닝 괜찮아요? 뭐 미끄럽거나 그렇진 않아요?
1: 조금 미끄럽긴 한데 이제 제대로 된 러닝화 신으시고 하시면은
0: 네.
1: 좋고 감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되게 뭔가 그 어린 아이로 돌아간 듯한 동심을 느낄 수 있는 러닝인 것 같아요.
0: 네.
1: 자유로움.
0: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비 오는 날 가끔 이렇게 비 맞을 때 있거든요.
1: 아 진짜요?
0: 우비 쓰고.
1: 장맛비 정도의 그 강한 폭우를 맞으세요?
0: 강한 폭우? 그래도 조금 괜찮은. 막 엄청난 막 국지성 호우 이거는 못하지만
1: 네.
0: 그래도 그런 비. 가끔.
1: 멋지십니다.
0: 네.
1: 젠디가 만약 그렇게 비 맞고 계시면 주변 사람들이 약간 되게 사연 있는 여자.
0: 그럴 수 있죠.
1: 예쁘신 분이 왜 저런
0: 걱정 걱정하실 수 있겠네요. 네, 자제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오늘의 키워드 뭔지 만나볼게요.
1: 네,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요즘 라디오는입니다.
0: 자, 요즘 라디오

0: 라디오는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분들이 운행 중에 라디오를 청취하는 것을 전면 금지해달라는 시민 민원이 제기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날 방송에 청취자분들이 정말 많은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다수는 민원에 반대한다는 의견이었지만 몇몇 분들은 또 중립적인 입장을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민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 뭐 당연히 라디오를 사랑하고 라디오를 또 진행해봤고 즐기는 사람으로서 그치. 이거는 좀 아니다 싶긴 한데 네. 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요. 저는 이제 버스에서 제 뭐 라디오 뉴스를 들었다, 방송을 들었다 이런 분들을 꽤나 많이 맞아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네. 이거 금지하는 거 조금 그렇습니다.
0: 그렇죠. 라디오 그 금지는 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갑자기 라디오가 이렇게 핫 이슈가 됐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럼 어떤 라디오 소식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1: 네, 한 3주 전에 저희 MBC 라디오 개편이 있었잖아요. 네. 이 개편 소식은 물론이고 요즘 라디오계에서 어떤 화제들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청취율 조사 기간이 딱 오늘까지였다고 합니다.
0: 오, 그랬군요.
1: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네. 젠디는 오늘도 당신 편 본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MBC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 네.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즐겨 듣는지 이거 아주 신박한 질문이네요. 고민이 좀 되시나요? 너무 많아서?
0: 저 솔직히 말하면 FM 쪽 많이 들어가지고 굿모닝 FM도
1: 아침에
0: 듣고 네네. 그리고 그 이상순 씨 좋은 노래 소개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발견이 아니라 뭐지?
1: 이상순 씨
0: 완벽한 하루
1: 완벽한 하루
0: 그리고 저희 뉴스 진행하다 보면은 그 시간대에 맞는 프로그램 가끔 듣게 되잖아요. 네네. 그 지금은 라디오 시대 가끔 이렇게 듣게 되고
1: 맞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민호 아나운서는 어때요?
1: 저도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이거
0: 많이 듣죠.
1: 네, 말씀드리려고 라디오. 했는데 네. 제가 또 한때 잠깐 코너 게스트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0: 그랬구나.
1: 두 분이 그 마이크 꺼졌을 때 얼마나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지 저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상상하면서 네,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0: 역시 평소에도 이렇게 재밌으시구나.
1: 장난 아닙니다. 그냥 뭐 한 100배 이상 재밌으신 것 같아요.
0: 진짜?
1: 평소가.
0: 그래서 또 그런 멋지게 방송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저희들의 취향은 또 이랬는데 이제 그러면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 네. MBC 라디오 개편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BC 라디오 왕 애청자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오늘 처음 이제 알고 계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쫙 짚어드릴게요.
0: 좋습니다.
1: 먼저 6월 29일 표준 FM 낮 12시 5분에 손석희의 12시가 신설이 됐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손석희의 시선 집중을 진행하면서 MBC 라디오의 간판 진행자로 활약해왔던 손석희 앵커의 13년 만에 복귀작이에요. 제작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젠슨 황의 입국 시간이 속보로 뜨고 트럼프의 한마디가 주식시장을 흔드는 시대에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세계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개성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이거 이선영 아나운서가 매일 이제 또 게스트로 출연을 하고 있어서 네. 저도 관심 있게 동기라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0: 네.
1: 너무 유익하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이보다 좀 일찍 6월 4일부터는 오전 11시 5분에 과학 전문 프로그램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도 편성이 지금 됐습니다. 오승훈 아나운서 유명하죠.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요. 또 변호사 자격까지 겸비한 문이과 대통합 인재죠. 이분이 진행을 맡아서 AI 트렌드부터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우주 개척의 비밀 이런 것까지 다 과학을 쉽고 유쾌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걸 다뤘나 제가 좀 보니까 우주 망원경은 어떻게 별을 찍을까 이렇게 좀 손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들 아니면 이산화탄소는 왜 공공의 적이 됐을까 많이 고민해보지 않았지만 질문을 들었을 때 궁금한 것들 이런 거를 또 전문적으로 풀어주시니까 재밌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네. 그리고 기존 표준 FM에서 인기를 끌어왔던 트로트 라디오는요. 오후 2시 20분으로 시간대를 옮겼어요. 그래서 새롭게 청취자들을 만나고 있고요. 트로트 장르의 전 세대적 인기를 발판 삼아서 좀 이렇게 졸릴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오후 2시가. 이때 아주 트로트와 함께 신명나는 콘텐츠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동시간대에 방송되던 박준영, 박영진의 2시만세는 6월 28일자로 종영을 했고요. 정말 인기도 많고 또 우리 DJ분들도 정말 텐션이 높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는데
0: 재밌었는데.
1: 네, 이게 종영이 돼서 청취자분들이 섭섭해하셨죠.
0: 맞아요.
1: 그리고 13분기 연속 청취율 1위를 지켜왔던 뉴스 하이킥은 권순표 앵커의 후임으로 MBC 조승원 기자가 발탁됐습니다. 그 너튜브의 일사이프 주라기 월드 아시죠? 네. 이 술과 관련된 콘텐츠에 아주 탁월하신 이분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권순표 앵커가 동시에 진행하던 물음표는요.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아주대 교수가 새롭게 이끌고 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을 좀 알려드리면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인물을 조명하고요. 기존과는 또 다른 관점의 질문을 던지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최근 게스트를 살펴보니까 KBS의 선배 아나운서 한석준 아나운서가 최근에 나와가지고 보통 이분이 이제 진행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오히려 네. 게스트로 나오셔가지고 또 색다른 재미를 이끌어내시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그리고 첫 회는 CJ사회공헌 추진단의 민희경 단장이 게스트로 나왔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이렇게 표준 FM 변화가 많았네요. 네. FM4U 소식은 없나요?
0: 있습니다. 우리 젠디가 좋아하는 FM4U는요. 심야 개편을
1: 표준
0: 통해서
1: 표준 FM도 좋아해요.
0: 아, 네.
1: FM4U
0: 아, 다 네. 좋아하시는 네. 전문 음악 채널의 색깔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FM4U 는 밤 10시부터 12시까지를 MHZ 뮤직 하이라이트 존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 무흐지라고도 이제 불렸었죠.
1: 네.
0: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친한 친구, 목요일에서 금요일은 아이돌 라디오, 토요일에서 일요일은 스포왕 고영배를 각각 배치를 했습니다.
1: 네.
0: 색다른 시도죠. 그리고 2시의 데이트는 안영미 씨가 지금 출산 휴가를 가셔가지고 스페셜 DJ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무진 씨, 이소라 씨에 이어서 오늘부터 권혁수 씨가 스페셜 DJ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MBC 말고 또 다른 방송사 라디오 개편 소식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다고요?
0: 아, 정말 해도 되나요 이거? 이거 뭔가 색다른 시도인데요.
1: 그러니까
0: 다른 방송국 라디오 개편을 제가 최초로 한번 MBC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KBS 쿨 FM이요. 지난 5월에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습니다. 오전 5시 상쾌한 아침은요. 허유원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아서 솔직한 매력으로 청취자들의 잠을 깨워드리고 싶다고 했고요. 들으시면 좀 놀라실 것 같아요. MBC에서 왜 내 이름이
1: 그러니까,
0: 나오나
1: 네.
0: 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가수 풀킴 씨도 이번에 DJ로 새롭게 부임하셨습니다. 이은지 씨가 원래 진행했던 가요광장 DJ를 맡으면서요.
1: 네.
0: 아 저는 원래 생각보다 활기찬 성격이에요 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라는 각오를 다졌다고 합니다.
1: 예, 12시 타임이니까.
0: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받는 교체는요. 오후 2시. 슈퍼라디오 바로 하하 씨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인데
1: 네.
0: 이 후임으로 누가 낙점이 됐냐면요. 아주 엄청난 그 에너지를 자랑하시는 분이죠. 가비 씨가 DJ를 맡으셨습니다.
1: 아, 저도 한번 몇 번 들어봤거든요.
0: 네.
1: 가비 씨 라디오 잘하시더라고요. 재밌어요.
0: 아, 워낙 또 입담도 좋으시니까.
1: 맞아요.
0: 2시 라디오에 판을 뒤집겠다면서 선언을 했고 지금 이미 판을 뒤집고 있다는 소문이 아주 자자합니다.
1: 네.
0: 그리고 SBS 라디오는요. 조금 더 일찍 4월 1일에 개편을 했는데요. 익숙하신 분입니다. 밴드 익스 출신의 가수 이상미 씨가 지금 DJ에 새롭게 부임하셨다고 하네요.
1: 그렇군요. 다른 방송사 라디오 개편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 일단 MBC 라디오 많이 사랑해주시고
0: 네.
1: 또 다른 방송사 라디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라디오는 또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0: 다 같이 가야 되니까
1: 그쵸
0: 네.
1: 박현주님이 다른 방송국 소식까지 알려주시다니 너그러운 MBC 하셨는데
0: 네.
1: 진짜 라디오 대통합의 느낌으로 많이
0: 그러니까요.
1: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0: 네.
1: 요즘에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죠. 나홍진 감독의 호프
0: 네.
1: 이 호프팀이 최근에 MBC 라디오에 출연을 했다고요?
0: 맞습니다. 개봉 3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호프의 나홍진 감독 그리고 출연하신 배우 정호연 씨가 지난 17일에 FM4U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 출연을 했습니다.
1: 네.
0: 배철수 씨와 나 감독은 초면이었대요. 근데 이제 먼발치에서 여러 차례 마주친 적이 있었다는 에피소드를 들려줬고요. 그리고 이제 나홍진 감독이 학창 시절에 미술학원에 간다고 하고 뭐 만화 가게에서 매일 이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들었다면서
1: 진짜?
0: 오랜 팬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1: 이제
0: 배철수 씨는 그 덕분에 훌륭한 감독이 됐네요 라고 화답하기도 했고 또 나 감독도 선생님이 저를 키워주셨어요 라고 화답하면서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고요.
1: 네.
0: 또 정호연 씨도 배철수 DJ를 보고요. 전설 속 유니콘을 만난 기분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팬심을 드러냈습니다. 나 감독은 오는 23일 미국 샌디에이고 코믹콘에 참석해서 북미 관객들과 만날 예정인데요. 10년 정도 이제 쉬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정호연 배우가 옆에서 곡성 끝나고 호프까지도 10년 걸렸어요 라고 만류를 하면서 웃음을 안겼고요.
1: 네.
0: 이 두 분이 출연한 방송은요. 궁금하시면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 무흐지에서 다시 볼 수도 있고요. 미니앱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영화 보시고 들으셔도 되고 영화 보시기 전에 듣고 영화 보러 가셔도 되고
1: 네.
0: 어떤 것든 좋습니다.
1: 혹시 보셨나요? 호프?
0: 아, 저 내일.
1: 내일 봐요?
0: 예매해놨습니다.
1: 네. 어땠는지
0: 아주 큰 스크린으로 보고 올 예정입니다.
1: 좋네요.
0: 네.
1: 말씀해주시고 또 후기. 또 최근에 꼭 MBC 라디오가 아니더라도 화제가 됐던 출연 자가 있잖아요.
0: 네. 이것도 이제 타사 방송국의 드라마 이야기인데요. 김부장이라는 그 S본부 드라마 요즘 아주 장안의 화제인데
1: 맞아요.
0: 배우 윤경호 씨가 이 드라마에 시청을 공약을 했어요.
1: 네.
0: 13시간 무건 수행에 관련된 공약이었는데 제작 발표회에서 시청률 13%를 넘으면 제가 13시간 무건 수행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건 거예요. 근데 사실 요즘 시대 13% 넘기가 쉽지 않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무려 방송 2회 만에 13%를 훌쩍 넘으면서 공약 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13시간 동안 말을 하지 않는 무건 수행에 실제로 돌입을 했습니다.
1: 네.
0: 근데 이날 공교롭게 라디오 스케줄이 있었던 거예요. SBS 파워 FM 컬투쇼에 김 부장에 출연했던 윤경호, 주상욱, 손나은 씨가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 윤경호 씨는 뭐 말을 뱉은 게 있으시니까 라디오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건 수행 중이라는 글씨가 쓰인 티셔츠를 입고 꼭 말을 해야 될 때는 이제 화이트보드 같은데 글을 써서 뭐 누군가 읽어주거나 뭐 보이는 라디오에서 이렇게 보여주거나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이제 1부가 끝나갈 시점에 DJ가 아 이제 2분 반밖에 1부가 안 남았는데 뭐 말씀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부추기니까 결국은 말 넣은 김에 말씀드린다면서 모두가 감사한 상황에 대체 내가 왜 무언수행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를 하셔가지고 또 청취자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1: 그랬군요.
0: 그리고 한 방청객이 극중 해병대 출신 역할을 이제 윤경호 씨가 맡고 있어서 해병대 인사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또 참지 못하고 무언수행 못하고 참고로 저는 해병대 아닙니다라고 짧게 경례를 해서 또 아주 빵 터뜨렸다고 하고요. 방송 말미에도 다시 한번 입을 여시고 앞으로 경고망동하지 않겠다 라고 끝까지 아주 웃음을 주시고 가셨다고 합니다.
1: 네, 윤경호 씨가 워낙 평소에 그 말씀을 많이 하시기로 유명한
0: 분이니까
1: 또 이런 공약을 내건 거였는데 또 그 덕에 드라마도 계속해서 사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리고 얼마 전에 전지적 참여 시점을 통해서 라디오 뉴스의 아나운서들의 목소리를 복제한 AI 클로닝 기술이 도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래서 이제 라디오 뉴스를 AI가 대신하는 것이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이 소식도 전해주세요.
0: 모든 라디오 뉴스를 지금 당장 AI가 대체하는 건 아니고요. 한 달 정도 취약 시간대 시범 운행을 시작한다고 해요. MBC가 저희도 뭐 재은 아나운서도 저도 이제 저희의 목소리를 이렇게 한번 AI 해봐서 저희 목소리니까 저희가 이제 이걸 허락을 해야 되고 저희가 또 수정 요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아나운서들만 동의를 구한 다음에 그분들의 목소리로 이제 AI 라디오 뉴스가 곧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는 약간 괜찮았는데 이게 뭔가 수정상을 할수록 약간 저보다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아직은 저는 보류를 한 상태고요. 조금 더 퀄리티가 나아지면 그때 제 목소리도 AI 라디오 뉴스로 아마 만나뵐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게 젠디는 혹시 AI 라디오 뉴스 어떤 입장이세요? 궁금해가지고
1: 제 목소리예요? 아니면 AI가
0: 그
1: 라디오를 하는
0: 도입이 된다는 것 자체가
1: 지금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뭐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다들 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거고요.
0: 맞아요. 피해갈 수 없는 어떤 한 단계인 것 같긴 해요. 뭐 저희가 AI를 계속 밀쳐낼 수도 없고 같이 이제 뭐 동업해야 되는 약간 그런 사이가 된 거 아닌가 싶어서 아무쪼록 잘 이제 추진이 돼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잘하더라고요. AI 뉴스를. 자, 그리고 호주 라디오에서는 이 AI와 관련해서 논란이 또 있었다고 하던데요.
0: 맞습니다. 호주 라디오에서 가장 많이 재생된 노래가요. 생성형 AI로 제작됐다는 의혹에 휩싸인 거예요. 해당 곡이 마돈나의 대표곡을 리메이크한 조시 파워즈의 Like a Player인데요. 4월에 이제 공개가 됐던 이 곡이 스포티파이에서 3,500만 회 이상 재생이 됐고 전 세계 아이튠즈 일렉트로닉 차트에서도 정상을 차지했거든요. 호주 음반산업협회가 발표한 7월 6일자 호주 아티스트 싱글 차트에서도 4위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그 무명에 가까운 프로듀서가 이 노래를 만들었고 불과 몇 달 만에 완전히 인기 음악가로 떠오르니까 방송사들도 이거 뭔가 이슈가 되겠다 하면서 이 곡을 집중 편성을 한 거예요. 근데 일부 음악과 또 전문가들이 뭔가 좀 이 곡의 보컬과 음원에서 생성형 AI 음악 느낌이 난다. 냄새가 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수석 연구원은 이 음원 파일까지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근데 뭔가 지나치게 압축돼 있다. 일반적인 음원 파일과는 좀 다르다. 이거 무조건 AI 음악 생성 도구로 만들어졌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능성을 제기를 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실제 보컬이 누군지, 제작 과정에서 생성형 AI가 어느 정도 사용됐는지도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논란은 이제 이 음악을 라디오에서 틀 때 청취자에게 이걸 AI로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를 알려야 하는지까지 번졌는데요. 호주에서는 이달 1일부터 방송에서 AI로 만든 음성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AI 음성이다라고 알리도록 하는 게 라디오 규정으로 시행이 됐는데요.
1: 네.
0: 음악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에 지금 빠진 상황이라 이게 조금 논란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우리 오당자 식구분들도 라디오에 얽힌 추억이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요즘 네. 재밌게 듣고 있는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셔도 좋고요. 내가 라디오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김현철의 원더풀 라디오.

0: 한낮에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실내로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합니다. 외출을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최대한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물은 약 15분 간격으로 자주 마시고 운동 후에는 스포츠 음료로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습니다.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 요즘 우리는 만나보고 있는데요. 그 청취율 조사 말고 네. 라디오와 관련해서 설문조사 결과 같은 게 있다면서요?
1: 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인 2023년 6월에 있었던 조사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네.

0: 한국방송 광고진흥공사가 라디오 청취자 2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4%가 라디오를 듣는 이유로 이동 중이나 다른 일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어서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라디오의 멀티태스킹이 여전히 강점으로 인식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음악을 듣기 위해 또 선곡이 좋아서가 32.9%, 라디오 특유의 분위기가 좋아서 23.2%, 친근하고 친밀한 느낌이 들어서 13.4% 순이었습니다. 그 라디오 특유의 친밀감은 광고 수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1: 네.
0: 라디오 광고에 나온 브랜드가 친근하게 느껴지냐라는 질문에는 79.3%가 그렇다고 답했고요. 78.5%가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면 광고가 나와도 주파수를 바꾸거나 넘기지 않아요라고 답을 했습니다.
1: 네.
0: 라디오 광고가 매력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 귀에 쏙쏙 박히고.
1: 그렇죠. 네. 기억에 오래 남죠.
0: 맞아요. 플랫폼 이런 홍수 시대에도 라디오 유통 방식도 같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라디오 수신기 외에도 방송사 및 라디오 통화 어플리케이션 또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한 청취 경험이 각각 52.8%, 46.8%에 달했고요. 주이용 경로로 삼는다는 응답도 24.1%, 19.3%로 꽤 많이 응답을 하셨어요.
1: 네. 그러니까
0: 라디오도 전통적인 유통 방식에 탈피를 해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지금 적응하고 있다라는 게 결과로 드러난 거죠.
1: 네.
0: 네,
1: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요즘 라디오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또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8738님.
0: 네. 전전 여친이 리서치 전 여친. 전화 상담원이었습니다.
1: 네네.
0: 와 대박.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 담당했었는데 좋아하는 프로그램 말하면서 우시는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와 라디오는 최고의 매체이든요. 라고. 이거 진짜 뭔가 어디서든 들을 수 없는 정보네요.
1: 그러니까요. 청취율 조사 전화했는데 그 본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이야기하면서 막 너무 이렇게 감동받아서
0: 네.
1: 눈물을 흘리셨나 봐요.
0: 오당제 듣는 분들도 좀 울어주세요. 나 다음에 전화 오시면.
1: 2343님. 제가 제일 처음으로 들은 라디오 프로그램이 MBC 박경님의 심심타파였어요.
0: 아.
1: 시험 기간에 잡으며 라디오 들으면서 수학문제 풀곤 했었는데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오, 박경님의 심심타파.
0: 오,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1: 제가 입사했을 때 는 박경준 씨가 2시에 데이트 하셨었거든요.
0: 네.
1: 민호 아나운서는 네. 처음 들었던 라디오 프로그램 기억나요?
0: 저 기억은 나는데 이소라 씨가 진행하던
1: 아, 음악도시?
0: 아, 예.
1: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죠.
0: 아, 그 마지막 엔딩 멘트가 뭐, 내일도 일어나면 좋은 일만 일어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의 엔딩 멘트였는데 그 멘트가 너무 좋아서 그 시간, 그 멘트한 그 마지막 그 시간은 꼭 제가 틀었던 것 같아요.
1: 진짜.
0: 뭔가 내일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1: 이소라의 음악 중심 많이 들었죠. 네. 그 남자 그 여자 기억나요?
0: 그 코너 이름인가요?
1: 코너. 그거는 잘 기억 안 나는구나. 그래요. 4788님.
0: 네. 저는 라디오 친한 친구를 통해서 갓세븐 영재님을 알게 되고 팬이 됐어요. DJ 하는 동안 청취자들 얘기에 공감을 너무 잘해줬어요. 그래서인지 달디가 그리울 때가 많아요.
1: 라디오 친한 친구.
0: 네.
1: 들으셨군요. 그리고 신지연님. 저는 라디오를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그런지 지금까지도 좋아해요. 라디오에 대한 추억이 너무 많지만 그중에서도 MBC DJ 콘서트 상암 가서 본 기억 잊을 수가 없어요. 오 맞아요. 저희 DJ 콘서트 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아, 뭐 기억이 이렇게 어렴풋이 나는데 DJ분들과 뭐 가수분들 오셔가지고 콘서트 같은 거 했던
0: 네. 요즘은 이런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대규모로 상암 광장에서 한번 좀 해주시길 라디오 네. 관계자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다음 문자
0: 네.
1: 소개해주세요.
0: 김동환님. 제가 라디오를 좋아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심심하고 할 일 없을 때 라디오를 많이 들어요. 내일부터 방학이라서 라디오를 실컷 들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그냥 찾지 않고 그냥 항상 곁에 있으신 것 같아요. 이 그쵸, 라디오가 그쵸. 최고의 이유인데 이거.
1: 맞아요. 맞아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듣는다.
0: 네.
1: 1077님 제가 생각하는 라디오의 매력은 다른 분 사연을 들으며 같이 추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0: 네.
1: 가끔 제가 좋아하는 노래 나와서 따라 부를 때도 행복해요. 눈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귀로 듣고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0: 맞아요.
1: 오 그렇구나.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뭐 그냥 우리가 음원 사이트에서도 들을 수 있지만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 들을 때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0: 그러니까요. 이게 내가 선곡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1: 그쵸.
0: 오랜만에 또 듣는 노래를 우연히 들으니까 더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 맞아요.
0: 그리고 66님 라디오는 친구입니다. 배농사 짓고 있는데 라디오 들어야 일할 수 있어요. 오. 아침 6시부터 오늘도 당신 편까지 듣고 있습니다.
1: 와, 아침 6시부터 대박, 오늘도 당신 대박. 편까지면 거의 진짜 하루 종일 들으시는 와, 거네요.
0: 뭐 식사하실 때도 쉬실 때도 계속 틀어놓으시는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 오, 와,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7011님 다른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을 얘기해도 괜찮을런지요?
0: 아, 됩니다. 됩니다.
1: 어, 그럼요. 예. K사에서 이은지님이 진행하시는 가요광장에 전화연결로 참여한 적이 오. 있습니다. 제가 엄청 떨었는데도 대화를 잘 받아주셔서 재미있고 즐거운 추억이 되었어요. 지금은 라디오 진행을 그만두셨지만 그날 이후로 은지님이 나오는 콘텐츠 볼 때마다 무조건 응원하게 됩니다. 물론 현재 가장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오당제랍니다. 정말이에요.
0: 아유, 네.
1: 그쵸. 우리 민호 아나운서도 네. 라디오 진행했을 때 네. 그때 좋아해 주셨던 뭐 팬분들이 지금까지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0: 계실 텐데 이제 제가 체감은 못하는데 워낙 옛날이어가지고 제가 진행했을 때 근데 네. 아, 저 뭐 짧게 그냥 당시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네. 제 팬이라고 전화 연결을 너무 하고 싶다고 막 문자를 많이 보내셔가지고
1: 당시에
0: 잠깐 예, 주말에 네. 제가 진행할 때 네. 전화 연결됐어요. 그랬더니 막 말을 못하시는 거예요.
1: 너무
0: 무슨,
1: 좋으셔서
0: 무슨 일 있어요? 하는데 막 너무 지금 이 순간이 믿기지 않고 그 현실이 아닌 것 같다면서 입틀막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잘 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네, 듣고 계시다면
1: 기억나요?
0: 늘 응원한다고.
1: 혹시 뭐 번호라든지 뭐
0: 아 그거는 제 머릿속에 이제 상황이 아주 잘 기억이 나고
1: 우와 네. 얼마나 좋았으면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지금도 민디라고 보내 민디였어요? 그때,
0: 아, 그때 당시에 예 민디였습니다.
1: 민디라고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0: 아,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 진짜 라디오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예전에 새아침 했을 때 응원해 주셨던 분들이 뭐 제가 뉴스를 하든 뭐 스포츠를 하든 다시 오당제를 하든 항상 응원을 해주시는 게 늘 감사하고 그게 네. 또 라디오의 매력 그리고 그 따뜻한 정이 네. 아닐까 싶습니다.
0: 뭔가 연결되어 있는 기분.
1: 맞아요. 예. 신지연님이 저 민디할 때 들었는데 치킨 쿠폰 받았던 기억나요?
0: 오!
1: 오 치킨 쿠폰을 또 받으셨나요 지연님이.
0: 예. 어, 기억나는 것 같아요. 신지연님께 치킨 쿠폰 드립니다. 뭐 이렇게 했던
1: 그렇게
0: 것
1: 했겠죠.
0: 아침에 텐션 네. 높게.
1: 1938님.
0: 네. 역시 월요일엔 김민호 아나운서 덕분에 여러 소식을 알 수 있어서 좋아요. 타 방송국 라디오 소식까지 다음 주도 여러 소식을 모아 모아 등장해 주세요. 웃음 웃음.
1: 네. 네 우리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월요일. 요즘 우리는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오당제 홈페이지 월요일 게시판에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김준식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루시드 폴의 보이나요.

루시드 폴의 보이나요? 김준식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김준식님이 오늘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노래 한 곡 듣고 싶습니다. 루시드 폴의 보이나요? 신청합니다. 조용한 노래가 하루의 피로를 조금 내려놓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 신청곡을 보내주셨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루시드 폴의 너무 좋은 목소리 들으니까 피로가 조금은 내려놓아지는 것 같네요. 김혜정님, 저도 집에 있을 때는 거의 라디오를 듣는데 알바하거나 라디오를 못 듣는 날에는 뭔가 허전해요. 저희 가족들은 저한테 라디오를 왜 그렇게 좋냐, 좋아하냐고 물어보고 물어보는데 라디오가 좋은데 이유가 있나요? 그냥 옆에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근데 라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계속 틀어놓고 옆에 그 도란도란 이야기 나오는 그 소리를 또 즐겁게 항상 들으시더라고요. 우리 혜정님 같은 분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송용훈님, 오늘 11살 아들 생일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아빠 빨리 와 파티하자고 했었는데 지금 퇴근하고 있네요. 집 도착 40분 전인데 전화해보니 아직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바쁜 여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유유. 오늘 많이 바쁘셨구나. 아드님 또 생일이에요. 너무 축하드리고 아들이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용훈님 안전하게 집에 빨리 가셔서 생일 축하도 하시고 또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4707님, 16일 오후에 제주도 갔다가 지금 김포공항에서 서산 가는 버스 안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10시까지 들으면서 갈 거예요. 비 없이 연휴 잘 보내고 손자 셋이랑 정말 즐거웠어요. 습니다. 가족들이랑 휴가 다녀오셨나 봐요. 우리 4707님은 제주도 다녀오시는 길이라고 하는데 제주도 비 안 왔어요. 오, 다행이네요. 또 좋은 여행 보내신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9387님은 저도 저녁밥으로 옥수수 두 개 먹었어요. 아직은 옥수수가 다 여물지는 않았는데 멧돼지가 와서 절반은 먹어서 다 없어지기 전에 이른 수확을 했네요. 남편이 숲속에서 멧돼지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서 무서웠대요. 요즘에 또 멧돼지가 또 도심에서도 출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멧돼지들이 또 옥수수를 또 먹는군요. 수학을 또 잘 하셨고요. 2706님은 처음부터 듣고 있는데 노래도 좋고 멘트도 좋고 다 좋네요. 아, 집안일이 한도 끝도 없어요. 좀만 하고 쉬자 하는 생각에 안 쉬고 일하니까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유유. 2706님은 또 하루 종일 집안일 하시느라 고생하신 것 같아요. 집안일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청소하고 나면 또 빨래해야 되고 빨래하고 나면 또 설거지도 해야 되고 설거지하고 나면 또 해야 될 게 계속 나오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도 끝도 없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3674님, 딸이랑 함께 헬스 등록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딸이랑 저랑 디스크가 터져서 1년 동안 고생했어요. 진짜 건강이 최고랍니다. 좋은 운동하는 습관 다 함께 가져요. 파이팅! 아프지 말자! 오, 또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작년에 따님이랑 우리 3674님 두 분 다 디스크가 터지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요. 근데 진짜 운동을 틈틈이 꾸준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꾸준하게 운동 잘하셔서 또 건강해지시길 바랄게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보겠습니다. 한 주가 시작됐는데 화요일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저희 오당지에 공유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머라이어 캐리의 비전 오브 러브, 그리고 터미 페이지, I will be your everything.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다 봉날에도 가마치 통다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이혜원님, 저는 내일 동전 세탁방에 빨래 돌리러 갈 예정이에요. 도저히 빨래가 제대로 마를 것 같지 않아서 건조기를 향해 갑니다 하셨어요. 요즘 진짜 빨래 큰 고민이죠. 분명히 빨았는데도 뭔가 잘 안 마른 것 같고 눅눅한 냄새 날까봐 또 신경 쓰이기도 하고 나가야 되는 게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뽀송뽀송 잘 마른 빨래 들고 돌아오는 길 아주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산뜻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도윤선님, 젠디 저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내일은 집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일자리 알아보려고요. 제가 아직 취준생이라 취업에 대한 압박감이 크거든요. 그리고 독서도 열심히 하려고요. 물론 라디오도 들을 생각이에요. 라디오는 저의 소통 창구니까요. 오, 그렇군요. 윤선님 집에서 또 이제요 열심히 일자리를 찾아보실 예정인데 취업 준비하다 보면 좀 마음이 조급해질 때도 있고 걱정이 될 때도 있을 텐데 그래도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준비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소식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응원할게요. 자,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1836님이 골라주신 오늘의 끝곡은요. 코르티스 레드레드 신청해요. 우리 딸이 추천해 주셨어요. 종종 이렇게 따님이나 아드님이 추천해주신 노래 신청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1836님도 따님이 추천해주신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신청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모두 모두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Starry, starry night.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산 어린이를 위한 천문대 박배성입니다. 점과 점이 만나 선이 되고 그 선이 모여 면을 이루며 마침내 그 면들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서로 연결되어 별자리를 만들 때 비로소 이야기가 되고 전설이 됩니다. 저는 홀로 빛나는 별을 바라볼 때보다 서로 연결된 아름다운 별자리를 만날 때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빛나는 고독한 별이 되기보다는 서로 마음을 잇고 연결된 따뜻한 별자리로 빛나는 존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밤하늘의 별자리가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마음을 이어 빛난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they say.
1: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5: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6: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10시 뉴스입니다. 사흘째 이어져온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 6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쯤 서해구 성남동 쿠팡 32 물류센터에서 난 큰 불이 오늘 저녁 8시 초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상 8층 연면적 29만 9천 제곱미터의 규모의 대형 물류센터에서 발생했고 소방은 내부에 보관 중인 다량의 가연성 물질과 복잡한 건물 구조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0: 5.18 민주화운동 폄훼 응원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에 내려진 징계가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에서 1개월 출전 정지로 감경됐습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오늘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정위가 내렸던 기존의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1개월 출전 정지로 감경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육회 측은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를 찾아 용서를 구하고 피해 당사자인 광주제일고가 용서하고 선처를 호소한 점을 감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징계의 효력이 지난 1일부터 발생한 상태에서 수위가 대폭 완화되면서 배재고는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전국대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정상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 26개 시군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지면서 오늘 저녁 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가 가동됩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낮까지 경기 지역에 시간당 20에서 8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호우에 대비한 비상 1단계가 가동되면서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산림녹지과 등 풍수에 관련 부서 공무원 22명과 기관별 상황실 15명 등 총 37명이 근무합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도민들은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하고 기상특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반쯤 경기 오산시 버름동의 한 거리에서 60대 남성이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50대 남성 등 두 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중 한 명은 숨졌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중부지방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산지 많은 곳이 120mm 이상, 충청권은 최대 100mm 이상, 남부지방은 5에서 40mm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4도입니다. 박지민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올해는 어디로 휴가를 떠나볼까? 아직 고민 중인 분들 계실 텐데요.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이른바 핫플 대신 고즈넉하고 한적한 소도시를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만큼 볼거리와 먹거리가 모여있어서 걸어서 다니기에 딱 좋고요.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대나무 숲길에 천년 고찰에 서늘한 바람이 온몸을 감싸는 천혜 자연경관까지 전국 어디라도 좋습니다. 작지만 그래서 더 정감있고 소박한 삶의 풍경이 살아있는 소도시에서 숨가쁘게 달리며 수고한 나를 천천히 보듬어 보시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지난주에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 인공지능 대회에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직접 참석했습니다. 동시에 중국의 AI 기술을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 나누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최상위 기술의 접근을 제한하는 미국과는 반대의 흐름입니다. 마침내 드러난 중국의 AI 전략, 그 실체부터 우리에게 미칠 파장까지 잠시 후 테코노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년 연장 문제를 두고 청년들 사이에선 뜻밖의 목소리가

0: 7월 22일 월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크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김덕진입니다.
2: 소장님, 지난주 금요일에 상하이에서 세계 인공지능 대회 WAIC라고 부르던데 이게 개막했지 않습니까?
3: 네, 맞습니다.
2: 이 자리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무대에 섰다고 들었습니다.
3: 네.
2: 어떤 행사인가요?
3: 네, 이 회사 이제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AI 기술이나 산업 전략을 한 자리에 소개하는 행사이고요. 세계 인공지능 대회라는 대회인데 이게 올해 9회째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랑 상하이시가 2018년부터 개최해온 AI 분야 국가급 행사인데 어쨌든 여기에 뭐 세계 각국의 기업이나 연구기관 투자자, 정책 참여자가 매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이 국가주석, 그러니까 시주석이 참석은 안 했었어요.
2: 네.
3: 그러니까 재작년하고 작년에는 리창 총리가 나왔는데 올해는 국가주석이 개막식에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이제 다른 때보다 올해 상당히 힘을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산업박람회 개막식에 대통령이 나와서 거의 국정연설을 한 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설의 내용 중에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저는 여러 단어 중에 가장 와닿았던 게 중국 제조를 이제 중국 지조라는 표현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2: 그게 무슨 뜻이에요?
3: 그러니까 중국 제조라고 하는 게 중국이 지금까지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니까
2: 예.
3: 제조의 한자 제자잖아요.
2: 예.
3: 근데 제자를 지혜 지자로 바꿨다는 거예요.
2: 예.
3: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AI를 기반으로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우는 중국이 앞으로는 이제 산업에 대한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AI를 메이드 인 차이나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다음 10년의 어떤 선언을 좀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시주석이 얘기를 한 게 인공지능이 세계 경제 성장의 새로운 엔진이자 신구 동력의 전환의 가속기고 지금 디지털 세

0: 세계에서 이른바 물리적 세계가 피지컬 AI로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또 얘기를 뭘 했냐면 다시 얻기 힘든 역사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와 개방, 협력과 공유를 장려하고 인공지능이 각 산업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흥미로웠던 게 어쨌든 얘기한 것처럼 오픈소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개방에 대한 얘기를 중국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은 70년 전에 미국 다트머스웨이에서 AI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나오고 올해가 이제 다트머스웨이 70주년이었거든요. 예. 이 얘기도 이번에 이제 시 주석이 같이 하면서 70년에 대한 AI 역사를 짚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AI의 발전이 어느 한 국가의 독주가 돼서는 안 되고 세계가 협력해서 연주하는 교향곡이 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중국 속담을 인용을 했는데 줄 하나로는 음악을 이룰 수 없다라는 속담까지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뭔가 시적이고 문학적이고 또 내용도 다 같이 더불어 뭔가 잘해보자라는 느낌인 것 같아서
0: 네.
1: 기분은 좋은데 실제 뭔가 이런 메시지 속에서 던지고 싶은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0: 맞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중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
0: 그러니까 두 청중을 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청중은 이제 미국이죠. 미국.
1: 예.
0: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일종의 이제 AI 기술이 나오면 오히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계속 미국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어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 주석이 이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국가안보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자국의 안보를 다른 나라의 안보보다 우위를 두는 행위에 함께 반대해야 된다. 중국 모델 그렇게, 그러니까 미국 모델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반도체 AI 수출 천재를 정면으로 겨냥한 표현인데 이게 또 타이밍이 묘했던 게요.
1: 예.
0: 실제로 이번에 시 주석이 연단에 서기에 몇 분 전에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TV 연설로 중국을 정면 비난했었어요.
1: 예.
0: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 정부가 미국 유권자 파일 2억 2천만 건을 빼돌리는 등 선거 개입을 시도했다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1: 예.
0: 중국은 즉각 부인을 했고요.
1: 예.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쪽에서는 중국이 위협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1: 예.
0: 한쪽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책임 있는 기술 리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이러한 좀 외교적인 상황들까지 이제 확장을 좀 시켜서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이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고 왜 이번에 시 주석의 타이밍에 이런 것들이 나오냐면 실제로 히스토리를 보면 좀 그런데 실은 이번에 행사 개막 이틀 전에 또 애플의 AI가 중국 정부 등록을 마쳤다는 소식이 나왔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애플 기기, 중국 내 애플 기기들이 자체 모델 대신에 알리바바의 QN이나 바이두의 AI 모델을 통합해서 중국에서도 AI를 쓰는 아이폰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번에 시 주석 발표 전에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따가도 얘기를 드린 이른바 AI계 UN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들도 이제 시 주석 발표 직전에 나오다 보니까
1: 예.
0: 지금 이게 단순히 그냥 발언이 아니라 이 중국의 좀 어떻게 보면 계산되어 있는 국가 전략 안에서의 발언 이번에 어떤 출연이었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좀 많고요.
1: 네.
0: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중이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1: 예.
0: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오히려 이 부분인데 개발도상국 그러니까는
1: 예.
0: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애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석이 이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AI 시대의 기술 식민지나 단순한 소비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어요.
1: 예.
0: 그러니까는 뭐 인도나 브라질, 뭐 남아공 같은 곳들에 우리가 이제 협력해서 너희가 AI 잘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이번에 좀 같이 맥락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어찌 보면 이제 AI가 본격화되다 보니까 두 국가의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0: 네.
1: 그런데 이번에 AI판 UN이라고 불리는 국제기구도 출범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던데 이건
0: 네.
1: 뭡니까?
0: 이게 이번에 좀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예.
0: 이번에 이 행사 전날 그러니까 16일 날 29개국이 세계 인공지능 협력 기구 영어 약자로 와이코라고 불리는 기구의 설립 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본부를 상하이에 두고 있는 정부 간 국제 기구고요.
1: 예.
0: 중국 외교부장이 직접 서명했고 유엔 사무총장도 서명식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 주석이 이 기구를 가지고 AI 발전사의 중대한 이정표다라고 불렸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발도상국에게 뭔가를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1: 네.
0: 맥락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번에 이 와이코에서 얘기된 걸 보면 실제 향후 5년간의 개도국 인력 5천 명에게 AI 연수 기회를 주겠다. 아세안, 아프리카 연합, 브릭스 같은 6개 지역 협력체를 상대로 AI 응용 협력 센터를 세우겠다. 또 맞주라고 불리우는 AI 기상 조기 경보 시스템을 39개 보내서 보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른바 뭐 기술 원조 패키지 뭐 이렇게 좀 이야기해볼 수도 있는 수준으로 거의 이제 공유를 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에 서명한 국가들은 어딘지 그리고 이

0: 이 기구에서 실제로 뭔가 해줄 수는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1: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평가가 좀 갈리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어쨌든 창립 회원국이 어디들이냐면 러시아, 벨라루스, 세르비아, 쿠바, 브라질, 베네수엘라 그리고 뭐 아프리카 10개국, 아시아 12개국입니다.
0: 예.
1: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0: 예.
1: 그러니까 이 기구에 대한 회의론 쪽에서는 서방 주요국이 중국 주도기구에 들어갈 가능성이 낮다.
0: 예.
1: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지 않은 곳들로 그러니까 반쪽짜리 기구가 될 것이다. 뭐 예를 들면 오히려 그 반쪽짜리 쪽은 중국식 인터넷 통제 규범이 수출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0: 예.
1: 그런데 또 반대쪽에서 이 기구가 좀 의미가 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EU에서도 AI법도 그랬고 G7 논의에서도 개도국에서는 처음에는 발언권이 없었는데 이제 그죠 사실상 발언권이 없잖아요 이런 예. 부분에서 근데 거기에 소외됐던 나라들이 처음으로 규칙 자체를 함께 만들 수 있는 이제 어떤 권한을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AI가 전 세계적으로 도입이 될 때 실제로 어떤 식으로 도입될 거냐는 개도국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0: 예.
1: 그리고 이제 정부 간 기구에서는 이제 말씀드렸던 서양 쪽이 빠졌는데 말씀드렸던 요 이 기구가 만들어지는 이 와이코라는 기구가 만들어질 때 학계의 거물들은 이 무대에 좀 섰었어요.
0: 예.
1: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튜링상을 받고 노벨상 수상을 받은 9명이 또 여기에 이제 이번에 좀 올라가기도 했고
0: 예.
1: 또 강학습의 대부인 리처드 서튼 교수가 공동 의장을 맡기도 했고 딥러닝 석학인 요슈아 벤지오 교수도 UN AI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소개를 맡았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치, 산업, 학술 세 개 트랙에 대해서
0: 네.
1: 다른 손님을 딱 초대한 어떻게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춰진 정교한 판짝이라고 볼 수 있고요.
0: 예.
1: 실은 이 와이코라는 설립을 중국이 지난해에 회의에서 또 얘기를 했었어요.
0: 예.
1: 근데 그때는 어느 나라도 공식 회원국을 가입을 얘기를 안 했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29개국을 모아서 일단 기구를 발표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좀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0: 네. 사실 학자들이야 뭐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한번 네. 가긴 가거든요.
1: 그렇죠.
0: 국가들이 빠진 게 진짜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되긴 하겠네요.
1: 네.
0: 자, 그런데 이렇게 진영이 갈리면 이제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 시장을 이제 학습하는 사람들 이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1: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우리가 미중무역 패권이라는 얘기를 하듯이
0: 예.
1: AI 쪽도 표준의 분화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0: 예.
1: AI 규범 자체가 이른바 서방형 그리고 중국형으로 갈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AI라는 게 단순히 모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데이터, 금융, 전자상거래 표준까지 자칫 잘못하면 두 갈래로 나뉠 수 있다라는
0: 예.
1: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면 냉전 시절에 동서 진영의 철도 궤도 폭이 달랐는데 이런 것처럼 디지털 궤도가 달라지게 되면 예를 들면 수출로 이제 우리는 집중하고 있는 한국 같은 나라는 이렇게 되면은 되게 피곤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0: 예.
1: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뭐 앞으로 이제 미중 정부가 공식 AI 대화 첫 공식 AI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뉠 것이냐 아니면 협업이 될 것이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사실 이제 개도국들 입장도 궁금한데요. 개도국들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는 완비되지 않은 국가들이 꽤 있을 텐데
1: 네.
0: AI라는 이 첨단 기술 그렇게까지 절실하게 지금 누가 공짜로 줘서 사용해야 될 만큼 뭔가 상황이 그런 게 있는 겁니까?
1: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게 AI가 실제로 사회를 바꾸거나 세상을 바꾸는 쪽이
0: 예.
1: 선진국일까 개도국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0: 예.
1: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개발도상국에서 AI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왜냐하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0: 예.
1: 아무것도 없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들어가서 마찰이 없어요.
0: 아.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0: 네.
1: 선진국에서 의료에 대한 AI를 도입한다.
0: 아유, 기존 의사들 난리 나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 병원, 규제, 이해관계자 다 부딪히잖아요.
0: 예.
1: 예를 들면 아프리카를 생각을 해보면
0: 예.
1: 인구 3,000명당 의사가 한 명꼴이거든요.
0: 예.
1: 그리고 2035년까지 보건 인력이 400만 명 넘게 부족할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0: 예.
1: 근데 이런 데 AI가 갑자기 들어와서 진단을 해준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대체가 아니라 유일한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오히려 저항이 없이 AI가 바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례들이 좀 있는데 케냐에서 AI 말라리아 진단이 98%대 정확도를 내기도 했고요. 르완다에서는 드론이 혈액 배송을 하고 있고 AI 원격의료를 아예 국가 의료 시스템에 편입을 했어요.
0: 네.
1: 또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보티라는 시정부 AI 챗봇 사태 증상

0: 상 문진이나 경증 환자 추적을 맡겼고요. 백신 예약만 1,100만 건 이상 AI가 좀 해줬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결국 AI가 의학의 부분에 이제 제대로 들어가게 됐을 때만 봐도 이런 맥락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 중국 관점으로 봐도 또 비슷한 게 중국은 원래 인터넷 라인이 없었잖아요.
1: 예.
0: 유선이 없었다가 스마트폰으로 먼저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니까는 우리가 요즘에 알다시피 중국은 거지들도 QR코드로 적선을 받는다라고 하는 인프라가 생긴 게 그리고 왜 중국에서 카드 이게 그런 QR이 잘 됐냐면 카드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기술이 넘어뛰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 오히려 AI 인프라나 산업이 되지 않은 것들이 AI를 가지고 되게 큰 변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1: 예.
0: 근데 이 부분에서 왜 중국이 상당히 강력하게 가느냐. 중국이 인터넷과 모바일의 위력을 봤잖아요.
1: 예.
0: 그런데 중국의 모바일이 들어갔을 때는 이미 인터넷 시대에는 규칙이 다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표준과 규칙을 정할 수 있는 인터넷 시장에서는 중국이 들어갔을 게 없었는데 지금 AI라고 하는 게 이른바 새로운 인터넷이라고 보면 이번에는 이 표준에 대한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좀 그림이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른바 이제 AI 외교라는 관점으로 좀 보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요. 뭔가 중국이 이걸 무료로 그냥 다 선의로 뿌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이 시장 우리 중국이 다 공짜로 일단 풀고 나중에 다 먹겠다 이런 거라고 봐야 될까요? 뭡니까?
0: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들어갔을 때 이건 이제 인프라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예.
0: 그럼 그 안에서 데이터, 생각,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 중국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림들을 보면서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개도국들의 중국에 대한 좀 우호적인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들을 밀어넣겠다라고 좀 그림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 요즘 유엔의 분담금도 안 해서 유엔 파산하겠다 이런 소리도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미국은 중국이 이렇게 개도국들의 AI 뿌리고 있는 상황에서 뭐 대응 전략이 있나요?
0: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 그리고 또 우리나라 얘기도 좀 저는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1: 예.
0: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부분 다 이러한 것들에서 반대하는 쪽이에요.
1: 나는 예.
0: 규제나 정책을 만들면 오히려 경쟁에서 밀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나오는 미국에서 있는 최첨단 모델들은 정부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1: 예.
0: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 미국이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1: 예.
0: 근데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 관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1: 네.
0: 왜냐하면 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른바 중국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 뭐 AI계 UN 같은 거 이런 거 실은 우리나라가 먼저 UN 쪽에 제안을 해서 움직이고 있었던
1: 예.
0: 상황이거든요. 올해 3월에 우리 정부가 유엔 쪽에 제안을 해서 세계보건기구나 국제노동기구 유엔개발계획 같은 유엔산하 6개 기구랑 글로벌 AI 허브를 우리나라에 놓는 협력 의향서까지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외교사의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평가까지도 좀 나오기도 했었어요.
1: 예.
0: 그리고 국회에서 유치위원회도 꾸려졌고 지난 5월에는 서울에서 비전 선포식도 열렸고
1: 예.
0: 그리고 유엔산하 9개 기구 또 세계은행을 포함한 여러 곳이 참여를 해서 모두를 위한 AI 그러면서 뭐 기후, 보건, 식량, 난민 문제 AI 적용하는 국제 플랫폼 얘기가 나왔거든요.
1: 예.
0: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탈퇴가 실은 또 컸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60개가 넘는 유엔의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면 생긴 공백. 그러니까 원래 그때는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1: 네.
0: 공백이 있는 거를 우리나라가 잘 메꿀 수 있다. 그래서
1: 네.
0: 오히려 한국이 개도국에게 신뢰받는 가교가 돼서
1: 예.
0: 이것들을 연결해야 된다는 그림을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 예.
0: 이게 이제 구체화되기 전에
1: 아.
0: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1: 선수 친 거네요.
0: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밑단의 거래가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1: 네.
0: 거죠.
1: 네.
0: 그러니까 같은 글로벌 사우스를 두고 중국이 선수를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조금 의미 있거나 상징적인 부분을 보면 트랙은 좀 달라요.
1: 예.
0: 그러니까 중국은 유엔 밖에 자기 기구를 새로 만드는 거고
1: 예.
0: 한국 입장에서는 유엔이라는 정통성 안에 기구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좀 거부하고 중국은 불신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신뢰받는 3회 가교로 한국이 설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 네.
0: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1: 예.
0: 자칫하면 면 우리가 한국 안에 유엔 사무소로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속도감 있게 정책적으로도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1: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이번에 세계 인공지능 대회가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좀 세부적인 회사 단위로 좀 여쭤볼게요.

0: 이번에 화웨이가 뭔가 큰 걸 내놨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전시 면적 10만 제곱미터에 1,100개 기업이 나오고 있는 엄청난 큰 이제 그 행사였고 300개 넘는 역대 최대 신제품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화웨이가 큰 어떠한 그 부스와 함께 얘기 나오는 게 아틀라스 950 슈퍼포트라는 걸 냈어요. 예. 이게 이제 자체 AI 칩, 그러니까 화웨이 칩이죠. 어센드 칩을 최대 8,192장까지 한 대의 컴퓨터처럼 묶은 시스템 실물을 공개한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발상의 좀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칩 한 장으로는 엔비디아 아직 못 이기니까 네. 중간급 칩 수천 장을 네. 광통신으로 엮어가지고 시스템 전체처럼 승부를 보는 방식이에요. 근데 중국 쪽 주장이긴 합니다. 예. 중국 쪽 주장에서는 어쨌든 엔비디아 차세대 시스템급 성능이 내년에 나올 수준을 올해 말부터 출하하겠다 이렇게 되면 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이제 교차 검증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 미국의 칩 봉쇄를 이른바 시스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우회하는 전략이 나오고 있고 그 전략에 대한 실물이 등장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화웨이라고 하는 어떤 칩메이커가 중국의 방식으로서 또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 시작했다라는 그림도 이제 상당히 의미 있었던 부분이죠.
0: 그렇군요. 특히 이번에 또 눈에 띄었던 대표적인 회사가 유니트리라고 하던데 네. 뭘 내놓은 겁니까?
1: 현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시연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유니트리라는 회사가 GD1이라는 로봇을 공개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영상을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0: 아.
1: 저기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0: 일본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키가 2.7m고 무게 500kg이 넘는 대형 로봇인데 저게 이제 두 발로 걷다가 네 발 자세로도 바뀌고 예. 등에 지금 사람이 올라타고 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는 세계 첫 사람 탑승용 양상 로봇이다 이렇게 지금 어쨌든 유니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 예.
1: 실제로 이제 중국 로봇이 걷는 데모를 지나서 일시키고 태우고 파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0: 예.
1: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런 부분처럼 실제로 보여지는 로봇 AI, 피지컬 AI 이런 것들이 실제로 골든타임으로 오고 있는데
0: 예.
1: 중국에서 아예 국가 시스템 차원으로 이런 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
0: 예.
1: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0: 알겠습니다. 이거 다음 주에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왜냐하면 네. 실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키미 K3라는 모델이
0: 예.
1: 좀 나와가지고 실제 상용 모델만큼 되고 있는데
0: 네.
1: 이 부분 포함해서 좀 상세 벤치마크나 이런 내용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이혜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첫 번째 소식은 미국 소식이네요. 요즘 미국 기업들이 약물 검사에 관대해지고 있다고요?
4: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입사 전에 약물 검사에서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오면요,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은 대마초를 거의 술이랑 비슷하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 후에 술을 마셨다고 잘리지 않잖아요. 예. 그거랑 똑같이 근무 시간에 취한 상태만 아니면 뭐 개인적인 대마초 사용까지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3: 야.
4: 그래서 실제로 미국 고용주 약 1,000명을 조사해보니까 절반 정도는 채용 과정에서 이미 대마초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3: 아니 그래도 그동안 약물 검사를 해온 이유가 있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흐름으로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4: 네. 지원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져서 그랬습니다. 예. 대마초 사용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 검사를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업무 능력이나 경력이 충분한 지원자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꺼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물 검사를 시행하는 기업을 얘기를 들어보면 44%가 이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래서 4분의 1은 채용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 네.
4: 지금 안 그래도 고급 인재도 되게 부족한 구인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가 연구 예산을 삭감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3: 예.
4: 근데 이제 박사과정 학생한테는 이제 여러 해에 걸친 재정 지원이 필수적인데 이렇게 예산 전망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대학들이 신규 선발 자체를 줄이고 있습니다.
3: 예.
4: 그래서 미국 주요 연구대학 55곳 중에서 예. 올해 가을 박사과정 합격자도 전년보다 15% 줄었고요. 이제 매사추세츠 공대 같은 경우에도 대학원 신입생이 20%, 인원으로는 500명가량 줄이기도 했습니다.
3: 예.
4: 그래서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렇게 지원자를 걸러내는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그렇군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대마초 사용이 얼마나 흔한 상황입니까?
4: 이제 대마초를 그냥 일부만 사용하는 약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20대 미국인 중에 3분의 1이 최근 한 달 내에 마리화나를 사용한 적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3: 예.
4: 이제 거의 매일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이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보다 많다, 이런 조사도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3: 예.
4: 일반 직장인 약물 검사에서도 이런 변화가 확인이 되는데
3: 예.
4: 한 800만 건을 조금 랜덤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대마초 양성률이 21%였대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사용 흔적이 확인이 되는 거죠.
3: 네.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단 인재가 없으니까 약물 검사 안 하는 건 뭐 기업들의 판단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미국 내부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을까요?
4: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마약류 확산의 가장 큰 배경은 합법화인데요.
3: 예.
4: 이제 합법화하기는 해도 어떤 뭐 인지 능력이나 이런 걸 저하한다는 연구 결과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우려가 예. 커지고는 있습니다. 이제 현재 미국 기준으로 24개 주가 성인의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요. 40개 주에서는 의료 목적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대마초 판매점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게 술을 사는 것처럼 일상적인 일이 됐습니다.
3: 네.
4: 그 연방정부의 정책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대마초를 기존의 스케줄 1 약물에서 스케줄 예. 3 약물로 이 등급을 좀 낮추는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3: 예.
4: 이제 마리화나 같은 경우에는 1970년 이후에 헤로인이나 LSD와 함께 의료적 사용이 인정되지 않고 남용 위험이 높은 약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스케줄 1 약물로 분류가 되어왔는데
3: 네.
4: 이번에 등급이 내려가게 되면 의료 목적의 사용과 연구, 관련 기업의 사업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현장 분위기가 이렇다면 기업들은 채용 기준을 어떤 식으로 바꾸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4: 미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도 이미 채용 기준을 바꾸고 있는데요. 이제 시티그룹을 비롯한 월스트리트의 금융회사들이 한 10여 년 동안 입사 전 약물 검사를 잇따라 폐지하거나
3: 네.
4: 검사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뭐 자동차 판매 업체인 오토네이션 그리고 유통업체인 홈디포도 대부분의 직무에서 대마초 검사를 없앴고요.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2021년부터 미국 내 대부분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채용 전 대마초 검사를 중단했습니다.
3: 예.
4: 네, 대마초 사용 여부보다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을 더 중시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3: 그렇군요. 앞서 말씀해 주시기를 미국에서 24개 주가 성인의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은 허용하고 있다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근로자를 대마초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법으로 보호하는 지역도 있습니까?
4: 그렇습니다.
3: 아이고.
4: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기업이 대마초를 사용하는 걸 이유로 지원자를 탈락시키거나 근로자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이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들의 권리를 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 예.
4: 네, 캘리포니아가 가장 적극적인데 이제 고용주가 직원이나 구직자가 대마초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승진에 지장을 주거나 이제 채용 거부 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아예 법으로 정하고 있고요. 이제 마리화나 정책 프로젝트 라고 이런 보호하는 비영리 단체도 있어요. 이제 거기 따르면 최소 24개 주가 의료용 대마초를 사용하는 근로자와 구직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3: 예.
4: 이제 주마다 이제 조금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업장이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서로 다른 채용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3: 예. 이렇게 법과 제도까지 대마초 사용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면 앞으로 기업들의 검사는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4: 그렇습니다. 일반 사무직이나 서비스직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축소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예.
4: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덜 위험한 약물이 되게 되면 이렇게 검사할 명분 자체도 사라지게 되고요. 그냥 근무 중에 취한 상태만 아니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대마초 검사가 꼭 필요한 직종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4: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종에서는 검사가 계속될 전망인데요.
3: 그렇죠.
4: 네, 예를 들어서 트럭이나 뭐 스쿨버스 운전기사, 항공이나 철도 종사자, 아니면 건설 장비 운전자처럼 순간적인 판단 착오가 이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직군이 대표적입니다.
3: 네, 이런 업종에서는 그럼 최근 사용 여부까지 뭐 반복해서 체크하는 그런 검사를 합니까?
4: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최근 사용 여부뿐만 아니라 좀 더 장기간의 복용 습관까지 확인할 수 있는 모발 검사. 원래 보통 소변 검사라면 최근 사용 여부만 사용이 확인이 가능한데
3: 네.
4: 이렇게 모발까지도 뽑아서 검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3: 예.
4: 네.
3: 나름대로 이제 미국에서는 대마초와 관련돼서 유연한 법을 만들어가는 추세인 것 같네요. 자, 다음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미국 소식이네요. 미국 상원 의원들의 고령화 논란이 커지면서 상원을 요양원으로 빗댄 말까지 나오고 있다. 야, 이건 무슨 소식인가요?
4: 네. 미국의 정치권을 두고 정치인들이 나이가 너무 많다.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넘겨야 한다. 이런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3: 실제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대충?
4: 네, 지금 대통령부터 의회 지도부까지 70대에서 80대 정치인들이 지금 요직을 장기간 동안 차지하고 있습니다.
3: 예.
4: 이제 미국 정치가 국민의 세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 상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전 세계에서 가장 명망 높은 노인 요양원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3: 그렇군요.
4: 이제 최근에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잖아요.
3: 예.
4: 그래서 논쟁에 좀 더 불이 붙고 있습니다.
3: 예.
4: 이제 지금 71세로 이제 네, 그러셨는데 미국 상원에서는 이조차 굉장히 젊은 편에 속했거든요.
3: 아, 이번에 사망한 그레이엄 의원이 71세였는데 네. 이것도 젊은 편이라고요?
4: 그렇습니다. 와. 이제 이분보다 나이가 많은 현역 의원이 수십 명에 달합니다.
3: 네.
4: 그래서 도대체 정치인은 언제 은퇴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3: 네. 대체 얼마나 나이가 많기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겁니까?
4: 네, 이제 상원의원 100명의 평균 나이는 60대 중반인데요.
3: 예.
4: 이제 그레이엄 의원과 나이가 같거나 더 많은 의원이 전체 3분의 1을 넘습니다.
3: 예.
4: 이제 80대 의원만 해도 7명이나 되고요. 이제 민주사회주의를 대표하는 버니 샌더스 의원은 85세고
3: 네.
4: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오랫동안 맡았던 미치 맥코넬 의원은 84세입니다.
3: 예.
4: 현재 지금 맥코넬 의원은 실제로 최근에 병원에 입원해서 상원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예, 최고령은 몇 살일까요?
4: 네. 척 그레슬리 의원인데요. 무려 92세입니다. 이제 더 놀라운 건 이 의원이 평범한 원로가 아니라
3: 예.
4: 대통령 승계서열 3위에 있는 상원 의원 임시의장이에요.
3: 예.
4: 그래서 대통령과 부통령 하원의장에게 동시에 문제가 생기면 이 92세 정치인이 대통령직을 넘겨받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3: 네.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런 초고령 의회가 된 것 같네요. 왜냐하면 제 20대 때 그때도 버니 샌더스가 대통령 후보 나온다고 했었는데 그러니 진짜 80대 중반이 되셨겠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정치인이 이렇게 나이가 많다는 것 자체가 꼭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물학적인 나이로 재단하는 것도 좀 문제일 것 같은데.
4: 맞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도 전혀 문제가 아니고 능력이 오히려 많을 수도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더 현명한 정치를 할 수도 있는데요.
3: 네.
4: 이제 문제는 건강 이상이 생겼을 때 정치와 외교에 생기는 충격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3: 네.
4: 이제 그레이엄 의원이 대표적이었는데요. 이제 이분이 숨지기 바로 전날까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고 있었어요.
3: 예.
4: 이제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에 현지를 10차례나 방문했던 인물이고 이제 워싱턴 정치권에서 우크라이나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3: 네.
4: 근데 이런 인물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정치권의 핵심 우군이자 트럼프 대통령과 연결되는 중요한 통로를 하루 이침에 잃게 된 거죠.
3: 예.
4: 정치인 한 명의 건강 문제가 외교 정책과 전쟁 지원의 방향까지 흔들 수 있다는 게 보여진 겁니다.
3: 네. 근데 이제 미국 정치를 돌이켜 보면 현역 의원이 임기 중에 세상을 떠나는 일이 아주 드문 건 아니거든요.
4: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정치를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일한 정치인이 적지 않습니다.
3: 예.
4: 민주당의 로버트 버드 의원은 웨스트 버지니아주 상원 의원으로 51년 동안 일을 하다가요. 2010년에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 예.
4: 당시에도 현역이었어요. 네. 공화당의 스트롬 서먼드 전 의원은 100세가 될 때까지 상원 의원직을 지켰고요. 이제 그가 은퇴한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그 자리를 이어받은 정치인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레이엄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세까지 정치를 한 인물의 뒤를 이은 의원마저 71세의 현역으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3: 네. 지금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예전에도 초고령 현직 의원들이 꽤 있었고 의원직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작고하신 분들이 꽤 있는데
4: 네.
3: 최근 들어서 고령 정치에 대한 비판이 높아진 이유는 뭐예요?
4: 네. 더 본질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요.
3: 예.
4: 정치인들이 평범한 시민의 현실에서 너무 멀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수십 년 동안 구직을 해본 적도 없고 집을 사본 적도 없고 아이를 돌보는 문제를 걱정해 본 적도 없는 분들이 지금 거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3: 네.
4: 근데 이제 현재 미국 청년들은 비싼 집값, 학자금 대출,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경험한 게 수십 년 전이다 보니까 공감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고
3: 네.
4: 이 시간 감각도 조금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와요.
3: 예.
4: 이제 연금과 의료처럼 당장 고령 층이 혜택을 받는 정책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이제 기후변화 아니면 국가 부채처럼 미래 세대가 비용을 떠안을 문제는 뒤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 그렇군요. 그러면 미국 정치인들이 고령화돼서 현실 문제에 대해서 좀 괴리감을 갖고 있다라는 민원 또는 유권자의 판단이 있다고 한다면 뭔가 물갈이가 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미국 정치인들은 그렇게까지 자리를 놓치는 겁니까?
4: 미국의 정치 구조가 오래 버틸수록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나 뭐 국내도 그렇고 한국도
3: 예.
4: 그렇고 사실은 그런 나라가 굉장히 많은데
3: 예.
4: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과 의원이 몇 살부터 출마할 수 있는지만 적혀 있습니다. 이제 하한만 있는 거예요.
3: 네.
4: 대통령은 35세, 상원 의원은 30세, 하원 의원은 25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몇 살에 그만둬야 된다는 상한 규정은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로 꼽힙니다.
3: 예.
4: 두 번째로는 한 번 자리를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후원금이나 인맥, 인지도가 쌓이게 되고요. 이제 상임위 의원장 같은 핵심 보직도 되게 오랫동안 일한 의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3: 예.
4: 그리고 세 번째로 유권자들도 초선 의원보다는 워싱턴에서 영향력이 큰 중진 의원이 지역구 예산을 더 많이 가져올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정치적 권력은 오히려 강해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3: 네.
4: 뭐 20, 30대 정치 신인이 등장하려고 해도 뭐 돈이나 조직, 이름 같은 게 다 부족하다 보니까 미국 정치의 높은 진입 장벽 자체가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3: 그렇군요.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네요. 우리나라는 역대 총선을 보면 초선 의원 비율이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의 비율을 보인 적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해서 전부 다 새로 갈아엎자라고 했던 적이 많은데 미국은 다선 의원일수록 예산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이 기대감에 표를 던지는 사람이 많군요. 자, 이런 현상을 가리키는 별도의 표현까지 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이걸 제론토크라시, 우리말로는 노인 지배 혹은 장로 정치라고 부릅니다.
3: 예.
4: 이제 한 사회의 권력을 국민 다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 동안 장악하는 현상을 읽었는데요. 이제 이런 모습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일본에서도 고령 유권자와 고령 정치인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실버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오래전부터 사용돼 왔습니다.
3: 예.
4: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만 세계 최강국의 외교와 안보, 핵무기와 전쟁 정책을 8, 90대 정치인들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훨씬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3: 네. 미국 내부에선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구조적으로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4: 네, 뭐 75세 은퇴론 같은 것도 등장을 지금 정치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3: 예.
4: 이제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냈던 람 이메뉴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과 장관, 연방의원, 연방판사가 75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은퇴하게 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었는데요.
3: 예.
4: 이제 바이든 전 대통령 때도 이제 80대에 재임을 하면서 걷는 모습과 말실수, 인지력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계속 시달렸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80세가 됐습니다.
3: 예.
4: 이제 미국의 최고 권력을 놓고 경쟁하는 정치인들이 줄줄이 80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나이 문제를 개인의 건강이나 사생활로만 볼 수 없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3: 야, 그래도 고민이 되네요. 단순히 생물학적인 나이가 어떤 나이가 됐기 때문에 무조건 뒤로 빠져라라고 하는 것은 꼭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많은 취업 전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관련

0: 관련된 것인데 반대로 목소리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반대 목소리도 그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건 노인차별일 수 있고요.
0: 예.
1: 경험이 많은 정치인의 전문성을 잃게 된다는 점도 좀 지적이 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을 뽑거나 떨어뜨리는 건 제도가 아니라 유권자의 몫이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0: 네.
1: 사실 핵심은 노인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0: 네.
1: 정치인의 건강과 판단 능력을 어디까지 공개하게 할 건지 또 새로운 세대가 정치권에 진입할 통로를 어떻게 넓힐 것인지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뭐 정기적인 건강검진, 인지능력 관련 정보 공개 이런 걸 제도화하고 당내 공천 과정에서도 서로 세대교체가 가능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대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아 이제 진짜 고민되는 문제고 우리나라도 멀지 않아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약간 나이가 일정 수준 이상 되면 다시 IQ 검사, EQ 검사를 해서 통과하면 더 일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기자님 생각 어떠세요?
1: 뭐 어느 정도의 그런 장치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고민이 네. 되는 부분이네요.
1: 네.
0: 자 마지막은 일본 소식이네요. 일본에서는 50년 넘은 아파트가 신축 못지않게 인기라고요. 이건 무슨 소식입니까?
1: 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된 아파트라고 하면 사실 재건축부터 놀이잖아요.
0: 네.
1: 근데 일본에서는 준공된 지 50년이 넘은 일부 아파트가 빈티지 맨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50년이 넘었다고 하면 음마 아파트보다도 낡은 건데요.
0: 예.
1: 이제 대표적인 곳이 오사카부 미노우시에 있는 미노우 릴리 빌리지입니다.
0: 예.
1: 이제 사진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0: 예.
1: 이제 1976년에 지어진 아파트인데도 사겠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 20팀을 넘어갑니다.
0: 야,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못 보셔서 제가 대충 설명드리면 전체가 흰색으로 다 페인트 칠이 돼 있고요. 마치 우리나라 저기 교외 지역에 있는 타운하우스
1: 네.
0: 이런 느낌이 있는 별도의 주차장도 따로 있고 한 2층에서 3층 정도 돼 보이는데
1: 네.
0: 저 정도면 50년 됐는지도 티도 안 나는데요.
1: 그렇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꾸며놓기도 했는데요.
0: 네.
1: 이렇게 경사진 땅을 따라서 사각형 건물이 계단처럼 이어져 있고요.
0: 아.
1: 흰색 외벽에 전망도 되게 좋은가 봐요.
0: 그렇네요.
1: 그래서 신축에서는 오히려 보기 어려운 분위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실거래가 기준으로 115제곱미터의 최상층을 산 30대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 방 5개짜리 집을 방 2개 구조로 완전히 바꿨고
0: 예.
1: 배관 설비 모두 교체했습니다. 집값이랑 리노베이션 비용을 합쳐서 약 3억 6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0: 네.
1: 이제 같은 가격의 신축에서는 이만큼 넓고 입지가 좋은 집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0: 네. 저는 50년 된 집이라고 해서 일본 전형적인 그 목조 건물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진짜 웬만한 타운하우스 느낌도 나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진 주택단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리 뭐 고유한 뭐 분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오래된 건 사실이잖아요. 리모델링 자체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뭔가 이게 인기가 있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신축 아파트가 너무 비싸지고 있어서입니다. 이제 작년에 일본의 신축 아파트 평균 가격이 6,556만 엔으로 전년 대비 7.8%가 올랐어요.
0: 7.8%요?
1: 그렇습니다. 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률이었고요.
0: 예.
1: 이제 건설 자재비랑 인건비가 일본에서도 많이 올랐나 봐요.
0: 네.
1: 그래서 개발 업체들은 분양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집의 면적을 줄이고 있습니다.
0: 네.
1: 이제 신축은 비싸지는데 이제 작은 집들만 생기고 있는 거예요. 집의 면적이 좁아지고 있는 겁니다.
0: 예.
1: 반면에 이제 60, 70년대에 일본 고도 성장기에 지어진 고급 아파트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100제곱미터가 넘는 넓은 집이 많습니다. 그리고 입지도 사실은 이미 지어진 집이 차지한 데가 더 좋더라고요.
0: 예.
1: 역세권이나 고지대처럼 좋은 땅이 일찌감치 차지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새 집이지만 좁은 곳에 살 것인가 아니면 오래됐지만 넓고 입지가 좋은 집을 고쳐서 살 것인가를 비교한 다음에 구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오래됐다고 다 빈티지 맨션은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좋은 입지, 넓은 면적, 독특한 설계에 꾸준한 유지 관리까지 갖춰져야 빈티지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사실 우리나라랑 문화가 다르네요. 우리나라는
1: 네.
0: 일단 무조건 헐고 새로 올리고 보자라는 건데 일본이 이렇게 다른 생각을 그래도 추진할 수 있었던 건 일본은 뭐라고 할까요? 오래된 건물이지만 분위기도 독특하고 개성도 있고 아직 쓸만한 건물들이 많아서 그래서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건물의 분위기나 개성을 잘 살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더 형성이 된 것 같은데요.
0: 네.
1: 이제 신축보다 오히려 디자인이 독특하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히고요. 이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되어 있는데 지역이 달라도 비슷하게 생긴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나의 주거 공간에 대한 개성을 마음껏 표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0: 예.
1: 근데 이제 과거의 고급 아파트는 뭐 푸른 기와를 쓰기도 하고 뭐 설재 울타리, 넓은 로비처럼 당시 건축가의 취향과 개성이 매우 강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비용 때문에 이렇게 다시 만들기 어려운 요소들도 많고요. 그래서 빈티지 맨션은 건물 하나가 건축 작품처럼 평가되는 경우도 많고요. 주민들도 새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는 기존 디자인을 보존하거나 이렇게 수명을 늘리는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0: 네.
1: SNS에서도 이런 게 되게 유행하고 있어요. 리노베이션 한 자기 집을 올리는 게 굉장히 힙한 걸로 취급을 받으면서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도 남들과 똑같은 집이 아니라 나만의 집을 만들고 싶다 이런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0: 네, 저도 해외 갈 때마다 일부러 에어비앤비로 어떤 그 주택을 빌려서 한번 숙식해본 경험을 일부러 합니다.
1: 네.
0: 그 구조도 보고 이 나라 사람들이 이런 생활을 하는구나 알기 위해서요. 근데 일본 진짜 좋은 집들 너무 많긴 하죠. 그래도
1: 네.
0: 옛날 거래서 뭐 4층,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다든가 불편한 게 있거든요.
1: 네.
0: 어떻습니까?
1: 아, 네. 물론 있습니다. 경험하신 것처럼 보기에는 멋있어도 생활하기에는 불편한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한가 봐요. 이제 중앙난방 이 때문에 세대별로 에어컨 설치가 안 된다거나 매간이 낡아서 누수가 된다거나 뭐 단열, 방음 성능도 최근 신축보다는 조금 떨어지고요.
0: 네.
1: 그래도 중요한 건 내진 기준인 것 같아요. 이제 81년도에 일본이 건축물의 내진 기준을 한번 크게 강화를 했었는데 그 전에 지어진 건물은 보강공사를 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합니다.
0: 예.
1: 그래서 관리비나 아니면 장기 수선 충당금 같은 게 생각보다 많이 들 수도 있고요. 이제 수명이 길어질수록 말씀하신 승강기나 배관 외벽처럼 곧 교체해야 될 시설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0: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앞으로 빈티지 맨션이 인기가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단점들도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한때 유행으로 끝날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1: 그거보다는 신축 아파트의 그 고가가 조금 더 크게 다가오나 봐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유행이 조금 이어질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디자인, 개성 있는 디자인을 모두 갖춘 집은 새로 공급하기가 어렵잖아요.
0: 예.
1: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수요가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0: 네.
1: 조금 더 흥미로운 점은
0: 예.
1: 이제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도 이런 움직임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건설업계에서 지금 짓는 아파트를 수십 년 뒤에 빈티지가 될 수 있도록 당초부터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잘 팔리는 획일적인 집이 아니라 한 3, 40년 뒤에 봐도 가치가 남는 설계를 만들고요. 자재나 관리 체계 같은 것도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일본 주택시장의 기준이 얼마나 새 것인가에서 얼마나 오래 잘 쓸 수 있는가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0: 아, 이건 우리 건설회사들 중에 일부는 귀담아 들어야겠네요.
1: 네.
0: 자, 그런데 지금 말씀 주셨던 이런 흐름은 일본의 부동산 시장과도 관계가 깊은 현상인 것 같은데 근데 최근 일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1: 네, 일본 집값이 널뛰고 있다고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0: 네.
1: 이제 작년 기준으로 신축 아파트 평균이 이제 9,182만 엔으로 전년 대비 17.4% 올랐고요. 도쿄 23구만 놓고 보면 21.8%가 1년 만에 올랐습니다.
0: 네.
1: 이제 최근에 더 주목받는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들이에요. 엔화가 약세잖아요.
0: 예.
1: 그래서 해외 투자 수요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0: 예.
1: 이제 특히 중국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경계심이 커지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토지를 개인이 완전히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0: 네.
1: 근데 일본에서는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계 자산계들의 관심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의 토지 거래 허가제 같은 것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지난 4월부터는 비거주 외국인이 투자용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더라도 정부에 신고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직은 매입을 전면적으로 막는 건 아닌데 누가 어디를 어떤 목적으로 사고 있는지 이것부터 파악하겠다는 단계입니다.
0: 네.
1: 이제 빈티지 맨션의 인기가 단순한 복고 유행은 아니고요. 이제 신축 가격이 치솟고 집이 좁아지면서 소비자들이 더 같은 돈으로 더 넓고 더 좋은 입지를 선택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소식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혜인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3: 썼다 썩었다 잠깐 지었다.
4: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조강기.

0: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 선연료.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0: 연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0: 안전화.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응원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에 내려진 징계가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에서 1개월 출전 정지로 감경됐습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오늘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정위가 내렸던 기존의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1개월 출전정지로 감경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육회 측은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를 찾아 용서를 구하고 피해 당사자인 광주제일고가 용서하고 선처를 호소한 점을 감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징계의 효력이 지난 1일부터 발생한 상태에서 수위가 대폭 완화되면서 배재구는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전국대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정상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란, 김건희, 최혜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다루지 못한 부분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특검의 수사 시한을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연장하는 것과 특검 수사 대상으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의 재연장은 야당 탄압이자 공안정국의 연장이라며 반발하고 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내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후티 반군 대변인인 야히야 샤리는 눈에는 눈 원칙에 따라 범죄 국가인 사우디 적들을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한다며 이는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닫힌 가운데 후티 반군의 해상 봉쇄 선언에 따라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통행까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후티 반군이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틀어막을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사우디의 석유 수출항인 얀부항에서 홍해를 거쳐 아라비아해로 나가는 바닷길도 막히게 됩니다. 내일도 전국에 비는 내린 가운데 중부지방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강원, 충남에 호우예비특보를 발효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산지 많은 곳이 120mm 이상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5: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뜻밖의 일이 일어나거나 일이 기대하던 바와 다르게 전개될 때 웬걸을 쓰죠. 예를 들면 이젠 끝났구나 했는데 웬걸 구조대가 나타났다처럼 쓰입니다. 또 웬것을 이 줄어든 말도 웬걸로 웬걸 이렇게 많이 샀어처럼 쓰이죠. 표기를 틀릴 때가 많은데요. 웬걸은 모음 우애를 씁니다. 어찌된 일을 나타내는 웬일도 모음 우애를 쓴다는 거 함께 알아두면 좋겠죠?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미국의 가수 잭슨 브라운은 독특한 운전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차에 항상 기름을 가득 채우지 않고 다녔다고 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기름이 떨어지면 뭐 조금만 더 가서 채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다네요. 그랬던 본인의 경험이 목적을 잃고 달리던 대로 달리는 삶을 기름이 떨어진 채로 질주하는 차에 비유하도록 만들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 음악은 1977년 신곡으로 채워진 라이브 앨범에 들어가서 빌보드 싱글 차트 11위를 하며 잭슨 브라운의 히트곡이 되었죠. 그리고 이 곡의 제목은 1988년에 개봉한 동명의 영화 허공의 질주에도 영감을 줍니다.

7월 20일 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잭슨 브라운 Running on Empty였어요. 석기현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 노래와 같은 제목을 가진 영화 1988년에

0: 개봉한 러닝 온 MT. 우리나라에서는 허공의 질주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는데요. 굉장히 좀 번역을 잘했죠. 예. 일종의 초월 번역 같은데 훨씬 더 뭔가 좀 철학적이고 고풍적인 그런 느낌을 만들어냈는데 러닝 온 MT. 잭슨 브라운이 1977년에 신곡으로 채워진 라이브 앨범에서 선보였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 앨범에서 The Roadhouse Tay와 함께 잭슨 브라운의 히트곡이 됐었던 음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뭐 독특한 나만의 습관?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이 잭슨 브라운은 기름을 절대 가득 채우지 않고 운전을 했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뭐 특별한 저만의 습관이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떠오르는 게 없는데 그냥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라디오를 켜서 골든디스크를 듣는 게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습관이 되기를. 그리고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와 듣고 싶은 음악을 보내는 것이 역시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습관이 되기를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용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어요. 이 게시판은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4: 우와,
3: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한 번에 합격 백커스록

0: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노래는 엘사와 글렌 메데이로스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엉허멍 따미띠에 Friend You Give Me A Reason이었죠. 4791님 신청곡이었어요. 1207님, 5월에 입대했던 저희 집 둘째 백만돌이가 생각보다 빠른 휴가를 나왔습니다. 한 달 전에 볼 때보다는 조교 훈련이 힘들었는지 살이 좀 빠졌지만 건강하고 멋진 사나이가 되어서 엄마를 번쩍 안아주네요. 짧은 휴가라 시간이 금세 지나가겠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첫 휴가도 골든디스크와 함께합니다. 오늘 신청곡은 짝꿍이 좋아하는 엘도라도요 하셨는데요. 아니 1207님이 예전에 그 둘째 아드님 군대 가신다고 사연에 보내주셨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아드님이 좋아하시는 음악을 신청해 주셔서 제가 그때 와 이게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막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법 또 시간이 지났고 첫 휴가도 나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나 봐요. 이제는 짝꿍이 좋아하는 노래를 신청해 주신 거 보니까요. 엘도라도 준비해두고 있고요. 한상엽님, 처음으로 미니앱으로 들어왔어요. 아산에서 일하면서 오늘도 차에서 밤늦게 골든디스크와 함께하고 있네요. 바나나라마의 비너스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그러시군요. 이 시간에 일하고 계시는군요. 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이 시간에 일하시는 분들 좀 힘나는 이런 음악들 분명히 필요하죠. 먼저 1207님 짝꿍님이 좋아하시는 굼베이 댄스 밴드의 엘도라도 그리고 이어서 한상엽님이 신청해 주신 바나나라마의 위너스까지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에서는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을 들어보는데요. 오늘은 1957년생 쿠바계 미국 가수 글로리아 에스테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라틴 팝의 여왕이라고 불렸죠. 몇몇 있어요. 그 라틴 팝 쪽의 여왕님들이 글로리아 에스테판하고 제니퍼 로페즈하고 또 샤키라하고 몇몇 있는데 이 글로리아 에스테판 라틴 음악 그룹 마이애미 사운드 머신의 보컬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 마이애미 사운드 머신은 1977년에 Live Again이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기에 나온 앨범들은 인터내셔널 앨범이 아니었어요. 영어 앨범이 아니었고

그래서 현재는 저작권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서 이때 70년대에 나왔었던 마이애미 사운드 머신의 음악은 들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좀 아쉽지만 그래도 1984년에 나온 8집 앨범이 이게 이제 첫 번째 영어 앨범, 첫 번째 인터내셔널 앨범이었어요. 여기에서 닥터 빗이 인기를 얻으면서 우리에게 알려지기도 했는데 오늘은 이 닥터 빗을 정식 데뷔곡 대신에 인터내셔널 데뷔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후로 글로리아 에스테판은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솔로 활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2025년 작년까지 16장의 정규 솔로 앨범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들어볼 가장 최근 싱글은 2025년 작년에 나온 라이시스라는 곡이에요. 이게 스페인어로 루트, 뿌리를 뜻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60이 넘어서 70에 가까워가는 글로리아 에스테판의 현재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라틴 음악입니다. 한번 오늘은 이렇게 두 곡을 만나보시죠. 마이애미 사운드 머신의 닥터 빗 그리고 글로리아 에스테판입니다. 라이시스.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글로리아 에스테판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이어서 들었습니다. 글로리아 에스테판이 보컬로 활약했던 마이애미 사운드 머신의 인터내셔널 데뷔 앨범 여기에서 닥터빗 먼저 들으셨고요. 이어서 글로리아 에스테판이 작년 2025년에 발표한 노래였어요. Rises 함께 하셨습니다. 0098님 안녕하세요. 부모님 집에서 키우는 봄이라는 강아지를 미용시키려고 한두 달에 한 번씩 부산에 데려와서 일주일 정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총강아지라 그런가? 매일 새벽 4시 반에 저희 부부를 깨우는데 아 피로감이 오늘따라 극에 달하네요. 그래도 골든디스크는 다 듣고 자야죠.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신청곡도 하나 남겨요.

마이클 잭슨, Man in the Mirror 하셨는데요. 그리고 봄이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글쎄요. 이 사진에서 보이는 이 귀여운 강아지의 모습만으로는 총강아지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약간 좀 세련된 느낌이 약간 있고 미용을 시키셔서 그런 걸까요? 그리고 약간 고집 있어 보여요. 강아지의 표정에서 고집이 약간 느껴지는데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이유를 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피로감이 극에 달하셨는데도 이 골든디스크 다 듣고 자야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냥 주무셔도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신청곡 듣고 주무시는 게 더 좋긴 하니까요. 자, 마이클 잭슨 목소리까지는 그래도 꼭 들으시죠. 이 노래 0098님뿐만 아니라 0869님도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Man in the Mirror에 이어서 김학규님이 신청해 주신 Coldplay의 Fix You까지 두 곡 이어서 드릴게요.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 커머셜 금융지점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뉴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시기 매월 결제 연체이자율 약정금이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이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설명 청취 및 내용 예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시 고객 부담 인재사는 현대 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 금액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 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 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7월 20일 월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은 1102님이 신청해 주신 소지로의 The Great Yellow River, 대황합니다. 일본의 오카리나 연주자죠. 오늘 이 연주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1: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그대에게 줄 선물로 노란 국화를 샀습니다. 하얀 겨울엔 어울리지 않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그 꽃을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찬 겨울이 지나 멀지 않은 봄이 오면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장까지 가나.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7: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물놀이와 관련해서 쓰이는 말 빠지는 물에 빠진다고 해서 빠지가 아니죠. 운하나 하천에서 사용하는 밑바닥이 평평한 운반선을 바지선이라고 하는데요. 수상레저를 즐기기 위해 물 위에 띄워놓은 영원한 말 바지가 변형된 말이 빠집니다. 올바른 외래어 표기는 바지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빠지선을 끌림배 또는 딸림배로 순화한 바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세척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출근길에 최대 시간당 8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이번 장맛비는 주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4: 네, 지난 주말 시작된 인천 쿠팡물류센터의 불길이 61시간 만인 어제 저녁에서야 초진됐습니다. 하루 전 인근 주민들에게 내려졌던

0: 대피령도 24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1: 예멘의 친이란 무장정파인 후티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공세를 선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공격으로 미군 장병이 숨질 때마다 몇 배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0: 네, 감사원 사무총장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축소 은폐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0: 7월 21일 화요일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1: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0: 아침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승지 기자 전해주시죠.
2: 네, 제가 나와 있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는 얇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성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됐는데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인천 부평에는 5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경기 부천과 서울 은평에도 5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경북 안동의 누적 강수량도 30mm를 넘어섰습니다. 한 시간에 4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진 곳들도 있었는데요. 인천 연수구에는 한때 시간당 49mm가 넘는 폭우가 내렸고 서울 구로구에도 시간당 40mm가 넘는 강한 비가 집중됐습니다. 현재 서울 일부 지역과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출근 시간대까지 비가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에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하루 동안 최대 1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출근길 지하차도와 저지대 도로가 침수되거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진강 수위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경기 연천군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는 현재 비홍수기 인명 대피 기준인 2m를 넘어섰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젯밤 적경지역 위성영상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에서 물을 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북부에 많은 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황강댐에서 방류된 물까지 도달하면 임진강 수위가 더 빠르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재난안내에 귀를 기울이고 하천 주변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이번 폭우로 특히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은 경북 안동과 의성입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이 났던 산에서 토사와 나무들이 비에 쓸려 내려오면서 침수 피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산불로 집을 잃었던 이재민들이 또다시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3: 지난해 산불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일부 자리를 잡은 한 마을. 교회 첨탑이 쓰러져 건물을 덮쳤고 인근 콩밭은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시간당 최대 46mm의 폭우에 마을은 흙탕물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4: 이 다리가 넘쳐서 물이 그 가슴 높이까지 차오면서 그 본당 사택 식당이 그 침수가 되었어요.
3: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이웃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5: 물이 넘쳐나니까 담을 넘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고 11명 다 얻고.
3: 산불 이재민들이 머물던 또 다른 마을은 임시주택 11동이 모두 물에 잠기거나 떠내려갔습니다. 이재민은 1년여 만에 산불로 수해로 터전을 두 번이나 잃었습니다.
6: 짐은 없어. 물이 확 들어보니까 저기 그 있는 제품이 전 물에 다 잠기었어요. 뭐 한 번 또 잃으니까 눈물밖에 안 나고.
3: 지난 17일부터 경북 의성과 안동엔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 화재로 나무가 사라져 지반이 약해진 곳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방치돼 있던 산불 피해목들이 폭우에 휩쓸려 하천으로 밀려들었고 결국 물이 넘쳐 주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경북 8개 시군에서 470여 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80여 명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1: 쿠팡 인천물류센터 화재가 6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대응 단계와 국가소방 동원령을 유지한 채 잔물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7: 어제 저녁 8시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의 큰 불이 잡혔습니다. 불이 시작된 지 약 61시간 만입니다. 소방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응단계와 국가소방동원령은 그대로 유지한 채 잔불 정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 이번 화재는 지상 8층, 연면적 29만 9천 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물류센터에서 발생했습니다. 건물 구조가 복잡한 데다 내부에 다량의 가연성 물질이 보관돼 있어 소방당국은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은 6층 내부에서 시작돼 외벽을 타고 7층까지 번졌는데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과 동시에 불이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바로 아래 5층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물품 운반용 로봇 수백 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 배터리를 모두 합하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대형 리튬이온 배터리 20개 분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한 번 불이 붙으면 열폭주로 이어져 진압이 쉽지 않습니다.
1: 로봇 수백 대가 위치하고 있고 연소 확대 시 건물 전체로 연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0: 앞서 23명이 숨진 2024년 6월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에서도 리튬이온 배터리 3만 5천여 개가 연쇄적인 열폭주 현상을 일으키며 피해를 키웠습니다. 건물 붕괴 위험을 고려해 인근 지역에 내려졌던 대피령도 어제 오후 11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까운 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 머물던 주민 200여 명도 차례로 귀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2: 이번 화재는 5년 전 경기 이천의 덕평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판박이었습니다. 복잡하고 비좁은 통로, 선반마다 가득한 가연성 물품까지. 하지만 5년 전 교훈에도 똑같은 화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3: 꼬박 엿새가 걸렸습니다. 5년 전 경기 이천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난 불을 진화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당시 내부 CCTV 영상입니다. 중앙통로 양옆으로 선반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선반마다 꽉 차있는 상품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불이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그때도 층고가 10m인 한계층을 3개층으로 쪼갠 복층형 구조였습니다. 이런 복층형 메자닌 구조는 화재 진압에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번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와 판박입니다. 쿠팡물류센터 노조는 5년 전 화재 때도 메자닌 구조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게 드러나는데 쿠팡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4: 물건 올라와 있고 사람들도 많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안전할까?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나 막.
3: 덕평 화재 이후 정부는 대형 물류센터의 소방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일반 스프링클러 대신 장시간 동안 더 크고 무거운 물방울을 많이 분사하는 라지 드롭형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천장뿐 아니라 선반 3m 높이마다 촘촘히 스프링클러를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물이 적재한 상품에 가려 아래쪽에 닿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24년 이후 지어지는 창고에 한해 적용됩니다. 그 이전인 2023년에 지어진 인천 물류센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적용 대상이 아닌 겁니다. 쿠팡 측은 인천 물류센터에 강화된 소방 기준을 적용했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5: 이런 게 문제예요. 자꾸 이렇게 되면서 이제 법은 바뀌거든요. 그 법을 소급 적용이 안 돼요. 건물주들의 반발이 어마어마하죠.
3: 전국의 물류창고 5,900여 개 중 강화된 소방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곳은 4,300여 개, 70%가 넘습니다. 결국 그전에 건설된 대형 물류창고들은 대형 화재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 장병이 숨질 때마다 이란이 몇 배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철저한 응징 의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 지시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 그리고 모든 군 지휘부에 전달됐다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지난 2월 말 시작된 이란전 과정에서 발생한 미군 사망자는 17명입니다. 예멘의 친일한 성향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후티 반군 대변인인 야히야 사리는 눈에는 눈 원칙에 따라 범죄 국가인 사우디 적들을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한다며 이는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닫힌 가운데 후티반군의 해상 봉쇄 선언에 따라 홍해 입구인 바브 엘만데브 해협 통행까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 방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강댐 수문을 연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이번에도 황강댐 방류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두 명의 사상자를 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저녁 6시 반쯤 오산시 버름동의 한 기계 제작 공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근 업체 사장 70대 남성을 숨지게 하고 공장주 60대 남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코 정부가 내년부터 각급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체코 언론 라디오 프라하는 체코 정부가 이날 내각 회의에서 교내 휴대전화 금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중 교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등 13개국, 교실에서만 금지하는 나라는 핀란드, 네덜란드 등 4개국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출근 시간대 수도권과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인천과 경기 북부에는 최대 1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 서울과 인천, 강원 내륙과 산지에도 30에서 10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이 22도에서 26도 사이 분포 보이겠습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MBC.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3: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사흘째 계속됐던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61시간여 만인 어젯밤 불길이 잡혔습니다. 불이 시작된 6층 바로 아래층에는 리튬 배터리를 탑재한 로봇 수백 대가 있었고 용량으로 따지면 전기차 배터리 20여 개에 달하는 분량이었는데요. 사활을 건 방어작전 끝에 불길 확산 우려는 낮아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진화대원이 내부로 들어가서 잔해를 하나하나 뒤집어가면서 불씨를 꺼야 하는 만큼 완전한 진화

0: 마지막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네요. 7월 21일 화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25도, 부산 26도, 대구 25도고요. 대전 26도, 광주 27도, 강릉 23도, 제주 28도입니다. 출근길 중부지방 곳곳에 굵은 빗줄기가 예상됩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통과할 때는 폭우가 쏟아질 수 있는 만큼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 하천이나 지하 공간에는 접근을 삼가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3: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7월 21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 관저 관련 감사를 축소 은폐하려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의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유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은폐하기 위해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1g 등 공사업체의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서면 조사로 바꾸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는 자제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유병호 의원은 문제 삼은 의혹 대부분이 후임 시절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이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년, 불구속 기소된 공범 3명에게 징역 4에서 5년 등을 선고했는데요. 이들은 지난 2018년 8월 세종시의 한 공중 화장실 등에서 당시 만 14세였던 또래 여중생 B씨의 나체를 생중계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일당은 B씨를 폭행, 학대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 유포했으며 B씨는 사건 발생 6년 후인 2024년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중형을 선고한 1심과 2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온라인 검색 순위를 조작할 목적으로 대량의 허위 후기를 작성해 수십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올린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어제 정보통신망법 등의 위반 혐의로 광고업체 대표 등 조직원 24명을 검거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2020년부터 온라인 검색 순위를 조작할 목적으로 도용 계정을 이용해 모두 28,886회의 허위 긍정 후기를 작성하고 약 19억 원의 범죄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도용 계정을 구매한 뒤 허위의 긍정 후기를 대량으로 작성해 광고주 업체의 노출 순위를 상승시키는 불법 바이럴 마케팅을 한 건데요. 경찰은 온라인 쇼핑몰과 숙박 플랫폼 등에서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후기 조작 행위는 정직한 대다수 업자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소비자를 속이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결승에서 패한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경기 직후 스페인 선수들을 구타하는 등 추태를 보였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파레데스 선수는 경기 후 우승을 자축하던 스페인 선수들에게 달려가 밀치고 주먹을 휘둘렀는데요. 이에 경기가 끝난 후였음에도 주심은 레드카드를 꺼내 파레데스 선수를 퇴장시켰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몰리나 선수도 스페인 선수의 복부를 가격하는 등 몸싸움을 벌였는데요.

0: 한편 시상자로 등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월드컵 트로피를 전달한 후에도 스페인 선수들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는 시상대에서 내려가지 않아 빈축을 샀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정리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제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급락을 하면서 매도 사이드 가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시장이 또 한 번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지고 또 투자자들 마음도 무너졌어요.
1: 그렇습니다. 지금 한 달여 만에 증시가 이제 급락하는 모양새인데요.
0: 네.
1: 아마 이제 코스피 지난달 6월 22일에 이제 9,114점으로 이제 최고점을 찍었거든요.
0: 네.
1: 한 달여 만에 6,500선대까지 밀렸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 28%가 빠졌는데요.
0: 네.
1: 통상 고점 대비 20% 이상 빠지면 네. 이제 기술적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0: 네.
1: 자, 이번에 급락은 뭐 국내 악재라기보다도 연휴 기간 동안 제헌절 연휴 기간 동안 이제 쌓였던 해외 악재가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인데요.
0: 네.
1: 가장 충격적인 건 중국발 악재입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인 문샷 AI가 공개했던 키미 K3라는 이 모델이
0: 네.
1: 굉장히 최소 적은 비용으로 미국의 최상위 AI 모델의 근접한 성능을 구현했다라는 평가가 나오자 자 시장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 투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졌고요.
0: 네.
1: AI 투자 축소 가능성 곧바로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AI의 반도체 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이제 대만의 TSMC가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공급 확대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0: 네.
1: 미국에만 천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 애리조나에 웨이퍼 공장 4개, 첨단 패키지 공장을 건설하고 미국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대만에도 무려 25개 공장을 추가로 건립하겠다라고 하니
0: 네.
1: 오히려 공급 과잉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0: 네.
1: 여다 주말 사이에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90를 돌파해서 두 달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니까
0: 네.
1: 유가가 이렇게 뛰면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상, 긴축 우려가 재차 제기가 되면서 어제는 양시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습니다.
0: 네.
1: 코스피는 6,500선을 간신히 지켰고요. 코스닥은 750선이 무너졌는데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도 전강 휘약으로 또 약세입니다. 중동 지역 긴장감으로 인해서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종이 강보합세로 그나마 버텨줬습니다만
0: 네.
1: 중동 지역 위기감이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우려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오르고 뉴욕 증시는 떨어졌습니다.
0: 네, 외부 상황도 좋지가 않았군요. 그리고 금융당국에서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를 강화를 했는데도 이 투자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어제가 이제 규제 발표하고 첫날이었는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대금이 무려 12조 원을
0: 네.
1: 넘어서면서 투자 열풍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규제 시행에 시차가 발생한다라는 얘기인데 당국이 발표했던 기본예탁금을 3배가량 상향하는데요.
0: 네.
1: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이 조치는 8월 5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또 매매 단위 한 주 단위가 아니라 20주 단위로 매매 단위가 더 늘어나는데 이건 11월에나 돼서 시행이 됩니다. 당장 시행 시장에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0: 네.
1: 규제 전 막차를 타려는 투기성 자금 변동성을 노린 단타 매매가 오히려 집중됐고요.
0: 네.
1: 두 번째가 지금 이틀 연속 코스피 200 선물지수가 장중 5% 넘게 급락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극동한 변동성을 보이자 이른바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서
0: 네.
1: 원금 회복이나 한탕을 노리는 이른바 저점 매수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게 또 요인이었습니다.
0: 네.
1: 자 이러다 보니 이제 하루에 10조 원이 넘는 거래 대금이 또 시장에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0: 네.
1: 결국 이제 이번 대책은 투기 수요를 일부 억제하려

0: 는 첫 단계로 볼 수 있지만 시장 변동성을 근본적으로 낮추기에는 역부족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인공지능 스타트업이죠. 문샷 AI가 클로드 또 GPT급의 성능을 갖췄습니다. 모델 키미 K3를 공개를 했어요. 미국 최상의 AI 모델에 버금가는 성능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0: 그렇습니다.
1: 중국 기업입니다.
0: 맞습니다. 중국이 적은 자본과 제한된 반도체 로도 미국과의 AI 기술 격차를 불과 2개월에서 4개월 수준으로 좁혔다라는 네.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막대한 자본과 최첨단 반도체를 투입해서 고성능 AI 개발의 전략을 펼쳐왔는데요. 그런데 중국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미국의 최고 수준에 근접한 성능을 구현하면서 돈을 많이 쓰면 무조건 이긴다라는 공식의 의문이 던져진 겁니다.
1: 네.
0: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 빅테크가 AI 투자에 대한 이제 투자를 계속해서 늘릴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됐고
1: 네.
0: 이 여파로 엔비디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AI 반도체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1: 네.
0: 다만 일부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AI 모델 가격이 낮아질수록 오히려 AI 활용도가 더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1: 예.
0: 단기적으로 AI 투자 효율성에 대한 논란으로 증시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AI 시장이라는 파이 자체가 더 네. 커질 수 있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1: 아, 오히려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반도체 고점론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최태원 회장은 오히려 뭐 내년에는 반도체 수요가 올해보다 더 크게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내비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0: 그렇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낙관하는 이유는 AI 시장이 아직은 시작 단계다라는 주장인데요.
1: 네.
0: 최근에 대한상의 제주 포럼에서 최 회장이 AI는 이제 겨우 4살짜리 아이와 같다. 앞으로 AI가 본격적으로 성장할수록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1: 네.
0: 특히 AI 데이터 센터, AI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비롯한 첨단 메모리 수요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많게는 100%, 전체 반도체 수요도 최대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 네.
0: 반면에 내년에 당장 늘어나는 반도체 공급량은 거의 없는 수준이어서 올해보다 내년에 수급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진단인데요.
1: 네.
0: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반도체가 이제는 단순한 산업재가 아니라 국가 안보 자산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1: 네.
0: AI 경쟁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이제 번지면서 기업뿐 아니라 각국 정부도 반도체 확보에 직접 나서는 시대가 됐는데요. 이런 구조라면 수요는 더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1: 네.
0: 다만 이제 이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 또 장기적으로 이제 산업의 펀더멘털을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1: 네.
0: AI 투자 속도나 빅테크의 실적에 따라 주가는 언제든지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런 걸 좀 감안해야겠습니다. 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난 일요일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초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차등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고가 주택의 기준이 얼마인지 그것부터 좀 궁금해요.
0: 맞습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이제 세금 강화를 이제 공언했는데요.
1: 네.
0: 과세 기준이 되는 초고가 주택을 과연 얼마로 설정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현재 거론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1: 네.
0: 30억 원 내지는 50억 원 이상. 다만 이제 정책의 취지를 감안하게 되면 50억 원 안팎이 될 가능성을 조금 높게 보고 있는데요.
1: 네.
0: 30억 원으로 기준할 경우에는 서울에서는 강남 3구뿐만 아니라 네. 마용성, 여의도, 목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 상당수가 포함이 됩니다.
1: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그렇습니다.
0: 맞습니다. 이제 네.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의 약 4.5%가 30억 원 이상이어서
1: 네.
0: 과세 대상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 네.
0: 반면에 이제 50억 원 수준으로 기준을 높이게 되면 사실상 서울의 상위 1% 수준의 초고가 주택에 집중할 수 있는데요.
1: 네.
0: 실제로 올해 상반기 기준 서울 아파트 상위 1% 진입 가격은 가이드라인이 약 46억 5천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50억 원이라는 초고가라는 정책의 취지와도 비교적 이제 부합하는 기준이다라는 건데요.
1: 네.
0: 다만 아직 정부가 이제 최종안을 확정한 건 아닙니다.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은 주택 수보다도 자산 가치에 맞춰서 이제 부담을 차등화하겠다라는 건데요.
1: 자산 가치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네. 기준 가격뿐만이 아니라 세율을 얼마나 높일지 그리고 이제 1주택 이제 비거주 장기 보유자의 경우 또 고령자의 공제는 어떻게 할지 네. 함께 발표돼야 시장의 영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러네요. 그리고 23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정책 제안이 쏟아질 것 같은데 국민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는 내용이 뭐였을까요?
0: 맞습니다. 부동산 정책 제언 홈페이지를 보면 오늘 오전 2시경 2,800여 건이 이제 몰렸는데요.
1: 네.
0: 가장 많은 요구가 뭐였느냐.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1: 네.
0: 실제 접수된 국민 제안을 좀 들여다보면 절반 가까이 이제 금융 부분에 이제 집중이 돼 있는데요. 특히나 청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또 무주택자에게는 현재의 대출 규제를 좀 차등 적용해달라라는 목소리가 가장 많았습니다.
1: 네.
0: 최근에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좀 절반 이하로 줄이고 있습니다. 신규 대출을 좀 제한하다 보니 이미 계약을 했는데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이제 불안감이 커진 건데요.
1: 네.
0: 그래서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집단대출은 총량 규제에서 일부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요.
1: 네.
0: 두 번째가 공급 확대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인허가를 좀 단축하고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 속도를 좀 높여달라라는 의견과
1: 예.
0: 또 오피스텔이나 연립 다세대와 같은 이 비아파트 시장을 살려야 한다라는 제언도 있었고요.
1: 네.
0: 세 번째가 세제 개편입니다. 단순히 주택 수가 문제가 아니라 보유 자산 가치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바꾸자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는데
1: 네.
0: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좀 덜고 초고가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은 높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분당 아파트가 팔렸는데 상당한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고요?
0: 그렇습니다. 지금 분당 아파트가 최근 29억 원에 이제 매도가 됐는데요.
1: 네.
0: 등기부 등본을 보면 매수인들이 이 대통령 앞으로 약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1: 네.
0: 이건 뭐냐. 보통 부동산 거래할 때 매수인이 잔금을 한꺼번에 지급하지 못하면 매도인이 나중에 받을 돈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1: 네.
0: 자신의 명의로 이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 아파트는 IMF 당시에 이제 3억 6천만 원의 부부 공동 명의로 이제 매입한 아파트입니다.
1: 네. 지금까지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MBC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3: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4: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1: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5: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1: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6: 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까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법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네. 원래대로면 24일에 끝나게 되는데 여기에 30일을 추가로 연장을 해서 다음 달 23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수사 대상에는 관련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를 하고 파견 공무원은 정원을 지금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게 됩니다.
1: 네.
6: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가운데 최대 10명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1: 네.
6: 종합특검이 기존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판단을 할 때는 기존 특검과 협의하고 필요한 사건 기록도 넘겨받도록 했습니다.
1: 네. 더 수사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건데 이미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을 했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6: 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수사 기간과 인력의 제약 때문에 이 내란, 국정농단의 잔재를 완전히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6: 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 내란의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다라면서 국민의힘이 왜 이토록 격렬히 반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1: 네.
6: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을 이번에 또 연장하는 것은 결국 야당 탄압이자 공안 전국의 연장이라 규정을 하면서 규탄대회도 열었는데요. 필리버스터 어제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수사가 미진하다면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넘기면 된다라면서 특검이 지금 거의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라면서 세 번째 연장에 대해 비판을 했습니다. 정동희 원내대표도 어제 규탄대회를 진행을 하면서 민주당이 입법 독주의 폭주기관차를 다시 가동했다라면서 야당 탄압용 공안 전국만 연장하려는 오만함과 무도함을 규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 네, 뭐 그래도 일단 오늘 법안이 통과가 되긴 할 거예요.
6: 네, 하지만 국회 내 여야 경색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6: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개시한 지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쯤에 한 3시쯤으로 예상되는데요.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표결하겠다라는 방침이고요. 다만 뭐 조국혁신당이 네. 민주당과 무조건 자동으로 협조하는 건 어렵다라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뭐 아마도 협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1: 네.
6: 국민의힘의 지금 상임위원회 보이콧에 본회의 필리버스터까지 겹치면서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물론이고 다른 민생법안 처리도 당분간은 접점을 좀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래서 어떤 민주당 의원은 방송에 나와서 뭐 고생 더하게 뭐 중단시키지 말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든다.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6: 네. 필리버스터가 사실은 지금 한다는 것 자체만 지금 뉴스가 있고
1: 네.
6: 더 이상 거기서 어떤 진행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지적이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라서요.
1: 네.
6: 필리버스터 무용론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뭐 관련된 제도 정비도 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장윤기 사건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수사 비위 의혹을 지금 규명하고 있는 경찰이 장윤기를 첫 번째 접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6: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 네.
6: 어제 광주교도소에서 장윤기를 처음으로 대면 조사했습니다. 이 장윤기가 광주 광산서에서 수사를 받는 동안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부당한 편의나 특혜를 받았는지가 핵심 조사 대상인데요. 특수단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큰아버지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지만
1: 네.
6: 큰아버지는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아버지도 큰아버지도 다 경찰관이었네요.
6: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광산경찰서장에 대해서는 네. 출국금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 여고생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장윤기가 한 이주 여성을 성폭행한 일도 있었는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살인사건하고 장윤기의 과거 성범죄 사건은 분리해서 수사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6: 네, 오마이뉴스를 포함해서 몇몇 매체가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는 지금 전직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인 박모 경정 측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느냐.
1: 네.
6: 이 이주 여성 성범죄 사건하고 여고생 살인 사건 피의자가 똑같으니 이 사건 병합해달라고 세 번이나 건의를 했는데
1: 네.
6: 오히려 국가수사본부가 이거 따로 수사해라 이렇게 지휘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1: 네.
6: 이 이주 여성 관련 사건은 이채원 양 살해 이틀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장윤기가 동남아시아 국적 여성 지인을 대상으로 벌인 성폭행 사건이었습니다.
1: 예.
6: 당시 수사 지휘라인 인사들도 국수본에 보고를 계속했고 지시를 계속 받았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1: 예.
6: 국수본이 이를 병합하는 대신 따로 사건을 분리함으로써 사실상

0: 이번 이 이양 살해 관련 사건에 대해서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렸다. 즉 일부러 본인이 이렇게 결론 내리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게 박모 경정 측의 주장입니다.
1: 네. 그래서 유재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부실 수사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하고 사죄를 했습니다.
0: 네.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경찰 수사 전반을 쇄신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1: 네.
0: 특히나 지휘부 책임론에 대해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찰은 외부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수사쇄신 태스크포스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 비리 수사대를 출범을 시키고 경찰관 유착을 막기 위한 순환 인사 확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1: 네, 어쨌든 지금 경찰청장은 아직 임명이 안 된 상황이고요. 대행인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 대행이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게 없다라면서 기존의 폐지 방침에 힘을 실었습니다. 기존 네. 폐지 방침에요.
0: 네, 그러니까 경찰 측에서는 네. 이번 논쟁이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존치 여부로 번지게 되면서 자칫 보안수사권이 일부 남게 되는 상황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게 경찰의 상황입니다.
1: 경찰이 입장에서는 이제 고지가 코앞이거든요.
0: 맞습니다. 어쨌든 경찰에 있어서 수건 사업이었던 건데요.
1: 네.
0: 보안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보안수사 요구권을 실효적으로 강화를 하고 검경 협력 수사를 제도화하면 된다는 게 유 대행의 어제 주장이었습니다.
1: 네.
0: 기자들이 보안수사권이 폐지가 돼도 달라질 게 정말 없다는 취지냐라고 되묻자 그렇다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1: 네.
0: 전체 사건 가운데 경찰이 수사하는 비중이 89.1%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비중은 1.1%밖에 되지 않는다라면서 이 전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고 경찰이 수사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1: 네, 간단히 말하면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이 뭐 검찰 그 개입 없이 잘 처리해왔다라는 취지였네요.
0: 네, 맞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전당대회 후보 기탁금 관련해서 오늘 추가 논의를 한다고 했는데 재검토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0: 네, 민주당 선관위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엽니다. 청년 후보의 기탁금을 추가로 감면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현재 예비 경선과 본 경선을 합친 기탁금이 당대표 후보 1억 원, 최고위원 후보는 5천만 원이고 원외 청년 후보는 50% 감면이기 때문에
1: 네. 그러니까
0: 최고위원이라면 2,500만 원 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1: 네.
0: 어제 당윤미 대변인 당대표 기탁금은 2.5배 최고위원 3배 이상 올랐다는 문제의식이 공유가 됐더라면서 최소한 직전 전당대회 수준이 검토되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예.
0: 이전 전당대회 기탁금은 당대표가 4천만 원이었고 최고위원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 기탁금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당무 개입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0: 네. 어제도 저희가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네. 민주당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제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청년 후보 기탁금과 관련해 의견을 말씀하신 걸 그냥 한 분의 당원으로서 너무도 자연스럽고 가능한 일이다. 즉 대통령도 당원이다라는 겁니다.
1: 네.
0: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에 출장서로 전락했던 것은 잊었느냐라고 국민의힘을 꼬집었고요.
1: 네.
0: 장윤미 대변인도 당원인 대통령이 당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라고 했습니다. 기탁금 재논의는 대통령 발언 전부터 당 지도부가 문제의식을 공유했던 사안이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1: 네, 전 정권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라는 거네요. 자, 그리고 어제 오후에 민주당 당대표 예비후보들의 첫 합동연설회가 있었습니다. 이 전당대회가 점점 가까워지니까 상호 공세가 좀 더 거칠어지는 모습이네요.
0: 네, 일단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정청래 전 대표를 직접 겨냥을 했습니다. 앞으로 2년. 지난 1년처럼 또다시 명청대전이라는 기사 제목을 보길 원하느냐라면서 자기 정치와 사당화로 당정 갈등을 일으키는 당대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1: 네.
0: 정청래 전 대표는 민주당에 입당한 이래 본인은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난 적이 없다라면서 사실상 김민석 전 총리를 겨냥을 한 거죠.
1: 네.
0: 정통성을 강조를 했고요.
1: 네.
0: 또 검찰개혁의 마지막 과제인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제 손으로 처리하겠다라면서 1인 1표제를 사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의원, 집권당은 평론가가 아니라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다라면서 경제와 민생 성과를 앞세웠고요. 대통령 정책을 뒷받침하면서도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는 유능한 당대표가 되겠다라며 부동산 공급 확대, 또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1: 네.
0: 고민정 의원, 우리 안에 다른 목소리조차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어제 이 족보 논쟁 종식, 멸칭 퇴출을 언급을 했고 대통령과 원팀 정치를 강조하면서 당내 계파 갈등 끝내겠다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김보미 전 강진구 의장, 민주당이 686, 786, 886이 되면 망한다라면서
1: 예, 386부터 시작했는데
0: 맞습니다. 386이 586인데 586 없이 686 이렇게 간 거죠. 세대 교체를 강조했고요. 또 청년을 책임지는 사람이 지금 없다라면서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하고 기타금 인하와 함께 청년에게 기회가 없는 민주당을 완전히 바꾸겠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1: 네. 민주당은 이제 23일까지 진행되는 예비 경선을 통해서 당대표 후보를 5명에서 3명으로 또 최고위원 후보를 14명에서 8명으로 압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 전국 장애집회 일정을 일단 이번 주까지만 진행한다고 했더라고요.
0: 네, 오는 23일에 경기도 용인 집회를 찾고 25일에 김해와 대구 현장을 방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전국 시민운동이 현장 순회는 대구 일정을 마지막으로 일단 더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라는 게 박성훈 대변인 이야기였는데요. 제도권 안에서 야당 추천 특검법이 효과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장 대표는 뭐 전국을 돌진 않아도 올림픽 공원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전국 일정을 안 한다고 해서 원내로 들어오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였습니다.
1: 네.
0: 전국 순회 일정과 별개로 장 대표가 올림픽 공원을 방문하는 개인적인 현장 일정은 야당 추천 특검법이 수용되는 시점까지 계속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 대표도 이번 KBS 인터뷰에서 장외 행보가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면서 시민들이 참정권 침해에 항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일 뿐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이런 장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이번에는 중진인 한기호 의원이 비판을 했죠.
0: 네, 사선의 한기호 의원은요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 장 대표가 올림픽 공원 집회에서 확성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1: 네.
0: 언제까지 이 모습을 봐야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다라고 합니다.
1: 네.
0: 고동진 의원도 이 글에 공감을 표시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도 최근 광장의 분노와 울분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나쁜 정치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지금 장동혁 대표의 장외 행보를 둘러싼 반발이 소위 말하는 비당권파만이 아니라 중진들 사이에서도 표면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 네. 하지만 측근은 다르네요. 비서실장인 박준태 의원은 이런 비판 기류에 상당히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0: 네. 별도의 기자회견을 어제 갑자기 자청을 하고서는 당대표가 현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라거나 대표가 임기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올림픽 공원에 나간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1: 네.
0: 국민을 중심에 두고 정치하는 분이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면서 그런 말 할 거면 언론에 익명으로 인터뷰하지 말고 앞으로 실명으로 하라. 그리고 지금까지 올림픽 공원 현장을 한 번이라도 찾은 국민의 의원은 40명을 조금 넘는다라면서 시민들이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이대.

0: 안전한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안전화.
6: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7: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재현 리포터 전해주세요.
8: 네, 현재 강한 비구름대가 경기 서부 지역에서 내륙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 정도 장대비 쏟아질 수 있겠는데요. 수도권으로는 지금 호우특보, 호우예비특보가 모두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특히 중부지방 중심으로 최대 10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반면에 남부지 지방은 소강 상태 보일 때가 많아서 오늘 포항이 37도, 부산 광주 32도로 폭염특보와 열대야 주의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장맛비가 오락가락 계속되겠고요. 수도권은 일요일까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7: 네, 이번 주에 계속 장맛비가 이어지는군요. 폭우에 잘 대비해 주시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보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은 특성상 비탈길과 경사진 도로가 많죠. 그러다 보니 차량이 미끄러져서 보행자를 덮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일부 지자체들이 특수 페인트나 아스콘 재질로 도로를 포장하는데요. 하지만 이 방식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성능을 유지하는 기간이 1년 정도로 짧은 데다 시간이 지나면 마찰력이 떨어져서 빗길에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죠. 구조적으로 반복되기 쉬운 내리막길의 교통사고, 안전을 지킬 방법은 무엇일지 함께 지혜를 모으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새벽 공기를 가르면
4: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최희자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사한 지 한 40년 됐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이렇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장사하러 나온다는 게 항상 쉽지는 않지만 귀찮아도 내 일을 사랑하며 그 일을 반복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힘들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장에서 세상의 하루를 엽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세상에서 각자의 시간에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묵묵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인생 같아요.
4: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의 깊이를 아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점프나 다이빙은 적어도 수심이 4m 이상인 곳에서만 즐겨야 합니다. 물놀이 중 체온 저하로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부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물놀이를 중지해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오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에도 물놀이를 중지하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음식물을 물고 수영을 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 등의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7시 뉴스입니다. 미군이 이란을 대상으로 추가 공습에 나섰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20일 X 계정을 통해 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오후 4시 최고 사령관 지시에 따라 이란을 대상으로 새로운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미군의 대이란 야간 공습은 열흘 연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미 이란 간 군사 충돌과 국제유가 상승세 속에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59% 내린 51,839.2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지수는 0.19% 내린 7,443.2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05% 내린 25,508.07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마수드 폐지시킨 이란 대통령이 최근 미국과의 무력 충돌 상황을 전면전으로 규정했다고 국영 프레스TV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폐지시킨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테헤란에서 열린 사법부 최고회의에 참석해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단합과 결속 그리고 연대라고 역설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유 감사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감사위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비리 감사 결과를 축소 은폐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학생의 학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시범 운영합니다.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로 지정된 초중고 200개 교 중 스마트폰 없는 학교 사업을 선택한 곳에 한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서해 5도, 강원 중북부 내륙에 최대 100mm,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에 최대 60mm로 예보됐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포항 37도, 제주 34도 등입니다. 박지민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5: 안녕하세요. 국과유산 청장 허민입니다. 세계유산이 되려면 국경을 넘어 인류가 지켜야 할 독보적인 가치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현재 한양의 수도 송각, 양주 해암사지, 한국전쟁 당시 피란수도였던 부산 등이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올라와 있는데요. 얼마나 온전히 보존되어 있느냐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자 그리고 최종 증거입니다. 내 곁에 유산을 온전히 지켜 인류의 위대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필요하십니까?
2: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 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1: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5-288-9999.
3: 한낮에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민주당 대표 경선 주자들 차례로 만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민석 후보를 2부에 만나겠습니다. 3부에서는 레드캠프 진행합니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는데요. 성일조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4: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5: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절단 브루스님이 JB 어머니가 저혈당 쇼크로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JB가 빠른 쾌유를 좀 빌어주세요.
5: 빨리 떨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걱정이 좀 많으시겠네요.
6: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또 춘철님들한테도 당부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절단 브루스님이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춘철님들도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건강해야 시선 집중 보고 듣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5: 야, 물론입니다.
6: 예. 네,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박종식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안전운전 하시고요. 우리 촌철님들 웬만하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5: 맞는데요. 제가 어제 물벼락 맞은 거 아세요?
6: 어, 왜요?
5: 제가 어제 그 서대문 쪽에 갈 일이 있었는데 딱 그 횡단보도 사이에 고립된 섬이 있지 않습니까?
6: 아, 차가 지나가면서 물을 뿌렸나요?
5: 거기에 서 있는데 외제차가 지나가면서 아유, 상위부터 하위까지 그냥 뒤집어 썼어요, 진짜로.
6: 와, 요즘에 그거 잘 피해서 운전자들이 가시는데.
5: 근데 그거를 뒤에서 지켜보던 약 2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아주 묘한 웃음을 계속 흘리고 있더라. 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아, 뭐 또 굳이 그것까지 아주 신경 쓰이셨겠네요.
5: 그 웃음은 상당히 뭔가 재미있다라는 뜻의 웃음이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6: 하겠습니다.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5: 네. 아이만 뒤집어 썼습니다.
6: 아, 네. 운전자분들 좀 조심하시고요.
5: 아, 차 너무 말았어야 되는데 아, 후딱 지나가는 바람에.
6: 아, 그걸 보셨어야죠.
5: 아, 그러니까.
6: 보셨어야죠. 네, 네. 아니, 굳이 또 외제차라고 꼬집어준 게

아, 까루님이 종배영님 우비를 입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웅덩이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네. 그리고 박종식님이 더불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더마카가 어떤 논리적 숙제를 했을지 궁금하다.

0: 금은 감사위원인데요. 간밤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과 관저의정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고요. 이종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근데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어제 저녁 뉴스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2차 종합특검이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했다는 겁니다. 감사가 한창이던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가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21g 대표를 대면 조사가 아닌 서면 조사를 하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미 감사원 감사관이 21g 측에 대면 조사를 받으라라고 이메일을 보낸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후에 유병호 위원이 이 전화를 받고 서면 조사를 지시했다 이런 거고요. 대통령실의 청탁 전화 정황은 어떻게 드러났냐. 유병호 위원이 사용하던 내선 전화 통화 내역을 특검이 확보를 하면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또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실 직원으로부터 내선 전화 외에도 대통령실 관계자가 유병호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1: 아무튼 이렇게 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신병이 확보가 된 거고요. 이제 수사의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럼요.
1: 수사의 초점은 뭐냐? 유병호 전 총장이 호랑이냐 고양이냐를 확실히 가리는 작업. 이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쵸.
1: 지금 담화가가 전해주신 내용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유병호 개인의 전행에 그치지 않고 그 전행의 배경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해서 당시 윤석열 청 용산이 있었느냐. 결국은 이게 핵심인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냥 개인의 전행이라면 개인이 사라지면 그 전행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뒤에 용산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구조적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감사원의 생명은 독립성인데 이걸 스스로 해쳤다는 이야기가 되고 이것이 재현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가 필요한 것인데 따라서 유병호는 호랑이였느냐 고양이였느냐. 이걸 가리는데 모든 수사 역량이 집중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레드 회원님은 살쾡이였겠죠. 네. 라고 올려주셨는데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년 동안의 감사 끝에 나왔던 감사원의 보고서 석연치 않았던 게 꽤 많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21g이 왜 선택되냐 이거를 밝히지를 못했었거든요.
2: 그러니까요.
0: 네, 더 윗선이 드러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 목할 뉴스는요?
1: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한 게 있는데요. 그 광화문에 가면 외교부 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본부에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 시스템 서버가 있는데 이게 털렸다고 합니다. 해킹당했다라는 건데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외교관과 다른 정부부처 소속 주재관의 개인정보를 빼내간 것으로 지금 그렇게 조사가 됐다라는 겁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한 6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교육 시스템에 보면은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교관 2,500여 명 그다음에 다른 정부부처에서 이제 해외 주재원으로 이제 파견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여기에 파견된 정부부처 주재관 350여 명 이들의 이름과 직책 등의 정보가 지금 담겨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인데 이 정보기관 요원들의 정보도 일부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 정보기관 요원들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신원이 보호가 돼야 되고 비밀에 붙여져야 되는 것인데 이게 드러났다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외교부 스스로 밝히기를 해당 시스템엔 교육 동영상과 교육 대상자의 성명 그리고 뭐가 있었느냐 아이디 등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저장돼 있었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외교부가 직접 밝힌 겁니다. 자, 6천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아이디까지 털렸다라고 한다면 해커가 아이디를 들여다봤겠습니까? 이 메일을 들여다봤겠습니까? 안 들여다봤겠습니까?
0: 봤을 확률이 높은 거 아니에요?
1: 그러면 도대체 개인 신상 정보가 털린 것을 넘어서 그러니까 정부의 주요한 내용이 얼마나 털렸는 것이냐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걸 지금 알 수가 없는 건데요. 아무튼 이 해킹 사실을 국정원 보안점검 과정에서 밝혀냈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해킹을 했느냐? 이건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 소행일 가능성. 여기에 무게를 두고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0: 네, 이 상황을 꽤 오랫동안 몰랐다. 이것도 참 한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발 잠 좀 자자님은 새는 구멍들이 너무 많네요. 어떻게 다 막을까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멋진 오빠님은 6천 명이 털렸으면 로비를 당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추가 수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0: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한편 이 와중에 심재삼님은 더마카가 고른 뉴스가 뭘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미 지나갔습니다. 심재삼님 내일부터는 조금 일찍 오세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2차 종합특검 수사기관 연장 법안이 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했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24시간 지나면 종결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요. 종결 처리를 하려면 의결 정족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단독으로는 못해요.
0: 180명 이상이 돼야 되죠, 지금?
1: 그렇죠.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그럼 조국 혁신당의 입장이 뭐냐. 지금까지는 뭐 계속 협조를 해왔죠. 그런데 이번에 좀 약간 다른 기류가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박병원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이 기자한테 어떤 말을 했냐면 과거와 같이 자동적으로 민주당과 협조하는 국면이 진행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내부적으로 형사소송법 논의가 매우 우려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에 경고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지도부 의원은 좀 더 구체적으로 7월 안에 언제 하겠다는 확답을 줘야 협조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고리로 걸어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0: 어떻게 될까요?
1: 자, 두 가지 상황을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약속을 해줘야 더 나아가서 7월 안에 폐지한다는 약속을 해줘야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에 협조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어떤 그 태세라는 건데 조국 혁신당의 지금 입장이 근데 그러면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케이 받겠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가 당내에서 더 이상 이견이 없어요. 완전히 당론으로 채택이 됐어야 오케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며칠 전에 강준현 수석 대변인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는 당론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래 버리면 이건 원내 지도부의 전결 사항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바로 오케이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라는 점이 하나하고 한 측면이고 두 번째 자 그러면 조국 혁신당은 2차 종합특검 수사기관 연장과 보안수사권을 거래 품목으로 지금 설정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이거 약속하지 않으면 2차 종합특검 수사기관 연장이 협조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건데 자 2차 종합특검 수사기관이 과연 거래 품목이 될 수 있느냐. 국민들이 아 뭐 그럴 수도 있다. 그건 충분히 거래 품목으로 삼을 수 있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느냐. 라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또 조국 혁신당의 부담으로 갈 수도 있다. 따라서 일단 지금 그 조국 혁신당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실제로 협조를 안 하겠다는 뜻이기보다는 일종의 경고성, 엄포성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 않을까. 이런 분석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머니마켓님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특검 연장을 두고 1억입니까?
1: 아, 그러니까요.
0: 뭐가 더 중요하냐, 뭐 이런 걸 좀 따져보자 이런 의견이신 것 같고요. 상무 광명님은 새로운 스탠스 변화를 보여주는 조국 혁신당이네요. 라는 관전평. 푸른 자연님은 지분을 내놓으라는 엄포, 포고 아닐까요? 라는 물음표. 네. 라고 보내주셨고, 짱구님은 조국 혁신당은 지난 지선부터 민주당 빈틈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라는 관전평 보내주셨는데, 특검 연장이 과연 이것과의 이런 조율의 소재로 쓰일 수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또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2: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사건에 재판 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지 않고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소원은 헌법이 정한 사법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했다며 판결에 불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치주의 원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헌법적 판단을 다시 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부에서 상당히 제기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 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일관된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래서 재판 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0: 네, 뭐 말을 그럴듯하긴 한데요. 평가를 좀 해볼까요?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기 설정은 뭡니까? 나는 헌법의 수호자. 뭐 이런 자기 설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자기가 벌인 행동은 뭡니까? 헌정 질서.

0: 그래서 유린 아니었습니까?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설정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는 문제는 뭡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솔직한 자기 속내. 오히려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해봤자 소용없다 라고 하는 좋게 표현해서 실리적 판단.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다. 뭐 길게 볼 거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이로써 여러 가지 사법적 논란이 종결이 돼버렸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자, 그중 하나가 뭐겠습니까? 공수처 수사권. 이거는 이제 대법원 그렇죠. 확정 판결이 났으니까 더 이상 시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1: 그렇죠.
0: 그렇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관련 뉴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1: 아닌가요?
0: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로 2차 종합특검으로부터 어제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았던 국민의힘의 나경원, 김기현 의원 불출석했습니다. 다른 두 명의 의원이 있었죠. 권영진, 윤상현 의원이 있었는데 이들이 출석 대신 서면 답변서를 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이 결정되지 않았고 체포방해가 아닌 정치적 의사표현이었다. 이렇게 자기 정당화를 했다고 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때는 그랬다 칩시다.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대법원 확정 판결 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처리하는 게, 그리고 어떻게 처신하는 게 맞는 거겠습니까? 이건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생각이 좀 짧았네요. 잘못했는데요. 다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개 뻣뻣이 들고 그때는 적법성 결정이 되지 않았을 때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1: 네. 뭐 할 말이 없었겠죠. 아, 왜냐하면 불출석한 의원들 중에는 사실 율사 출신들이 꽤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분들도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뭐 할 말이 있었을까요? 아니,
0: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건 뭐 법률 문외 아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요. 나는 법이 그런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게 면책 사유가 되지 않아요. 예?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아, 그때 나는 그 공수처의 수사권이 적법했다는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이게 적법하지 않은 체포 시도였고 그래서 나는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 고로 나는 합법적이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무 무심결에 일상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법에 저촉이 되잖아요. 그래서 벌금도 때려 맞고요. 때로는 끌려가고요. 구속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게 논리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1: 네. 클래스 마스터님이 그냥 지지자들을 향한 공허한 외침 아닐까요? 라고 보내주셨고 옥황상제님은 바로 이런데 특검 연장 필요 없습니까? 라고 국민의힘에 물어주셨습니다.
0: 네.
1: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몽골 방문 중이던 김혜경 여사가 지난 11일 몽골 대통령과 악수한 직후 면전에서 대놓고 손을 털어버렸다고 비판하면서 10초짜리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1: 그랬죠.
0: 이에 청와대와 민주당이 반박에 나섰었죠. 김혜경 여사가 몽골 대통령과 악수하기 전에 여러 차례 활시위를 당겼고 그리고 손을 털었는데 이를 쏙 빼고 제한적인 내용의 영상만을 공개했다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발을 예고를 했는데 자 이에 주진우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어서 기자들과의 문답을 통해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기본적으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악수에 대해서 상대방이 느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주장을 유튜브에 나가서도 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 주말에 유튜브에 나가서 했던 주장 잠깐 들어보시죠.
2: 결례이냐 예의냐 이런 걸 따질 때 나를 기준으로 하지 않잖아요.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악수를 하자마자 손을 털게 되면 그건 에티켓이 아니죠.
1: 네, 평가는요?
0: 그러면 그 주진우 의원이 얘기한 상대방이 누구겠습니까? 몽골 대통령일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넓게 봐도 몽골 정부 아니겠어요? 그러면 몽골 정부가 불쾌했다. 왜 결례를 범했느냐라는 입장이 나온다면 주진우 의원의 얘기는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몽골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까? 일단 그거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진우 의원이 전지적 어떤 그 시점을 갖고 있는 전능한 존재여가지고 몽골 대통령의 심기까지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이 얘기는 본인 입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몽골 대통령이 하는 거지. 이 점만 확인시키고 넘어가겠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1: 네. 평가는 촌철님들께 맡기겠습니다. 풀 영상을 보면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0: 미슐랭 별 두 개를 받은 레스토랑 대표가 있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2021년 4월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반입한 건조개미, 말린 개미를 올린 셔벗을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였다고 합니다.

0: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허용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서 법률 위반으로 기소가 됐고 검찰이 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징역 1년을 구형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건 구형이고 선고는 아직 나오지를 않았는데요.
1: 네, 9월인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0: 그래요. 뭐 이 법적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법원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그냥 먹는 것에 진심인 저희 입장에서 오로지 진짜로 궁금해서 이건 정말 궁금 삐딱선이 아니에요.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1: 진실한 궁금증.
0: 셔벗이 뭔지가 일단 궁금하다.
1: 아 찾아보셨습니까?
0: 그래서 찾아보니까 과즙에 물과 설탕 등을 섞어서 얼린 빙과래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처럼 퍼먹거나 슬러시처럼 먹는 디저트라고 하는데 일단 처음 알았고요. 말린 개미를 올리면 식감이 도대체 어떤 것이니까 궁금하다. 세 번째, 그러면 개미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혹시 불개미 이런 거는 가능하냐? 왜 그렇게 그래요? 아니죠. 네. 그죠?
1: 아, 진심으로 궁금하신 거.
0: 그 다음에 더 궁금한 거. 개미를 주식으로 삼는 개미 할기 같은 존재는 도대체 그러면 뭐 먹고 사나? 라는 궁금증까지 생겼다라는 쓸데없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JB타임즈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끝나기 전에 전해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오전 7시 20분 기준으로 인천 지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0: 수고하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1588 9376.
1: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 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5: 네, 민주당 대표 경선 주자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어제 정청래 후보 만나봤고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민석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5: 네, 하실만 하십니까?
6: 힘들어요.
5: 하루를 일정을 몇 개나 소화를 하십니까?
6: 많이 하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총리 때보다는 적어요.
5: 아, 그래요?
6: 네, 이게 국회나 정치권이 바쁜데요.
5: 네.
6: 그래도 일반적인 시기에는 국회 있을 때는 한 낮, 일주일에 한 낮절은 쉴 수가 있었는데 총리 때는 저는 한 턱, 예를 들어 아침 새벽에서 아침 사이, 아침에서 점심 사이, 점심에서 저녁 사이, 저녁에서 밤 사이 이걸 넷으로 나눈다면 그 한 텀도 비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물론 선거 때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바빠서 힘든 것보다는 모드가 바뀌니까 입국 딱 모드에서
5: 예, 그렇죠,
6: 하루
5: 그렇죠,
6: 신발 그렇죠. 좀 하는 예. 모드로 바뀌니까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네. 좀 힘들고.
5: 아무튼 그럼 뭐 체력 관리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6: 예, 뭐 체력은 그냥 아직은
5: 네, 네. 알겠습니다.

0: 자, 합동연설이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후보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입니다.
1: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근데 일단 신천지 얘기를 왜 하셨어요?
1: 제가 계엄을 처음에 경고할 때 다들 어유 정신 나갔다 뭔 소리냐 이랬잖아요.
0: 네네.
1: 저는 신천지 문제도 아주 구체적이고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0: 여기서 이 신천지라는 게 어떤 비유법이 아니라 그냥 고유 명사로서의 신천지.
1: 예, 비유법이 아니라 실체법입니다.
0: 그러면 신천지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합동수사본부에서 국민의힘 그 경선이라는 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신도를 집단가입시켰다라는 의혹의 대상이 됐고 했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행위를 민주당에서도 지금 하고 있다. 혹시 이렇게 의심하시는 겁니까?
1: 뭐 적절한 시기에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명 그리고 분열주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반명이라는 뿌리와 세력이 있고 분열주의는 이제 상당히 분열주의적인 행태를 우리 민주당이 역사에서 쭉 했던 그런 흐름이 있죠. 그리고 신천지는 그 한편으로는 사이비 종교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러저러한 이득을 위해서 정치권에 개입하거나 대학생 사회의 어떤 선거에도 개입했던 네. 이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네, 이 3자가 명시적, 묵시적, 암묵적으로 사실상의 연합으로 형성돼서 핵심 배후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0: 그래요?
1: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로 묶였다기보다는 각각이 움직이는데 결국은 현재 민주당의 정상적인 진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정한 시기에 시기시기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0: 그럼 근거를 갖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까?
1: 네, 그렇습니다.
0: 그래요? 그럼 공개를 하겠다? 적절한 시기에?
1: 제가 지금 이제 경고를 이미 시작한 거죠.
0: 그래요?
1: 그래서 저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천지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전대에 개입하려는 분들은 지휘부든 중간이든 바닥의 일선에 관련된 그냥 일반 당원의 형태로 계신 분들이든 한 걸음도 안 움직이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0: 그래요? 이건 그러면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이거는
1: 네, 그럼. 뭐 하여간 그것은 제가 적절한 시기에.
0: 알겠습니다. 예. 반명을 언급을 하셨잖아요.
1: 그런데 네.
0: 정청래 후보가 오늘 아침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반명을 입에 올리는 자가 반명이고 분열을 입에 올리는 자가 분열 갈라치기다.
1: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자유입니다.
0: 예, 그래요. 반명을 언급했던 데는 정청래 후보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1: 명청대전을 언급하는 자가 반명이고 분열이다. 그렇게 재번역을 할 수 있는 네. 글이잖아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러면 그거를 언급한 모든 보수 진보 언론은 다 반명이고 분열이겠죠. 그런데 뭐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객관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0: 그래요.
1: 저는 반명적 흐름, 분열주의, 객관적 존재한다고 봅니다.
0: 그런데 한번 여기서 그럼 근본적인 궁금증. 왜 지금 이 시점에 정권 아직도 초반인데 반명 행보를 걸을 이유가 뭐가 있는 건데?
1: 그게 저희 모두의 가장 큰 의문입니다. 사실은 집권 1년 차에 전당대회가 이렇게 거칠어질 이유도 없고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집권 1년간 명청대전이라는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지난 지도부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도부를 바꿔야 되는 거죠.
0: 결국은 당권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당권을 누가 잡냐에 차기 대선과 이게 연결이 된다. 혹시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1: 차기 대선 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0: 예.
1: 그러니까 얘기만 나오면 자꾸 무슨 차기 대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대선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대선 불출마를 얘기하는 황당한 사실은
0: 예.
1: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집권 1년 차. 국정의 성공과 총선 준비 이것이 지금 모든
0: 예.
1: 숙제죠. 그래서 그 의도는 뭐 그런 어쨌든 잘못된 노선을 가진 분들의 주관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주관에까지 제가 분석을 할 것은 아니고
0: 알겠습니다.
1: 객관적인 잘못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0: 그럼 여기서 잠시 쉼표를 찍고 우리 후보님과 관련된 질문부터 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1: 네.
0: 왜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의 대표로 후보님이 돼야 되는 겁니까? 자기 설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1: 지금은 국정 성공과 안정을 위한 여당 대표의 파트너십이 중요하고요.
0: 네.
1: 그리고 2년 후 총선 승리에 모든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국정 성공을 위해서 정부 및 대통령님과 가장 안정적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고 누가 제일 총선 준비를 잘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현장을 둘 수는 없기 때문에

0: 총선의 간판으로 전국을 뛸 것인가. 그 두 가지에서 제가 제일 현실적으로는 제가 뭐 아주 훌륭하진 않지만 현실적인 답이라고 보고요. 지금 다른 후보, 지난 지도부가 지난 선거 때 전국을 못 뛰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다음 총선에 전국을 뛰겠습니까? 현실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산을 가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런 총선 준비에서도 제가 제일 경험이 있고 승리를 이끌어본 거의 유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선, 총선, 대선을 다.
1: 네.
0: 국정의 파트너십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아마 다른 분들도 다 인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그 두 가지가 결국은 당대표나 모든 선거는 훌륭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뭐 꼭 인격적 훌륭함을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의 필요에 닿기 때문에 저를 쓰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도 그 사명감 때문에 나온 것이죠.
1: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총리로서의 김민석보다 대표로서의 김민석이 훨씬 생산적이다 이렇게 지금 자기 판단을 하고 출마를 하셨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0: 총리로서 안정적으로 한 2, 3년을 했다면 개인적으로는 좋았겠죠.
1: 네.
0: 근데 지금은 국정 방향이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한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전체 국정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은 저는 어차피 지난 몇 년간 대통령님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상 당으로 옮겨서 국정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총선 지위를 말씀을 하셨는데 2028년 총선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유리한 총선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0: 이거 사실상의 독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독이든 성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정권 그 평가의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수세적, 수동적, 방어적 입장에서 치러야 되는 선거일 수밖에 없다. 이건 일반적으로 나오는 분석이거든요.
0: 그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지난 다음에 저는 사실 며칠간 잠이 안 오더라고요.
1: 그래요.
0: 2년 후 총선은 두려운 일이죠. 일반적으로도 집권 3년 차인데다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야 됐을 이번 1년차 선거의 결과가 그만큼 안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긴장해야 되는 것인데 그 상황에서 그래도 저는 지금 당에서 뽑을 수 있는 총선 준비 자령탑으로서는 제가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최상의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면 옆에서 총리로서 지켜보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의 뒷받침이 좀 부족해서 많이 답답해했다 내지 서운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만약에 지켜보셨다면 이해가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0: 파저티브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
0: 제가 당대표가 되면 아마 당은 예를 들어서 정부의 국무회의가 끝난다. 끝나자마자 거의 정부와 동일한 속도로 그러면 당은 어떤 메시지, 어떤 정책, 어떤 입법으로 가야 하는가를 정리하고 함께 뛰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정책이 못 미치거나 약간 그늘이 있는 곳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를 정리해서 함께 뛰는 저는 그런 속도의 당으로 변화시킬 생각입니다.
1: 그러면
0: 것이 저는 제대로 된 집권 여당이라고 봅니다.
1: 그럼 그 말씀은 거꾸로 역으로 해석을 하면 지난 1년 동안 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에 보조를 맞췄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당의 어떤 메시지를 내고 이벤트를 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0: 저는 지난 1년 동안 당을 이끌었던 리더십으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정책 의제나 국정과제의 새로운 아젠다 생산을 끌고 갈 능력은 안 된다고 봅니다.
1: 그러면 그렇게 그 당이 움직인 데에는 정청래 당시 대표 이른바 자기 정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시는 겁니까?
0: 그것은 역량의 문제도 있고 자기 정치의 문제도 그 중요한 또 방해하는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1: 아, 역량도 있고. 근데 자기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게 자기 정치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0: 자기 정치는 선당 후사해야 할 곳에 선사 후당하는 거죠.
1: 네.
0: 본인도 인정하셨지만 합당 문제를 민주당에서 일정한 경험을 가진 정치인 중에 진지하게 어떤 그런 문제를 풀려면 당연히 합당한 절차와 수기를 거쳐서 풉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칠게 풀고 이 일종의 폭탄 선언식으로 하면서 결국 다 망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도 그걸 거칠게 풀었다고 이야기했고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저는 거기에 일종의 과시욕이 있었다고 봅니다.
1: 과시욕이?
0: 검찰개혁 문제 또한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5월에 차라리 끝내는 것이 낫겠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다행히 그걸 미룬 것입니다.
1: 네.
0: 검찰개혁의 소재나 불씨를 굳이 얘기하면 전대식으로 미룬 것인데 그 이유를 제가 분석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개혁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태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갑당 선언과 관련해서 어제 정청래 후보 인터뷰에서 그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금융실명자와 같은 것이었다. 라는 답변을 줬습니다. 이 답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0: 틀렸다고 봅니다.
1: 어떤 점에서요?
0: 금융실명제는 YS 때 했던 전격적인 군사작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합당이라는 중요한 정치적 문제를 지도부와의 상의도 없이 그렇게 풀어서 될 거라고 생각하면 민주지도자로서의 자격은 없는 거죠.
1: 네.
0: 예, 금융실명제에 비유하는 발상 자체가 저는 자격 미달이라고 봅니다.
1: 자격 미달이다. 조금 전에 검찰개혁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5월에 전달을 했느냐 말았느냐 얘기는 많이 나왔으니까 빼고 그럼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그 후보님은 총리직을 내려놨습니다. 자유로운 신분이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개인 의사를 네. 밝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 입장 이런 거 말고 100% 개인 의견으로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예외적 허용도 인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냐 예외적 허용도 안 된다 이건 다 너무 이렇게 관념적인 구분이고요.
1: 왜요?
0: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완전 폐지를 하고서 아무 보안책을 두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무리한 얘기를 한다면 그건 완전히 무리하고 무모한 것이죠.
1: 아, 그래요?
0: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거죠.
1: 네.
0: 근데 그러면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그야말로 보완할 거냐에 대한 논의는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것이 보완수사권의 영역은 아니지만 검경의 협력도 있을 것이고 네. 어떤 분들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경찰 자체의 개혁을 얘기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1: 네.
0: 그 모든 것이 현실에 존재하는 종합적인 패키지인데 그것들은 당연히 해가야 되는 것이죠.
1: 네.
0: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했을 때 갖는 국민적 우려라든가 현실적 우려를 검토하고 숙의하라.
1: 네.
0: 다만 답은 어떻게 나와도 좋다.
1: 네.
0: 대략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 사실 지금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틀린 바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인위적으로
1: 네.
0: 당신 검찰개혁 안 하려고 하지 않은 거짓 프레임을 걸어서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저는 보안수사권 지금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는 정치검찰에 대해서 너무 아주 치를 떠는 국민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사실은 대통령님이나 저는 거기에 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안수사권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현재와 같은 개혁 국면에서는 보안수사권 폐지하고
1: 네.
0: 거기서 생기는 여러 부작용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것들을 보완할 방법을 만들어서 풀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1: 그러면 지금 말씀을 정리하면 보안수사는 완전 폐지로 가더라도 완전 폐지에 따르는 보안책은 강구돼야 된다.
0: 그건 이미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를 들면 그 보안책이라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0: 제가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에서 생기는 문제는 야, 경찰은 괜찮아? 이거 아닙니까? 그럼 경찰은 괜찮지 않으면 경찰개혁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예를 들어 정부에서도 저도 총리를 했을 때 이미 검찰개혁을 논의할 때부터 계속 주문을 했고 또 검경의 수사에 있어서의 어떤 협력 이런 부분도 강화해야 되고 그래서 그중에 일환으로 보안수사 요구권이라는 것을 어떻게 실질로 할 네, 것이냐는 네, 네. 논의가 되고 있는
1: 그렇죠.
0: 그런 등등을 종합 패키지로 붙여야죠.
1: 검찰 이야기 나왔으니까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조작기소 네. 특검법이지 않습니까?
0: 네.
1: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 취소권까지 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그 문제는 이미 그때 논의를 하면서 네. 그때로서는 적절치 않다. 더 논의를 하는 것, 수기를 하는 것이
1: 적절치
0: 좋겠다.
1: 않다.
0: 아니 그때로서는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그렇죠. 예.
0: 뭐 지금 현재 현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네. 뭐 나오면 제가 보겠습니다.
1: 나오면 예. 만약에 저기 그 우리 후보님이 대표가 된다면
0: 예.
1: 대표가 된서 아마 이제 그 처리에 대한 우선순위 이제 그게 들어갈 수도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0: 그거는 대표가 된 다음에 여쭤보시죠.
1: 그럼 인터뷰 약속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0: 네.
1: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0: 네.
1: 정계 개편을 구상하고 있다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0: 정계 개편을 구상하고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신 정계개편 구상하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어떤 정계개편이 가능한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0: 네. 불가능하다는 말씀. 인위적인 정계개편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1: 불가능하다.

0: 보시는 거고요.
1: 아니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라는 게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어떤 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다는 것인지 그런 분들이 한번 말씀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래요? 그게 이제 국민의힘 일부를 끌어들이는 정계 개편 이런 거라면 그러면서 이제 그 보수 인사 기용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그 결이 다른 거라고
1: 이미
0: 보십니까?
1: 이미 대선 때부터 공개적으로 내놓고 중도 보수까지도 우리가 함께 하겠다는 얘기는 이미 했고 계속해서 기용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런 걸 일컬어서 정계 개편이라고 하고 마치 무슨 대단한 일이 있는 것처럼 공격을 한다? 그건 그분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부도덕이고요.
0: 부도덕이요?
1: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대통령이 이야기한 일이고
0: 네.
1: 그걸 정계 개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일을 마치 무슨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하는 것처럼 해놓고서 공격하는 건 부도덕이죠.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정계 개편이라고 할 때 뭔가 옛날 3당 합당식의 정계 개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게 정계 개편 아닙니까?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예. 방법이 뭘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0: 오히려 구체적으로 예.
1: 그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계속적으로 정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덧셈이고 또 개혁 진영이 민주 진영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IMF 때 탄핵 두 번 이렇게 세 번 플러스 한 번 해서 정권 교체가 됐는데 세 번 다 그런 경천 동지할 상황에서도 빡빡하게 이겼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그렇기 때문에 중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도 예를 들어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0: 네.
1: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을 과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관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는 그냥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밝힌 대로 아니 지금 민주진영 출신의 대통령 가운데 역대 민주노총이라든가 전교조 출신의 장관을 임명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개혁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중도보수 인사들까지 쓰겠다라고 심지어 전 정권의 인사들까지 쓰겠다고 하는 것을 숨긴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쭉 얘기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저는 당도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미 공언했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 몇 가지 일을 할 텐데 그중에 하나가 같은 세력과 통합하고 다른 세력과 연대하고 예를 들어 진보 그리고 최대한 확장과 영입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는
0: 예.
1: 진보 인사 중도 인사, 보수 인사, 합리적이고 유능하다면 다 들어 있습니다.
0: 그러면 중도 보수 인사에 예를 들어서 이해원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나 이병태 전 규제합리화 부위원장이나 인유한 대한접전회장 후보나 이런 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1: 두 가지 문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0: 예.
1: 그렇게 함께 할 때에는 진영과 경험이 다를 때에는 첫째는 도덕적인 하자가 최소화돼야죠.
0: 네네.
1: 그것은 소위 얘기하는 우리 편이라도 인사청문회 에서 문제 없는 줄 알고 됐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 상관없는 문제죠. 도덕적인 하자가 없어야죠. 두 번째로는 적어도 과거엔 생각이나 철학이 달랐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같이 가겠다 또는 이 정부가 하려는 게 맞는 것 같다. 이건 전제가 돼야죠. 이 두 개가 전제입니다.
0: 예.
1: 그것이 다르면 안 되겠죠. 저는 이혜훈 후보자의 경우는 우리뿐 아니라 과거 보수 세력에게서도 검증 안 됐던 개인적인 하자가 있었던 것이고 그 사후에 발견된 것이고 이병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다른 철학적 견해를 밝히신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같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인용한 후보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지만 개인적으로 계엄 이후의 행보나 언행에 대해서 저는 좋지 않게 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적자서 자체에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0: 네.
1: 그에 대해서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0: 만약에 대표가 되시면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추진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1: 전 말씀드렸지만 이미 세 가지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0: 예.
1: 첫째는 민주당이 찬성해야 되고 즉 당원이.
0: 당원이.
1: 둘째는 조국 혁신당이 찬성해야 되고 다만 여기서의 찬성은 제가 당원 단계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정신적으로 보면 당의 해산이나 합당에 대한 것은 일반 다수가 아니라 저는 절대 다수에 해당할 거라고 봅니다. 단순 과반이 아니라 한 3분의 2 정도 돼야 되는 것이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에는 상당한 수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제가 이 문제를 조국혁신당에서 제가 이 용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아하셔서 제가 안 쓰겠다고 했는데

0: 네. 법률상으로는 신설합당과 흡수합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1: 네.
0: 신설합당은 다른 당명, 다른 정당으로 되는 것이어서 그건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았고 당의 규모라든가 종합적으로 볼 때 그건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 전제하에서
1: 신설합당은 불가능하다.
0: 세 가지 전제하에서 차근차근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필리버스터 진행 중이잖아요.
0: 네.
1: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24시간제라면 종료 표결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조국혁신당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조국혁신당 쪽에서 어제 나온 이야기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약속을 해야 표결에 협조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0: 주장은 있을 수 있고요.
1: 예.
0: 보안수사권은 원래 조국혁신당의 강령 정책에서 원래 보안수사권 일부 예외 유지가 조국혁신당의 원래 정책입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느냐 행안부에 두느냐도 저는 사실은 행안부에 두는 것으로 정리했지만 법무부에 두자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 입장들을 정리할 때 신중하게 하고 변화를 할 때도 신중하게 하는 것이 공당답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보안수사권 문제 하나를 놓고 필리버스터 문제와 연계하는 것이 공당다운가에 대해서는 저는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길 권합니다.
1: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안수사권에 대한 그 당론 결정과 처리 시점은 언제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 저는 최대한 늦어도 7말 8초까지는 하는 것이.
1: 전당대회 전에는 해야 된다?
0: 저는 이미 5월 전에 끝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10월 초에는 중수청과 이제 공수청이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맞다고 보고요.
1: 네.
0: 아까 조국혁신당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제들은 그런 연계의 사안이 아니라 필리버스터는 필리버스터대로 또 보안수사권 문제는 보안수사권 문제대로 저희들이 당당하게 처리해 가면 된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김민석 민주당 대표 후보였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네.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오늘 3부에서는 레드캠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27년째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최종수입니다. 저는 수많은 손님들의 인상을 살핍니다. 다양한 얼굴에 어울리는 머리 모양도 워낙 다양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전혀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웃음 가득한 얼굴이죠. 거울 앞에 앉아서 스스로에게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손님의 얼굴만큼 아름다운 모습도 없습니다. 이런 분은 어떤 머리 모양도 다 어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마다 거울 속에 나와 미소를 주고받아 보세요. 세상이 나에게 하루 종일 긍정의 에너지를 선물할 겁니다. 미소 연습이 필요한 아침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실천의 시작입니다. 웃는 하루 시작하세요.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they say.
1: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 드림 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 드림 센터.
3: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4: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3: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4: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5: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6: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7: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8: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7: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재현 리포터.
2: 네, 현재 인천 강화군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인천, 고양, 서울에서는 서남, 서부권 중심으로 호우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수도권 중심으로 일부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과 내일 사이 전국적으로 장맛비는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중부지방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최대 100mm가 예상됩니다. 반면에 비가 적게 내리는 남부지방은 오늘도 포항이 37도, 광주 32도까지 오르면서 폭염 열대야는 계속되겠고요.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도, 오늘 낮 기온은 28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장맛비가 오락가락 계속되겠고 수도권 영서 지역은 일요일까지 이어지다가 그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보수의 눈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봅니다. 국민의힘 레드캠프 출발합니다.
1: 네, 레드캠프 오늘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0: 있습니다. 전화로 만나봅니다. 자, 나와 계시죠, 의원님?
1: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0: 네, 밤새 본회의장 지키셨던 겁니까?
1: 예, 그렇습니다.
0: 예, 지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질문을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 연장에 반대를 하시는 건데 왜 반대를 하시는 걸까요?
1: 이게 국회잖아요.
0: 예.
1: 그러면 합리적으로 국민들이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합특검,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상설, 저 최상병 특검 이런 거를 180일, 150일씩 하지 않았습니까?
0: 네.
1: 이거 90일에서 30일, 30일, 30일씩 이렇게 다 연장을 해가지고 편법적으로 운영을 해서 엄청난 국가의 이 세금을 써먹은 일이라고요.
0: 네.
1: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또 묶어서 종합특검이라는 것을 또 했습니다. 그래놓고 다시 이것을 180일하고 또 30일을 연장한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65%에 이르는 기각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0: 네.
1: 얼마나 털 게 없으면 이렇게 털어가지고 이 법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65%씩 이게 이제 기각을 하겠습니까, 법원이.
0: 네.
1: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 예.
1: 지금 세 가지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 첫 번째 국민 혈세가 약 400억 정도나 이렇게 소모되고 있는 일입니다. 역대 어느 정권이 이렇게 연장을 하면서 정치 보복을 했습니까?
0: 그리고요, 두 번째는.
1: 그 많은, 두 번째로는 이 국민들의 민생 사건이 몇 년 전에 비해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0: 예.
1: 왜? 이 검사들을 빼가지고 다 여기에 투입을 하니까. 지금 다른 민생사건들이 처리가 되질 않고 있어서 국민 피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0: 예.
1: 또 세 번째는 이게 정권 유지 특검입니다. 이 특검 자체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했고 민주당이 특검도 원래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야당이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이 특검을 이용하는 건데 여당이 이 특검을 해가지고 지금 그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특검 아닙니까? 이게 정쟁을 위한 특검이지요.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지금 하반기에 첫 번째 여야의 이 협의도 거치지 않고 1호의 법안으로 올려 있는 상태입니다.
0: 의원님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연장이 30일 연장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이거저거 그러니까 평가 이전에 30일을 연장한 데서 뭐가 경천동절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이나 이런데 그냥 그 인정하고 그냥 그럼 30일 안에 이번에 확실하게 끝내라 이렇게 좀 접근하면 안 될까요?
1: 이 종합특검을 왜 했습니까? 내란 특검이다, 김건희 특검이다 다 해가지고 여기에 연장을 한 거 아닌가요?
0: 네네.
1: 그래서 수백억을 썼습니다.
0: 그러고
1: 나서 또 이게 부족하다고 이걸 묶어가지고 종합특검이라는 걸 했습니다.
0: 네.
1: 그랬으면 이 종합특검 돈도 말이죠. 이 100억 가까이 있었거든요.
0: 네.
1: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기각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능한 거지요. 그런데 이걸 다시 또 연장을 하라는 겁니까?
0: 그러면 이제 그 이른바 이제 가성비 차원의 접근이라고 한다면 이런 그 반문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유병호 전 그 감사원 사무총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영장 발부됐고요. 그 전에는 김태호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구속이 됐습니다. 2차 종합특검도 그러니까 상당한 수사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1: 자, 이런 것들이 정리를 해야지요.
0: 네.
1: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국가 기관이 지금 다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기관은 정상적인 업무하는 대로 보내서 그걸 소개하면 되는 겁니다.
0: 네.
1: 지금 그거를 안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정치 보복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어제 그 필리버스터 윤상현 의원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시던데 이거는 정말로 이 권력이 할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지금 현재 민생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이 지금 이런 것들 다 제대로 처리를 안 하면서 이 정치적 사건으로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지금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 가운데 한 축이 뭐냐면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지금 4명에 대해서 피의자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일단 불출석했는데 혹시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좀 중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일이고요.
1: 예.
0: 아니 뭐 그 의원이 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안 하겠습니까? 저는 뭐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하고요. 뭐 어떤 사건이든 이 정권이 하는 일인데 그걸 봐줄 리가 있습니까? 할 건 하겠지요.
1: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민의힘이 오해사기 딱 십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로 지금 수사 대상에 올랐고 소환 통보까지 받았는데 안 나갔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2차 종합특검 수사기관 연장법에 반대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 차원에서 반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0: 그러면 거꾸로 내란특검이나 내란특검 같은 거 할 때 뭐 했습니까? 또 종합특검 하는 동안에 그동안 뭐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런 거를 제대로 못 했으면 그게 더 무능이지요. 이걸 마무리하고 문제가 있으면 기관으로 보내서 거기서 하면 됩니다.
1: 그러면 요 관련 질문은 요걸로 마무리할 텐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많은 의원들이 한남동 관저 앞으로 가서 이제 그 체포 반대를 외쳤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소속 의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 의원이나 당 차원에서 최소한 사과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0: 그 당시에 거기에 나갔었던 거는요.
1: 네.
0: 그 55 경비단인데 여기에 국가의 중요 시설물 같은 경우는 경비단장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 네네네.
0: 아마 그 많은 방송을 들으시는 국민들께서 딱풀 공문이니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1: 아, 딱풀 예예예. 예, 예.
0: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게 본권력이 이렇게 집행이 되느냐 해서 그 당시에 그 많은 의원들이 그거를 항의하러 갔던 것이지요.
1: 아니 요건 이제 부연해서 그러면 한 말씀만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소환 통보를 받았던 의원 가운데 일부가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본인 입장을 어떻게 밝혔냐면 그때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는 걸로 알아서 반대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0: 예, 공수처에 그 당시에 이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하고 방금 말씀드린 딱풀 공문 얘기가 있었지요.
1: 근데 이제 제 얘기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으니까 그때의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귀착이 됐으니까 입장 표명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0: 그거는 의원들이 각각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요? 아니 왜냐면 너무 많은 의원들이 그때 갔기 때문에 당 차원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자, 요건 이 정도로 가름을 하고 장동혜 대표가 계속 올림픽 공원 찾는 건 지금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원님은?
0: 저는 이게 국민의 참 정권이 처참하게 짓밟힌 사건 아닙니까?
1: 예예예. 예, 예.
0: 저는 이게 국가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 아닙니까?
1: 네네.
0: 그런데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이 주권이 침해가 당했는데 이 주권 침해에 해당한 거에 대해서 야당 대표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이 주권 침해한 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는 현장에 야당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동혁 대표는 특검을 요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1: 네네.
0: 특검을 빨리 받아야지요.
1: 그럼 뭐죠?
0: 아니, 민주당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내란이다, 김건희 특검이다, 심지어 최상병 같은 이런 것들도 야당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하고 연장하고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종합특검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하고.
1: 선거인 특검은 민주당도 하자고 입장 내놓지 않았습니까?
0: 그러한 트릭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1: 아, 트릭이다?
0: 집권 여당답게 해야지요. 그럼요, 이 특검을 누가 임명하는 게 좋겠습니까? 야, 지금 현재 국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셔서 이 주권 침해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 특검에 대한 범위와 또 이 특검에 대해서 임명하는 걸 추천권을 야당한테 줘야지요. 그래야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 의원님.
0: 그런데 지금 그런 거를 안 하고 있으니 특검하자 그러면서 이저 추천권은 야당을 안 하겠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1: 의원님 그럼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이게 제1야당 대표로서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라고 치면 그냥 장동혁 대표가 개인적으로 이 올림픽 공원을 찾을 게 아니라 당력을 총동원을 해서 의원들 당원들 다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사안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러면 개인 행동을 합니까 그러면?
0: 왜 개인 행동? 당대표를 움직이는 것 자체가 당을 대표하는 겁니다.
1: 아, 그래요?
0: 그리고 예. 의원들 하나하나가 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들 역할이 있는 거지요.
1: 그건 아니, 왜냐면

0: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것이죠.
1: 아니 당의 이름으로 장외 집회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0: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장외 집회를 했습니까?
1: 아니요. 제 얘기는 이 건이 아니라

0: 현장을 찾는 거는 저는 예. 뭐 그 정당한 당대표 활동이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기 이제 그 국회 국방위원장 맡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예. 이제 전반기 의회 끝났고 원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번 상황이 지금 이렇게 공전이 되고 있는데 그나저나 의원님은 지금 상임위 어디로 배치받으셨어요? 국회의장에 의해서?
0: 아 저는 그냥 전반기에 국방위에 있었기 때문에 예. 그 국회의장님께서 국방위로
1: 아, 계속
0: 일단은 해왔지요.
1: 스테이. 그 예. 아무튼 그나저나 이 원 구성 빨리 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여기서 지금?
0: 지금 재원절이라고 하는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1: 네.
0: 지금 이 국회 운영이 여당한테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1: 예예. 예.
0: 여당이 뭐 절대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요.
1: 네.
0: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라고는 여당이 약속을 하면 야당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 공소 취소?
0: 또 이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아니 지금 모든 게 지금 다 거기에 맞춰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또 이 주권 침해에 대한 특검 같은 경우를 받아주면
1: 네.
0: 야당이 들어갈 명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국민을 위해서도 해야 될 일이고요.
1: 네.
0: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일절 움직이지 않으면서 원구성을 하는데 이렇게 여당이 이 야당을 무시해놓고 지금 야당 보고 이게 들어와라 들어와라 하는 게 그게 맞는다고 보십니까?
1: 알겠습니다.
0: 야당은요 국민의 권익을 대신해서 싸워야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었으면 이게 저 법사위원장 다 빼서 가고 이 특검 같은 경우도 여당이 좌지우지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1: 알겠습니다.
0: 이런 부분을 국민들께서 이렇게 저는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 전직 국방위원장으로서 한번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는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는 이건 문제가 있다 반대하시는 거죠?
0: 그렇습니다. 이 3군 사관학교 육사 공사 해사는요
1: 네.
0: 각각의 다 특징이 있고 정신이 역사와 함께 보존해야 될 그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6.25 전쟁 시에 그 생도들이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 화랑대, 이 부근에서 전투를 하다가 600명인가 700분 정도가 돌아가셨어요.
1: 네.
0: 그러한 정신을 어디에서, 이 교훈과 그런 정신을 어디에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1: 네.
0: 역사적 장소라고요. 그리고 이 바다 같은 경우는 해군이 바다 냄새를 맡으면서 교육을 받아야지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상군사관학교를 통합을 하면서
1: 네.
0: 그 명분이 두 가지를 내세워서 합동성 강화라고 그랬거든요.
1: 네, 맞아요. 예.
0: 그런데 기초훈련 받는 후보생들이 뭐 합동성이 강합니까? 기초훈련이 강합니까? 그죠? 중요합니까? 그러면 지금 국방부 장관 얘기대로 합동성 강화라고 한다면은 사관학교 학생들이 대개 200명 내외입니다. 그 한 학년에 그러면 ROTC 같은 약 3,000명 또 학사장교도 수천 명인데 이 숫자가 많은 이 기초 교육을 받고 있는 ROTC나 학사장교의 합동성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1: 알겠습니다.
0: 그 논리대로 한다면요. 이 육사, 해사, 공사, 플러스, ROTC, 학사장교까지 같은 학교에 다 넣어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이건 일전에도 한번 여쭤봤으니까 그냥 이 정도로 가름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가 팔렸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저는 이게 팔면 깔끔하게 팔으셨어야지
1: 예.
0: 어떻게 이렇게 그 근저당을 설정을 하시고 참 이게 암암리에 이루어졌었던 일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게 17억 7천만 원을 근저당을 설정을 해놓고 이걸 내가 그랬다고 한다면 앞으로 국민들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도 하자 이게 오히려 더 광고를 해준 효과가 있지 않나.
1: 꼼수다 이게 한마디로 꼼수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0: 그렇게 꼼수라고 대변인들도 논평을 내셨던데요.
1: 예.
0: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지요. 그래서 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이제 부동산 토론회 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은행에 대출을 좀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장의 기능에 맡겨서 이 부동산이 정상화되도록 가야지.
1: 알겠습니다.
0: 이게 지금 현재 이러한 그 편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들로 이게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1: 그 이제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0: 대출 규제 풀어야 된다는 문제의식으로 그냥 제가 이해를 하고 그건 그거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고 만약에 매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래서 집이 팔리지 않았다라면 이게 지금 조합 사실상의 조합 설립인가 나기 직전이거든요. 안 팔렸다면 오히려 똑같고로 이 그 재개발 혜택 누리려고 국민한테 판다고 안 판 거 아니냐 약속 위반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1: 이제 그런 거를 이해를 구해야죠.
0: 예,
1: 만약에
0: 예, 예.
1: 이렇게 팔려고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재개발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은 그거는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합과 관련되는 큰 흐름의 문제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구하면 되지요.
0: 알겠습니다. 아무튼 밤새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골치 아프게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좀 쉬세요, 의원님.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오미투비 고맙습니다. 예.
1: 네.
0: 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0: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오늘은 노숙인 사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0: 뭐 말 이렇게 살벌해. 무슨 사냥이에요, 사냥은.
4: 근데 이게 실제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실제 쓰이고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네. 10대와 20대 젊은이들이 재미삼아서 노숙인을 괴롭히는 이른바 노숙인 사냥이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0: 어떤 식으로 하는 건데?
4: 이렇게 지난달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19일 새벽 3시 정도에 이제 아이치현 나고야시의 한 육교 아래에서 10년 넘게 이제 노숙인 생활을 해온 87세 이토시 가명인데요. 이토시가 있습니다. 이토시가 폭죽 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0: 예.
4: 가해자가 22세 남성과 17세 소년이었는데 비닐로 만든 이토시의 임시 거처를 들추고 그 안에 폭죽을 던져 넣은 거죠.
0: 오호.
4: 잠에서 깬 이토시가 이제 불이 붙은 셔츠를 필사적으로 벗어 던지고 있는데 그걸 가해자들이 지켜보면서 웃고 있었다라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0: 근데 왜 이랬어요? 장난 삼아?
4: 장난 삼아서 그랬습니다.
0: 그래요?
4: 그걸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게 그걸 보고 인근 노숙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동안에도 가해자들의 괴롭힘이 지속이 됐는데요.
0: 네.
4: 종이에 또다시 불을 붙여서 다시 이토시의 임시 거처 안에 던져서 넣었고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에 차를 타고 도주를 했습니다. 뭐 결국 이제 체포가 됐는데 상해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요. 이번에 드러난 게 그게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4: 사건 발생 엿새 전에도 같은 두 명의 남성이 이토 씨를 찾아가서 경찰이다 내가 체포를 하겠다라고 위협을 하기도 했고 텐트를 향해서 비비탄 총을 쏘고 이 빈 깡통까지 던지면서 한 시간 가까이 괴롭혔고요. 도망가려고 하는 그 이토 씨의 팔을 붙잡아서 장난감 총을 얼굴에 겨누고 방아쇠까지 당겼다고 합니다.
0: 예.
4: 그러니까 이토 씨는 이제 젊은 남성들이 워낙 힘이 세니까 본인이 저항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저항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고요. 당시에 또 순찰 중이던 경찰이 있었는데 도움을 요청했지만 가해자들은 현장에서 조사만 받고 이제 별다른 제재가 없이 돌아갔는데 결국 그 며칠 뒤에 큰 사건이 벌어진 거죠.
0: 아니 그래서 이 80대 넘은 이토 씨는 어떻게 부상은 안 입었어요?
4: 부상 입었습니다. 화상을 입었는데 이토 씨를 직접 인터뷰한 현지 보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티셔츠 안으로 불이 붙은 무언가를 집어넣고 있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0: 입은 티셔츠 안으로?
4: 네, 안으로. 그러니까 텐트 안이 아니고 옷 안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죠.
0: 예. 그러니까
4: 원래도 시력이 거의 좀 없는 안 좋은 상태인데 이 사건으로 도망도 못 치고 해서 팔 안쪽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사건 이후에 이제 노숙인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에서 매일 찾아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그 단체 대표가 얘기를 했던 거는 일본 노숙인의 약 70%가 이렇게 습격을 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증언을 했었고 가해자의 대부분은 어린이나 청소년이다라고 설명을 해서 좀 문제 되고 있습니다.
0: 아, 이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이런 케이스가 많다라는 거예요?
4: 네. 이렇게 노숙인을 겨냥한 범죄가 사실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반복이 되어 왔는데요.
0: 네.
4: 크게 알려진 사망사건만 봐도 2012년에 오사카역 인근에서 노숙인 5명이 젊은이들한테 습격을 당해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을 했었고 2020년 같은 경우에도 이 기우시에서 80대 노숙인이 소년 5명한테 폭행을 당해서 또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렇게 노숙인을 공격을 해도 사회가 좀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인식에 깔려있기 때문에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좀 죄의식이 없이 놀이처럼 따라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0: 네.
4: 노숙인이라면 좀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저변에 깔려있는 게 문제다라는 지적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찾아보니까 일본 유튜브에 이제 노숙인 사냥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해보면 꽤 많은 영상

0: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숙인을 향한 폭력이 이렇게 놀이처럼 소비가 되고 그 영상이 또 다른 모방 범죄를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런데 이게 애들 장난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게 아까 22살 청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0: 네, 그렇죠.
1: 혹시 이게 그럼 또 그때 유튜브 영상으로 활용되는 거예요?
0: 그 사건이 활용된 건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예. 이런 식으로 노숙인을 희화화하는 영상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두 가지를 좀 가져와 봤는데 하나는 이제 가령 뭐 여성 노숙인한테 말을 쌓아서 친분을 쌓은 다음에 편의점에 데려가서 내가 맛있는 식사를 대접을 하겠다라고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그 노숙인이 이제 신나서 장바구니에 가득 음식을 담았는데 계산대 앞에 두고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몰래 숨어서 그 반응을 지켜본다던가.
1: 아이고.
0: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오사카의 한 관광지에서 벌어진 일인데 노숙인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구걸을 하고 있는 현금이 든 통을 들고 그냥 달아나는 겁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숨어서 이제 그 반응을 보고 그 안에 다시 본인의 지갑에서 1,000엔을 만 원 정도를 꺼내서 넣은 다음에 장난이었다. 내가 돈을 주려고 장난을 친 거다라는 그런 식의 이제 좀 콘텐츠를 소비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1: 한마디로 약자 괴롭히기잖아요. 이건.
0: 그렇죠. 근데 영상 말미에 그 촬영자가 직접 설명을 했던 게 내가 이 영상을 촬영한 이유는 이렇게 하면 저 노숙인한테 돈이 갈 거고 내 조회수도 올라가지 않겠냐라면서 웃으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이 채널 구독자가 무려 41만 명이었어요.
1: 희한한 논리를 다 펴네요.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사회적 약자한테 좀 표적을 삼고 좀 처벌이 가볍거나 합의를 쉽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좀 악용을 해서 이 고통을 이제 콘텐츠로 소비를 하는 움직임이 좀 꽤 많이 보이고 있어서요. 네. 당연히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되는 일인데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제법 벌어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다음에는 그 사례를 취재를 해서 가져와 볼까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건 뭐 평하고 말 것도 없네요.
0: 그렇죠.
1: 그렇죠.
0: 사회의 악이죠.
1: 그래서 사냥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0: 너무 잔인한 말입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0: 맞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한인제약.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워킷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3: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울산 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 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 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3: 잘 모셨어.
2: 어디로?
3: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3: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4: 오존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5: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6: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7: 잠깐만.
5: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7: 아, 답답해.
6: 안 돼.
5: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6: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5: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6: 여기 재밌겠는데?
5: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7: 토끼야, 추워?
5: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8: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전략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업 중에 적자를 보고 있는 곳은 이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 정책을 어떻게 운용해야 될지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이야기 좀 들어보죠. 요즘에는 선진국들이 오히려 경제에 빗장을 걸고 개발도상국들은 활짝 문을 열고 있죠. 유엔에서 이런 앞뒤가 뒤바뀐 세계화 역전 현상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명품 회사들은 재고가 남을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거나 폐기해서 브랜드 가치를 지키곤 했는데 유럽연합이 이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자,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손희애, 김치형 두 분의 경제 뉴스 큐레이터와 연합인포맥스 정지석 기자까지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자, 미국의 IRA를 본따 만든 한국판 IRA.
3: 네.
1: 이게 이제 인플레 감축법이죠. 모든 것을
3: 미국은 그렇죠.
1: 모든 것을 미국에서 만들어라.
3: 네네.
1: 이제 이건데 그렇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 공장들도 미국으로 자꾸 빨려 들어갈지 모르겠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좀 남아주면 우리도 돈 드릴게요 뭐 이런 제도인 것 같아요.
3: 그렇습니다.
1: 예.
3: 뭐 미국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유럽도 일본도 비슷한 제도들을 지금 좀 하고 있고요. 중국도 워낙 기업들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종의 각국의 보조금 전쟁이 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아직 대상하고 방식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정부가 이제 도입을 공식화했고 관련 토론회들도 좀 열리고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략적인 윤곽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도 조직 취지에 맞게 좀 더 효과를 내려면 이런 거 꼭 해야 돼. 이거 빠지면 뭐 안 꼽는 찐빵이다. 뭐 이런 주장들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1: 예.
3: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 제도는 이제 국내 생산 촉진 세제라는 이름입니다. 한국판 IRA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경제 안보하고 녹색 전환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그걸 생산하는 해당 기업의 국내 생산량에 연동해서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1: 네.
3: 미국의 이제 IRA라는 제도 안에 AMPC라는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하고 이제 비슷하다. 그래서 한국판 IRA라고 불리고요.
1: 예.
3: 우리는 아마도 2차 전지, 전기차, 태양광 품목들이 여기에 들어갈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보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환급 방식인데요. 이게 이제 세액 공제 방식이다 보니까 낼 세금이 없는 기업들, 다시 말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 예.
3: 여기 품목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실질 혜택을 거의 못 받는다. 받을 수가 없다. 세액 공제니까. 뭐 내지도 않았는데 뭐 공제받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넣어준 거 아니에요? 정작 더 중요한 것 같은 디램은 여기서 빠져 있네요. 이거 넣어주기 시작하면 세금 많이...
3: 디램은 이제 조금 그 K칩스법이라 그래서 투자, 그러니까 과감히 투자할 때
1: 예.
3: 생산 라인 늘리고 할 때 어느 정도의 혜택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럼 미국도 IRA 안에 그것과 AMPC는 또 따로 구별이 좀 돼 있고요.
1: 그래서 우리도 네. 투자를 할 때 투자 금액에 대해서 해주는 건 취지가 맞는데 미국도 결국
3: 네네.
1: 그거니까.
3: 네.
1: 근데 우리는 40년 된 공장 계속 굴리기만 해도 해주니까 이제 야 이거 그럼 취지가 맞아? 이제 이런 얘기가 오가는 모양이네요.
3: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하고 약간은 다른데요. 미국은 이제 제조업 기반이 아예 없다 보니까 이 제조업 기반 자체를 자기네로 들여와서 첨단 산업에 대한 공급망 자체를 내재화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거거든요.
1: 예.
3: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탈중국화. 중국은 빼겠다라는 의지가 제도 안에 딱 들어 있습니다.
1: 예.
3: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그 생산량, 처음에는 이제 투자하다 보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적자 기업들까지 조금은 지원을 하겠다. 대신에 일모를 둬서 2033년. 1년을 트럼프가 줄여서 2032년까지만 우리가 뭐 일몰제로 해가지고 해줄게 뭐 이런 법안들이 들어있는데
1: 예.
3: 우리는 이미 투자는 다 해놨고 어느 정도. 근데 지금 경쟁에 밀려서 특히 중국의 경쟁에 밀리거나 뭐 이래서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도 지금 보조금을 다 지급하다 보니까 그 경쟁력이 더 떨어지니까 우리도 뭔가 보조금을 줘야겠는데 라는 차원에서 그러면 뭐 통상에서 문제가 되거나 뭐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니 다른 나라하고 비슷한 제도를 넣어야겠다라는
1: 예.
3: 게 이제 한국판 IRA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 될까봐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로 떠날 수도 있으니 네.
3: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 업체들이 지금 이 요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투자 엄청 많이 해서 지금 경쟁은 치열하고 중국에 밀려서 거의 적자를 보는 기업들이 많은데 예. 이거 도와준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혜택을 못 받아. 근데 미국에 보니까 미국은 이건 세액공제라고 해놨는데 보니까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도 좀 같이 미국처럼 했으면 좋겠어.
1: 해주라.
3: 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1: 미국도 세액공제면 네. 이익을 내서 세금 낼 게 있을 때 그 세금에서 깎아드릴게요. 그게 이제 세액공제인데.
3: 그렇습니다.
1: 미국은 좀 이걸 또 다르게도 쓸 수 있어요? 이게
3: 여기에
1: 현금이죠?
3: 현금화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기업이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공제액을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게 이른바 선택적 지급이라고 해서 다이렉트 페이 제도를 허용하고 있거든요.
1: 예.
3: 그러니까 공제액을 미리 낸 세금으로 간주해서 납부할 세금을 초과한 부분으로 보고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적자로 법인세가 0원인데
1: 예.
3: 공제액이 이제 생산량으로만 공제액을 산정한다 그랬잖아요.
1: 예.
3: 그래서 100억 원이라는 공제액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 이미 납부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우리 현금으로 주세요라고 하면 신청하고 그러면 맞아 그러면 현금으로 줄 수 있는 이 제도가 있고요.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하냐면 이 공제권을 다른 기업에 팔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법인세 많이 내야 되는 기업이 야 너네 공제권 우리가 살래 그러면 약간 할인해가지고 팔면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뭐 이런 제도까지도 있어서
1: 예.
3: 우리도 이 다이렉트 페이 제도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그다음에 공제권 판매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달라 이거 꼭 들어가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1: 가끔 보면 미국은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좀 부럽고 합리적인
3: 네.
1: 그런 제도들이 좀 있어요. 우리도 연말정산 때
3: 네.
1: 예를 들면 연봉이 뭐 2-3천만 원 정도로 좀 낮은 편인 근로자들은 세금이 별로 없잖아요.
3: 그렇습니다.
1: 그런데 의료비 뭐 예를 들면 교육비 많이 썼으면 사실은 그 해에는 거의 적자여서 뭐 어디 친구한테 돈 빌리고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3: 네네.
1: 그런데 의료비 이런 그 교육비를 공제 받으려고 해도 뭐 세금 소득이 많지 않으니 공제밖에 없으니까 네. 그냥 돈은 내가 분명히 썼는데 아깝게 날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다고 네. 내가 그럼 지원 못 받을 만큼 여유로웠냐 하면 의료비 교육비는 나갔잖아요.
3: 네.
1: 그럼 그런 걸 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야,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하고 있네요.
3: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네.
1: 아니 국민이 더 중요하지. 국민 잘 살자고 나라지.
3: 네, 뭐 말씀하신 그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네. 같은 경우에도 이거 신청하고 실제로 환급 돈으로 받으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공제권도 팔 수 있게 해서 빨리 현금화해라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이걸 좀 하자라는 건데 지금 예. 정부의 입장을 보면 조금 애매하다. 이것까지 도입하기에는 그래서 일단 국내 생산 세액 공제부터 시작하고 직접 환금하고 삼자 양도 이런 것들은 단계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여당 주도로 토론회가 몇 번 열렸는데 여기에서 이 주장을 여당 의원들이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국회의 논의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도 일몰제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입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기대감도 조금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적자 기업들 가망성 없는 기업들까지도 네. 괜히 생존시켜주는 그런 연명 지원 자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같이 따라붙는다는 얘기겠죠.
3: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산업 간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왜 얘들만 이렇게 해줘? 그러니까 이제 뭐 국가 안보라든지 아까 말한 대로 뭐 친환경 산업이나 이런 데는 육성해야 되니까 미래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1: 예.
3: 어쨌든 다른 데도 우리도 적자 보고 생산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해줘라는 이 형평성 문제는 분명히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생산량으로 이걸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니까 적자를 보더라도 생산만 많이 늘리면 정부에서 나중에 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1: 예. 그러니까
3: 일부러 막 생산을 많이 늘리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걱정부터 시작해서 미국은 탈중국화라는 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원산지부터 시작해서 중국 물건 쓰는데 이런 데들은 안 해줘. 네, 뭐 적격 기업이라 그래서 이른바 적대국과 관련된 기업들은 안 해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1: 예.
3: 우리도 산업 기반의 결국엔 마지막에 모든 원자재는 대부분 중국에서 가져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지원해주면 결국에는 이게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까지 있을 수 있어서 품목의 세분화 그다음에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보다 명확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 뒤에 있죠.
1: 그런 논란이 좀 있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걸 계기로 연말정산에서 네. 공제 못 받은 항목이 있으면 그냥 그 해에 날려보내게 하지 말고
3: 네.
1: 포인트로라도 쌓아줘서 나중에 이제 세금을 내야 될 때 있을 때 그때 좀 써먹을 수 있게 해줘라.
3: 제가 보통은 이제 반론을 제일 많이 하는데 저도 아이가 셋이기 때문에 적극 찬성하겠습니다.
1: 아니 25살 때 소득이 적을 때 병원비 500만 원 나간 네. 거는 그거는 그냥 날려도 되고 그걸 45살 때 소득이 좀 있는 분들한테는 좀 돌려주는 네. 그게 왜 25살은 차별을 받아야 돼요?
3: 송경재 이름으로 그 저거 청원 하나 올리시고 네. 법안 발의에
1: 알겠습니다. 듣다 보니 뭐 이런저런 네.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정지석 기자님,
2: 네.
1: 세계화라고 하는 게 이제 선진국들이 이른바 개발도상국들 대상으로 시장 열어라라고
2: 네.
1: 했던 거였는데,
2: 그렇죠.
1: 요즘은 선진국들이 자꾸 국경 쌓아 올리고 개발도상국들이 문 좀 여세요 이제 이러고 있는.
2: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보고서를 구도인데. 보면 예. 이제 지난해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외국인 투자 심사 조치가 모두 선진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외국인 투자를 자유화한 계약 같은 경우는 전부 또 개발도상국에서 나왔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21건, 아프리카에서 5건, 중남미에서 3건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강조하던 선진국들은 문을 닫은 거고 보호무역을 하던 개발도상국은 문을 연 거예요.
1: 예.
2: 이제 대표적인 게 관세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트럼프 1기 정부 때부터 철강, 알루미늄 같은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요. 또 유럽연합도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기존 관세 합쳐가지고 최대 45% 수준까지 관세를 매겼고
1: 예.
2: 반면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나 이집트 같은 개발도상국은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투자 규제 풀면서 외국 자본을 지금 열심히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1: 예.
2: 워싱턴 포스트가 이걸 두고 아, 세계 경제에서 놀라 온 역할 역전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선진국 구호가 시장에 맡기자였다면 지금은 우리 산업은 우리가 지키자가 될 예. 거고요. 반대로 또 개발도상국은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 개방, 민영화, 그러니까 이런 이 오래된 자유화 공식을 지금 다시 꺼내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1년 전부터 이렇게 되고 있다고 참 신기합니다라고.

0: 나온 걸 워싱턴 포스트는 지금 이제 썼네. 와서
1: 네. 유엔 무역 개발 회의가 또 이런 보고서를 이제 냈네요. 네.
0: 예. 결국은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공장을 지금까지 공장을 어디에 지어야 될까요라고 하면 생산지 제일 적게 드는 곳에 지어야죠.
1: 네.
0: 그래서 전 세계로 수출해야죠. 수출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1: 네, 맞습니다.
0: 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만 무관세고 국경 넘어오려면 관세가 무거워라는 쪽으로 바뀌다 보니 시장이 큰 곳은 아 저기 공장 짓고 저 제품 만들기는 되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저기다 공장 지어야 관세 안 무니 저기 공장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계속하게 만드는.
1: 네, 관세 피하고 보조금 주는 게 진짜 최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분야가 사실 반도체죠.
0: 예.
1: 이번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2020년부터 작년까지 발표된 세계 반도체 그린필드 투자. 그러니까 기존 기업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해외 공장을 새로 짓는 투자 가운데서 대만 기업이 45%고요. 한국 기업이 10%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들이 가장 많이 향한 국가는 어디냐. 미국이에요.
0: 그러니까
1: 미국이 전 세계 반도체 신설 투자의 한 절반 정도를 유치를 했고 거든요. 뭐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공장 짓고 있고
0: 예.
1: 삼성도 텍사스 주에 짓고 있고요. 또 SK 하이닉스도 미국 인디애나에 첨단 패키징 공장 추진하고 있으니까 사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미국을 계속 가냐? 생선 비용이 싸서가 아니잖아요.
0: 협박당한 거죠.
1: 맞아요. 미국 정부가 2022년부터 이 반도체법 칩스법을 내놓으면서 여러 해에 걸쳐서 총 390억 달러의 직접 보조금을 배정을 하면서
0: 예.
1: 뭐 공장과 설비에 들어간 적격 투자 비용도 25%를 세금에서 깎아주고 있잖아요. 일본도 같은 시기, 그러니까 2022년부터 반도체 산업에 약 257억 달러를 지원했거든요.
0: 예.
1: 이번에 TSMC가 구마모토 공장 건설비 상당 부분을 일본 정부가 지원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의 산업 보조금을 비판해왔던 게 미국과 일본 선진국들 이런
0: 예.
1: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그들이 중국과 비슷한 방식으로 전략 산업을 키우고 있다. 특히
0: 그게요.
1: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 정책이 단순한 보조금 지급이 아니라 지금 기업의 지분을 직접 확보하는 것까지 확대되고 있잖아요.
0: 예.
1: 대표적인 경우가 인텔이죠. 지금 인텔에 지급할 반도체 보조금 일부를 지분으로 바꿔서 약 1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됐고요. 정부가. 또 히토리 업체인 MP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4억 달러를 출자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0: 네.
1: 앞으로 10년간 원료 가격의 하한까지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쉽게 말해 전략 산업은 국가가 키운다가 선진국의 공식이 된 거죠.
0: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너무 요란하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농반진반으로 협박당해서 가는 거죠. 뭐라고 표현을 했는데
1: 네.
0: 진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억지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각종 보조금 뭐 넓은 시장 멀리 보면 이게 나 뭐 자동화되기 시작하면 로봇 어디서 만들겠어 뭐 이런 생각하다 보면 또 꼭 그렇게 볼 만한 거는 또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1: 맞아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의 공장을 다시 짓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럼 이제 성장과 고용이 늘어나냐. 그럼 이건 또 아니거든요. 보통 이런 선진국들은 임금과 전력 아니면 뭐 환경 규제 비용이 높기 때문에 같은 제품도 더 비싸게 생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 예.
1: 문제는 소비자의 소득은 또 그만큼 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은 아 이걸 사야 되나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판매량이 줄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아하.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이익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되면 생산비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만
0: 예.
1: 이후에는 소비와 투자가 위축이 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좀 낮아지는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심하면 뭐 일부 상품 가격이 실제로 하락하는 경기 침체형 디플레이션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우리가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물가를 낮추는 정책이 아니라 고비용 구조를 만든 다음에 수요를 눌러서 물가를 낮추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겁니다.
0: 그러니까 아시아 공장에서 3천만 원 주면 만들 수 있는 전기차를
1: 네.
0: 예전에는 그냥 3천만 원에 유럽 소비자가 샀는데 그냥 아시아에서만 만들면 이제는 관세 1천만 원 물고 들어와야 되니까 4천만 원이고
1: 네.
0: 유럽 공장에서 지으면 만들면 관세는 없는데 비용 비싸면 3,500이면
1: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0: 소비자는 3,500짜리와 4천만 원짜리 중에 골라야 되는 셈이 됐네요.
1: 맞아요.
0: 몇 년 전만 해도 3천만 원짜리였는데
1: 네. 결국에 비용을 다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게 기업이니까요.
0: 그러면 이제 그게 불편해지고 경제도 효율적으로 안 돌아가고 소비자들은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사고 그러면 뭐 기업들도 힘들어지고 악순환일 것이다.
1: 네, 결국에는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 공식도 좀 달라지는 게 과거에는 한국이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를 벌면 국내 외화가 쌓여야 되는데
0: 예.
1: 그래서 원화 가치가 오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반도체나 뭐 자동차 수출로 번 달러가 미국 공장 짓는 데 다 간단 말이에요.
0: 예.
1: 그러면 수출을 통해 달러를 벌어도 그 돈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미국으로 다시 가기 때문에 아, 예전에는 무역 흑점의 원화 강세야라는 공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좀 약화되고 있습니다.
0: 돈도 안 풀리겠네요.
1: 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유엔이 내놓은 이 세계 투자 보고서가 보여주는 게 과거에는 세계화가 어떤 시장에 의한 세계화였다면 지금은 국가가 설계하는 세계화가 됐다. 그래서 세계화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국가화가 됐고 현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뭐 3대 메가 프로젝트나 그러니까 국내 AI 데이터 센터를 짓거나
0: 예.
1: 용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어서 만들고 전력망을 투자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보고서가 말하고 있는 전략산업 중심의 투자 경쟁에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0: 돈 버는 수출 기업들이 다 현지에다 공장 짓고 돈 벌면 또 현지에다 쓰고 현지 근로자 쓰고 그러니
1: 네.
0: 우리나라 기업 수출 잘 돼도 우리나라 경제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될 수
1: 네.
0: 있으니까.
1: 지킬 수 있는 것도 지켜야 되니까 대응책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0: 억지로라도 그래서 근로자들이 성과급이라도 요구해서 받는 게 유일하게 또 국내로 풀리는 돈일 수도 있겠네요. 또 이게 물이냐 아니냐 논리에 맞냐를 떠나서
1: 네, 그런 걸 떠나서
0: 국익으로만 보면
1: 네. 순기능을 보자면 그럴 수
0: 세상에.
1: 있는 거죠.
0: 세상에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군요. 자, 소니 애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명품 브랜드들 이른바 그 이제 사치품 브랜드 가방들 가끔씩 이제 태우면서 저거 왜 태워 아까운데 뭐 그러면 세일에서 팔거나 아울렛에서 팔면 브랜드 이미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1: 네.
0: 태우지 말라고 그렇습니까 유럽이?
2: 네 맞습니다. 유럽연합이 이제 지난 19일부터 유럽 시장에 속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제는 폐기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본격 시행을 한 거고요. 이 대상으로는 팔리지 않은 의류, 신발, 액세서리가 대상이 되고
0: 예.
2: 네, 이번 조치는 2024년 7월에 도입된 유럽연합의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 여기에 따른 거고요. 그러니까 고질적인 과잉 생산을 억제하고 또 섬유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마련이 된 겁니다.
0: 2년 전 법 도입하고 잠깐 2년 동안 유예 기간 주고 시행하는 건가 보네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판매 재고를 소각한다거나 매립하는 대신에 기부, 수선, 재사용 혹은 재판매 등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0: 예.
2: 뭐 예를 들어서 태우는 과정에서 건강이나 안전에 위해를 끼친다거나 위조품으로 판명이 된다거나 기부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아 저희 안 받아요. 뭐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한다거나
0: 예.
2: 이런 경우에는 폐기가 허용이 되기는 하는데 근데 이걸 또 이제 폐기를 꼼수 로 기업들이 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악용하는 거 막기 위해서 매년 미판매 재고 발생 규모 그리고 구체적인 폐기 내역에 대한 보고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를 했습니다.
0: 예.
2: 또 한편 중소기업들은 산업적인 충격을 좀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유예를 해줍니다. 4년 더 유예 기간을 거쳐서 2030년부터 해당 규정 중소기업들에 한해서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이거 어떡하죠? 근데 이른바 그 이제 브랜드들은 사실은 이거 뭐 불량품이라서가 아니라 희소성 유지를 위해서 없애버렸던 건데.
2: 네, 맞아요.
0: 대놓고 이러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니까 어떻게 할까요?
2: 그래서 앞으로는 재고 관리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고 뭐 대표적으로 샤넬이나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아울렛으로도 옷이나 판 가방 같은 것들을 절대 빼지 않았거든요.
0: 예.
2: 그런데 앞으로는 아울렛을 통한 할인 판매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 또 인공지능 기반으로 재고 관리 시스템을 조금 더 앞다퉈서 도입을 하고 이걸 실시간 수요 예측하는 정교화된 그런 산업이 경쟁적으로 자리 잡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이제 의무화된 제도가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0: 예.
2: 정부가 2026년까지 올해까지 폐의류 재활용 체계 그리고 한국형 에코 디자인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까지 순환경제 기본 계획을 마련하겠다곤 했으나
0: 명확한 규정은 없다는 거죠?
2: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기업들은 재고 처리 손쉽게 하기 위해서 파쇄 소각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방안도 가이드라인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입장이 되고 있다 보니
0: 예.
2: 뭐 체질 개선이 좀 구체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0: 그렇군요.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딸이 초등학교 때 가훈을 적어오라는 숙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만들어준 가훈이 아니면 말고 뭐든지 멋대로 한번 저질러보는 거야. 그랬는데 분위기가 썰렁해지면 쿨하게 말하는 거지. 아니면 말고. 소설가 김중혁도 인생관이 뭐냐는 질문에 비슷한 대답을 했다지요. 70%만 하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랑도 일도 100% 쏟다 보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기 어렵잖아요. 70%도 많이 쏟는 거예요. 일어설 여지는 남겨둬야 하니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산 바다에서 플로깅을 하는 류호정입니다. 수만 마리의 불가사리가 폭풍우에 떠밀려 해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불가사리들은 해변에서 결국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해변을 산책하던 소녀가 불가사리 하나를 집어 바다에 던집니다. 어떤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얘야, 이렇게 많은 불가사리 중에 네가 몇 마리를 구한다고 차이가 있겠니? 소녀가 또 한 마리의 불가사리를 바다로 던지며 대답했죠. 목숨을 건진 쟤들한테는 큰 차이가 있죠. 라고 말이죠. 저 한 사람이 쓰레기를 줍는다고 세상이 한 번에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관보다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꾼다고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이세이.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0: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9시 뉴스입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인천에서 밤사이 주택과 도로 침수 등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오늘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부평구 구산동에는 시간당 최대 39mm의 강한 비가 내려 89mm가량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간 연수구 송도동에는 74.5mm, 강화군 교동면에는 73.5mm가 내렸습니다. 경기 연천군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의 수위가 밤사이 비홍수기 인명대피 기준인 2m를 넘어서 2.7m까지 상승했습니다. 한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기준 필승교 수위는 2.71m로 12시간 전인 어제 오후 5시에 기록된 0.73m보다 1.89m 올랐습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제 오후 위성영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황감댐을 방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오늘 오전 7시부터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사건 수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보고와 지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인 박모 경정 측은 최근 장 씨의 살인사건과 과거 성범죄 사건을 분리수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의 지침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11시 광주지방법